대체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8도, 대구 26도, 부산 24도 등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이회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드리는 문화요일 제도. 매주 수요일이 문화요일인데요. 수요일마다 전국 각지 70개 서점에선 운영시간을 연장해 늦은 밤에도 문을 엽니다. 6월 말까지 각 서점의 개성을 살려서 북토크를 하거나 낭독회, 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심야책방 사업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7월에 참여 서점을 추가로 모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책은 이성의 시간인 낮도 좋지만 감성의 시간인 밤과 좀 더 잘 어울리겠죠? 저도 수요일 퇴근 후엔 심야책방 들러봐야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더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거리마다 연등이 아름답더니 드디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석가탄신일로 부르기도 하는데 부처님 나신 날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뜻 같아서요.
1: 네. 불교는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준 종교이자 철학이죠. 무게를 덜어내는 불교계의 노력으로 요즘은 젊은 세대에게도 이 불교가 인기라고 해요.
0: 네네.
1: 뭐 절에서 짝을 찾는 그런 미팅도 하고. Put your hands up! Yeah. Put your hands up! 이 외치는 축제도 열고 있고요. 또 귀여운 굿즈도 팔고 만들어서
0: 네.
1: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도 등장시키고 템플스테이는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엄청 인기라는데 템플스테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템플스테이에서 서핑 또 올림픽 스포츠 종목인 컬링 캠핑을 결합하기도 하고 요리와 또 염주 만들기 같은 시간도 들어있어서 수련회나 뭐 수학여행 대신 템플스테이를 가는 초중고등학생들도 있대요. 이거
0: 정말
1: 괜찮은데요.
0: 네,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불교계에서 정한 봉축, 그러니까 공경하며 축하하는 봉축 표어도 기억하고 싶은데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라고 합니다.
1: 네.
0: 요 몇 년 새 지구촌이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의 평안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대립과 전쟁 때문에 깊어진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봉축 표어를 천천히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0: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0: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2026
1: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0: 수상작 시리즈. 봄을 좀 길게 누리고 싶은데 벌써 뭐 반소매 옷에 민소매까지 입고 나온 분들이 보이고 한낮에는 땀도 나요. 사람들이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서 기후 위기 때문에 봄이 짧아진 거겠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하기사 봄은 옛날에도 좀 짧았어요. 봄을 짧고 헛된 꿈에 비유했던 걸 보면 확실히 그랬어요.
1: 네. 하지만 여성시대의 봄은 짧지 않습니다. 신춘편지쇼 작품 공모부터 첫 봄이 시작됐는데요. 수상작을 발표하고 5월이 일주일 남은 지금도 수상작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성시대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전히 신춘이고 새 봄입니다.
0: 올해 여성시대 신춘편지쇼는 글재에도 봄을 담았습니다. 청춘. 우리는 수상작 속에서 다양한 청춘의 모습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 만날 작품 속의 청춘은 우리를 웃음 짓게 해줄까요? 아니면 눈물 짓게 해줄까요? 지난 5월 1일 금요일에 빵빠레 속의 장려상 수상자로 이름이 울려 퍼진 최용환님의 작품입니다. 나누어 쓴 청춘. 청춘 하면 파릇파릇한 봄의 색 대신 시장 골목 매캐한 연기 속에서 달고나를 젓던 어머니의 굽은 등이 먼저 떠오른다. 나는 설탕 타는 냄새가 밴 그 좁다란 등에 기대어 유년을 보냈으나 정작 그 등이 왜 그렇게 작아져야 했는지는 미처 묻지 못했다. 내가 겨우 3살 되던 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집안을 가득 채운 낯선 어른들의 무거운 발소리와 나를 부서질 듯 꼭 안고 있던 어머니의 품에서 나던 서늘한 슬픔만이 희미한 잔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날 이후 서른 남짓한 어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가 되었다. 어머니는 배다른 동생들이 있는 여덟 남매 중 장녀셨다. 할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새엄마 밑에서 자란 그녀에게 삶은 눈치와 책임의 영역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동생들의 밥을 짓고 집안일을 도맡았던 어머니에게 청춘이란 단어는 도착하기도 전에 연기처럼 흩어져 버린 신기루였을지도 모른다. 결혼이 가져다 준

0: 평범한 안식마저 남편의 죽음으로 일찍 깨지자 어머니는 다시 작은 어른이 되어 시장바닥에 달고나 국자를 내놓았다. 장날이면 어머니는 보따리를 짊어지고 행상을 나갔다. 겨울의 칼바람도 장마철의 눅눅한 빗줄기도 어머니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지 못했다. 설탕이 녹아 비릿하면서도 달큰한 향을 풍길 때마다 어머니는 당신의 생을 휘저어 남매를 먹여 살렸다. 소다를 넣으면 부풀어오르는 달고나처럼 고단함도 매일 부풀었겠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무게를 내색하지 않았다. 난 그것이 그냥 어머니의 일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삶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모성애의 말없는 희생이었다.
1: 공부는 해야 한다.
0: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입버릇처럼 늘 말씀하셨다. 그 고집스러운 헌신 덕에 누나는 대학에 갔고 반듯한 직장을 얻었다. 집안에 드리웠던 긴 그림자가 이제야 거치는 줄 알았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우리를 위한 약속 같았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숙이며 붉은 피를 토하셨다. 바닥에 흩뿌려진 선혈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나는 어머니의 등을 두드렸고 나는 급히 어머니를 등에 업었다. 집 앞에서 택시를 잡았다. 난생 처음 등에 업은 어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다. 삶의 무게를 온통 짊어지고 사신 분의 몸이 어째서 깃털처럼 가벼운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우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처치를 하던 의사가 말했다.
1: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0: 대학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여러 검사가 이루어졌다. 며칠 후 의사가 우리 남매를 불러서 한 말.
1: 위암 말기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길어야 6개월 정도예요.
0: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병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가두어졌다. 누나는 병 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나는 학교 수업 마치는 대로 병원으로 달려가 누나와 교대했다. 깊은 밤, 그날도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누나가 의자에 앉은 채 벽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축 처진 어깨와 옆으로 떨어진 고개, 나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누나는 이미 자신의 삶을 멈추고 이 병실에 청춘을 저당 잡히고 있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지만 10대 청소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복잡한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교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나는 그 활기찬 풍경 속으로 섞여 들어갈 수 없었다. 누군가는 운동장으로 뛰어갔고 누군가는 친구들과 떠들며 나를 지나쳐 걸어갔다.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교무실로 갔다. 문을 두드리고 담임 선생님 앞에 섰다.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다.
1: 그래, 무슨 일이냐?
0: 잠시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뗐다.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1: 응? 학교를 그만둬? 아니, 왜?
0: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슬픔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어머니의 몸을

점점 약해졌다. 병실 창문 밖에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어머니가 우리 남매를 슬프게 바라봤다.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고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술이 발삭이기도 전에 어머니의 숨이 조용히 멈췄다. 그때 어머니는 43이었다. 우리 남매의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누나는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다 결혼했고 나도 뒤를 이어 3월의 어느 봄날 결혼식을 올렸다. 어머니 없이 남겨진 단촐한 남매가 너무 외로워서였을까. 누나도 나도 각각 세 아이를 두었다. 그렇게 우리 남매의 가정에는 6명의 아이가 자라났다.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듯했다. 평온했고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

0: 어느 날 누나한테서 연락이 왔다. 몸이 좋질 않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소식.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라 그럴 수 있겠거니 싶었는데 검사 결과는 췌장암 말기.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했다. 왜 우리 집안에 시련이 끊이지 않는지 억울하고 또 억울했다. 누나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내가 사는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갔다. 어느 날 병실 창가 침대에 누워있던 누나가 내게 말했다.
1: 그래도 나는 엄마보다 20회는 더 살았네.
0: 야윈 웃음을 지어 보이던 누나도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내 나이 예수. 올해 대학에 입학한 막내딸이 캠퍼스에서 찍어보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눈부시게 밝은 아이의 미소를 보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청춘이 내게 온 적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 청춘은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시장 골목 앞에서 달고나를 만들던 어머니의 달아버린 손마디에도,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새우던 누나의 처진 어깨에도, 학교를 포기하고 어머니 침대 맡에서 졸던 17살 철부지 소년이었던 나에게도 청춘은 흐르고 있었다. 청춘은 젊은이들만이 누리는 찬란한 계절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소중한 누군가의 삶을, 생을 지탱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주는 숭고함을 부르는 다른 이름일 뿐. 단촐했던 우리 세 식구는 서로의 청춘을 조금씩 나누었으며 봄을 맞이하기 위해 모진 겨울을 건너온 것이다. 막내딸의 환한 미소 위로 달콤 쌉싸름했던 그해 겨울에 달고나 향이 낮게 깔리고 있었다.

0: 2016 신춘편지쇼 장려상 수상작 최용환님의 나누어 쓰는 청춘에 이어서 들으신 곡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였습니다. 왜 제목이 나누어 쓰는 청춘인지 알 것 같아.
1: 그래 알 것 같아.
0: 가족이 서로를 지키느라고.
1: 서로 지키느라고 시간을 서로. 내놓는 그런 숭고함.
0: 네. 서로의 청춘을 나누어 쓰셨다고 표현을 해 주신 거잖아요.
1: 애써 들어간 직장 놓고 네. 누나는 또 이분은 고등학교 자퇴하고
0: 자퇴를 하시고
1: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서로의 청춘을 나누어 썼다.
0: 아, 근데 너무 이른 나이에 어머님도 그렇고
1: 누나도 그렇고. 서로 기대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0: 우리 장려상 수상자 우리 최용

0: 느끼느냐 하시면 그냥 옷이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요일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5도가량이 더 높겠고 대전, 광주 28도, 대구 27도 예상되고요. 햇살도 강해지면서 낮더위를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까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중부와 남부 곳곳에서는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낮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에도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부터는 요란한 비가 이어질 텐데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법에서 이천, 원주와 새마을 부근에서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교양과 지식을 쌓는 시간 여성살롱. 월드컵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시간에는 유럽 여러 나라 중에 축구 잘하는 나라의 요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리를 살피면 정치, 경제, 문화의 역사는 덤으로 알게 됩니다.
1: 오늘도 요리를 통해 서양의 역사를 가르쳐 주실 주식 전문가이자 방송인, 작가, 가수, 최고민수, 박민수님 모셨습니다.
0: 어서오세요. 어서
2: 안녕하세요. 네, 최고민수입니다.
1: 예, 민수쌤 반갑습니다. 어서오시라는 우리 당당이님들의 문자도 독착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쌤 방송 재밌습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듣고만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생깁니다.
2: 네, 여기 그럼 본드치를 좀 해놓을까요? 이 자리에? 네.
1: 그러니까 말이죠. 네. 예. 착 달라붙어 있게. 네. 근데 방송 아닌 이 사석에서도 뭐 이렇게 지인들과 얘기 나누실 때도 항상 그런 좀 말의 속도가 좀 유지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2: 말이 좀 많고요. 네.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서. 네, 그게 제 고칠 점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나가면 꼭 이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질문 꼭지를 수첩에 적어가지고요. 네. 몇 가지씩 꼭 이야기를 합니다.
1: 말이 많은데도 뭔가를 저 준비해서 가신다고요?
2: 네. 저는 물어보려고? 보통 이렇게 기억력이 좀 이렇게 나이 들다 보니까 낮아지니까 메모를 꼭 해가지고요. 어떤 예. 질문들을 이렇게 하고요. 제 질문의 첫 번째는 요즘 뭐가 제일 즐겁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집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즐거움을 나도 좀 공유를 좀 하고 싶다.
1: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우리 민수
2: 요즘은 여성시대 나오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두 분을 만나는 즐거움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보다 더하겠습니까?
0: 아이고.
1: 늘 준비되어 있는 멘트.
2: 양이엔 최고.
1: 김일중도 좀 껴줘요.
2: 김일중 최고. 아, 네, 미안합니다.
1: 예, 박민수 최고.
2: 네네.
1: 자, 또 다른 우리 당당이 분이 요즘 주변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민수쌤. 근데 저는 안 하거든요.

0: 저도 이제 슬슬 관심이 생기는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1: 네, ETF부터 하시면 됩니다. ETF, Exchange Traded Fund. 주식을 저는 사는 것보다 주식을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 주식을 돈을 빌려주는데 한 종목에 빌려줄 거냐, 열 종목 이상에 빌려줄 거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네. 한 종목에 빌려주면 100%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2: 그렇죠.
1: 열 종목 이상에게 빌려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10개 중에 한 5개는 나올 거 아닙니까?
2: 네.
1: 그런 의미에서 저는 ETF 투자를 통해서 분산해라 라는 의미에서 계좌는 안 갖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제 ISA 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0: 네네.
1: 네, 이사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ISA 계좌 1년에 2천만 원까지 최대 1억까지 5년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
2: 네.
1: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ETF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예.
2: 하나에 몰빵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0: 전문가들이 이렇게 쫙 좋은 거 묶어놨으니까 그 네. 묶음으로 투자하셔라.
1: 아, 예, 역시 예. 일중이 형님은 아주 재테크에 탁월하십니다.
0: 아, 돈이 쉬질 않게 둡니다, 저는.
1: 아, 그렇군요. 네.
0: 제 돈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네,
1: 화수분이군요.
0: 아니, 화수분은 아니에요. 화수분은. 길게 봐야죠, 저도. 네.
2: 자, 오늘은 민수쌤 모시고 영국으로 떠나겠습니다.
0: 네.
2: 네, 축구 그러면 종주국으로 자부하는 영국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 민수쌤이 생각하시는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1: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은 두건의 책은 무엇일까요?
0: 얇은 두건의 책이요?
1: 네.
0: 뭐지?
1: 정답은 독일의 유머집 그리고 영국의 요리책입니다.
2: 그러니까 소재가 없다는 얘기야.
0: 아, 그 정도 독일 사람 재미없고
2: 하는 얘기야. 네.
0: 영국 사람들 요리 잘 못한다.
2: 그렇죠.
0: 이 얘기인
2: 그렇죠?
0: 거죠?
1: 네. 네. 영국이 요리가 발전할 수 없는 게 날씨 때문입니다. 여름이 서늘합니다.
0: 네.
1: 여름은 뜨거워야 되거든요. 햇빛이 장렬해야 되는데 서늘서늘하니까 살기는 좋은데
2: 네.
1: 이게 재배할 식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 먹고 살 게 없으니 요리법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처럼 대규모의 이 농토가 있으면 이 농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작물과 포도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서늘하니 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남들을 침략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식민지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에 가면 최고급 식당은 카레집입니다.
0: 카레집?
1: 네,
2: 인도.
1: 카레집.
2: 인도산 카레.
1: 네, 그래서 최고급 식당을 하려면 커리하우스를 가면 되고요. 우리 치킨 티카 마살라라고 들어보셨나요?
0: 치킨 티카 마살라.
1: 네, 치킨 티카 마살라. 이게 의외로 영국 요리입니다.
0: 아, 인도 요리 같은데 그게
1: 네,
0: 아니고?
1: 인도산 카레 요리 같지만 영국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0: 네.
1: 1960년대 영국의 한 인도 레스토랑에서 만들어진 요리가 영국인만을 위한 이 카레 요리입니다. 마살라는 이제 카레 가루를 마살라라고 하는데요. 치킨 티카는 이제 뼈를 자른 뼈를 이렇게 발라낸 닭고기를 잘게 자르고요. 우리 탄두루 치킨.
2: 네.
1: 탄두루.
2: 알아요.
0: 탄두루는 알죠.
1: 탄두루가 이제 전통 오븐입니다.
0: 네.
2: 영,
1: 인도의
2: 그런.
1: 맞습니다. 원통형 네. 전통 오븐에 구워낸 치킨 티카를 마살라 소스에 버무려서 영국인들이 아. 매운 거 싫어하니까 토마토 크림, 카레 소스, 설탕, 요구르트 넣어가지고 만든 게 치킨 티카 마살라. 영국을 여행하신다면 꼭 치킨 티카 마살라를 한번 시켜봐야 되는 거죠.
0: 피시앤칩스만 그렇게 유명한데.
1: 네. 피시앤칩스보다는 치킨 티카 마살라.
0: 치킨 티카 마살라.
1: 최고급 식당은 커리집이다.
0: 커리집이다.
1: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0: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1: 네. 아침이 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 윌리엄 서머싯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잘 먹으려면 아침을 세 끼 먹으면 된다. 네, 그래서 뭐가 들었냐 보면 달걀, 베이컨, 구운 토마토, 익힌 콩, 버섯, 블랙 푸딩, 토스트, 음료, 해시브라운, 시리얼을 아침에 먹습니다.
0: 아, 푸짐하게 드시네요.
2: 네, 그러네.
1: 아침이 거한 나라다.
0: 그리고 영국 하면 아무래도 저 위스키.
1: 네네.
0: 또 떠오릅니다.
1: 술 좀 좋아하시나요?
0: 아예 뭐, 이제.
1: 한 잔 꺾을까요?
0: 말을 못해, 우리 민수쌤 앞에서.
1: 네. 우리 이제 스카치 위스키라고요.
0: 예.
1: 스코틀랜드 지역의 위스키인데요. 이 위스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날씨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0: 역시나.
1: 네, 포도가 잘할 수 없는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리를. 재배를 하게 되고요. 보리를 재배해서 이거를 이제 증류를 하게 되면 위스키가 됩니다. 특히 이제 산과 폭포 계곡이 많은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2: 네.
1: 위스키에는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보리, 천연수, 그리고 이스트, 효모. 이 세 가지만 들어가는데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발전이 많이 되다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병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 사람들이
0: 병합이 된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따로 있다가 네. 나라가 합쳐집니다.
0: 네네.
1: 합쳐지면서 이 잉글랜드 사람들이 이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에 세금을 강력하게 매기

0: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이 술 제조업자들이 산으로 숨어갑니다. 밀주를 만들게 되죠. 와,
1: 밀주.
0: 그래서 하이랜드라는 북부 산간지대로 도망가서 이 몰래 양조장을 세우고 밀주를 만드는데, 그래서 위스키에는 글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 어, 글렌 핏, 네, 맞아요. 이런 거 있는데?
0: 네, 글렌. 글렌 네. 어쩌고저쩌고. 네. 이 글렌이 켈트어로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3: 아, 산으로 숨어 네, 들어가서.
0: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래서 네. 이제 당시에 그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석탄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 산 속에는 석탄이 없고 이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탄은 이제 식물이 묻힌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석탄인데요. 이탄을 태우면서 스모키향이 이렇게 숨어 들고요. 아, 네.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가 쉐리 와인, 주정강화 와인이 쉐리 와인통에 몰래 남겨놓고 이렇게 팔았는데 여기서 이제 색깔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호박색 위스키색으로. 아하. 그러면서 아, 네. 이제 몰래 숨긴 통이 이렇게 또 신의 한 수가 되면서 그러네요. 지금의 에, 스카치 위스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희한하게 발견이 되고 또 만들어진 거네요.
3: 그렇죠. 근데 영국 사람들은 또 보면은 오후 3, 4시 사이에 그 애프터눈 티타임이라고 그래서 홍차와 또 달달한 것을 즐긴다던데.
0: 네, 우리가 지난주에 카드린 드 메디치.
3: 네.
0: 통해서 프랑스가 굉장히 그 요리 오트 퀴즈니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3: 네.
0: 이번에도 또 하나의 그 왕비가 나옵니다. 바로 포르투갈 공주 출신의 캐서린 브라간자.
3: 네.
0: 이분이 이제 17세기 영국 왕비가 되면서 혼수품으로 뭘 가져왔느냐? 홍차를 가져왔습니다.
1: 혼수품은 홍차.
0: 네, 홍차를. 우리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요. 네. 포르투갈이 먼저 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는데요. 17세기까지는 포르투갈이 영국보다 훨씬 잘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네. 잘 사는 포르투갈 공주가 혼수품으로 홍차와 중국산 도자기를 갖고 와서 영국의 귀족 부인들을 불러서 야, 이게 홍차라는 거야. 한번 마셔봐. 하니까 이 왕비가 먹으니까 네. 다들 이제 이 왕비가 먹는 홍차를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들은 중국산 도자기에다 홍차를 먹어야 나 좀 산다라고 아~ 하는 거고요. 네. 당시에 차 마시는 법은 네덜란드식 차 마시는 법입니다.
1: 어, 또
0: 이게
1: 네덜란드식.
0: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 찻잔에 이렇게 잡는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3: 네.
0: 그러니까 너무 중국산 도자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산 차들은 도자기 이렇게 손잡이가 없잖아요.
3: 네.
0: 그러니까 어. 너무 뜨거운 겁니다. 팔팔팔 끓인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 팔팔 끓인 거를 찻잔.
1: 네.
0: 그러니까 차에 이 차 이 뭐죠?
1: 차 받침.
0: 차 받침. 네, 차 받침에다가 해놓고 그 차 받침을 이렇게 먹는 그게 네덜란드식 차 마시는 법으로 당시에는
1: 좀 무슨 소리야? 네,
0: 귀족 부인
3: 차 받침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1: 네, 그러니까 차 받침에 그걸
3: 차
1: 따라서 한다고요?
3: 차 받침 위에 찻잔을 놓고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시죠?
0: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녹차를 먹는 게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요.
3: 네.
0: 찻잔을 먹잖아요.
1: 찻잔에
0: 이렇게 물을 먹잖아요.
1: 예.
0: 그게 아니라 차받침에 물을 넣고 그 차받침 채 먹는 겁니다.
1: 차바... 그 얇은 거기다가 네, 좀 따라가지고
0: 네, 네. 후루룩 후루룩 쪽쪽
1: 식혀서 그냥 먹는 거죠.
3: 그래요?
1: 네.
0: 예. 그게 야. 옛날에 네덜란드식 귀족들이 먹는 차 마시는 법이다.
3: 세상에 웃기다.
0: 너무 뜨거운
3: 차받침에 네. 뜨거운 거를 좀 덜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3: 거예요. 우아하게는 못 먹겠다. 아무래도 소리가 좀 나네.
0: 자, 애프터눈 티. 어떻게 발전했냐면요. 당시 네. 영국인들은 8시에 밥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두 끼 정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이렇게 거할 수밖에 없는 게 점심을 건너뛰니까
1: 아~
0: 아침에 거하게 먹어야 저녁 8시까지 견디는 겁니다.
3: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8시에 저녁을 먹으니 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1: 네.
0: 이러다 보니까 영국의 귀족 부인이 차와 다과를 곁들여서 3단 스탠드로 1층에는 핑거푸드, 2층에는 잼과 크림, 스콘, 그리고 3층에는 케이크와 비스킷을 해서 이 배불리 먹게
3: 아~
0: 되는.
3: 아, 네. 네.
0: 그래서 이렇게 여럿들이 모여가지고 애프터눈 티 문화를 즐기게 되게 되는 거고요. 홍차의 대중화는 산업혁명이 일으켰습니다. 원래 그 아, 산업혁명 때 그 이 잠을 깨우려고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럼이나 진 같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이 공장주들이 이렇게 술 대신에 물을 먹어라. 석회질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 물을 이렇게 끓여서 홍차를 넣어주면서 홍차 문화가 되게 발전을 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제 크림티 문화라고요.
1: 크림티.
0: 아, 우리로 치면 이제 부엉이냐 찍먹이냐 논쟁과 비슷한 건데요.
3: 네.
0: 노란색 클로디드 크림과 잼과 스콘과 홍차를 같이 먹는 걸 크림티 문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팝콘에 뭘 먼저 넣을 거냐. 예. 그러니까 잼을 먼저 넣을 거냐, 크림을 먼저 넣을 거냐.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콘월 지역에서는 잼을 먼저 넣고 데번 지역에서는 크림을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사이에 서로

0: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크림을 먼저 넣어? 우리는 잼을 먼저 넣어야지. 뭐 이러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을 지금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홍차가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아편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영국의 그 홍차는 동인도 회사가 중국의 차를 독점 수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역 불균형입니다. 이 홍차를 가져오면 은으로 받아가는데 무언가 영국 제품을 사야 되는데 영국의 두꺼운 모직물을 중국인들이 안 삽니다. 더워 죽겠는데 누가 양털을 입고 다녀 비단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 결국에 적자 해소 방안으로 인도의 벵골 지역에서 아편을 생산해서 청나라에 몰래 수출하면서 청나라가 이제 아편에 중독되고 가는 거죠? 이 아편을 못 팔게 하니까 결국 아편 정쟁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1: 참 나쁜 거야. 남의 나라 사람들을 다 중독자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0: 예. 그래서 이게 영국 의회에서 마지막에 이제 아편 전쟁 전에 이 전쟁을 할 건가 말 건가라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게 투표가 오케이가 되면서 결국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지면서 결국 이제 아편이 아예 그냥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2: 그것도 아픈 역사가 있는
0: 네, 그래서
2: 거죠.
0: 그래서 중국은 지금 아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
2: 저희가 홍차 이야기하다가 이제 아편 전쟁까지도 그게 참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중국에서 영국인들을 위해 만든 요리가 또 따로 있다면서요?
0: 네, 탕수육입니다. 탕수육.
1: 그래요?
2: 이게 영국인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탕수육의 한자를 보면 엿당 물수 고기육입니다. 그러니까 네. 설탕과 식초를 달달하게 한 영어로 하면 sweet and sour거든요. 저는 외국에 나가면 중국집을 가면 항상 sweet and sour 소스를 버무린 게 탕수육 소스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탕수육 아편전쟁 이후 영국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달달하게 그리고 젓가락질을 못한 그들이 집을 수 있게 좀 두께가 있게 해서 만든 게 탕수육이고요. 오. 소고기로 만들면 탕수우유 그다음에 도미로 만들면 탕수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달하고 신맛 나는 탕수육을 영국인들을 위해 만들었고요. 동북 지역의 탕수육은 꼬바로우라고 합니다.
2: 꼬바로우. 네. 그건 좀 얇게 나온 거잖아요.
0: 네, 돼지 등심을 돈가스처럼 네. 널쩍하고 얇게 튀겨놓고요. 소스도 조금만 하고. 이거는 하얼빈을 찾던 러시아인들 입맛에 맞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먹, 찍먹 문화가 있는데요. 이 부먹, 찍먹의 계기는 바로 배달 문화. 우리 짜장면 배달 문화가 생기면서 이게 장시간 이렇게 넣어두면 맞아요, 맞아요. 눅눅해지니까.
2: 원래 그냥 그 중국집 그 홀에서 먹을 때는 다 그냥 부먹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0: 그래서 네. 짜장면 전문가가 말한 부먹이냐 찍먹이냐의 결론은 튀김옷이 두꺼우면 부먹. 튀김옷이 얇으면 찍먹을 하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2: 네. 아, 요 부분은 이제 저도 같이 먹고 싶네요.
0: 아, 그렇습니다.
2: 이 부분 나오니까 또 아는 맛이 나오니까 또 먹고 싶네요.
0: 그렇죠? 배달 좀 시켜주세요. PD님, 배달.
1: 자, 영국에서의 식사, 그러면 진짜 영국의 요리책이 알다시피 뭐 먹을만한 게 피쉬 앤 칩스. 그냥 쉽게 떠올라요. 그 네. 제주도에도 또 이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감자튀김도 나오고.
2: 네.
0: 네, 감자는 원래 그 남아메리카 네. 출신입니다. 우리가 콜럼부스의 교환이라고 해서
2: 네.
0: 이 남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상당 기간 천대받았습니다.
2: 감자가요?
0: 이, 네, 감자가 이렇게 감자 먹는 법을 모른 거죠. 감자를 이렇게 깎으면 좀 떨떠름하고 색깔도 변하고 이러니까 혹시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래서 돼지나 그런 동물들이 먹던 거였는데
2: 사료로만 주다가
0: 네,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좀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서 이게 감자가 보급되면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피시앤칩스는 튀김옷 생선 살에 감자튀김을 덧붙인 건데요.
2: 네.
0: 이것도 유대인의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옮겨가면서 포르투갈에는 염장대구인 바칼라우를 남겼고요. 네덜란드에는 키벨링 그리고 영국에는 피시앤칩스로 했는데요. 명예혁명 우리 네. 그 영국의 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이 바뀌는 그 명예혁명의 왕이 윌리엄 3세라고 네덜란드인이거든요. 그들이 넘어가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영국에 데리고 갔고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에 쉽니다. 안식일이고요. 그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날 안식일 음식인 이 생선튀김을 만들어 놓고 토요일 날 식초를 뿌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생선튀김이 전해진 건 16세기, 감자는 17세기, 그리고 피시앤칩스로 된 건 19세기입니다. 1860년경 유대인입니다. 조셉 말린이 방직공장, 근처에서 패스트푸드 네. PCN 칩스를 팔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신문지 잉크가 그 PCN 칩스에 묻어가지고
2: 예.
0: 당시에 인쇄 기술이 약하다 보니까.
1: 네네.
0: 근데 이제 PCN 칩스 우리가 영국에 가서 많이

0: 맛보는데요. 생각보다 맛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눅눅합니다. 우리처럼 튀김이 바삭한 게 아니라 기름을 잔뜩 먹어갖고 눅눅하고 아, 이 눅눅한 네. 맛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초나 레몬즙을 좀 뿌려서 먹습니다. 이 산업혁명 덕분에 철도가 발달하면서 이 수송이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저인망 어선을 통해서 생선을 많이 잡게 되고 면직산업이 발전하면서 면실류가 풍부해지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최대의 그 상품이 된 게 PC&N 칩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은 2차 대전에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소해 준 건 PC&N 칩스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구나. 영국인의 소울푸드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2차 대전에서 스팸 프리터라는 게 유명해졌습니다.
1: 스팸 프리터?
0: 네, 생선이 부족해지자 스팸을 생선처럼 튀겨가지고.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시면 스팸 프리터. 일본이 영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2: 그렇죠.
0: 그래서 일본에 가면 스팸 프리터 시키면 직접 스팸을 튀겨가지고 나옵니다.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3: 아, 그래요?
1: 저희 그 빨간 소세지.
0: 네. 튀기면 신발도 맛있습니다.
2: 아, 진짜, 그렇죠. 근데 진짜 피쉬 앤 칩스밖에 없을까요? 좀 대표적인 요리가 정말 없나요?
0: 네, 이게 이제 로스트 비프라고요. 고기를 오랜 시간 저온에 오래도록 끓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식이라서 영국의 레스토랑에 가서 사먹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식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로스트 비프의 특징은 소고기를 덩어리째 굽고요. 그 구운 고기를 여럿이 먹도록 얇게 썰어서 야채, 그레이비 소스, 요크셔 푸딩을 곁들여서 먹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일요일날 많이 먹다 보니까 썬데이 로스트라고 많이 하거든요. 교회 가기 전에 고기를 요리시켜 놓고 교회 갔다 와서 오래 익힌 그 고기를 가장이 잘라주는 게 어떤 전통입니다. 자, 네.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 가족들을 모아놓고 고기를 잘라주면서 이렇게 먹는 가족적인 그래서 레스토랑에서는 팔진 않지만 영국인의 가정에서 먹는 어떤 가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요크셔 푸딩. 푸딩이라고 하면 우리 젤리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풀빵입니다. 풀빵.
1: 풀빵.
0: 네, 예전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고기 그 즙 있지 않습니까? 고기에서 나온 즙을 밀가루에 이렇게 버무려갖고 풀빵으로 만들어서 여럿이 그 고기 풀빵을 먹던 그런 습성이 남아서 요크셔 푸딩이 생겼다고 합니다.
2: 흔히 얘기하는 푸딩, 달달한 푸딩이 아니라 찝찝한 푸딩이군요.
0: 네네.
2: 네.
1: 로스트비프 직접 드셔보셨어요, 민수쌤은?
0: 아, 저는 한번 먹어봤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0: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2: 촉촉하니 좋아요.
0: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시죠.
1: 아, 예.
0: 제가 사겠습니다.
1: 어, 그래요?
0: 네.
1: 오, 이건 또 처음 말씀해 주시네요.
0: 아, 예. 어차피 뭐.
2: 어차피 뭐요?
1: 어차피 뭐 인사치레라는 뜻이죠, 지금.
0: 아니요, 어차피 계산할 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2: 와, 그렇구나.
1: 요크셔 푸딩에 대해서도 저희가 네. 배워봤는데, 이게 영국에는 특별한 푸딩이 또 몇 가지가 다 있다고요?
0: 네네. 아, 앞서 그레이비 소스 한번 더.
1: 그레이비 소스.
0: 네, 그레이비 소스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레이비 소스는 이제 고기 육즙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육즙에 적포도주를 넣어서 만들면 그레이비 소스가 되고요.
2: 그렇죠.
0: 우리가 푸딩을 이 우리가 젤리로 알고 있는데 사실 푸딩은 오븐에 굽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두고 서서히 굳히거나 그러니까 냉장고에 두고 서서히 굳히면 젤리 모양이 되는 거고요.
2: 그렇죠.
0: 오븐에 구우면 딱딱한 빵처럼 되는 겁니다. 원래 푸딩은 대항해 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항해 막바지에 배에 남은 밀가루, 우유, 쿠키 등을 모아서 이렇게 쪄가지고 먹었던 데에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푸딩의 몇 가지를 하면 커스터드 푸딩 그리고 브레드 앤 버터 푸딩 아 블랙 푸딩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커스터드는 식용크림은 달걀 노른자 우유 등을 넣어서 약한 불에 가열을 한 건데요.
2: 네.
0: 이 커스터드 이 크림을 굽거나 찌면 커스터드 푸딩. 브레드 앤드 버터 푸딩은 버터 바른 빵 위에 커스터드를 부고 구우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블랙 푸딩 말씀을 드리면 블랙 푸딩은 영국식 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아침 조식에 빠질 수 없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전 세계에 다 가난한 이들이 예전부터 그 돼지의 피를 먹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의 피에 오트밀 또는 보리를 넣어가지고 돼지 창자에 넣어가지고 만든 게 블랙 푸딩이 되겠습니다. 이 블랙 푸딩이 이제 몽골로 넘어가면 이게 전투식량.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몽골이 세상을 어떤 지배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순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전투식량으로 이렇게 마른 순대를 잘라가지고 먹으면서 이, 예, 말에서 달리면서 해왔다. 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가 알고 있는 푸딩과는 전혀 다른
2: 그렇죠?
1: 개념이었네요. 네. 아유, 어느새 수업이 또 끝이 났습니다. 예, 여성 살롱 시간에는 이 참 끝나는 종이 아쉬워요. 예, 민수쌤 오늘도 네. 너무 예, 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명랑민수, 최고민수, 박민수님.
0: 네, 최고민수였습니다.
2: 또 만나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가세요. 모든 인쇄 가능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자, 일요일 여성시대 여성살롱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명랑극장, 명랑극장이 뭐야?
3: 명곡극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선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

0: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롱 혐오 표현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NS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을 찾아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국민과 나라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중생이 서로 배척하기보단 이해하고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버팀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전북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21톤 화물차와 11.5톤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21톤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졌고 11.5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 경기 하남 망월동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 3층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명이 자력 대피했습니다. 현재 시간 23일 미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고 있었고 비밀 경호국과 연방수사국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총격범이 백악관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고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을 하고 총격범을 제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용의자는 백악관 인근 검문소로 접근했고 경찰관들에게 총을 발사했다며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행인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고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이란과의 종전협상 최종사안과 세부 내용이 논의 중이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고 확정만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의 정상과도 평화 양해각서를 논의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했는데 매우 잘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진원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AFP통신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8도, 대구 26도, 부산 24도 등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미국인들은 일회용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0: 생수줄을 빨아쓰는 대신 일회용 키친타올을 쓰고 정수기 대신 페트병에 든 생수를 마시죠.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생수줄을 빨거나 정수기를 관리할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미래 세대가 위험해진다는 건데요. 기성세대가 편리함을 추구한 대가로 기후위기가 심해진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삶도 소중하죠. 보다 넓은 시야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1: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2: 김일중입니다.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죠. 하지만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청소하면서 전화하고, 애 혼내고, 회의하면서 SNS 확인하는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다 보면 뇌도 결국 과부하에 걸려서 지칠 수밖에 없대요.
1: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고 몰입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자존감도 확 올려준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아침 지금부터는 좀 복잡한 머릿속 잠시 비우시고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 추억 속 한 장면으로 떠나보시죠. 명곡 극장 문 열었습니다. 참여 번호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엔 50원, 긴 글엔 100원이 더 들고요.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무료예요.
2: 자, 듣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 잠시 후에 상영합니다. 여기는
1: 여성시대예요.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4: 접어든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3: 여성시대
4: 명곡 극장, 극장.

0: 오늘은 분위기 있는 노래로 시작해볼까요? 포지션의 블루데이. 미니로 이종표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1: 안녕하세요. 88년 5월부터 직장인이 되어 작업복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이 많이 줄어서 일주일에 3번씩 하던 잔업도 2번으로 줄고 주말에 일 구하기도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이 시간에 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갈비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애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0: 아유, 무슨 갈비 구워 드시는 게 생애 마지막이면... 아, 너무 비장하잖아요. 요즘 일이 많이 줄어서 그만큼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그건데. 네. 일이 줄면 불안하죠. 근데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 오셨으니까. 네, 38년째. 네. 있잖아요. 네. 오늘 하루쯤은 든든하게 갈비 구워 드시면서 좀 쉬세요. 아이, 나한테 그런 날도 필요해요.
0: 그럼요, 그럼요. 쉬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면 이건 쉬는 게 아닙니다.
1: 그렇죠.
0: 자, 근데 이제 신청해주신 노래, 포지션의 블루데이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갈비 뜯는다. 왠지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워낙에 감미로운 락발라드 곡이거든요.
1: 네, 그러네요. 예. 원곡은 일본의 하마다 쇼고라는 가수가 불렀고요. Another Saturday라는 제목이었는데 포지션의 임재욱 씨가 2000년도에 블루데이라는 곡, 제목으로 리메이크를 했고요. 음악 방송은 물론이고 노래방 애창곡 순위도 다 휩쓸었어요.
0: 맞습니다. 자, 우리 이종표님을 위해 상영합니다. 포지션의 블루데이.

0: 그렇죠.
1: 네.
0: 네. 이렇게 음악과 함께 추억 속을 거니는 시간, 여성시대 명곡 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신나는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0: 자, 우선 3242님이 선곡해 주셨는데요. 연애 시절 청바지가 유난히 잘 어울렸던 아내를 위해 신청합니다.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거실 청소 중인데 노래 들으면서 시원하게 흔들고 싶습니다. 해주셨고요.
1: 오, 거실 청소를 또 담당하시네요. 고맙습니다.
0: 네.
1: 이어질 노래는 8766님이 신청하신 곡. 애청자지만 한동안 못 듣다 간만에 왔어요. 다가오는 여름 짱짱하게 보낼 수 있게 힘나는 노래 하나 남길게요. 아, 이분이 저쪽 같은
0: 충청도인가
1: 봐요.
0: 네.
1: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부탁해요.
0: 아니, 노래 제목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 그런 건가요?
1: 예. 하여튼 끝에 다 유자를 붙이셨네요.
0: 말투가 굉장히 정겹습니다.
1: 네.
0: 아, 신청하신 곡, 이거 굉장히 신나는 곡들이거든요.
1: 네.
0: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이어서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까지 띄워드립니다.

0: 네.
1: 아, 90년대 가요계를 그야말로 뒤집어 놨다.
0: 그랬죠.
1: 할 수 있는 우리 박상민, 박미경. 어, 성이 같아서 꼭 남매 같기도 하네요.
0: 그래요. 또 시원시원한 창법도 비슷하고.
1: 네.
0: 둘 다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렇게 약간 긁으면서 노래하는 그런 창법이랄까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 아, 진짜 시원시원한 두 곡.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에 이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번에는 4409님의 명곡을 만나볼까요?
0: 어제 마트에서 잘생긴 남자가 저를 빤히 보면서 걸어오길래 순간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했거든요. 속으로 혼자 로맨스 드라마 한 편 찍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어머님 고등어 타임 세일이에요 하는 순간 현실 복귀 찰나지만 행복했고 현실에서 많이 민망했습니다. 혼자 김치국 마신 저를 위해 신청해요. 조용필의 바운스.
1: 바운스. 심장이 야, 바운스, 바운스.
0: 이것도 영업 전략이야. 일단 시선을 끄는 외모의 청년을.
1: 그러게요.
0: 네, 그렇죠. 고등어 세일입니다.
1: 이야.
0: 네, 타임 세일.
1: 이걸 굳이 저 멀리서부터 눈 마주치면서 와가지고. 어,
0: 그것도 영업 전략이죠. 예,
1: 고등어 타임 세일입니다.
0: 얼마나. 야, 진짜 만화 같다. 코미디 같아요, 약간. 네.
1: 아, 순간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죠.
0: 아, 그렇죠. 그렇지. 아유.
1: 그러게. 안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조용필의 바운스.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명곡 극장 4부로 다시 옵니다.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고 대전, 광주 28도, 강릉 25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햇살이 뜨거운 만큼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중부와 남부 곳곳에서는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하겠고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하게 쏟아지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호우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창원 1터널 부근 사고로 혼잡하고요. 남해 일지선 함안방향 산인요금소 부근도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스트리밍의 시대에 기어코 마이마이 카세트 테이프의 질감을 기억해내는 시간.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함께 하실 분들 꼭 알려주세요.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0: 자, 7656님은 일기를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마눌님에게 얼굴 팩 한번 해달라고 했다. 세수하고 누워서 팩 붙이고 20분 후 거울을 보니 얼굴이 뽀얘졌다. 며칠 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었다. 낯선 그 얼굴이 나의 가장 젊은 얼굴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던지. 오늘은 뽀얀 얼굴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보내고 싶다.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신청.
1: 아, 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했다. 마눌님께 얼굴 팩 한번 해달라 했다. 저도 어제 해봤어요.
0: 팩 하셨어요?
1: 아니, 그렇게 사놓고 그냥 묵히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듬뿍듬뿍 발라서 썼죠.
0: 아이, 잘하셨어요.
1: 그러고 나니까 얼굴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예. 예, 일기 쓰듯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거울 보다가 문득 이렇게 씁쓸해지는 마음. 네. 또 팩 하면서 다시 기분이 좀 좋아지신 거. 좋아진 김에 노래도 한 곡 신청하시고.
0: 오늘 나의 얼굴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얼굴이다.
1: 아, 글쎄, 그런 표현을 하셨네.
0: 뭐 그렇죠. 내일은 또 시간이 흐르는 거고 내년에는 한 살 더 먹는 거고. 근데 이게 꼭 이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저도 신입사원 때 사진을 보면은
1: 지금 훨씬 이쁘고 젊어요.
0: 아, 저도 그에 공감합니다.
1: 네, 그래요. 비결이 네. 뭡니까? 지금 이뻐진 게. 여보세요.
0: 예예. 예.
1: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0: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진짜?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0: 아, 선크림 정말 매일 바르죠.
1: 어머님한테 고마워야 할 게 제가 일중실 옆에서 피부가 워낙이 고와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선크림 예. 잘 바르고.
0: 아유, 저런 사진을 굳이 왜 올려요?
1: 팩도 하셨어요?
0: 네, 네.
1: 팩도 하세요, 팩?
0: 팩은 자주 하진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와, 네. 지금 떴어. 아우, 일중실 옛날 얼굴 노안이다, 훨씬. 지금이 노안이야. 너무 솔직해서 죄송해요.
0: 아니요. 저도 아무튼 그렇게 느끼고
1: 있어요. 아니, 꼭 저 무슨 신입이랬는데 부장 같아.

0: 아무튼 예. 아내의 팩을 받고 뽀해지신 7656님
1: 네네.
0: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시라고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1: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0: 일중씨가 터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일중씨 젊은 날의 사진이 쫙 떴거든요.
1: 저희가 노래 나간 동안 봤는데 희은 누님이 딱 한 말씀 해주시는데 그 말 너무 공감되면서 뼈아팠어. 아 젊은데도 관록이 느껴지는 얼굴이라고 그러셔가지고.
0: 왜냐하면 그때 맡았던 프로그램이 무슨 고발 프로그램 같은 네네네. 거를 맡겼대요.
1: 긴급 출동 SOS 24.
0: 그러니까 그런 얼굴을 개뗀 얼굴이 하면 좀 설득력이 없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1: 아 젊은데 관록이 느껴지는 얼굴이다.
0: 아, 좋아요.
1: 야 네. 이게 정말 너무나 멋진 칭찬입니다.
0: 그래요?
1: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0: 6623님 동생을 위해서 신청해 오셨네요. 10살 어린 막둥이 남동생이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혼자 강원도로 이별 여행을 간답니다. 계획을 물어봤더니

0: 속초시장에서 닭강정에 맥주 마시고 초당두부 먹고 그 다음에 카페 거리도 들렸다 온다네요. 그러면 이별 여행 아니고 그냥 먹부림 여행 아닌가 싶지만 여튼 아휴 우리 동생 그래도 사랑한다. 동생을 위해 원미연의 이별 여행 신청합니다. 아니 이별 여행을 혼자 가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런 건가? 이별
0: 여행? 혼자 간다잖아. 강원도로 혼자.
1: 근데 이건 이별 여행이라기보단 진짜 예 먹거리 여행.
0: 아니 그냥 씁쓸하니까. 에이, 내가 나를 위로해야지.
1: 아 근데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0: 그럼요.
1: 아 그럼요.
0: 그럼요.
1: 그냥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우울해하는 것보다.
0: 그렇죠. 그럼.
1: 네.
0: 닭강정 유명하잖아요.
1: 속초 유명하죠.
0: 네. 초당두부 먹어야죠. 카페거리도 있고 좋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왠지 이별 여행은 자가용으로 갈 게 아니라 시차나 버스 타고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1: 그럼요.
0: 창밖을 보면서 하, 이러면서 눈물도 또르륵 한번 흘리고
1: 귀에 이어폰 꽂고
0: 맞아. 네.
1: 노래 들으면서
0: 이그
1: 자 이렇게 분위기도 잡으라고 우리 누나가 선곡까지 해주셨습니다. 원면의 이별 여행 띄워드릴게요.

0: 아, 015B의 수필과 자동차. 이 노래는 3991님의 추억 속 명곡이었습니다.
1: 네, 3991님은 90년대 노래들만의 정서가 그리울 때가 있으시대요. 고 신해철 씨 노래나 동물원 노래 들을 때마다 잃어버린 꿈, 희망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가사들에 울컥하곤 한데요. 오늘은 015B의 수필과 자동차가 듣고 싶네요. 그러셨고.
0: 네.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죠.
1: 그랬죠. 네.
0: 가수들이 직접 노랫말 쓰고 부르는 경우에.
1: 네.
0: 특히 이런 공감이나 진한 감성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음악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3564님의 추억 속 명곡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 사는 조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신부가 멕시코인이라

0: 결혼식은 멕시코 성당에서 했는데 뭐 결혼식은 여기나 그 나라나 별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저녁에 대형 홀에서 뒤풀이를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광경. 커다란 홀 안에서 신나는 팝송이 빵빵하게 울려 퍼지고 신부 아버지는 신부 앞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시고 우리 조카 신랑 앞에는 1불짜리 지폐를 든 하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신랑 주머니에 들고 있던 1불을 넣어주며 덕담 내지는 나름의 제스처들을 하고 오더군요. 언니가 제게도 1불을 주며 가서 넣어주랬는데 너무 어색해서 못했어요. 그날을 추억하며 듣고 싶어요. 식장에서 빵빵하게 울려 퍼졌던 보니엠 노래 중에 한 곡 부탁합니다.
1: 야,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랑한테 돈을 주기도 하나 봐요.
0: 네, 네. 머니 댄스라고 한대요. 살림 시작하면서 현금도 또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 또 다른 나라에선 이렇게 하객들이 피로연에서 유쾌하게 춤추면서 신랑 신부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거나 옷핀으로 주렁주렁 달아주기도 한대요.
1: 아, 봉투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저렇게
0: 네, 네.
1: 옷에다 달아주는구나.
0: 주렁주렁주렁. 아. 웨딩드레스가 죄 돈으로 덮이잖아요.
1: 네.
0: 신랑 와이셔츠도 돈으로 죄 덮이고.
1: 어이구야.
0: 재밌다 재밌어.
1: 머니 댄스.
0: 와 재밌다.
1: 예. 신청하신 보니엠의 노래 광고 나가는 동안 어떤 곡으로 할지 저희가 좀 상의를 해보고 오늘 끝곡으로 만나보시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6: 온라인. 유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2: 유동 골뱅이.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해야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붙였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가 방송됩니다.
7: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끝곡은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보니엠의 데디 쿨.
8: 네, 신부 앞에서 격렬하게 춤추는 신부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데디 쿨. 예. 즐거운 파티장에 온 기분으로 일요일 보냅시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7: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초록이 무성해지는 계절인데요. 여기에 색채를 더하려는 듯 알록달록 연등이 달렸습니다.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그 덕분에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에도 화색이 돕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등은 흔들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흔들려서 더 아름답죠. 세상사에 흔들리며 사는 일이 때론 고달프지만 멀리서 보면 사람 사는 모습도 연등처럼 예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어둠을 밝히는 고운 빛이 모두에게 닿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토크 콘서트 기억을 넘어가 5월 26일 오후 7시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경서, 김준수, 민우혁, MB 기어스 댄스팀, 아미보이스, 이영규의 감동의 무대도 이어집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경품이 마련된 참여형 콘서트 5월 26일 오후 7시 기억을 넘어에서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국립경국대학교가 주최하고 안동 MBC가 주관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합니다.
5: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0: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1: 유유제약.
2: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3: 네, 여러분께서는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방송 중에 소개되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안내부터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휴, 숙제를 끝내고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요. 네, 저희가 이제 어제 평택을 얘기를 한창 하면서 여권의 집안싸움 양상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야권 집안싸움 양상인 부산 북갑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운동 시작하는 딱 당일에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90대 노모가 직접 아들의 머리를 깎는 그런 장면으로 연출이 됐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선거에 미칠까 어떻게 보세요?
4: 그 장면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북갑 현지에서는 박민식 의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좀 감싸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 삭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아실 거고 90 대신 노모가 직접 깎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박민식 후보가 북갑에서 갖고 있는 그 연고 그 연고를 훨씬 더 강화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겠고 이 장면을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굉장히 곤란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 정도까지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3: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장면인가요?
5: 근데 여기 유권자분들 이제 고령층 유권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동정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단식이라든지 삭발이라든지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유행처럼 자꾸 하시니까 사실은 드문 일이라면 정서적으로 좀 충격을 줄 수 있는데요. 지금 벌써 몇 분이 깎으셨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는 못 거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게 보통 이제 선거전 임박할수록 이제 네거티브 공방도 막 하면서 공격수적 역할도 좀 목소리도 내고 이러는데 어디를 공격해도 본인한테 이득이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3: 아하,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
5: 하정우 쪽으로 도움이 되고요.
3: 하정우 쪽을 공격하면 한동훈 후보한테 그러니까요. 가고
5: 공격만 잘하고 자기는 아무런 이득을 못 얻는 상황이 아주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대로 있다 보면 그냥 이제 떠내려가듯이 그냥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의아한 것은 그 삭발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결연한 의지와 저항 정신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예.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면서 삭발하는 건 결국에는 이 선거 이후에 본인의 입지, 국민의힘에서의 나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그때 그랬었지 저 사람 삭발했었잖아 한동훈하고 저항하면서
3: 그러니까 네, 그걸 삭발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에게 각을 세웠는데 보수의 배신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다니 이제 한 후보는 또 박 후보를 향해서 부산의 배신자 뭐 이렇게 배신자 설전이 오고 갔는데 이 정도면 단일화는 없다 내 입장에서는 절대 없다 이제 이걸 선언한 거예요.
6: 그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선거에 나선 후보가 삭발을 한다는 것은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뭐 이렇게 항전의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뭐 국민의힘의 유행처럼 이렇게 퍼진다고 너무 폄하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항전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냐, 누구를 상대로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당시 출정식에서 이제 박민식 후보가 하신 말씀 연설문을 읽어 보면. 그 부산 북구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결연한 항전 의지만 밝히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 북갑에 계신 유권자분들의 바람에 반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부산 북갑에서부터 어떤 보수의 시너지, 통합의 물꼬를 터서 그게 부산시 선거판에 영향을 주길 바라는 게 많은 분들의 바람인데 거기에 역행하는 모습이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단일화는 뭐 정치의 절대 없다. 이건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 그런데 이제 부산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이 좀 달라 보이는데 박수영 의원이요. 부산 남갑 그 지역구 의원이죠. 그리고 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 단톡방에 중앙당에서 특단의 조치로 판을 바꿔주지 않으면

0: 한 거 어렵다 이렇게 글을 올려서 이게 단일화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1: 근데 이제 저는 박수영 의원 같은 분들 솔직히 정말로 그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발언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나름대로 본인들 지역구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본인들이 부산에서 시장 선거 그리고 북구 갑에서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는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화 어떤 그 포석을 까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박민식 그 후보는 애초부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인 자체가 판단을 했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 출마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 북구를 떠나가지고 밖으로 돌았던 것에 대해서 이 선거를 통해가지고 한번 이제 용서받겠다. 그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정식을 할 때 한 줄로 제가 메시지를 뽑아보면 잘못을 아는 자의 처절한 반성 그리고 북구 각 주민의 용서 이것을 조금 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말씀하셨지만 북구 갑의 주민들이 좀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연령대 91세 노모가 나와서 같이 삭발을 아들 머리를 깎는 걸 보면 아무래도 동정편향인 것 같다. 다만 이 퍼포먼스로 인해서 저는 박민식 후보의 표가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지금 정도의 상황은 지켜줄 수는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엊그제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식 후보 지원하러 갔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박민식 후보 지원하러 갔는데 하정우 의원을 만났더니 화이팅을 외쳤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뭐 한동훈 안 되게 하려고 이제 하정우 지원하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된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해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뭐 서로 잘하라는 그런 격려의 차원이었다. 덕담이었다. 그리고 내가 한동훈 후보 만나도 똑같이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본심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뭐 어떻게 보신 거예요?
2: 이게 본심 뭐 여부를 떠나서 정치인이잖아요. 앵커도 오래 하시고 수석 최고위원 정도면 그런 발언이 찍혀서 나갈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그냥 인사치레로 하다가 나온 얘기다. 뭐 잘하세요 정도 했다 해도 후보자끼리 하면 다릅니다. 그거는. 상대 후보에게 선전하세요 뭐 이런 거는 서로 뭐 복싱할 때도 서로 그러잖아요. 그럼 잘해 뭐 이런 거. 근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해석을 지금처럼 할 수 있잖아요. 뭐 선전을 기원한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본인 해명하기로는 그 식당 이름, 식당을 거명하면서 자기가 식당 잘 되라고 파이팅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말 했다는 걸 하정우 파이팅 했다는 걸 드러냈을 때 어떻게 됐다, 어떻게 해석이 되겠다 하는 거를 알고 본인 페이스북에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수정한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해명이 좀 꼬였어요.
2: 거기서 본심이 나온 거죠. 거기서. 예, 고친 거에서 본심이 나온 거죠.
1: 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 사실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께서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에 표가 뭐 얼마나 막 갈리고 붙고 그 정도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좋은 마음으로 그냥 받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어떤 생각이 한 장면에 좀 담겨 있지 않나. 뭐 그렇게 해서 제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3: 저는 그렇게 보여요. 신동훈 최고위원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말빨이 있으신 분이고 신동훈 최고위원을 통해서 당 지도부의 의중을 간파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신동훈 최고위원이 저는 본심이 튀어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뭐 하정우 후보 화이팅, 뭐 신동훈입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인사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약간 아이스브레이킹 차원에서 하는 덕담 정도로 여겼어요. 근데 한참 다 그 영상을 보니까 한참 다 이제 뭐 사진 찍고 서로 화이팅 한 다음에 나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 하정우 후보 선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꼭 덧붙여요.
2: 그거요.
3: 이거는 이건 뭐지? 선전이라는 것은 선거 중에 선전이라는 것은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아라 네. 이런 뜻이거든요.
2: 한동훈 떨어뜨려 주세요잖아요.
3: 네, 박민식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박민식 후보는 거기에 대고 이 사람하면서 멱살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대한 상황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그래서 이걸 굳이 박민식 후보의 삭발이랑 연결하면요. 아까 박수영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분은 부산 선거 관련한 총평을 하면서 당의 조치를 요구한 거예요. 예. 박수영 의원은. 이대로 가면 남구 구청장 선거도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렵다. 바꿔달라. 한동훈 징계에 앞장섰던 분이긴 하지만 선거 상황이 이러니까 뭘 해달라고 SOS를 친 건데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본인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박민식 후보의 삭발은 박수영 의원의 전날 그 발언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출정식에 삭발하는 그 자리에 출정식에 현역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안 갔단 말이에요. 박성훈 의원밖에 안 갔어요. 옆

0: 없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만약에 정말 지도부 생각처럼 단일화는 없고 박민식으로 간다 하면 거기 더 많은 의원들이 왔어야죠.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낀 박민식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삭발로 이어진 거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1: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듣기로는 예. 박성훈 의원도 예. 원래 본인의 지금 현재 지역구가 본인이 출마하려고 하던 지역구 아니었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한동훈 후보하고의 악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부산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예. 저 박민식 후보에게 힘을 실으려고 한 것도 같고. 근데 저는 박민식 후보가 뭐 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일화의 미련을 확실히 이제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부산 북갑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그러니까 박민식의 단일화로 아니면 본인이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옆에서 계속 단일화를 막 이렇게 부추기는 과정에서 막 여러 가지 조건을 한동훈 후보에게 제안도 하고 뭐 이번에 박민식 후보에게 단일화 해주면 복당을 우리가 검토하겠다. 좀 그런 것에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제 박민식 표도 이제 빨아들일 만큼 빨아들였고 이제 하종으로 공격하고 이런 분위기 보니까 아 이거 단일화는 없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전 그게 늦었다고 봐요.
2: 예, 예.
1: 그걸 빨리 그 단일화의 미련을 버리고 본인도 할 일을
0: 했을 수가 없었어요.
1: 그러니까
0: 너무 오해하시는 거예요.
3: 그리고 하종우 후보 측 캠프 쪽에 제가 이제 한 여쭤봤어요.
2: 예.
3: 그 혹시 박민식 후보 측하고 단일화했어요? 제가
4: 여야 사정
3: 박민식 단일화해요? 지금 이렇게 보는다. 덕담을 주고 받은 거라고. 예, 예. 덕담 정도 주고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하정 후보도 약간 당혹스러워해요. 이 국민의힘하고 또 이렇게 그 당권파 쪽하고 뭔가 융화되는 느낌은 하정 입장에서도 어우 지색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2: 예. 아 알겠습니다. 이 야권 분열 이슈가 그래서 이제. 선거까지 어떻게 지속될지 아니면 뭐 어떤 단일화 국면을 맞을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북구갑의 판세를 좀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씩 거론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면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인 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정말 민심이 요동치는 것 같은데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들을게요.
0: 뭐 여론조사가 적어도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씩 더 좋게 나오는 건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좋게 나오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거. 아직 이제 없음 모름의 비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여론조사가 전 유권자층을 더 커버하느냐까지 들어가면 100%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참고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그냥 분위기 정도만 파악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가야 된다. 뭐 깜깜이 기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강조하지만 이 유권자 수가 특히나 적은 이 지역에서
2: 예.
0: 뭘로 그런 승부를 봐야 되느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유권자 한 분 한 분 더 만나는 수밖에. 그 선거를 해야지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해도 표에 과연 표를 찍으실 국갑의 주민들께 얼마나 닿을 수 있겠느냐. 그것보다는 후보자가 한 번 더 만나고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진짜 선거운동을 하느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이제 됐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지금 없는 거고 당세도 사실상 못 갖고 간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인물론으로 끝까지 한 명 한 명 더 만나면서 네. 진심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인 거고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이제 하정 후보로서는 지금까지는 그동안 이제 부산을 오랫동안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하정 후보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전제수식 선거 운동을 펼친 거예요. 지상전으로. 근데 이제는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의 미디어 노출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것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셔츠도 많이 생성되고 긍정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와 조금 격차가 벌어져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막판에는 하정우 후보의 손을 같이 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하고 저희도 이제는 네가티브도 좀 해야겠다. 그동안 하정우 후보가 네가티브를 상당히 조금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캠프에서도 이제 이렇게는 가서는 안 된다. 마지막 남았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조로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2: 그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하정우 후보가 사실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과 접촉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정치 신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어떤 전략이었던 거예요?
1: 아, 처음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네. 바로 거기에서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면 그 질문을 또 안 할 수

0: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또 하정우 후보가 나름대로 이 개인사, 가족사 이렇게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중앙 무대에 좀 노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1: 근데 하정우 후보가 미디어 노출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사고가 나니까 뭐 처음에 손탈탈 논란도 그렇고 오빠 논란도 있었고 GRDP 열배 부풀려 말하기 논란도 있었고 지금은 또 주적 논란도 있던데요.
0: 근데
1: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디어에 노출될 때마다 이렇게 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노출하고 싶어도 노출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하정우 후보 쪽도 네거티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거티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선거운동이라는 거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거티브 좋은데 본인 검증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하고 네거티브를 해야지 본인 검증에 대해서는 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상대한테 네거티브를 하면 상대방이 그 네거티브에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본인이 지금 업스테이지 주식이고 때문에 한창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대답을 하고 네거티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 아,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하 후보의 이제 스타트업 지분 처분을 네. 둘러싸고 이번 주에 계속 공방이 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파킹과 이해 충돌이다. 이게 이쪽 측에 문제 제기고 하 후보 측이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반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는 네. 있어요. 예.
3: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큰 줄기 세 개. 그러니까 주식 파킹. 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와의 이해 충돌. 네이버 재직이었는데 왜 업세이지라는 회사의 주식을 받냐? 네이버 허락 받았니? 이제 이게 두 번째 층이고 세 번째 층에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5,400억이라는 큰 돈이 업스테이지 쪽에 어쨌든 투자가 된 거에 개입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청와대 측면에서의 뭐 단어 이렇게 쓰시던데 AI 대장동 아니냐 이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선거 전에 일단은 주식 파킹은 사실과 아닌 걸로 뭐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네이버와의 이해 충돌은 네이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건 후보자는 이미 업세이지하고 후보자는 입장을 밝혔고 네이버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무슨 이거 AI 수석 통해가지고 한 업체에게 5,400억이라는 큰 돈을 주는 이건 뭐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그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AI 수석 통해가지고 뭔가 부당하게 이 업체에게 돈을 줬다. 이건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근거 없이 그냥 개연성만 이야기하는 수준이라 선거 전에 이게 검증될 가능성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
2: 그러니까요. 선거가 네. 이제 고작 열 하루 남았으니까 그 전에 입증할 수 있는 양측의 증거들이 명확하게 나와서 뭔가 정리가 명확하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건 없죠.
4: 미치겠죠. 지금 본인이 그 유권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100억 손해보고 나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이 얘기가 나왔죠. 100억이란 말을 해요. 우린 100억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본인 계산에는 그 업스테이지 주식 포기한 게 10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나 당신 주식 문제 때문에 실망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에서 그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은 다 좋아요. 뭐 주식 관계 문제 없다고 쳐도 공직을 맡기에는 공적의식이 너무 부족한 분이다. 설령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지역 방송이 찍고 있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1: 그것도
0: 저, 아니 뭐 오늘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할게요.
2: 네.
0: 아니 뭐 공적 마인드라는 거는 뭐 그쪽의 생각이고 그쪽의 평가기 때문에 또 그 지지자들이 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가 잘못됐죠? 아니 내가 뭐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고 충분히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나를 불렀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AI 강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재능을 내가 여기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할 기회를 내가 내버려 두고 내가 공사하고 있다.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4: 아, 그게 손해예요?
0: 네, 그래서.
4: 공적의식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재산상에 어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손해로 인식하고 그 유권자에게 손해라는 그러니까, 단어를 썼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0: 그러니까
4: 건데
0: 그 괜찮다고? 판단하신 문제고
4: 대단하십니다.
0: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안 해주면 그게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한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법정 토론 28일 하시니까 그때 얘기해 보세요.
1: 법정 토론 다른 토론도 좀 하시지. 네. 법정 토론 딱 한 번 하세요.
2: 한 턴씩 하셨으니까 네. 일단 광고 듣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햇살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 전주가 24.9도, 광주는 25도까지 올랐고요. 앞으로도 4,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강한 햇살에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겠고 중부와 남부 곳곳에서는 오후 한때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까지 확대하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양이 많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산인 분기점 부근 사고 여파로 창원 1터널 부근부터 9km 구간 지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의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3: 네, 부산 북값과 관련해서 하정우 후보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실은 지역 주민들부터 전재수가 엄청 잘했는데 그만큼은 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받는다고 듣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라든지 요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뭔가 강승배 대변인이 네. 뭔가 비장의 카드가 우리가 있다 네. 하신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뭐 기대하면 되나요?
4: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좀 오픈하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아끼다가 쓸모 없어진다.
3: 뭐가 있나요?
4: 예, 네, 뭐 본인은 나름대로의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5: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3: 너무 제3자적으로 말씀하시는
4: 아니, 왜냐면 제가 또 이렇게 캠프 사람도 아닌데 네. 막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또 그들이 이게 타이밍이란 게 하루 이틀 차이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좋은 선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멘텀이 바뀔 거다. 지금까지는 공세적으로 안 하고 수세적으로 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뭐 노출을 안 시킨다 피하는 거 아니냐 그런 태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떠봐요.
6: 하나만 이제 보완을 네. 하자면 하정우 후보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예.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과의 싸움으로 계속 몰고 갔잖아요. 그럼 그 10% 활용하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일 못 하십니까? 부산 북갑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해가 됩니까? 대통령이 일 잘하시고 제가 청와대 출신인데 그럼 대통령이 이 지역에도 도움을 주실 개연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싸우시는 사람 뽑겠어요? 아니면 대통령하고 일 같이 하는 사람 뽑겠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가면 돼요. 뭐 대단한 빅 이벤트 이런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근데 이 부분 어필이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0: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니 뭐 사람들 다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1: 마르고 닳도록
0: 계속 강조해야 된다 이거.
1: 아, 네, 이게 지선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대결 구도보다는 어떤 행정력을 내세우는 게 더 필요할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2: 근데 하정우는 본인 스스로 자기 발을 묶은 측면이 좀 있어요. 방금 강수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 봐서도 일단 첫 번째로 전재수 의원의 어떤 후광 그걸 다 자기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유권자들 불값 지역구 특성상 유권자한테 굉장히 정성스럽게 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하필이면 오자마자 터진 논란이 손탈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확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1: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런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정서적으로는 정말 많이 건드렸어요.
1: 그렇군요.
2: 그분 그 지역구 특성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좋으니까. 근데 이분이 대통령한테도 계속 부담이 주는 행보를 한 거예요. 출마하기 전부터도 그랬고 출마하고 나서도 여기 팍팍 밀어줘라 보냈다 아닙니까? 이런 실언을 함으로써 마치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러 보낸 것처럼 해서 뭔가 대통령 거리를 스스로 벌렸고 지금 이번에 그 업스테이지 주식 관련해서도 이 불똥이 어디를 튀고 있느냐? 국민성장펀드로 튀고 있어요. 국민성장펀드 지금 한창 모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국민성장펀드 5,600억을 업스테이지가 투자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하정우 수석의 역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이런 논란까지 번지면서 또 국민성장펀드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업에 불똥이 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1: 자, 그럼 반론까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3: 불똥이 튀었다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불똥이 튄 것 같지가 않은데 별로.
2: 튀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3: 결국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격의 물꼬를 트신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를 밀어준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2: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대통령이 탁탁 밀어주라고.
3: 아니, 업스테이지 주식 관련해, 그 업스테이지한테 국민선장펀드가 투자가 된 게, 만약에 그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된 거라면, 이 청와대가 무슨 비리를 한 거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2: 그러니까
3: 겁니까?
2: 하정우 수석이 네. 업스테이지가 5,600억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독파모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3: 그러면 AI 수석이 한 건데, 청와대 수석이 그런 일을 했다면 청와대 게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4: 그리고 또,
3: 그런 말씀을.
4: 아니, 그 정도로 좀 논란을 제기할 거면,
3: 그러니까.
4: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5: 거예요. 그렇더라도 존재가 없는 하정 후보로 네. 부각하세요.
4: 네.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5: 존재감이
4: 해보시다고요.
5: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4: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데 논란이 왜 논란을 얘기해요 그래.
1: 알겠습니다. 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양상이 된 북선 북구갑 계속 주목을 하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의 텃밭. 전북 분위기 얘기도 살짝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현 지사인 김관영 후보가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지금 초접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북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4: 일단 심각하게 보고 있고 야 역시 우리 정치 인싸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다는 게 보통 이런 전북 아젠다는 좀 많이 안
5: 다른 거 같아요.
4: 그런데 저희한테 뭐 좋은 거 아닌데 참
3: 속으로 모르던데
4: 나만 몰랐나? 근데 결론은 이제 김관영 지사 측은 이런 슬로건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관영의 승리는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다. 정청래의 패배다라는 슬로건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 한 며칠 전에 처음 무소속 도전할 때는 우리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그러한 논리가 조금 전북 도민들에게 통하는 건지 박빙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광역단체장 선거 많이 해보고 네. 또 그중에서도 무소속 후보도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이 당세를 이기긴 어렵다. 그리고 더 문제는 김관영 후보가 아무런 결점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제명당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본인도 어쨌든 간에 명백하게 CCTV에 찍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전북 도민들이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정치 인사가 전북 문제 다루는 거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조금 어렵고 불편한 질문일수록 더 그냥 정면 승부로
4: 해야죠.
1: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진영 논리에 따르지 않고 모든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꼭 뭐 민주당에게 불편한 주제라기보다는 정청래 지도부에 불편한 문제죠. 정청래 대표에게 불편한 문제고 사실은 어쨌든 공천을 주도한 게 이제 당인데 컷오프도 당이 이제 주도한 건데 결국 전북에서 이런 향방으로 선거가 간다는 거는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

0: 책임 아니겠어요? 잘못하고 있다, 당신들 지금. 근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호남에 계신 분들이 민주당이 예. 늘 자기 세력, 자기 편 이런 사람들 공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호남이 발전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라는 분노가 응축되다가 터진 건데
1: 네.
0: 근데 이거를 수습을 잘 못하면 그 이 부분을 이제 반성하거나 정말 호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각골난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엎드리는 모습과 진정성을 안 보여주면은 이거 용서를 못한단 말이에요. 호남 민심들이. 결국 이 선거에서의 당락보다 저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득표, 예. 상당 부분 득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1: 예.
0: 그건 정치적 타격이 있거든요. 근데 당 지도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뭐 어쨌든 전북지사도 뭐 지켰으니까 승리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호남에서의 분노는 호남 당원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향후 8월 전당대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호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호남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을 못 보여주시면 굉장히 정청래 대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1: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2: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물론 지도부는 할 말이 있잖아요. 이게 찍혔잖아요. 그 현금 교부한 게. 그러니까 김관 지사도 할 말이 없는데 왜 그 제명 과정을 그렇게 거칠게 했느냐. 거칠고 너무나 급속도로. 그게 이제 감정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김관영은 제껴야 된다.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 우리 뭐 다 알다시피 이원택, 안호영 두 분 할 때도 이원택 쪽으로 밀어준 거 아닙니까? 지도부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북 도민이 하나의, 뭔가 마음이 안 좋은데 이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을 김관영으로 만든 거예요. 김관영 지사는 그러니까 구호를 나의 승리는 정청래 패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설령 이분이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거고 전북도민은 적어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 선거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생각하는 정치적 판단을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공천 과정에서 이제 불만이 많은 다른 분들도 또 무소속으로 나가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뭔가 항의할 수 있고 하나의 구심점은 김관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무소속 연대에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됐다. 항상 전북이 민주당 바운더리 안에서 받았던 약간의 어떤 소외감 이것까지 응축이 돼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1: 그렇게 보세요.
2: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그 민주당 내 친청, 뭐 반청, 친청, 친명의 갈등 구도로만 해석될 수 없는 전북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호남 특유의 어떤 민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2016년 안철수 의원이 만들었던 국민의당 녹색 돌풍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민들은 항상 민주당이 자기를 텃밭 취급하고 바보 취급해서 뭐 자기들끼리 너무 분란을 일으키면 죽비를 들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취지로 전북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전북도민들이 죽비를 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호남민들이 이제까지 민주당이 갈팡질팡할 때 방향타 역할을 해줬거든요. 지금 뭔가 그런 방향타 역할을 하려고 나서고 있다.
4: 저는 이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민주당이 호남 그중에서도 전북에게 조금 소홀하고 뭔가 좀 거칠었던 면이 있다면 저희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좀 그런 논리로 따져가지고 저는 좀 대구 시민들도 한 정당이 계속해서 그렇게 독재를 하고 있으면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된다. 그런 것을 좀 대구 시민들께서도 조금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1: 안 그래도 제가 예, 대구에서도 죽비를 들 것인가 그 주제로 지금 넘어가려고 네. 하고 있었거든요.
0: 뭐 네. 제가 대구 시민이니까 예.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조금 사고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도 타파해야 되고 일당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부분은 타파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호남을 눈부시게 발전시키는 것이 대구에서의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대구에 도와달라, 대구에 인물 키워달라 이 얘기 저는 정말 평소에 많이 했는데
1: 예.
0: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선결 과제는요. 왜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치를 다 많이 해온 곳에 호남은 왜 발전을 못했는가. 이거를 대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되게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것이 그 봐, 민주당이 밀어주는데 호남 발전 못하잖아. 우리는 계속 여기 지지해야 돼. 이게 어른들이 지금 몇십 년째 이 얘기 하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깨려면 이게 부당한 이야기인데 잘못된 프레임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호남에서 정치를 잘해서 호남이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전하는 모습 보이면 대구 경북 자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발 이제 민주당은 이 선거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한 선거가 이겼을 때 어떤 계파가 뜨고 지고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0: 해주시고 호남을 진짜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지를 진정성을 갖고 고민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1: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면 된다. 그 말씀이신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럼 그 대구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추경 후보의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이 지역을 보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MBC 의뢰로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17일부터 18일까지 무선 ARS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박형룡 후보가 41.7%고요.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48.5%, 6.8%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떼놓은 당상인 그런 지역이잖아요. 국민의힘에게는. 근데 이렇게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두 후보가 붙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인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결과를 보면서 대구 시민들이 정말 분노하셨구나. 그걸 더 한 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후보를 지지하시고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추경 후보와 호각지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대구 달성에서
1: 맞아요. 네.
2: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민주당 후보와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대구 시민 단순히 대구 시민 전체 심지어는 굉장히 보수성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까지 국민의힘에 대한 강력한 비토 정서, 비판 정서, 그리고 아까 호남에서 얘기했듯이 회초리를 들어야겠다라는 그 정서가 굉장히 강하구나. 엄중히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지난 총선 때 여기가 추경호 후보가 삼선하면서 득표율을 봤더니 75.31%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도 박형룡 후보가 나왔었는데 24.68%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3: 근데 이건 있습니다. 물론 추경호 후보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박형룡 후보가 득표를 많이 못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24%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바람만 타면은 또 언제든지 판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은 있고 기록 레코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쨌든 대구 지역에서 7번을 출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선도 3번 출마하셨고 구청장도 출마하셨기 때문에 나름의 대구 그리고 달성에서 인지도는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정당세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죠. 근데 확실히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분열하면 필패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가 딱 대구시장 1등 후보였는데 내가 지금 봐주고 봐줘가지고 내가 여기 국회의원으로 내가 내려왔어. 그러니까 한번 잘해보자. 근데 조금 포용이라든지 그런 리더십을 보여가지고 그 달성군에 있는 추경호 후보의 어떤 사람들과 잘 좀 지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원래 이진숙 캠프 사람과 추경호 사람들이 다퉈가지고 경찰차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 단적인 예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민주당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 박형룡 후보가 이제는 해볼만 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고 지난주에 박형룡 후보의 이런 선전에 힘을 입어가지고 중앙 언론에서 박형룡 후보를 엄청 조명을 했어요.
1: 예.
3: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래서 인지도도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스토리를 더 알게 되면 또 이변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이진숙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구 사람이지만 달성군에서는 외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여론조사만으로 보면 추경 후보를 찍었던 세 분 중에 한 분이 박형룡 후보 지지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박형룡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달성 사람인데 이진숙 왔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글로 간 거 아니겠어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다는 거는 그건 뭐 본인의 실책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선거 도우러 왔는데 원래 계셨던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좀 많이 빠졌다. 근데 너무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박형룡 후보에 대한 동정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5% 정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동정표까지 받고 상대 후보가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면 충분히 민주당에서는 기대 걸어볼 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진숙 후보는 정말 그 대구시장 컷탈락 됐을 때 그 결기, 그 밑에서부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1: 아니, 근데 이 지역에 나오고 있는 이 민심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인지, 이진숙 후보 개인에 대한 비토인지,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0: 둘 다예요. 지금 그 달성군이 굉장히 지역이 넓어가지고, 이게 그 하나의 성격으로 묶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넓거든요. 평택을하고 비슷해요. 그 한 구역 안에서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곳이 또 없고. 그런데 그 중에

0: 아크로폴리스라고 얘기하는 공단 지역에 젊은 근로자들이 있는 그쪽은 내란 세력으로 인식합니다. 이진숙을. 그래서 비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농촌 지역에 가깝고 고령층이 많은 그쪽은 인물에 대한 비토 정서가 있어요. 비호감이다. 이미지가. 뭐 중앙 정치에서의 의제 이건 잘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의 생김새, 목소리, 그다음에 눈빛, 그다음에 스킨십 하는 뭐 어떤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온화한 이미지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드센 전사적 이미지다.
1: 네.
0: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르신들이. 근데 이게 이제 양측면에서 지금 다 이제 비토를 받는 건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 전역이 75%에서 78%였어요. 홍준표 시장이 78% 받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시장 선거도 많이 바뀌었죠.
1: 네.
0: 다수구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전반에 대한 분노 표심이 있는 거고 나아가서는 그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도 많다. 그러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박형영 후보의 그 득표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1: 예, 예.
0: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 이래가지고 투표장 안 가버리면 상당히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표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끌어당길 거냐, 네. 그래도 호소를 할 거냐, 그 보통 이제 엎드리거나 막 절하거나 막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래도 저희 살려주세요. 위유도 한번 해주세요. 이거였는데, 이진숙 후보가 그런 캐릭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읍소도 못 해. 그러니까 지금 사면 초과인 거예요.
2: 네. 이미지적으로 달성군에 계신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0: 그러니까요.
2: 이제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정치인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뭐 추경호라든가 남성이면은 또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이제 이재수 후보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조금 이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전체 대구시장 판세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도 진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 김부겸 그리고 샤이 보수 이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투표장에 이게 최대 관건이다 이렇게들 해석이 되더라고요.
3: 결국 다 나오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뜨겁게 대구도 김부겸이라는 분이 약진하면서 정치 의식이 더 발동되는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아 그래 김부겸이 잘하니까 내가 김부겸 찍어야지 하는 분도 있고 김부겸이 저 정도 뜨면 나 이번엔 투표해야 되겠다는 보수 유권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 높아진 투표율에 의한 득표 향상은 후보하기 나름이다 이제는 뭐 당에 대한 판단도 거의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1: 예, 예. 예,
3: 저는 그렇게 봐요.
2: 저는 이제 김부겸 후보가 이전만 하더라도 4년만 한번 써 보이소. 그 다음에 우리가 못하면 그때는 다시 국민의힘 써 보이소 이랬는데 이제 TK도 이제 통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면 차라리 이 통합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2년 후 총선 때 우리가 통합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뽑힌 시장 2년입니다. 4년이 아닙니다. 2년입니다. 2년 정도는 한번 김부겸 써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절실하게 호소하면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이 그래 2년만 한번 써보자라고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해 봅니다.
0: 저는 그 지난주 토요일에 대구 좀 오래 돌았거든요.
1: 예.
0: 몇 시간 동안 저 민생 탐방을 했는데 그 방송을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한 택시 기사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수 대결집 할 거냐 차이 보수가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확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 질문 제가 드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예. 요 대구서 뭐 보수가 샤이 할 게 뭐 있노? 안 돼요. 우리 동네는 보수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보수지 뭐 오히려 샤이 진보가 많지. 여는
1: 아~
0: 진보 얘기하면 빠이니로 작살나는 동네야.
1: 아 그러면 지금 네. 이 여론조사나 이런 데는 보수 집결세는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0: 그렇죠.
1: 되는 건가요?
0: 네. 결집세가
1: 어, 조사 샤이가 거의, 없다.
0: 그렇죠. 샤이가 이거
3: 할 말이 없네.
4: 잘 좋습니다.
0: 분석이시네요. 네.
1: 아 그러니까 이제
0: 참고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다. 네.
1: 그러니까 대구 안에서 얼마나 민심이 지금 이렇게 엇갈리고 있냐 이걸 보여주는 단면이 삼성라이온즈 구자욱 선수 아버지는 김부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했고 친형은 추경호 후보 유세차에 올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표심이 엇갈릴 만큼 여기선 진짜 정말 앞을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0: 원래 대구는 그래요. 저희 집도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삼성라이온즈 팬으로서 구자욱 선수에게 꼭 말씀드릴 거예요.
1: 예, 예,
0: 절대로 본인은 어디에도 지지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돼. 우리 삼성 진짜
3: 영향을 받나 봐요. 어제 저 금요일 날 오타수일한테 왜 이렇게 못했어?
2: 머릿속에 소원도 있어요.
1: 아, 근데 엊그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 나왔던데 대구 내 선거 판세에는 어때요? 영향력이 있다고 보세요?
4: 뭐 영향력이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아까 유인석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각 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샤이 보수는 없다고 하는데 앵그리 보수는

0: 있거든요 지금. 앵그리 보수들을 최대한 그래서 앵그리에서 투표장 안 가겠다, 앵그리에서 민주당 찍겠다는 보수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역할도 중요하고 그리고 추경호 후보나 아니면 뭐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절절하게 대구 시민들한테 반성하고 읍소하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음이 동해서 앵그리를 좀 낮추고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성형 전 약관 발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you. 유유. 유유 제약이죠.
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6: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세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6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6.3 지방선거를 맞아서 특집 정치인싸가 확대 편성되는데요. 5월 26일 화요일부터 모레죠. 네,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5분에 라디오와 유튜브로 방송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월요일까지 푹 쉬시고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라고 하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6: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

0: 별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MBC 정오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2: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비밀경호국 SS는 백악관을 일시 폐쇄하고 당시 백악관 북쪽 잔디밭에 있던 기자들을 브리핑실 내부로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비밀경호국은 SNS에 올린 성명서에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에비뉴 교차로에서 한 사람이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의 대응사격에 총격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범인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인 한 명도 사건 현장에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폭스뉴스는 총격범이 백악관 인근 검문소로 접근한 뒤 백악관을 향해 권총을 세 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는 백악관 본관과는 직선 거리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 중이라며 멈출 수 없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1: 석 달째 끌어오던 미국-이란 전쟁이 곧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3: 워싱턴 현지 시간 토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종전협정 체결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협정의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의 다른 많은 요소들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도 통화했으며 이 또한 매우 잘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이란도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화답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할 경우 핵 사안을 논의하기까지 30일 혹은 6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양해각서 본문에 포함된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미국 시간 24일 일요일에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될 경우 전쟁이 발발한 지 85일 만입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자 이란 반관영 매체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강경 성향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관리 하에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는 불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본인 소유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4: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지난 2021년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 소유

0: 업체의 농업법인을 통한 대부업체 운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1: 농업회사 법인이 이 지분을 100%를 갖고 있다고.
2: 사무실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하는 거야.
1: 그런데 배당은 뭐 어차피 다 낼 거니까.
0: 지난 2020년 김용남 후보는 친동생으로부터 농업법인 1호를 인수했는데 2017년에 설립된 한 대부업체의 주소지도 농업법인 1호와 같은 주소로 돼 있습니다. 이 대부업체의 대표는 김용남 후보의 전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 현행 대부업법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 후보를 둘러싸고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 후보는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지 2, 3년 됐고 이미 폐업한 상태라던 김 후보의 해명과 달리 이 대부업체는 지난해 9월에는 자본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고 지난 18일자로 대부업 등록을 갱신했다가 차명 의혹 보도 당일인 지난 22일 돌연 폐업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과 혐오, 처벌과 징벌 배상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의 일베 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주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조치를 허용하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화마을에서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이렌 머그 출시 광고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런 식이라면 스타벅스 간판도 가려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이성을 상실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 없이 지른다며 달력에 참사일들을 다 적어놓고 피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일인 4월 16일 대통령이 언급한 이벤트는 없었다며 사이렌 클래식 신제품이 나왔다는 출시 공고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소 취소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국민 분노가 타오르니 대통령이 많이 불안한 모양이라며 건수 하나 잡은 김에 판을 뒤집으려 난리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가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했다며 인두겁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등의 공로로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전국 사찰에서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고 평안과 화합을 기원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봉축사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공존의 빛으로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불참에 대해 더러워서 안 간다고 했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전라도 말의 거시기처럼 경상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라며 편하게 얘기하고 비보도 전제이다 보니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듣는 분들이 불쾌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사과드리고 잘못됐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전체 유통 매출의 60.6%로 2016년 6월 이후 처음 60%대를 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쿠팡과 네이버, SSG 등 11개 온라인 유통사와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15개 오프라인 유통사가 포함됐습니다. 온라인에 이어 백화점 15%, 편의점 13%, 대형마트 8%, 기업형 슈퍼마켓 2% 등의 순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진원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AFP통신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민주콩고 정부는 에볼라 집단 발병 사태 의심 환자는 867명, 이 가운데 20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 몽부알루에선 당국 통제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천막 진료소에 불을 질러 전소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심 환자 18명이 도주했습니다. 결혼 예식 용역 과정에서 설치한 꽃장식은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8도, 대구 26도,

0: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스웨덴의 소설 삐삐 롱스타킹. 어린이 드라마로 유명했던 말괄량이 삐삐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준 금화를 잔뜩 들고 친구들과 열심히 달려간 곳이 겨우 사탕 가게였고, 삐삐는 들뜬 표정으로 비장하게 외치죠. 사탕 20kg 주세요. 그 돈으로 기껏 그걸 하냐 싶지만 작가의 메시지는 이거죠. 뭔가를 실컷 질리도록 먹고 즐기고 해보고 싶은 그 마음, 시시하든 유치하든 그런 게 있을 때 신나게 해라.

0: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쿨하게 마야의 쿨하게로 일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래전으로 가면 10원부터 뭐 100원, 500원, 1000원까지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그걸 꼭 쥐고 이제 잽싸게 뭐 어디 문방구나 뭐 구멍가게, 슈퍼, 편의점 뭐가 됐든 그냥 달려간 기억들 다 있죠. 지금 보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신나서 비장하게 막 달려가고 막 길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아우 얼마나 신났을까요? 말괄량이 삐삐는 지금도 그런 정열, 뭐 적극적인 간절함 그런 걸 좀 품고 발휘하고 살자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얼른 하고 싶어서 들썩들썩하는 그런 기분 여러분 까먹진 않으셨죠?
1: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1: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한 남자가 눈빛을 이글거리며 이런 대사를 합니다.
4: 이렇게 신조금 남기면 노래 틀어줄 거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아니 넌 손가니까.
3: 그렇습니다. 손트라 일요일 선곡은 여러분의 신청곡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장르 상관없이 듣고 싶은 노래 그냥 보내주시면 잔뜩 틀어드릴게요. 신청곡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0823님께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잡초 제거하느라 힘드네요. 이거 끝내고 시원한 맥주 마실 생각에 힘이 나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도 틀어주세요. 이런 마인드 너무 좋아요. 그냥 뭔가 힘든 일 하고 있을 때 끝나고 뭔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품고 좀 힘을 내는 거. 7954님도 얼주가를 이해 못하는 1인입니다. 전 여름 빼고는 커피를 뜨겁게 마시는데 오늘 드디어 올해 첫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개시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아아 좋네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신청합니다. 때로는 아이스 커피가 주는 그 시원함,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아마 이번 여름 우리 모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래로 좀 시원하게 달려볼까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그리고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10cm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들은 노래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지만 일주일에 딱 하루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오늘도 받습니다. 얼른 보내주세요. 계속 사연 좀 살펴볼게요. 8494님께서 제 나이 40대 트롯은 잘 안 듣는 편입니다. 헌데 이 시간에 운동 가는 차 안에서 우연히 듣다 보니 귀에 착착 감겨서 자꾸 방송 듣게 되네요. 덕분에 트롯에 흥미가 조금씩 생깁니다. 목소리 너무 정겨우심. 신청곡은 포지션의 썸머타임 신청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운동할 때 있잖아요. 너무 빠른 노래보다는 딱 트로트 정도의 템포가 운동하기 정말 좋아요. 예. 이게 트로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리듬, 템포를 얘기를 하는데, 걷기보다는 좀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좀 더 느리게. 그러니까 딱 필요한 정도가 아닐까.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처음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바로 또 노래 드려야죠. 포지션의 썸머타임 띄워드릴게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 MBC,
2: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4: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광주, 대전은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에 달하는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낮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로 확대되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정체 31km 구간에서 살펴집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법에서 이천, 원주에서 새말, 동둔내에서 봉평터널까지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총 27km 구간에서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일요일에는 장르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좋은 노래들, 추천곡들 듣고 있어요. 방금 들으셨던 노래 숀 멘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이었고요. 3757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엄마가 난생 처음 하는 덕질을 신나게 쳐다보면서도 살뜰히 챙겨주고 티켓팅도 해주는 우리 딸내미 생일이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해준 게 없는데도 잘 커줘서 고마운 딸입니다. 딸이 좋아하는 숀 멘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신청해요. 깜짝 놀라는 딸의 표정을 보고 싶어요. 꼭 틀어주세요. 하는데 지금 이 노래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까요? 앞으로 또 같이 서로의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도 다니고 하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계속해서 노트롯데이 여러분의 신청곡 살펴볼까 하는데요. 2168님께서 또 새싹이시네요. 처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지인들과 울릉도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배 아닙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신랑과 주말 부부라 함께하지는 못한 게 아쉽긴 하네요. 저희는 배를 탔지만 신청곡은 한해, 문세윤, 추의 비행기 신청합니다. 아, 지금 배 아니시라고요? 오, 배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핸드폰이 잘 터지나 봅니다. 보통 보면 잘 안 터지는데 그래도 라디오가 어딜 가든 이렇게 옆을 지켜주고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에요. 우리 이 노래 또 보내주셨고 3100님도 누가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싹 긁고 갔어요. 흰 차인 듯한데 연락처라도 좀 남기시지. 좀 화가 나네요. 손타라 듣고 블랙박스 찾아봐야겠어요. 백이성의 오늘도 참는다 들려주세요. 아,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화가, 아니,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냥 내 차가 긁혔다, 뭐 사고가 났다 하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걸 가지고 도망간다? 긁고 도망간다? 이분은 오늘도 참지 마시고 꼭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비행기 한해 문세윤 그리고 추가 부르고요. 백이성의 오늘도 참는다까지 두 곡 연달아서 띄워드릴게요.

백이성의 오늘도 참는다.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노래는 한해 문세윤 추가 부른 비행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우석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은 5월 21일 부부의 날에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 그런지 식당에 부부들이 유난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여친은 없지만 장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커피 소년 장가갈 수 있을까 신청해 봅니다. 아, 물론이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력 안 해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노력하셔야 되고요. 커피 소년도 결국에는 장가를 잘 갔잖아요. 네, 이 노래 부르고 장가 잘 갔으니 우리 양우성님도 좋은 임자 만나시길 바랄게요. 우리 이 노래 장가 갈 수 있을까? 커피 소년의 노래 듣고 이제 2부 마무리 슬슬 할게요.

0: 내년에는 꼭 간다. 가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0: 요새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4: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5: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 마무리하기 전에 노래 한 곡과 함께 또 사연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이사구님께서 쉬는 날 재정비를 위한 헤어샵 방문 이쁘게 변신하고 올게요. 박정현의 미장원에서 신청해요. 아우 좋죠.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머리하고 나가면 기분도 산뜻해지고 뭔가 좀 내가 더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머리에 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게 맨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머리를 길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반대로 조금 더 잘라볼까?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탈색을 해볼까? 근데 과연 우리 팬분들이 좋아하실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컨셉을 위해서 다음에 한번 탈색 허락해 주시나요? 좀 더 지나면 이제 못해요. 네, 두피도 얼마 살아남지 못하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 좀 받도록 할게요. 우리 박정현의 미장원에서 보내드리고요. 저희 1시 5분에 팝스트롯으로 양지훈 작가와 함께 돌아오는 거 아시죠? 또 어떤 팝송과 어떤 우리 가요가 연결이 되었을지 기대감을 안고 노래 듣고 잠시 후에 우리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한시 뉴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전국 사찰에서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고 평안과 화합을 기원하는 봉축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봉축사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공존의 빛으로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이렌 머그 출시 광고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런 식이라면 스타벅스 간판도 가려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이성을 상실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 없이 지른다며 달력에 참사일들을 다 적어놓고 피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일인 4월 16일 대통령이 언급한 이벤트는 없었다며 사이렌 클래식 신제품이 나왔다는 출시 공고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취소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국민 분노가 타오르니 대통령이 많이 불안한 모양이라며 건수 하나 잡은 김에 판을 뒤집으려 난리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가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했다며 인두겁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등의 공로로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이란을 상대로 종전 담판이 임박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개방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합의안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총격범이 백악관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고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대응사격해 총격범을 사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용의자가 백악관 인근 검문소로 접근했고 경찰관들에게 총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행인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전체 유통 매출의 60.6%로 2016년 6월 이후 처음 60%대를 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쿠팡과 네이버, SSG 등 11개 온라인 유통사와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15개 오프라인 유통사가 포함됐습니다. 온라인에 이어 백화점 15%, 편의점 13%, 대형마트 8%, 기업형 슈퍼마켓 2% 등의 순입니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1월에서 4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규모가 2,69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허그는 전세값 상승, 전세가율 인하로 빌라 등 고위험군 보증가입이 줄어든 것이 보증사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진원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AFP통신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8도, 대구 26도,

0: 부산 24도 등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지방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이회준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아, 땡긴다 땡겨.
2: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재밌던 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요일 3, 4부에는 올드팝으로 혼자가 아니란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좋아했던 팝스타 올드팝 신청곡 오늘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 채택되시면 잡곡 세트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올드팝 얼른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과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올드팝은 어떤 노래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잡초제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곧 전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싶은 남자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에서 베이스와 둠바둠바를 담당했던 가수 겸 올드팝 전문가 노래 뒷얘기 캐는 인간 쿨찾기 양지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지훈입니다.
0: 아,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또 쉬는 날도 은근 좀 있고 다 그런데 그래도 뭐 여행은 좀 다니셨나요?
1: 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네. 그 신혼여행이 아니고 은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0: 오, 네네네.
1: 결혼한 지 25주년이 5월 초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을 신혼여행지로 여행을 좀 다녀왔죠.
0: 이야,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를 갔다 오신 거예요?
1: 아, 저희가 캐나다를 갔다 왔고요. 네. 제가 스노우보드를 그 당시에 처음 배워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 네. 그래서 캐나다의 서부에 밴쿠버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 휘슬러라는 또 유명한 네. 스키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제 아내를 스파르타 훈련을 시켜서 네. 초단기 스페셜 속성 코스로 네. 스노우보드를 가르친 다음에 네. 같이 가서 스노우보드를 열심히 탔죠.
0: 이야, 너무, 너무 좋으셨겠어요. 아니,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뭐, 물론 많죠. 이제 스키를 탈 수 있고 한 데는 많은데 대부분 아무리 눈이 많이 왔다 해도 인공눈을 같이 이렇게 뿌리곤 하는데 그런 곳은 완전 100%.
1: 거기는 그냥 뭔가 티라미슈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새하얀. 네. 정말 좋았죠.
0: 그 내려갈 때 막 이렇게 그 마찰이 한국이랑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우리 5월은 또 팝스트롯이 워낙 이제 스페셜로 달리고 있는데 오늘 뭐 부처님 오신 날 스페셜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뭐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1: 제가 해볼까 했는데요. 네. 아, 너무 힘들더라고. 부처님과 관련된. 근데 사실 5월 하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부처님이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의 달 스페셜 맥락에 맞춰서 지난 21일이 좀 지났지만 부부의 날.
0: 아, 네네네.
1: 그 날을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엄청 알려진 가수이고 히트곡도 많은 가수인데 한국 내에서는 딱 알려진 곡이 딱 두 개인 가수 중에 네. 이 두 곡 자체의 스토리가 모두 부부와 관련된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 가수의 신청곡이 마침 들어와서 네. 그 신청 사연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변정희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신청해도 될까요? 전주만 나오면 뿅 갔던 20대가 생각납니다. 참고로 전 50대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이라는 얘기인데
1: 그렇죠. 근데 뿅 갔다라는 표현에서 뭐 50대라고 굳이 안 밝혀셔도 이게 우리 시대 제가 딱 저하고 비슷한 세대신데 뿅 갔다라고만 하셔도 대충 나이가 짐작되면 그런 정말 뿅가죠.
0: 네네.
1: 당당당당당당당당.
0: 그 앞에 나와도. 딱 전주만 나와도 근데 이제 리차드 막스 스페셜인 만큼 우리가 또 이분은 어떤 분인지 한번 가수부터 알아보시죠.
1: 그렇습니다. 일단 이 리차드 막스 이분은 80년대 초에 네. 라이오넬 리치 얼마 전에 라이오넬 리치
0: 얘기했었죠.
1: 라이오넬 리치에 의해 발탁된 가수고요. 이분이 사실은 엄청난 분입니다. 미국에서는 네. 수많은 히트곡 뭐 케니 로저스, 휘트니 휴스턴, 마돈나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엔싱크 네. 노래의 작사 작곡 그리고 비하인드 코러스에 이분의 목소리가 엄청 들어가고요. 네. 이분이 그래서 그런 크레딧을 가지고 본인 솔로로 데뷔했는데 앨범이 4장 데뷔 앨범부터 4장 연속으로 미국에서 초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합쳐서 미국 내 1,000만 장 넘게 판매가 되고요. 이 앨범 4장을 제가 이 리차드 막스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앨범 4장을 저는 다 샀습니다. 다 사고 미국에 있을 때도 이분 공연을 두 번이나 갈 정도로 팬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본인 솔로 히트곡도 그래서 엄청 많은데 대부분 이분의 원래 히트곡들은 팝, 락입니다. 아하. 완전 락 스타일이에요.
0: 발라드가 아니었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유독 이분이 히트시킨 발라드 딱 두 곡만 널리 알려져서 네. 발라드 가수로 오해를 하고 있고 이분이 그리고 한국에서 좀 많이 오셨잖아요.
0: 네.
1: 뭐 불후의 명곡이나 뭐 이소라 프로포즈 이런 데 와서도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도 딱 발라드 두 곡만 부르고 가셨어요.
0: 그렇습니다. 아니 뭐 우리 양지은 씨부터 왕팬이었고 그리고 국내 음악 프로에 나올 정도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국 가수다라고 아니 그렇죠. 그냥 다 되게 친한 가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일단 이 노래는 부부 관련해서 어떤 비하인드가 있길래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1: 이 노래는 뭐 전주만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데 이 네. 노래.

0: 비하인드는 사실 조금 덜 알려져 있는데요. 가수로 이분이 뜨기 전에 뒤에서 곡만 쓰던 시절에 이 영화음악 작업을 이분이 했거든요. 네. 그 작업을 통해서 만나서 첫눈에 반한 댄서가 있었는데 이분 이름이 신시아 로즈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 이름은 잘 모르셔도 이제 더티 댄싱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는데 거기서 패트릭 스웨이즈와 춤 잘 추는 같이 춤 파트너로 나오는 네. 그런 댄서가 있거든요. 그 댄서 역할을 이분이 하셨고요. 사실 이 영화 이전에도 뭐 플래시 댄스, 제너두 이런 영화에도 이제 단역으로 나올 정도로 이미 유명한 영화 배우셨어요.
1: 네.
0: 로잔나 뮤직비디오 이런 데도 나올 정도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약간 반한 거죠. 리차드 막스가 이 작업을 같이 하면서 이분에게 네. 반해서 이분이 본인 데뷔곡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시켰어요. 신시아 로즈를 출연시키면서 오. 뭔가 이제 작업을 시도를 하는 거죠.
1: 네네네네.
0: 그러면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신시아 로즈가 8살 연상이기도 했고 훨씬 더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귀지만 영화를 계속 찍으러 다니신 거죠. 그런데 이제 리차드 막스가 1집으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신시아 로즈도 영화 촬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촬영했던 영화 촬영지가 남아공이었어요.
1: 네.
0: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남아공으로 건너가서 촬영하는데 아, 헤어져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막스가 아, 너무 보고 싶은데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1: 네.
0: 이제 처음에는 서프라이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시도를 했대요.
1: 네.
0: 그런데 그 당시 약간 국제 정세도 있고 이래서 비자가 발급이 안 된 거예요.
1: 아하. 아쉽게도.
0: 예, 뭔가 가지고 와서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네. 비자가 발급이 안 돼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노래를 하나 써서 대신 노래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쓰기 시작한 노래가 바로 이 Right Here Waiting이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써서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특급 우편으로 남아공으로 보냅니다.
1: 아하.
0: 그래서 남아공에서 신시아 로즈가 이 노래를 듣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후에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1: 아니 뭔가 되게 전격적이고 그냥 되게 열성을 다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끔 최선을 다했네요.
0: 그렇죠.
1: 예, 막 뮤직비디오까지 초대하고 다 이거는 그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계획적으로.
1: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했는데.
0: 샤드 막스가 계획이 다 있었구나.
1: 네,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만큼 좀 그래도 이렇게 프로포즈 송까지 이렇게 전하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첫 가사가 Oceans Apart 이렇게 나오잖아요.
1: 아.
0: 이 Oceans Apart 대양을 두고 우리는 헤어져 있다라고 되는 가사가 첫 가사로 나온 이유가
1: 네.
0: 당시 이제 미국에서 대서양 건너편에 아프리카에 신시아에게 바치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고요.
1: 네.
0: 그리고 당신이 어디 가든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예스 할 때까지
1: 네.
0: 나는 이 자리에서 영원히 기다리겠다.
1: 아.
0: 라는 노래로 프로포즈를 단방에 성공시킨 노래로 알려지면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1: 네.
0: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주구장창 나온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1: 이 정도면 예스를 안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노래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그 부르의 프로포즈송 듣고 오시죠.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0: 정말 대서양을 건너 있는 나의 사랑을 위해서 바치는 프로포즈송. 아,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부부의 날 스페셜로 아, 첫 번째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이어서 또 한국 가요로 또 이제 곁들여서 이렇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래일까요?
1: 아, 이 Right Here Waiting만큼이나 애절한 터질 것만 같은 벅찬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옛 가요가 하나 있는데요. 네. 게다가 이 노래를 부른 가수도 부부였고 이 노래가 또 번안가요였는데 네. 이 번안가요를 부른 외국 원곡 가수도 역시 또 부부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0: 그렇게 다 부부인 그 노래.
1: 부부의 날 스페셜 완전.
0: 제대로 고르셨네요.
1: 그렇죠. 네. 1970년대에 유명했던 김효원, 김동자 부부 가수인 김신혜가 터질 거예요. 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가 1978년에 국내에서 히트했는데 이 노래 우리 히트하는 가요 버전은 약간 브라스도 나오고 약간 네. 뽕짝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오리지널 곡은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라는 제목이 이 노래 제목에 또 로디 스튜어트 노래 동명 이곡이 있는데 맞아요. Have I told you lately? 네. 그 노래하고는 좀 다른 노래고요.
0: 아예 다른 노래였군요. 네,
1: 제목만 갖고 다른 네. 노래고요. 자그마치 이 노래가 1944년에 발표된 팝 컨트리 히트송의 시조격인 그런 노래입니다.
0: 그러면 이 노래 자체가 한참 전에 이미 발표한 곡을 다시 또 번안한 거네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원곡자도 부부신데요. 네. 룰루 벨 앤 스코티라는 당시의 컨트리 음악 대중화를 이끌었던 엄청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 겸 부부인 듀오인데 이분들이 Sing Neighbor Sing이라는 뮤지컬 영화 삽입곡으로 이 노래를 영화 속에 등장을 해서 직접 작사 작곡하면서 조연으로 출연해서 불러서 발표한 노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영화에서도 이 Right Here Waiting처럼 이 영화 장면 속에서 여자가 이번엔 남자에게 뭔가 접근을 하면서 프로포즈하는 듯한 노래

0: 노래로서 이 노래를 처음 발표해서 히트하면서 컨트리 클래식 노래가 됩니다.
1: 자,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날 스페셜 팝스트롯, 우리 김신의 터질 거예요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린 또 이런 거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 원곡 오리지널 곡을 살짝 먼저 듣고 터질 거예요로 한번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룰루벨과 스카티의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그리고 김신의 터질 거예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강한 햇살에 기온도 크게 올라서 어제보다 기온은 더 높겠습니다. 서울은 29도까지, 대전, 광주, 전주는 모두 28도까지 오르겠고요. 햇살이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둔내터널 부근 사고 처리로 1차로 막혀 불편하고요. 정체는 새말 부근 종둔내에서 봉평터널까지 이어지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서종, 내촌에서 서석터널, 양양 분기점 부근 밀립니다. 김유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박현미도 매일 듣는 서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들은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5월 가정의 날 특집 시리즈로 오늘은 부부의 날에 딱 맞는 노래 그리고 또 리차드 막스 스페셜로 팝스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하, 올게 왔습니다. 뜬금 퀴즈 시간 문제 주시죠.
2: 부부의 날이 주제니까 부부 관련 문제 드리겠습니다.
1: 네.
2: 다음 중 실제로 부부인 두 분은 몇 번일까요?
1: 실제 부부와 드라마 속 부부, 뭐, 아니면 영화 속 부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실제 부부는 몇 번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2: 1번, 최불암과 김혜자. 2번, 이순재와 김혜자. 3번, 이봉원과 박미선. 4번, 박영규와 박미선.
1: 이야, 좀 나름 헷갈리는 장치가 있는데, 김혜자 씨는 두 번 나오네요.
2: 박미선도 두 번.
1: 뭔가 이름이 계속 중복되고, 막 이래서, 다음 중 실제 부부는 몇 번일까요?
2: 1번, 최불암과 김혜자, 2번, 이순재와 김혜자, 3번, 이봉원과 박미선, 4번, 박영규와 박미선.
1: 네. 자,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5분 추첨해서 잡곡 세트 보내드립니다. 가정의 달, 부부의 날 특집 겸 또 리차드 막스 스페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도 너무 좋았지만 이 노래 빨리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 그렇죠. 0449님 신청 주셨고요.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듣고 싶어요. 이야, 하셨습니다.
1: 다들 아마 짐작하셨던 그 노래 리차드 막스가 또 불회명곡에 나와서 부를 때도 아내를 위해 쓴 곡이라고 했다죠. 이 부부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2: 아, 그렇죠. 일단 결혼에 골인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2: 근데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남편은 더 성공을 해서 이 노래 Right Here Waiting 너무 떠가지고
1: 네.
2: 엄청 성공하게 되면서 굉장히 바빠지게 됐는데 이 너무 또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셋이나 생기게 됩니다.
1: 이야.
2: 그러면서 아내는 연기를 은퇴하게 되죠.
1: 네.
2: 그래서 사실 3집까지 이분이 엄청나게 아까 얘기했던 락스타 느낌으로 네. 음악을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LP를 제가 4장 샀다고 했는데
1: 네.
2: 3장을 들고 왔는데 일단 1집, 2집을 보시면 이분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1: 이야... 아니 잠깐만요. 위에가 1집이고 밑에가 2집이네요. 네, 지금 보면 뭐 1집은 약간 좀 흑백 느낌, 약간 좀 더 옛날스러운 그런 것도 있는데.
2: 근데 일단 머리 스타일이
1: 네.
2: 이 사자머리 아닙니까?
1: 이야, 사자머리가 저 머리 스타일.

0: 관리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1: 이 당시에 뭐 본조비, 뭐 티나 터너 이런 락 스타일의 맞아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80년대 스타일인데 네. 저런 음악을 하셨던 분이에요.
0: 네네네네.
1: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라드 가수로 올라오신데 사실 이분 성격 자체도 이제 나중에 콘서트장에서도 얘기하면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런가요?
1: 그런데 이제 자기가 히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락 스타의 느낌에 복장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0: 아 근데 그래도 약간 좀 이미지적으로 머리만 그렇다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는 거의 뭐 에어로스미스 느낌으로 빡 세워가지고
1: 그렇죠.
0: 아니 저거는 진짜 철저하게
1: 그러다가
0: 우리가 요새 기억하는 거는 단발머리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러니까 3집까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뭔가 아 이게 너무 내가 헐리우드 스타가 돼가지고 힘들다. 이번에 고향이 시카고인데 그래서 아 이제는 좀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위한 음악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낸 앨범이 지금 들고 온 4집.
0: 네.
1: 저 4집이고요. 그래서 4집 앨범 자켓을 보시면 머리를 짧게 자르셨죠.
0: 네네.
1: 예,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족을 위한 노래 앨범으로
0: 와.
1: 4집에 실린 Now and Forever를 같이 발표를 하죠.
0: 그렇습니다. 그 락커의 약간 상징인 머리도 자르고 약간 진짜 얼굴이 워낙 잘생겨가지고 약간 배우상 같기도 한데 여기 4집 앨범 Paid Vacation 거의 뭐 유급 휴가라는 뜻인데 뭐 이게 직장인들에게는 최고의 휴가가 맞지 않나요?
1: 그렇죠. 월급이 나오는데 휴가를 간다?
0: 그러니까요.
1: 최고의 휴가인데 이 앨범명이 나온 1화가 또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아내가 어느 날 그 남편을 지켜보다가 아내는 육아에 바쁜데 남편이 막 음악을 만들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갑자기 짜증난 톤으로 아 나는 영화 찍을 때 정말 엄청 고생하면서 찍는데 당신은 뭐 띵가띵가 노래만 부르고 노래 만들고 놀면서 돈 버는 거 아니냐. 이거 인생 자체가 유급 휴가구만. 페이드 바케이션이구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남편이 뜨끔하면서 아 이제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노래가 바로 이 4집에 실린 Now and Forever였던 거죠.
0: 이야 역시 또 남자는 그 외국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Happy wife, happy life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행복해야 나의 인생이 행복해진다.
1: 뒷구석이 조용하다.
0: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역시 남자가 좀 아내한테 혼나고 잔소리를 들으니까 또 이런 명곡이 탄생한 게 아닙니까?
1: 그렇죠.
0: Now and forever, I will be your man. 영원히 당신 남자가 되겠소. 다. 이건 뭐 프로포즈송과 달리 이제 끝마침 내가 평생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겠어 이러면서 뭔가 락을 이제 딱 걸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순간.
1: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뭐 이런 노래가 나온 배경도 그렇고 이 부부와 관련된 노래로서 미국에서는 특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0: 근데
1: 이렇게 된 결정적 영화도 하나가 있는데 이 노래 자체가 어떤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1994년도 이 노래가 나온 같은 해인 1994년도에 나온 알렉 볼드윈 킴 베싱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Get Away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 스토리가 이 부부가 약간 범죄 조직에 얽히면서 이렇게 범죄 행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알렉 볼드윈과 킴 베싱어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상태에서 이 영화를 찍었고요. 그 뭐 이 두 배우가 이전에 찍었던 영화 처음 만났던 영화가 결혼하는 남자라는 영화인데 심지어는 그 결혼하는 남자라는 영화에서는 이 두 배우가 결혼을 영화 속에서 네 번을 하는 걸로 나와요.
0: 네.
1: 그러다가 네 번을 영화 속에서 하다가 실제로 다섯 번째 진짜 결혼을 한 그런 스토리로도 널리 알려진 그런 영화에 이제 이 노래가 주제가로 나오면서 아, 이 노래는 명실공히 부부 관련 노래.
0: 뭐 횟수가 뭐 중요하겠냐마는 뭐 이모저모로 이제 부부의 날에 딱인 올드팝인 것 같은데 우리 가사 내용을 조금 살짝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I will be your man 나는 영원히 당신 남자요라는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노래를 리차드 마크스가 쓸 때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뭔가 좀 평범한 사랑 고백 노래는 안 쓰려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랑이란 단어는 쓰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노래 내용에 사랑, 러브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0: 오.
1: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많이 힘들다고 느껴서 정신줄을 막 놓고 그럴 때 당신이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엄청 징징거릴 때 그럴 때마다 그런 내 모습을 다 당신이 받아주고 견디고 이해해주면서 여전히 내 곁에 있어준 당신. 그래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0: 여기에 보면 이제 Until the day the ocean doesn't touch the sand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 네.
0: 대양이 모래에 닿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지구 멸망하는 날까지는 네. 아시죠. 이분이 또 오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자꾸 대서양을 건너려고 계속 뭐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그걸 두고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그 어떤 것이든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에 좀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0: 그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네. I will be your man이 되겠다. 당신의 남자가 되겠다라는
1: 그렇습니다.
0: 내용의 노래이죠.
1: 남다른 스케일의 사랑꾼. 러브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아, 이 노래를 들으면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0: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듣고 왔습니다. 아, 이제 올드팝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고, 우리 노래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차례인데, 느낌상 좀 씹히는 노래도 있기도 하고, 아, 이게 맞나? 뭔가 영원히 당신을 위해 잘하겠다. 남자의 다짐. 뭐 이런 거?
1: 그렇죠. 아. 바로 딱 떠오른 노래가 사실 있죠. Now and Forever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로 쓴 곡인데 바로 그 제목 자체가 가요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0: 아,
1: 묵직한 그렇죠. 바리톤이 매력적인 하수영 씨의 보이스가 일품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0: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사 내용도 Now and Forever랑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서 뭔가 네. 시리

0: 손끝, 정성과 땀방울로 씻어온 긴긴 나날들.
1: 네.
0: 그동안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넘기며 항상 함께해준 당신. 여기까지 굉장히 Now and Forever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로서 여기서는 영원히 당신의 남자가 되는 걸 넘어서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라는 애절한 노래인데 오늘 또 반전이 없으면 팝스토리지 아니지 않습니까?
2: 아니, 또 여기서 무슨 반전이 있습니까? 우리 부부의 날인데 왜니 뭐 반전까지 네. 얘기할 필요는 없고.
0: 네,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팝스토리지인데 1970년에 이 노래가 크게 히트했는데 네. 대단한 반전은 아니고요. 카바레에서 당시 카바레가 유행했는데 카바레에서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다고 해요.
2: 어? 카바레에서요? 왜요? 네,
0: 왜냐면 이게 브루스 축이 좋은 노래고 남녀가 쌍쌍으로
2: 그렇죠.
0: 축이 좋은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이 노래가 나오면 갑자기 가방을 싸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2: 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카바레에서는 뭐 때로는 건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죠. 본인들의 이야기 있는 분들이 거기서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되게 좀 양심적으로 좀 뭔가 찔려서 가방을 싸고 간다.
0: 아 오늘 역대급으로 손태진 씨가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아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게 왜 카바레에서 금지됐지 했는데 오히려 이 노래가 나오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거기를 뜨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좋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0: 우리 부부의 날인데 좀 건전하게 네. 다시 마무리를 하면
2: 네.
0: 노래 자체는 사실 이 노래 작사하신 분은 조은파님이란 분인데 7남매를 키운 본인의 모친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다고 해요.
2: 네.
0: 그리고 작곡하신 분은 임종수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본인의 아내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멜로디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애절한 명곡이 탄생을 했던 거죠.
2: 네.
0: 그런데 정작 이 노래를 부른 하수영 씨는 이 노래를 부른 당시 총각이었고요. 이 노래가 엄청 히트해서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34세의 나이로 총각인 상태에서 요절을 그래서 정말 이 소식을 알게 되시는 분 참 이 노래가 또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2: 네.
0: 이 가사처럼 이분이 다시 태어나서 좋은 아내를 만나셨기를 기원하면서 노래를 들어보면 어떨까.
2: 아, 여러 가지로 좀 절절한 마음이 드는 명곡인데, 저희 손트라에도 정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또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그래도 딱 완벽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듣고 오시죠.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뭐?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카롭다.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카롭다.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형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9: 일요일은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3, 4부엔 또 팝스트롯. 오늘은 부부의 날에 생각나는 명곡들로 달려보았습니다. 아,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뜬금 퀴즈 풀고 인사드려야죠.
10: 워낙에 진짜 부부 같은 커플들. 하지만 실제 부부는 이 중 단 한 커플뿐이다.
9: 그렇습니다. 1번 최불암과 김혜자, 2번 이순재와 김혜자, 3번 이봉원과 박미선, 4번 박영규와 박미선. 이 중에 정답은요?
10: 1번 최불암 김혜자는 전원일기 속의 부부. 2번 이순재 김혜자는 사랑이 뭐길래서 부부. 4번 박영규 박미선은 순풍산부인과에서
9: 또 부부고.
10: 박미선 씨의 진짜 남편은 이봉원. 정답은 3번이죠.
9: 아, 그렇습니다. 은근 좀 까다로우면서도 아 뭔가 헷갈리지만 되게 자세히 보면 쉬운 뜬금 퀴즈 오늘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 리차드 막스 스페셜, 뭐 부부의 날 스페셜. 이번 5월 정말 좀 다양하면서도 바쁘게 달리고 계시는데.
10: 그렇습니다.
9: 그래도 다음 주에 이제 더 이상 날이 없는데요.
10: 아, 날은 없는데. 네. 또 하필 그 5월 31일이지 않습니까?

0: 않습니까? 네네. 올해 끝날인데
1: 맞아요.
0: 이 가정의 달 총정리하는 어떤 또 스페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 어허,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스페셜 곡까지 이제 마무리 곡을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요?
0: 그걸 암시하는 노래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요?
1: 이야, 지금 흐르는 노래는 사운드 오브 뮤직. 진짜 이게 늘 들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줄리 앤드루스의 그리고 그 어린 친구들의 그 모습들
0: 푸릇푸릇한 초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 그 막내가 지금 한 70, 80 됐죠? 어떻게 됐죠? 되게 그만큼 오래됐는데 자, 이 노래 도레미송을 보내주시면서 여기서 도레미송을 추천해주시면서 이제 여기서 끝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to them. Do, re, mi, fa, so, and so on are only the tools we use to build a song.
1: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쏘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6: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7: MBC,
8: MBC,
9: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5: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0: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2: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1: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도시뉴스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 연장을 포함하는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이란은 석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이렌 머그 출시 광고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런 식이라면 스타벅스 간판도 가려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이성을 상실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 없이 지른다며 달력에 참사일들을 다 적어놓고 피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일인 4월 16일 대통령이 언급한 이벤트는 없었다며 사이렌 클래식 신제품이 나왔다는 출시 공고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소 취소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국민 분노가 타오르니 대통령이 많이 불안한 모양이라며 건수 하나 잡은 김에 판을 뒤집으려 난리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가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했다면서 인두겁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등 공로로 동반 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불참에 대해 더러워서 안 간다고 했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전라도 말의 거시기처럼 경상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라며 편하게 얘기하고 비보도 전제이다 보니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듣는 분들이 불쾌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사과드리고 잘못됐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예산을 전용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 뒤 첫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에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에게 오늘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제1고 오른손 투수 박찬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에 입단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구단은 한국 출신 유망주 박찬민과 국제 아마추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금은 120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1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이란 전쟁으로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는 미군 고위급 인사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대만 무기 패키지에 관한 결정이 조만간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8도, 대구 26도, 부산 24도 등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1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도시 뉴스 마칩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0: 만주죠.
1: 박영진의
0: 두시 맛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팔다리 박준정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지니 영진이 박영진입니다.
0: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관련된 식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맘때 조경이 잘 돼 있는 길을 지나다 보면 꼭 수국처럼 생긴 하얀색 꽃덩어리를 볼 수 있는데요. 그 크기가 이 사과보다는 크고 차례상에 올라가는 이 배만한데요.
1: 그런 얘기죠. 예. 이 꽃의 이름이 부처 불자에 머리 두자를 쓰는 불두화입니다.
0: 아하.
1: 꽃의 모양이 부처님의 머리처럼 몽글몽글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0: 아.
1: 마침 꽃도 이 4월 초파일 전후에 만발해서 절에서는 정원수로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0: 얼핏 보면 수국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식물이고요. 수국은 땅이 산성이냐 아니냐에 따라 파란색, 붉은색으로 색이 변화하지만 불두화는 백당나무를 원예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오로지 하얀색이래요.
1: 부처님의 자비와 순백색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0: 어허.
1: 사랑자에 슬플 비를 써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가엽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자비인데요.
0: 아하.
1: 혹시라도 이 순백의 불도화를 만나게 된다면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5월 24일 일요일 이 노래로 출발하시죠. 유심초.
1: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0: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유심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로 문을 열었습니다.
1: 좋다. 좋아.
0: 다시 만났습니다. 예,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날 거죠?
1: 네.
0: 2시 5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1: 부처님의 어떤 이런 마음, 어떤 네. 자비심의 그런 마음을 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0: 예. 아. 우리 두중이 분들한테 네. 말씀하시는 거죠?
1: 두중이 분들한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 다른 라디오 들을 거도 자비심으로 우리 라디오 들어주시고 네. 어디 청취율 조사할 때 다른 라디오 얘기하고 싶지만 자비심으로 저희 라디오 들어주세요. 이름 얘기해 주세요.
0: 예.
1: 정 그 라디오 이름을 얘기하고 싶으면 저희 라디오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0: 예. 항상 사랑해 주시고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네, 걷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초파일이지만 네. 두중이 오신 날은 매일매일 365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께 식사라도 한 끼 따뜻하게 자비로 드세요.
0: 아 그거 자비군요. 저희가 또 자비를 아, 예, 여러분들의 예. 자비로
1: 아, 예.
0: 자, 저는
1: 늘 사랑합니다.
0: 전하는 말씀 듣고
1: 이런 쓸데없는 개그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쓸데없는 개그는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아주 재밌는 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결정적 순간 만나보시죠.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100년 앞간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100년 앞간
3: 30년 전통
4: 100년 앞간
3: 떡 선물세트는
4: 100년 앞간
3: 1588-5678.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7: 열혈강호 온라인.
8: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강호 온라인.
8: 열혈강호 온라인.
10: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 만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4: 아니, 이 선물을 주신다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저귀.
13: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정말 센스 있습니다. 센스 있어요.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4: 5월은 가정의 달. 어, 부모님 보고 싶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13: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선물. 순대명 가정원 식품에서 옛맛 시골 아줌의 모듬 순대.
14: 곰짱마, 곰팡이는 잡혔어. 곰팡이 긴급체포.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클리너.
13: 여기 좀 촉촉하게. 탈모 케어의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토닉.
14: 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가 이 선물을 가져가는 거야. 토마스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13: 용기를 내서 맛있게 먹어봐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4: 아, 누구 누구.

0: 구두? 아, 나도 구두 필요한데 나 구두 잃어버렸는데. 댄디 컬렉션 미션에서 구두 상품권.
1: 텀블러 텀블러. 굳이 발정물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0: 아, 최고가 상품이 여기 있었구나. 갈갈이 박주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우리 5월에도 건강하게. 굿즈 파전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0: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는데 꼭 안전운전하세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조심한 새 결정적 순간.
1: 전국의 고수들이 펼치는 웃음 대잔치.
2: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 없다.
1: 다시 들어도 또 재미있는
2: 조심한 새
1: 결정적 순간.
3: 오늘 5월 24일은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는 요 코너를 듣고 짓는 미소라고요.
4: 괜찮겠어요.
3: 웃음과 자비를 베푸는 결정적 순간 출발하시죠.
5: 인자. 이해하실 거예요.
3: 인자하시니까요.
4: 인자하시니까요.
3: 그렇습니다.
4: 인자부터는 큰 웃음을 준 순간들을 다시 들어볼 텐데요.
5: 그렇다, 인자야. 어서 와라. 아이. 강원도 속초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12살 진리원 양. 야,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퀴즈에 도전했는데 씩씩하고 똑부러진 목소리 너무 기특하고 예뻤습니다. 안 들어볼 수 없는 그날의 상황들 지금 만나보시죠.
6: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7: 오세요. 같이 불어요.
8: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강원도 속초에 사는 12살 진리원입니다.
7: 네?
8: 아빠랑 같이 라디오 듣는데 우연히 듣게 되어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7: 어머나.
8: 기대를 신청한 이유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7: 어?
8: 저 준영 삼촌이랑 연기 삼촌 진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7: 아~ 감사합니다.
5: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 도전하는 12살?
8: 네.
5: 진리원이에요?
8: 네.
7: 우와, 우와.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이 아닌가요? 어떻게 된가요? 지금?
5: 학교 갔다 왔어요?
6: 학교 끝났죠, 저.
8: 학교 끝났어요.
7: 아, 아 끝났어요.
5: 리원이 그럼 몇 학년이에요? 5학년?
8: 5학년이요.
5: 아이고야.
4: 5학년이고.
5: 야, 이 5학년짜리, 우리 5학년에 도전을 했어요.
6: 와.
7: 중간세서
5: 조금. 진리원 양.
7: 어, 흔치 않는.
6: 그렇죠. 흔하지 않은, 예.
7: 아, 리원이에요.
5: 지금 떨려요?
8: 네.
7: 어, 왜
5: 오, 나도 떨린데? 점점 떨리냐고 모르고 더 떨리는 것 같은데, 지금?
7: 저기 리원양?
8: 네?
7: 예, 준영 아저씨, 영진 삼촌 좋아해요, 이제 마지막에.
5: 저희 정말 네. 좋아해요?
7: 요거 부모님이
8: 네.
7: 시킨 거 아니에요?
5: 엄마 아빠가 시킨 거 아니에요?
8: 어제 부모님이 일 나가셔서 아무도 없어요.
6: 어, 혼자 도전한 거예요? 오. 오.
5: 아니, 아빠가 시켜서 도전한 게 아니라 혼자 지금 전화한 거예요, 여기다가? 문자 보낸 거예요? 네.
6: 와
7: 이게 혼자 있을 때 쉽지 않아. 보통 옆에 이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계신 경우는 있어도.
5: 그럼 리언이 형 혼자서 라디오 들은 거예요? 조심하세요. 재밌어서?
8: 네.
5: 아유, 고마워라. 아유, 고마워.
6: 아니 근데 우리 준영 아저씨랑 영진 아저씨 라디오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좋았어요?
8: 어... 일단은 개그 같은 거 하는 게 좀 많이 웃겨서 좋아요.
7: 야, 이거 우리 개그를 이렇게 좀 잘 찾아주는
6: 맞춤 개그.
7: 예.
6: 초등학생 맞춤
5: 개그. 아까 그 도쿄 동경 개그 어땠어요?
8: 그거는 좀 아는 것 같아요.
7: 확실합니다. 역시 아이들은 그렇죠. 네, 학생들은
6: 그렇죠.
7: 거짓말을 못해요.
6: 맞아요. 예.
7: 특히 이름에서 벌써 진리원 아닙니까?
5: 진리를 원하는
6: 진리만 말씀하시면
5: 진리를 원한다.
6: 진리만 얘기해요.
5: 그 진리원 약간 그런 의미래요? 진리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8: 모르겠습니다.
5: 아, 그건 몰라요.
7: 어쨌든 솔직한 친구입니다.
6: 아. 네.
5: 아, 진짜 대단해요. 아니,
7: 뭐,
5: 저기 리원 양.
8: 네.
5: 그 혹시 뭐 받고 싶은 선물 없어요?
8: 저 음식물 처리기.
7: 아 역시.
5: 아 잠깐 그건 1등 선물은 안 되고.
7: 부모님께 드리려고. 부모님께
6: 효도하고 아니, 싶어서.
5: 그러니까 아니 엄마 아빠한테 왜 이렇게 효도를 하고 싶어해요?
8: 엄마 아빠가 맞벌이시라 가지고 저희 못 챙겨드리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셔서.
5: 오. 본인을 못 챙겨 해주는 걸 엄마 아빠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미안해 하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 거예요?
8: 네.
7: 아이고.
5: 엄마 아빠한테 편지 한번 써요. 음악 한번 깔 테니까 엄마 아빠 저는 괜찮아요. 편지 한번 쓰세요. 자.

0: 음악 줍니다.
1: 대견해.
2: 엄마 아빠 저한테 신경 그렇게 안 써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도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랑해요.
1: 어떻게 이렇게 속 깊어. 어떻게 이렇게 속 깊어. 12살 맞아요. 이런 얘기가 좀 미안한데 뭐 한 22살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리원이 어떻게 만두 좋아해요? 만두 먹을래요?
2: 네.
0: 그럼 일단 만두를 하나 보낼게요.
1: 지금 아무도 오케이 사인을 안
3: 했어. 이건 박준영 씨 사비로 그러면.
1: 박준영 씨 사비로.
3: 사비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만두 세트.
1: 저희 고가는 열지 마시고 박준영 씨 사비로.
4: 아니, 초등학생이 5학년이 지금 전화하고 왔으면 만두 하나 일단 주고 출발해야지.
1: 아니, 그래도.
4: 그럼 그냥 출발해요? 아니, 그럼 그냥 전화해? 그 만두라도 하나 주고. 그래도. 그래, 좀 잘 맞춰봐요. 이렇게 하는 거지.
1: 그래도.
4: 그래, 안 그래요?
1: 그러게 되면 이제, 물론 당연히 챙겨주면 너무 좋지만, 사비로 챙겨주면 너무 좋지. 근데, 저희도 공식적으로 좀 밖에서 얘기라도 좀 어느 정도 얹은다고 해야지. 밖에서도 좀 당황하고 있어요. 왜냐면 만두가 있을지 없을지 일단 그거부터 확인을 좀.
4: 아니, 아까까지 만두 있었잖아! 만두 없어졌어, 갑자기?
1: 알겠습니다. 예.
4: 알았어요.
1: 우리.
4: 아유, 재밌다.
1: 리원 학생.
2: 네.
1: 네, 아유, 편지도 잘 썼고.
0: 잘했어요.
1: 속이 깊어.
0: 그럼 하여튼 네. 또, 저희 또 계속 전화해요. 조심하세요. 예, 네. 네, 네. 잘했어요. 일단 퀴즈를, 근데, 퀴즈를 본인이 좀 잘 풀어요?
2: 이해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1: 이해만 하면. 네.
0: 근데 아까 지금 맞추는 건 다 맞췄어요? 그럼 죽 이런 것도 다 맞췄어요? 망고 맞췄어, 망고?
2: 네.
0: 망고를 맞췄대요.
3: 그러면 뭐, 예, 잘할 수 있겠네요.
0: 우리 영웅님하고 진리원이 형하고 인사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자, 이게, 대결자지만,
0: 이번에
1: 봤을 때,
0: 너무 애매한데,
1: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나마, 대결자.
0: 지금 영웅님이 이러면은, 문제 맞추기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은데.
1: 네, 하지만 그래도, 정정 당당하게.
3: 퀴즈니까, 정정 당당하게. 네,
1: 공정하게 예, 해야죠.
3: 그럼, 그럼. 우리 리원 양 구호도 얘기해 주세요.
2: 사초.
3: 속초.
1: 아, 속초입니다.
0: 속초? 네. 아, 속초 어린이, 속초.
3: 안동과 속초의 대결입니다.
1: 애향심이 대단해요, 지금 두 분 다.
0: 속초 쪽에서 막 음범문자가 엄청날 것 같아요.
1: 자, 안동 대표 유영웅님과 속초 대표 진리원님입니다. 자, 이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자리가 됐어요.
3: 자, 자.
1: 구 한 번, 동시 한번 외쳐볼게요. 안동, 속초. 하나, 둘, 셋.
5: 안동.
2: 속초.
1: 자, 야. 무슨. 야, 전국체전 같아.
0: 어쨌든 뭐 나이 차이는 나지만 퀴즈는 풉니다. 자, 문제 주세요.
3: 이번 문제 흑염소 진액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카리브의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요즘 영화나 드라마의 콘텐츠 소재로 자주 등장하면서 하나의 공포물 장르로 자리 잡았는데요. 작품 속에서는 사람을 공격해 물어뜯고 바이러스를 퍼뜨려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만드는 흉측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부산행이 대표작으로 꼽히는데요. 정답 무엇일까요?
1: 자, 문제는 다 나갔습니다.
3: 네.
2: 속초.
1: 아, 속초가 먼저 외쳤어요, 속초.
3: 속초, 정답은요?
2: 좀비.
0: 좀비?
1: 아,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0: 좀비.
1: 아니, 좀비?
0: 좀비.
1: 좀비 정답이에요.
3: 자, 이렇게 되면. 진액을 가지고 남아 계시고요. 우리 네. 유영웅님은 곰팡이 제거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0: 유영웅님은 알았는데 얘기 안 하신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느낌이 약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 정확하게 네.
0: 어쨌든
3: 우리 리원 뭐. 얘기 잘 맞춰주셨습니다.
0: 네. 우리 영웅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리원 양
1: 잘 풀어주셨어요.
0: 네? 지금 일단 맞췄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2: 엄마 아빠 줄까 해요.
3: 아, 흑염소 진액을 엄마 아빠 주겠다.
1: 그쵸, 본인이 좀
0: 아니 본인
1: 이로 뜯어서 또
0: 이렇게 흑염소 진액으로 본인도 몸보신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성장기에.
1: 근데 아직까지는 왜냐면 친구가 되는 존재죠. 그럴 거예요.
3: 네, 그렇죠.
0: 흑염소 진액은 엄마 아빠한테 일단 양보하고.
3: 네.
0: 저희 만두도 하나 드렸어요. 만두는 본인 드세요.
2: 네.
0: 예, 아직도 좀 퀴즈가 남아 있어요. 리원 양.
2: 네.
0: 계속 잘 풀어봐요.
2: 네.
1: 이제 한 문제.
0: 졸려요, 지금?
2: 아니요.
0: 그래요.
1: 한 문제 남았어요. 한 문제 남았어요.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0: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햇살이 강한 만큼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현재 서울은 27.5도를 보이고 있고 광주는 28도를 넘었습니다. 어제보다도 많게는 7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일부 지역은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도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일부 동해안 지역은 수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13km 구간 밀리는데 양양 분기점 부근 설악 일대, 강일 일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2: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부족등본, 등록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3: 도시만세의 결정적 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Got to be there이었습니다. 아... 자, 계속해서 우리 꽁트의 신 배치수 조태진 김경아 씨와 함께 했던 사랑을 했다 해서 골라왔습니다.
4: 전북 완주군에서 박러브님이 보내주신 러브스토리요. 산적 같은 띠동갑 아저씨와 결혼한 그 사연 지금 만나보세요.
5: 이 이야기는 1996년 어느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대학 새내기였던 저는 군대를 가게 된 남사친의 추천으로 첫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6: 경아야, 이것은 너무나 놓치기 아까운 꿀 알바라 내가 진짜로 특별히 너한테 넘기는 거요. 경쟁자들 많았다잉.
7: 진짜? 땡큐 땡큐. 나 당장 여름방학부터 알바하려고 했거든.
6: 너 앉아봐봐. 응. 일단 이 주유소가 이거 일도 소홀한디 사장님이 사람 자체가 호인이고 또 바로 옆에 중장님 사무실 붙어있거든. 오. 거기 아저씨들 너무 좋아 사람들이. 간식도 매번 막 사다도 물고.
7: 야.
6: 그 아저씨들이랑 노닥거리다 보면 시간 금방 가버려야.
7: 노닥거리기 나 아저씨는 싫은데.
6: 아저씨들 아니야. 형님들. 형님들 수준이야. 형님. 내가 네 얘기 잘 해놓을게. 알바 잘해라.
7: 고마워. 차주가 나오면 내가 월급 탁 쏠게. 잘 다녀와.
6: 그래.
5: 그렇게 시작된 주유소 아르바이트예요. 친구의 말대로 중장비와 사무실 아저씨들이 수시로 주유소 사무실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리셨는데 그 중에 유독 한 명이
8: 오호라 네가 경화구나.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7: 힘든 게 있으면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요?
8: 맞네. 암튼 뭐 친하게 지내보자고. 미스 박도 수고하고.
3: 커피를 왜 여기 걸 자꾸 다 마셔요. 자기네 사무실인 줄 알아봐. 아우 정말. 아무튼 웃겨 정말.
8: 이 커피가 네 거야.
3: 어?
8: 네 거?
3: 어?
8: 팍씩.
3: 아, 어머.
8: 한 마리 두 개 타 먹어버릴라.
3: 어머.
8: 아, 저 갑니다. 네.
3: 아무튼 웃긴 아저씨라니까. 영아야, 저래봬도 저 이제 30대 초반이야.
5: 그 아저씨는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는 좋기 100kg은 돼 보였어요. 중장비를 하는 탓에 얼굴이 검었고 머리는 덥수룩해서 산적이라 불렀죠. 근데 실없는 농담을 던지기도 잘 던지는 데다가 사무보는 경리 언니랑 주기 잘 맞아서 사귄다는 얘기까지 돌았어요. 아저씨는 중장비 사무실 아저씨 중에 제일 막내였는데 아무래도 연배가 있는 분들보다는 젊은 우리랑 노는 게 더 재밌었겠죠. 그래서 저희 셋은 종종 모여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갔었어요. 특히나 잘 노는 경리 언니가 이 산적 같은 아저씨를 중늙은이라 구박하고 아저씨는 이 경리 언니를
8: 학교 다녔을 때 일진 맞지? 어? 깻잎 머리하고 이 꼬리 비틀고 다니면서 거울만 보고 맞지? 맞지?
3: 어머 뭘 말도 맞기는 아니거든요. 저 노범생이었어요.
8: 아, 내 여동생이 딱 이랬거든.
3: 어머
8: 결혼하고는 그냥 아무 몰수 하더라고 그러는데.
3: 아이고 정말 중늙이는 뭘 모르면 조용히 좀 하시지요. 아저씨는 노래도 어쩜 그렇게나 못해요. 하기사 얼굴에 보면은 글도 없고 가락도 없긴 없다 정말. 노잼이다. 노잼이야.
7: 아유. 아, 왜 그래요? 아저씨 재밌잖아요.

0: 역시 내용 유머를 알아주는 사람은 우리 경아 씨밖에 없다니까. 자, 우리 둘이 짠.
1: 짠.
2: 그렇게 세 명이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나 몰라요. 재미나게 알바를 하고 있던 어느 날.
1: 어서 오세요. 야, 얼마 넣어드릴까요?
3: 네, 갔다 왔는데. 아, 잠깐만요. 5만 원에 5만 원.
1: 아, 5만 원.
3: 줄 서라서. 그래가지고.
1: 예, 경이 5만 원이요.
3: 갔더니 별일도 아닌데 수준이 약간 좀 그렇게 했던 거라는 거지. 아, 한번 미뽀했더니 진짜 사람 호구로 하는데. 아, 잠깐만. 어, 저기요. 저 지금 경이 넣은 거예요? 경이요. 아이씨, 잠깐만, 끌어와. 아이씨, 지금 끌어와. 자, 지금부터 바로 전화할게. 아이씨, 지금 경유 넣는 거야, 지금?
1: 경유 5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 아이, 이발 넣자, 이발 넣자. 이거 딱 보면 몰라, 딱. 뭐. 아니. 그래, 뭐, 딱 보면 모를 수가 있는데. 아니, 확인하고 넣어야지, 확인하고.
1: 이게 승합차잖아요. 이 승합차가 이발 유치한 경우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3: 아이고, 저거, 이거. 아, 사장 나오라, 사장.
4: 어머. 이거 큰일 났어.
3: 이건, 아, 씨발, 진짜.
4: 아저씨. 지금 지우씨 큰일 났어요.
3: 아저씨, 사장 아니에요?
4: 아저씨.
2: 경리 언니가 옆 사무실로 뛰어갔고 그러는 사이 손님은 길길이 뛰고 난리 납니다 지금.
3: 온유 사고. 사장 어딨냐고 사장. 아가씨 아니 몇 살이야? 어? 이 교육은 제대로 받고 알바하는 거야 이거? 자격증 있어? 주유 이거 자격증 있어?
0: 아 예 저 이 어? 무슨 일입니까?
3: 아 저 대기 사장입니까?
0: 아 예? 아니 일단 시동은 안 걸었으니까 큰일은 아닙니다.
3: 뭐가 큰일이 아니에요? 이미 경유가 3만원어치나 들어갔는데.
0: 잠시만요.
2: 그때부터 그 산적 아저씨가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지부터 차주의 과실도 따져주면서
3: 에?
2: 진짜 그때 당시엔 승합차가 휘발유인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3: 풀옵션
2: 어쨌든 순조롭게 일은 마무리 잘 됐어요.
0: 야 울지 마라. 다 해결됐는데 뭐하러 울어.
1: 선배 그분이 이거 100만원도 더 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0: 아니 보험 다 들어놨는데 네가 그걸 왜 물어내. 야 참 울 일도 많다. 자 뚝뚝. 그래.
1: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아저씨 없었으면 진짜 저 죽을 뻔했어요.
0: 에이 그래 뭐 군대 있는 칠수한테는 오늘 있었던 일 꼭 얘기해주고.
2: 아저씨는 왜 칠수에게 그날 일 이야기해주라고 한 것일까. 후에 칠수가 100일 휴가를 나왔을 때 알게 됐어요.
1: 야 칠수야 여기.
3: 이야. 칠수 100일 휴가를 냈습니다.
1: 오 제법인데. 야 안 힘드냐?
3: 죽을 맛이지. 아 그러잖아 너 알바를 하고 있냐?
1: 아니 두 달 딱 하고 그만뒀어.
3: 예.
1: 개강했더니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어쩌냐 네가 물려준 건데. 네. 미안. 근데 너도 그 산적 아저씨 알지? 왜 그 중장비하는 32살 아저씨?
3: 알지. 그 형이 재밌지. 잘 해주시니.
1: 아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 그때 있었던 혼유 사고 얘기를 해줬어요.
1: 근데 아저씨가 이 일은 꼭 너한테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꼭이라면서. 왜? 야 너도 그런 적 있어? 왜 해주라는 거야 도대체?
3: 왜긴 왜요. 내가 너한테 잘해주라고 신신 당부를 해놨으니까 그러지.
1: 어? 왜?
3: 아, 아니 친구니까 특별히 부탁을 좀 했지.
1: 그래서 그랬나? 아저씨가 처음부터 막 잘해주긴 했어. 근데 나도 처음엔 아저씨 같고 막 그랬거든? 근데 오래 지내다 보니 안 그런 거야. 그리고 경리 언니랑 몰래 사귄다고 해가지고 몰래 지켜보는 관전쟁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사귀는 거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사귀는 게 아니래. 아저씨는 따로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내가 막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리고 그 아저씨가 노래를 엄청 못하는 거야. 음치
3: 그래 잠깐 야
1: 왜 이거 그래가지고
3: 100일 휴가 나와갖고 일하고 앉아있는 나한테는 궁금한 것이 없냐? 너 지금 계속 그 형님 얘기뿐이오.
1: 내가 그랬나? 미안 야 내가 주유소 알바 얘기를 너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서. 아 근데 너 언제 들어가냐?
3: 뭘 언제 들어가? 이제 나온 사람한테 들어간 날 물어보냐? 들어갔으면 쓰겄냐?
1: 공감이 안 되네.
3: 이거 물어볼 것이 그것밖에 없어?
1: 미안. 언제
3: 그러고 내가 어째서 그 형님한테 너를 각별히 부탁했겠냐? 그러고 휴가 나오자마자 왜 제일로 먼저 너를 만났겠냐? 뭔 그러고 생각이란 것이 없냐?
1: 어?
3: 내가 너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군대를 감수는 고백 못하겠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 됐다. 너도 참 너요.
1: 그랬어?
2: 남사친의

0: 난데 없는 고백. 이 고백에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저는요 그 친구의 그 고백보다도요.
1: 아, 아저씨가 잘해준 게 칠수의 부탁 때문이었구나. 칠수가 아저씨한테 나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 거네. 그러면 아저씨는 그 부탁 때문에 그래서
0: 그게 이상하게 막 서운한 거예요. 부탁 때문에 나한테 잘해줬나.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괜히 울고 싶어졌어요. 모르겠어요 그날의 감정을. 칠수는 군대로 복귀를 했고요 저는 그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중장비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2: 오, 이게 누구야? 대학생 아가씨?
1: 저기 아저씨, 저 좀 봐요.
2: 어? 어, 뭔 일 있어?
1: 아저씨가 잘해주신 거 칠수의 부탁 때문이었어요? 칠수 때문에 저 밥도 사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집에도 태워주고 그런 거냐고요? 칠수가 저 좋아한다고 해서요?
2: 그랬지. 아니 집 방향도 같고 죽도 잘 맞긴 했고. 왜? 칠수가 고백했어? 휴가 나와서 고백했구나. 야, 자식 기특하네.
1: 근데요, 아저씨. 아저씨는 저한테 아무 감정 없었어요? 응? 일도 없었냐고요.
2: 어? 뭐, 없지? 아니, 있으면 안 되지. 야, 나이 차이가...
1: 왜요? 나이 차이가 뭐요? 12살이 뭐요?
2: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야, 너 정신 차려.
1: 저는 아저씨는 좀 좋아한 것 같은데. 아저씨는 아무 감정 없었냐고요.
2: 야, 참나, 내 이 살면서 내가 이거 별일을 다 겪네. 야, 사람들이 이래 손가락질해.
1: 사람들 너... 얘기 말고요. 어? 아저씨 얘기요. 아저씨.
3: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1: 어?
3: 어머, 이 둘이 그렇고 그런 사람이. 어머, 이 미쳤나 봐. 어머, 미쳤나 봐. 둘 갑자기 여기 나타났어. 왜 그래? 나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2: 아니, 그게 아니고.
1: 아저씨는
3: 어. 난 안 들었어.
1: 바보 멍충이.
3: 난 뭘? 어?
1: 말미잘 넣었지.
3: 누가 어? 말미잘이야?
0: 아저씨도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도 그때 찐으로 당황했대.
1: 아저씨
2: 안 된 얘기인 줄 알았지 나는.
0: 3년을 제가 좋아한다고 따라다녔어요. 산적 아저씨의 품성을 아는 경리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3: 너무 좋은 사람이 아저씨랑.
0: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자고 저는 띠동갑 아저씨와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그 띠동갑 아저씨와 세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산적 같은 아저씨가 언제부터 좋았는지 설명이 잘 안 돼요. 남편은 저의 집착이 진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2: 아이고 지금.
0: 아, 그리고 내 남사친 칠수는요 끝내 제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4: 아, 미안해. 아, 이민 가서 이민.

0: 모든 인쇄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삼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서명서는 여권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회수.
9: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취독.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0: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2: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결정적 순간 사랑을 했다 사연 만나고 오셨고요. 광고 전에 또 들으셨던 노래 김범수 나타나까지 듣고 왔습니다.
3: 나타나. 자,
2: 러브스토리 들으시고.
3: 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예. 7013님이
2: 한때 저도 주유소에서 총전 쐈지요. 혼유 사고를 치고 연기를 뿜으며 저희 주유소로 들어오는 차가 있었는데 아주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허허허 하셨습니다.
3: 근데 이제 이게 기름을 넣고 움직이면 끝이에요.
2: 시동 걸면.
3: 아, 그러면은 기름 들어가면은 이제 그거 다 빼서 청소해야 돼요.
2: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혈관에 다 퍼진 거니까.
3: 근데 만약 통에만 들어갔다. 그럼 통만 갈면 되는 거예요. 통만 잘 세척하면 되는데.
2: 세척만 하면 되는데.
3: 아이고.
2: 네, 이거 미리 좀 아셔야 됩니다. 잘 네. 보고 있으셔야 돼요.
3: 1246님, 내 실수로 큰일이 났을 때 누군가 옆에서 침착하게, 아유, 별거 아니야. 마인드로 해결을 해주면 그게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저 같아도 그 순간 반했을 것 같아요. 멋지면 아저씨 아니고 오빠지요, 뭐. 하셨는데.
2: 아하. 근데 너무 큰 사고인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 속도 좋다. 속도 좋아, 지금. 나 지금 속은 타들어가는데.
3: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뭐.
2: 아, 긍정적인 마인드 좋고. 든든함도.
3: 근데 또 너무 걱정하면 안 돼.
2: 든든함도 좋지만.
3: 물론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2: 8등의 불이 떨어졌을 때는.
3: 네네.
2: 아, 어쨌든 뭐 좋은 결과가 났으니까요.
3: 예. 자, 요렇게 사랑을 했다 해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러브스토리 기다립니다. 드시면서 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 활짝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참여해 주시고요.
2: 예, 저희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 내가 태어나던 날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 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 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낵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낵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3시 뉴스입니다.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0: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민주당은 여론조사 기관이 특이 사항을 발견해 조사 중단을 선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 변칙적 흐름이 보이고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다고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여론조사 중단 선언은 단일화 합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합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재선거 김용남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거취를 숙고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김 후보가 녹취록에서 차명 사채업을 자백하고 있고 차명이 아니라 해도 고리대금업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는 불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로서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1월에서 4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규모가 2,69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건수 역시 1,450건으로 작년 2,994건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허그는 전셋값 상승, 전셋가율 인하로 빌라 등 고위험군 보증 가입이 줄어든 것이 보증사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제주를 시작해 밤에 전라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30에서 80mm, 경남, 전남, 남해안 80에서 15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3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요즘 학교 급식 메뉴를 보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조리사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최신 메뉴, 인기 디저트까지 척척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건 레시피만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 없이는 불가능하죠. 경험만큼 훌륭한 졸업장도 학위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온몸으로 익혀 자기 일을 완성해낸 달인들이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더 많은 꿈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
1: 그때 유행했던 히트곡과 그 시절 추억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0: 내가
1: 태어나던 날
0: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생일을 축하해드리고요. 그 당시에 무슨 일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절 사랑받았던 노래까지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1: 여러분의 생년월일과 함께 사연 남겨주세요. 생일과 관련된 추억,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전해들은 내 생일날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1: 자, 내가 태어나던 날 첫 번째 사연 가죠.
0: 자, 어떤 분이 태어나셨나요?
1: 3921님.
0: 1985년 4월 9일. 딸이 태어난 날. 24시간 하루 꼬박 고생을 하고.
1: 아이고야.
0: 11시 58분. 밤 늦게 딸이 세상에 나왔죠.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지만,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있는 딸을 보니, 이 아픔이 싹 날아가더라고요.
1: 아.
0: 저보다 더 딸 바보인 남편은 바로 다음날, 면사무소 문 열기도 전에 달려가서 기다렸다가 딸의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면사무소 직원분이 이렇게 새벽부터 달려온 아버지는 처음 봤다고 그랬대요. 어머나.
1: 예.
0: 야, 오픈런이죠. 오픈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 대단하시네.
0: 얼마나 설레고, 우리 딸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어? 얼마나 설레셨을까요? 예.
1: 이거 보면서 이제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0: 예.
1: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해, 내가 있지?
0: 아니, 그래도 딱 두 번 하셨을 텐데.
1: 그러니까.
0: 다른 거 무슨 만화 나오면은 껌에다가 무슨 로봇 팔이 어떻게 나가?
1: 스스로 약간, 이거 왜 기억이 안 나지?
0: 다 기억하시면서.
1: 아니, 요거 기억나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건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그게 내가 쓰면서.
0: 네.
1: 지금 이거 써도 괜찮을까?
0: 아니, 나도
1: 이것도 물르라고 또 그런 거 아니야?
0: 물르기는 왜 물러요?
1: 혹시 이거 써서 지금 내
0: 얼마 만에 하셨어요? 혼인신고서는? 혼인신고는?
1: 아, 그것도 제가 진짜 최대한 늦게 하고 싶었는데 하도 눈치 보여가지고
0: 눈치가 왜 보여? 사실 저는 진짜 저도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제 1월에 하고 8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1: 늦게 했네. 아, 그동안 그냥 살아보자는 건데.
0: 아니 저는
1: 약간 여차하면 해야 될 생각이었고.
0: 여차라니요. 저는 빨리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1: 오히려 그러니까 와이프가 연주하면 해주세요.
0: 아내가 계속 차일피일 살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빨리 가서 했죠. 그것도 저 세 명한테 또 사인 받고 해야 되니까. 예.
1: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저기 임요한 김가연 누나 거기 혼인신고 내가 해줬거든요.
0: 아
1: 사인 거기는 진짜 결혼하고 싶은가 봐. 결혼하기 전에 이미 혼인신고.
0: 아 그래요. 아 그렇죠. 그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1: 예?
0: 네, 순서가
1: 아니 바뀌는. 그게 이게 왜 그랬냐면 막 기자분들이 결혼하냐 그러니까 막 기사가 막 뜰라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0: 저는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뭐 청약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한번밖에 팁도 주고 그래서 조금 뭐 이따가 좀 해라.
1: 어차피 할 거면
0: 청약 뭐 그런 있잖아. 7년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신혼 부분은.
1: 네. 야, 하여튼
0: 뭐 여러 가지 좀 따지고 했었는데.
1: 기억이 안 나지 근데.
0: 7개월 만에
1: 출생신고로 어떻게 했지?
0: 자, 85년도에 따님이 태어나셨는데.
1: 내가 안 했나? 나는 기억이 진짜.
0: 아빠가 가서 했을 거예요. 네. 85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은요.
1: 네?
0: 야, 요 이제 그 마리오 그 캐릭터 있죠.
1: 슈퍼 마리오
0: 그
1: 브라더스
0: 게임이잖아요. 네. 그 게임이 85년대에 나왔대요.
1: 야, 이게 그 게임의 시작이 여기야.
0: 아, 대단하네. 85년도.
1: 그게 그 미국 경매에서 2019년에 그때 처음 나왔던 그 게임용
0: 게임기.
1: 게임 팩이잖아요. 게임 팩.
0: 예, 네, 팩.
1: 그 팩이 1억 1200만 원. 10만 150달러였대, 그 당시.
0: 그 당시에 나온 건데, 이제 안 뜯은 거, 새 거가.
1: 아, 네. 그랬나봐요.
0: 그리고 사과폰도 뭐, 원 있잖아요. 처음에 나온 거.

0: 그리고 REO 스피드 웨건의 can fight this feeling.
1: 예.
0: 오, 싸울 수 없어요?
1: 들어보시면
0: 이 느낌으로 싸울 수 없어 뭐 이런 거야?
1: 들어보면 아는 노래일 수 있어요.
0: Can fight this feeling. 예. 예.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한얼 사이언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안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85년도에 사랑받았던 가요와 팝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태어나던 날 사연을 만나볼게요. 누가 태어나셨나요? 우리 1744님이 보내주셨어요.
3: 2019년 1월 6일, 11월 6일 우리 집 쌍둥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제가 그 쌍둥이들의 엄마입니다.
2: 아, 네.
3: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장면은 바로 저는 수술을 하고 나와서 회복실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컵라면을 사와가지고 제 앞에서 그냥 흐르르르르르르르르 쩝쩝대면서 먹어야 되는 그 장면. 또 다른 냄새보다 특히 컵라면 냄새 환장하는 거 두 분도 아시죠?
2: 금방 퍼져, 금방 퍼져.
3: 무슨 컵라면이었는지도 생생해요. 아주 그냥 생각만 하면 진짜. 50년짜리 뒤끝입니다.
2: 50년짜리.
3: 갑자기 쌍둥이들아 사랑한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라고.
2: 아이고 이거 오래갑니다. 50년 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7년 됐으니까 43년 남았네.
3: 예전에 이 컵라면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2: 아이고,
3: 컵라면, 컵라면 처음 봤을 때가 몇 살이에요? 태어나서 정신 차리니까 컵라면이 있었죠?
2: 있었죠. 예.
3: 야, 그러니까 여기 약간 다른 거야. 나는 컵라면이 없는 시대에 살았었어요.
2: 아, 없다가 우리나라에?
3: 어, 어. 컵라면이 없어.
2: 언제 나왔지?
3: 컵에다가 물을 끓여서 먹는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을 때.
2: 예.
3: 그런데 저 초등학교 그때 예. 컵라면이 나왔어요.
2: 여기 3에서 나죠. 3에서 처음 나왔죠.
3: 이게 그렇지. 3에서
2: 예.
3: 그 약간 조금 약간
2: 작은
3: 거야. 작은데 살짝 길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게 딱 나왔는데
2: 아하.
3: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다고? 여기에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2: 끓이지도 않고.
3: 근데 그런 다음에 농에서 육이 나온 거예요.
2: 아.
3: 약간 스티로폼 비슷하게.
2: 아하.
3: 근데 우리가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여의도 광장에 롤러스케이트를 탈 시대란 말이야.
2: 자전거 타고
3: 그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하고 롤러스케이트를 빌려준단 말이야. 그 아스팔트에.

0: 그럼 거기서 그걸 딱 먹었는데 거기 그 판마다 그걸 파는 거야. 컵라면을.
1: 야, 야.
0: 그러면은 예, 가서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한판 타고 이걸 먹었다 이거. 예. 그러면 그날은 최고의 하루로 보낸 겁니다.
1: 다 가진 날이에요. 예. 다 가진 날.
0: 컵라면까지 먹었다. 그러면 최고의 하루. 더 이상 뭐 없어요. 그 다음에 혹시 집에 올 때 쭈쭈바라도 돈 남았으면 하나 먹으면 끝. 돈 없으면 안 먹고.
1: 아니, 아주 뭐 본인의 어떤 그. 뭐 출세식으로 한 잔한지도 기억 못하지만 응. 그 라면 먹은 기억은 항상 이렇게도
0: 충격이
1: 있네요. 아. 지금 아,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은 지금 컵라면 하면 지금 치를 떠는데 그걸 너무 기쁘게 예? 또 얘기를 해서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을 예. 아 이게 제가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그 느낄 텐데 컵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
1: 있겠죠.
0: 아,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1: 있겠죠. 예.
0: 그래서 미술 시간에
1: 미술 시간으로 그, 가요 또
0: 미술 시간에 약간 도구로 뭘 만드는데 어. 제가 컵라면 두 개를 거꾸로 붙여서 장구처럼 만들어.
1: 아, 장구를 만들어. 야, 그거 육으로 만들면 잘 만들어지는데.
0: 그러니까 육 그러니까
1: 육으로 만들었어.
0: 그러니까 아, 그거
1: 육으로.
0: 육육
1: 완전 장구지.
0: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딱 붙여서 장구처럼 만들어.
1: 뒤통이 구멍 뚫어 가지고 실로 이렇게 딱딱딱 하면 완전 장구.
0: 야.
1: 예. 그렇지.
0: 그 기억이 납니다.
1: 이거 많이 만들었죠. 예. 예.
0: 그 기억이 나요.
1: 일진 사사님한테 뭐 하실 얘기는 없으세요?
0: 아, 이선사님 수고하셨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예, 쌍둥이 자매 잘 키우시고요.
0: 아, 컵라면 얘기 고맙습니다. 예. 예.
1: 2019년도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올해 한 7살 이제 학교 갔겠네요.
0: 갔겠네.
1: 학교 갔겠네.
0: 그럴 수도 있겠네.
1: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야, 펭수가 이제 신드롬 일으키네.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 이렇게.
0: 펭수가 진짜 야,
1: 펭수가 그래서 궁금했지. 저 안에 도대체 누가 들어가 있나. 뭐 코미디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왜냐면 너무 멘트를 또 잘하고 이러니까 궁금했었는데. 에, 펭수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19년도에. 그리고 이제 19년도는
2: 아직도 모르겠어. 펭아가 누군지.
1: 펭수가 더 작지 않아요? 안 들어갈까?
0: 어차피 펭수가 지가 펭수라고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1: 안 하죠.
0: 내가 펭수라고 그러고 댕겨야겠다.
1: 아이 그렇게 또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를 이제
2: 비슷하잖아 목소리가.
0: 안 되는군요.
1: 갈수.
0: 아, 근데 진짜 너 부러웠어요. 펭수 막 와가지고 인기 엄청 많아가지고 막 EBS 사장님도 막 내려와가지고 막 봉투 주고 막 그런 거였군. 와 대박. 그리고 MBC 라디오도 왔었어요. 근데 막 우리가 막 복도에서 막 와 사진 찍자고 막 그래가지고. 아유, 난 펭귄만도 못한 놈이야.
1: 아니 그렇게 또 펭수한테 또 그렇게 질투라고 그러십니까? 아,
0: 질투 났었어. 예.
1: 자, 19년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사랑받았던 노래는 네. 악뮤의 노래가 사랑받았네요.
0: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준비했고요.
1: 이 노래 벌써 이렇게 됐어요.
0: 아, 이게 19년도라고?
1: 와, 이건 얼마 안 된 줄 알았네.
0: 어제도 들은. 그러면
1: 자, 고전에
0: 퀴즈 내드릴게요. 네.
1: 2019년 얘기가 나와서요.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건데 퀴즈 드립니다. 1,000만 관객 돌파를 기록한 영화가 있습니다. 마약 조직을 잡기 위해서 잠복 수사에 나선 형사들이 치킨집을 인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류승룡, 이한희, 진선규, 이동휘, 공명씨가 출연을 했고요. 요 명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0: 왜 장사가 잘 되냐고. 이거 이런 얘기 있었죠.
1: 있었죠. 네. 자, 이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0: 어떤 직업이에요. 근데 뭐 쉬운 직업은 아니고요.
1: 아, 그럼요.
0: 어떤 직업입니다.
1: 힘들죠. 네.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보내주시고요. 그럼 노래를 듣겠습니다.
0: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연휴 내내 뜨거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지금도 낮 기온이 평년의 3, 4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다만 아직 습도가 높지 않고 저녁이 되면 기온도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일교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로도 확대되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산나들목 부근 승용차 사고 발생해서 1차로가 막혀 있고요. 대전 남부고속도로 산내

0: 방향으로 구안터널 부근에도 사고 발생해서 안영나들목부터 2km가 정체입니다. 연민주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박수영, 박영진의 2시 맛에 내가 태어나던
1: 저희가 퀴즈를 해드렸는데요. 네. 자, 저 퀴즈 정답은 이 영화 뭡니까? 천만 관객을 동원한 2019년 영화.
0: 정답은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1: 예.
0: 자, 당첨자 명단 2시만세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1: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2: 자, 누가 태어나셨나요?
1: 8797님, 투박님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계 멸망을 예언했던 1999년 3월 28일에 태어났죠.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번데기를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근데 역시나 저도 자라면서 번데기를 진짜 좋아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아, 저 때는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거기다 국자로 번데기를 퍼서 주셨거든요.
2: 그치,
1: 그치. 예. 어이, 99년 3월 28일에 태어난 분이 이런 걸 알아요?
2: 파는 데가 있었을 거예요.
1: 대박이네.
2: 네.
1: 게다가 국자로 번데기를 퍼서 주셨어요. 그럼 긴 이쑤시개로 꼭 번데기를 찍어 먹었죠.
2: 맞아, 맞아. 맞아.
1: 요즘은 번데기 잘 못 먹어본, 잘 못 본 것 같아요. 없어. 오랜만에 번데기 땡기네요.
2: 아, 갑자기 번데기 드시고 싶은 걸.
1: 아니, 근데 99년생이 번데기를 이렇게 먹었다고? 대박이네.
2: 하는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거 그때 이제 종이컵이나 이제 이런 걸로 좀 넘어왔을 텐데.
1: 아니, 물론 번데기는 네. 팔았는데, 번데기는 사실은 우리 때예요. 이게 1900, 아, 거의 뭐 정확하면 1980한, 2, 3, 4, 5, 6년.
2: 네.
1: 이때 서울에서 번데기 열풍이에요. 리어가로 번데기가 엄청나게 댕깁니다. 이때 종이컵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전단지. 신문지에 껴주는 전단지.
2: 약간 코팅되어 있는.
1: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냥 부어가지고 그냥 번데기 주고 국물도 조금 주고 그거 기억이 납니다.
2: 요거랑 이제 그거 있잖아요. 다슬기인가요? 그거.
1: 고동.
2: 고동.
1: 고동, 고동.
2: 네. 저는 저희 고동. 때는 그거를 이제 골뱅이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닦다가 이게 입으로 쪽쪽쪽 빨아가지고 그 국물 좀 더 달라 그래서 국물도 먹고 그랬었는데
1: 진짜 그러네.
2: 운동회나 이런 뭐 학교에 뭐 잔치 있는 날은 그 앞에서 엄청 많이 팔았어요.
1: 맞아요. 고동.
2: 고동이랑 번데기. 와, 번데기 맛있죠. 지금도 뭐 어디 그래도 요즘에 뭐
1: 요즘 포차 같은 데 있어요.
2: 포차 같은 데 가면 기본 안주로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1: 그리고 번데기가 메뉴에 있어요.
2: 번데기탕이 있죠.
1: 번데기탕. 번데기탕 달라 그러면 번데기탕.
2: 아니면 집에 여기 마트 가서 캔으로 사다가 집에서
1: 그 정도로.
2: 아, 번데기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1: 이게.
2: 아, 맛있겠다.
1: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양잠 산업 발달과 동시에.
2: 아.
1: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번데기가.
2: 그러니까 실 뽑고 나서.
1: 실 뽑고 나서. 그리고 이제 도시 빈민층의 형성 속에서. 간식 술안주로 대중화되었다.
2: 아무래도 값도 이게. 싸고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별미죠.
1: 그럼 지금 뭐 단백질 덩어리죠.
2: 아, 요즘 근데 지금 메뚜기 튀김 안 팔아가지고. 아, 좀 아쉽습니다. 저는.
1: 만약에 그럼 메뚜기 튀김 팔면 영진 씨는 사먹을 거야?
2: 아, 무조건 먹죠. 없어요, 지금. 제가 김천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김천에도 곧 직지사 가는 길에 항상 그걸 좀 파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1: 그거 먹어요?
2: 얼마 전에 김밥 축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없어요.
1: 아, 이거 있으면 먹을 거냐고요?
2: 있으면 먹죠.
1: 와, 난 안 먹을 건데.
2: 아, 이거 한 번 먹으면.
1: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게?
2: 굉장히
1: 번데기도 고소하고
2: 번데기랑 한데 번데기는 국물이 있으니까 좀 짭짜부리하잖아요.
1: 네.
2: 이건 엄청 고소하고 과자 같아요. 그냥 식감도 너무 좋아. 아삭 아삭.
1: 오.
2: 아 이거 메뚜기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아.
1: 와.
2: 저의 어떤 그 단백질이 어렸을 때 단백질 섭취를 많이 못해요.
1: 근데 이거 그럼 집에서 잡아다가 구워 먹기
2: 잡아다가 많이 먹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1: 잡아다가.
2: 어디 저기
1: 잡아다 내장도 있고 그랬더니 그냥 먹는 거야?
2: 내장 빼는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저기 바로 후라이팬 들어갑니다.
1: 그 애가 튈 수도 있잖아요.
2: 그냥 기절시킨 다음에 넣죠.
1: 기절은 어떻게 기절시켜?
2: 아마 질식시켰을걸요.
1: 잠깐만요.
2: 봉지에 넣어서
1: 뭐야 한 마리씩 잡고
2: 아니야 그렇게
1: 엄지와 새끼 중지로 친다고 이렇게 꿀밤매디
2: 봉지에 다 넣고 봉지를 꽉 막죠.
1: 아 이상하네.
2: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꾸 이제 아예
1: 예.
2: 자, 우리 99년도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1: 99년도에는 뭐가 있었냐?
2: 노래 받아들을까요? 예, 사랑받았던 노래.
1: 예.
2: 윤종신의
1: 배웅이 있었고요.
2: 그리고 이제 팝송을 보면 아, 쉐어, 빌립, 네.

0: 99년도 인기 가요와 팝송을 듣고 왔습니다. 자, 내가 태어나던 날 어떤 분이 또 태어났는지 볼게요.
1: 조영신님이요.
0: 제가 태어난 해는 1962년 10월 10일. 아. 그야말로 보릿고개 시절이라 엄마는 저를 낳고도 산후조리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1: 아이고야.
0: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 낳고 일주일 만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셨대요.
1: 아이고야.
0: 그때가 또 시골에서는 한창 수확 시기라 그러셨다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왜 하필 그때 태어났을까 하고 죄송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막내딸 상견례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이 글쎄 박가사돈이랑 제 생년월일이 똑같은 거 있죠? 어머나. 그래서요 사돈이랑 저랑 국민연금 수령일도 똑같습니다.
1: 대박.
0: 야, 같이 시작하네요. 같이 게시합니다. 예.
1: 생년월일이 똑같으면 사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1: 시간 때문에 살짝 바뀌나.
0: 예. 사주 중에 그래도
1: 야, 대단하시네.
0: 연월일 3주가 같네요.
1: 예. 대단하네.
0: 야, 이게 또 운명이고 인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예. 하여튼 뭐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1: 1962년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 네. 62년생 형님들이 엄청난 형님들이 계십니다.
0: 아하.
1: 최수종.
0: 오, 62년생.
1: 최민식.
0: 어머나.
1: 최민수.
0: 야.
1: 나 지금 떨고 있네.
0: 세 분 다 62년생이세요?
1: 동갑이에요. 여기에 외국 배우를 더하면 탐 크루즈. 네. 주성치.
0: 어머나.
1: 양조위 이분들이 동갑이에요.
0: 우리 최양래 선배님도 그러면은
1: 양락이 형님도 동갑이에요.
0: 와 그러면 포체네 포체. 최최최최. 왜 스비입니까? 왜 스비? 우리 최양래 선배님 레전드신데.
1: 내가 뭘 어쩌다고?
0: 불려갑니다. 불려가요.
1: 친구는 만.

0: 최수정, 최민식, 최민수. 최양.
1: 왜?
0: 아, 역시. 존재만으로도 웃음이 납니다.
1: 아유, 레전드시죠? 예. 우리 양선배님도. 예.
0: 아, 어쨌든 대단합니다.
1: 62년생의 어떤 스타분들이셨고요.
0: 10월 5일, 62년 10월 5일에 어. 세계적인 어. 영화 시리즈 007 시리즈의 시작.
1: 아, 이때 시작하는
0: 첫 영화가 나옵니다.
1: 와, 60년이
0: 넘어. 첫 영화, 그러니까 007, 첫 번째 영화 제목이 007 살인번호네.
1: 그게 이제 매해 그 본드 형님들.
0: 본드 걸, 본드도 있고 본드 걸도 있고. 요때는
1: 션 커넬리 형님보다 더 먼저 있겠죠.
0: 션 커넬리 로저 무어 형.
1: 아, 로저.
0: 로저 무어.
1: 일기 일기. 어.
0: 션 커넬리 형이 먼저예요? 로저 무어가 먼저예요?
1: 저도 정확하게 이 시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피어스 브로스넌 형님부터 아마.
0: 아, 그 형님은 한참 지니까.
1: 그러니까 007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예.
0: 그래서 야, 우리가 약간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은 했었잖아. 막 션 코넬리, 로저 무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어스 브로스넌 그러고 에, 저 형 드라마 나오는 영 아니야.
1: 아니 왜 또 그렇게.
0: 레밍턴 스틸 영 아니야. 그런 생각. 맞나?
1: 예.
0: 하여튼 그래서. 네.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1: 그래서 매번 007의 본드를 누가 맞느냐도 굉장히 화제거리가 됐었는데.
0: 아, 맞아요.
1: 이때 시작을 했군요. 아. 그리고 이제 밴드 우리 비틀즈 형님도 싱글 Love Me Do, 그 PS I Love You를 발표해서 정식 데뷔를 한 해가 62년도입니다. 아, 비틀즈 신화도 이때 시작하네요.
0: 최초로는 숀 코넬리가 최초네.
1: 아.
0: 그리고 그 다음이 로저 무어.
1: 갔다가 다시 오네 그러면. 갔다가 한 번 더 오죠. 자, 62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사연 보내신 우리 조영신님께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고요. 62년도 사랑받았던 노래 팝송을 듣겠습니다. 팝송.
0: 비틀즈예요.
1: 팝송 Love Me Do.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춘천에서 뗏목을 운반하면서 부르는 뗏목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노래 부르며 뗏목 타고 먼 길 떠나는 고단한 신세를 달래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협찬이었습니다.
1: 도시만세 내가 태어나던 날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2: 내가 태어나던 날 여러분 생일 날짜 내 생일에 있었던 일 혹은 가족 친구 구남친 구여친의
1: 보내주세요.
2: 사연 구구남친 구구여친의 사연
1: 분명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생일
2: 잘 지내니? 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고 생일도 축하해드립니다.
1: 네. 자, 오늘 끝곡으로 아, 또 저를 위해서 해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훈련소에서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들었던 노래. 누구의 노래인지도 모르고 들었고 나중에 알아. 근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정현 미처가 2001년 10월 23일에 발표됐는데 제가 23일 날 들어갔어요.
2: 아.
1: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야. 내가 들어가고 나왔어 노래가.
2: 그 노래. 예. 이정현의 미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또 놀아주세요. 1등이.
1: 고맙습니다.
2: 두지 마세요. Forever!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토크 콘서트 기억을 넘어가 5월 26일 오후 7시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경서, 김준수, 민우혁, 앰비규어스 댄스팀, 아미보이스, 이영규의 감동의 무대도 이어집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경품이 마련된 참여형 콘서트 5월 26일 오후 7시 기억을 넘어에서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국립경국대학교가 주최하고 안동 MBC가 주관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 있잖아요.
7: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8: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7: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6: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7: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8: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내시 뉴스입니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최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이 재직 중인 2024년 10월 반부패 수사 2부가 김건희 씨에게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이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전 4차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에 가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0: 미 최근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백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돼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경제 2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쳐 국토교통부 2차관을 역임했습니다. 특검은 주로 주택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백 전 차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2차관에 임명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엔트로픽의 자율형 인공지능 미토스 같은 고성능 AI로 인한 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역량을 갖춘 금융사의 망 분리 규제를 1년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보안 전문가, 주요 금융사들과 금융권 보안 대응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는 업무용 시스템, 전산신뢰, 정보처리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된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지만 보안 목적에 한해 규제가 완화됩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저읍 철마산에서 길을 잃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한 뒤 연락이 끊긴 홍콩 국적의 여성이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23일 새벽 5시쯤 구조 요청 신고를 남긴 뒤 연락이 끊긴 여성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자택에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철마산 등산로 입구 CCTV 등을 통해 여성의 행적을 추적해 오늘 오전 10시 반쯤 여성의 자택을 찾아가 귀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제주를 시작해 밤에 전라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30에서 80mm, 경남, 전남, 남해안 80에서 150mm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동물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강아지들은 친구와 놀 때 자기가 더 힘이 세고 빨라도 일부러 잘 젖은답니다. 너무 빠르다 싶으면 멈춰주고 갑자기 어이쿠 하면서 넘어져도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랍니다. 첫째,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게 목적이고 둘째, 내가 가끔 져줘야 상대가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도 결국은 같이 어울리며 살아야 하는데 강아지들도 서로 져줄 줄 아는데 갈수록 요즘 어떤가요? 승리, 성공 다 좋지만 너무들 이기려고만 하지 않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 방향이네. 0548-2526
0: 엔진은 그린 에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0: 며칠 전부터 거리에 연등 달아놓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1: 그렇죠. 특히 오늘처럼 부처님 오신 날에 더 많이 보죠.
0: 맞아요. 근데 이 연등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뭔지 아세요?
1: 불의 밝기?
0: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바로 균형이랍니다.
1: 균형. 예.
0: 연등이 매달아놓은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연꽃

0: 간격이 막 들쑥날쑥하면 이게 무게가 한쪽으로 쏠린대요.
1: 아, 그렇게 되면 보기에도 좀 거슬릴 것이고. 그쵸. 또 잘못하다가는 옆에 달린 전등도 치고 뭐 그러겠네요.
0: 맞아요. 네. 또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뭔가 의미를 담았던 누군가의 소망까지 망가지는 거니까. 아하. 연등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균형이랍니다.
1: 그러면 그 균형 잘 잡는 법이 있을까요?
0: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중심축 잡기래요. 오. 대나무로든 철사로든 중심축을 똑같이 제대로 잡아놔야 꽃잎을 붙일 때도 균형이 맞는답니다.
1: 사실 저는 뭐 종교가 달라서 잘은 모르지만 불교에서 수행자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혀는 너무 팽팽해도 끊어지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0: 와.
1: 예,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0: 맞아요. 예. 결국엔 참 이 균형이 나도 바로 서고 또 옆에 연등도 다치지 않게 하는 비결이니까 우리 인간 사회도 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균형은 우리가 제일 약한 거잖아요.
1: 그렇죠. 균형 잘 잡았으면 뭐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0: 네. 이러고 있는 게 어때서?
1: 아니, 훌륭한 사람이 됐겠죠.
0: 내 옆이 싫어?
1: 아하. 어허.
0: 지라시의 균형은 헛소리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어느 순간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뭔가 가진 척하는 순간 지라시의 균형은 붕괴됩니다.
1: 그럼요.
0: 철저하게 빈 곳에서 출발하는 지라시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1: 맞습니다.
0: 일단 첫 곡 이분의 음색으로 채워볼까요? 한영애 씨입니다. 조율.
1: 예. Yeah.

0: 네, 일요일 첫 곡으로 한영애의 조율 들으셨는데요. 돌아오는 월요일, 지금은 한영애 시대에서 이분의 라이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아, 이 라이브로 직관하는 이 느낌 어떨까?
0: 그쵸.
1: 떨리네요.
0: 저도 지금 밴드도 같이 오신대요.
1: 오, 예. 정말 공연장 같은 느낌일 거예요.
0: 그러니까.
1: 아, 오늘 일요일 오후긴 하지만 내일 대체 휴일까지 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증폭되지 않아요?
0: 그쵸. 그죠.
1: 딱 하루, 뭐 마음껏 뭐든 해도 된다! 균형 생각하지 말고, 네. 조율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0: 저는 하루 통 오를 수 있으면 등산 가고 싶어요.
1: 아, 등산.
0: 네, 내려와서 이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1: 난 아무랑도 말을 섞지 않고.
0: 오.
1: 강아지들과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아.
0: 혼자 있고 싶구나, 정선이 씨.
1: 살짝 우주 공간처럼.
0: 오.
1: 완벽하게. 근데 진짜 거창한 거 없이 이런 소원 갖고 계신 분들 많을걸요. 육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0: 맞아요.
1: 또 직장에서 막 사람들끼리 부대끼는 거에 좀 지쳐있는 분들, 번아웃이다 하는 분들도 그냥 난 다 필요 없어. 우주 공간 같은 봉투에 들어가서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0: 맞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1: 맞아요.
0: 자, 오늘은요, 내일 대체 휴일에도 왠지 닭가슴살 먹고 쇠를 들 것 같은 김준상 아나운서.
1: 내 손에서 쇠 맛은 날 것 같아.
0: 그쵸.
1: 진짜. 네. 안 놔, 쇠를. 자, 썬데이 상암 3부 시작할게요.
2: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0: 씌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7: 사전이야 기라시포 캥사연. 노션은 노노노.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사연.
6: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자세히 안내해주세요.
7: 네, 방송 중에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고요.
6: 네, 오늘 첫 번째 예약사연의 주인공 2754님이 따님을 보러 가신다고요? 자, 이쪽으로 보실게요.
7: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이 큰딸내가 이사해가지고 반찬도 갖다 줄 겸 딸내 집에 구경 갑니다. 딸이랑 사우가 제가 담근 김치를 아주 좋아해요. 그냥 오이소박이랑 알타리 김치 밑반찬 요거 조금 이제 조물조물 해갈 거예요. 어, 많이 아니고 조금씩만. 아, 우리 딸 새 집에서 좋은 일 많이 생겨서 부자더라.

0: 그래서 엄마한테도 효도해야지 이제.
1: 호강시켜줘.
0: 아, 네. 어쩔 수 없어. 그냥 딸둔 죄, 아들둔 죄. 그냥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독립해서 사는데도 마냥 신경이 쓰이고 마냥 더. 애틋해. 그게 네. 엄마 마음이에요, 사실.
2: 맞아요. 그리고 또 이사 갔으니까 더 그렇죠.
0: 그렇죠. 네. 근데 요새는 김치를 잘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대인들이 대장에 질환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발효식품을 멀리하는 순간부터래요.
2: 아, 그래요? 네, 저는 김치를 좋아하는데 맞아요. 요즘 애들도 잘 안 먹더라고요.
0: 네. 그 유해균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김치를 안 먹기 때문이라니까 좀 교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요새 김치 사랑이 소홀했어요.
2: 발효식 잘 먹어야 됩니다.
0: 맞아요. 네,
2: 다음은요?
0: 다음은 당미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1: 이번 주말에 드디어 30년 지기 친구들이 제가 사는 대전으로 모입니다.
0: 30년 지기요?
1: 네네. 저랑 친구 한 명은 대전에 살고요. 나머지는 청주랑 거제에 살거든요. 좀처럼 보기 힘든데 겨우겨우 시간 맞췄네요. 어디서 뭘 먹을지 뭘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친구들아 얼른 만나서 회포필 잡구나. 모여라.
0: 모여라. 너무 좋다. 대전 맛집 많죠? 대전. 네. 대전 맛집 뭐 있어요? 소개 좀 해줘요.
2: 대전에는 제가 많이 못 가봤는데
0: 막창은 대구인가?
2: 아니 그 대구입니다 거기는. 어. 네.
0: 대전 칼국수.
2: 네, 대전도 맛있는 거 많죠.
0: 후루치기. 네. 밖에서 막 들어오네요. 대전이 고향인 분이 계신가?
2: 그리고 뭐. 친구들이 있으면 네. 특별히 뭘 안 해도 재밌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친구들끼리 뭘 먹든들 진짜 뭐 산의 진미 저리 가라죠. 네. 추억 많이 만드시고 또 재밌는 동영상 많이 찍으세요.
2: 네. 박미연이 신청곡 있네요.
0: 조피디 인순이가 함께한 친구여 듣고 올게요.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산으로 꾸며집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먼저 9225님이 보내주셨어요.
2: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저 내가 주말마다 그 강아지를 놀아주면서 내가 그 지라시를 듣는다고.
1: 감사해요.
2: 백돌아, 너도 재밌냐? 백돌이 앉아. 이제 저 기다려. 아니야, 아직 안 돼. 기다려. 옳지, 잘했다. 이제 먹어. 어이, 착해라. 우리 저 백돌이가 이제 그 라디오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는데 정말로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합니다. 예, 이 시간이 이제 그 내 삶의 낙이죠.
1: 그쵸.
2: 예, 오늘도 아무튼 두 분이 저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1: 아,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지라시에 집중하는 시간이 삶의 낙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2: 네,
1: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낙이라는 게 뭔지 좀 공감도 되고. 백돌이면 분명 백구예요.
2: 아, 그렇군요.
1: 태아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두부, 뭐 백구, 백돌이 많이 있죠. 그래요. 진짜 이렇게 강아지들도 보면은 그 소리에 반응하는 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나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2: 그렇구나.
1: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말귀 알아듣는 백돌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 좋은 순간 많이 만들어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다음은요.
1: 자, 다음은 우리 242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3: 예, 안녕하세요. 일요일은 매우 바쁜 날입니다. 제가 모임을 소소하게 한 5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모임 회식이 일요일에 3개가 잡힌 거예요. 이거 완전 에러야 지금.
1: 한 날에?
3: 예, 그래서 회식 3탕을 뜹니다. 네, 아내한테는 당연히 비밀이에요. 네, 들키면 이거 완전 에러야. 다행히 시간대가 살짝 달라서 짧게 치고 빠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사는 거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문천식의 어쩌라고요.
1: 예. 사연에서부터 문천식 씨 냄새가 스멀스멀 났어요.
3: 그렇죠. 저는 네. 마음에 들더라고요.
1: 문천식 씨.
3: 예. 다 같이 듣고 싶어요.
1: 3탕 가능해요, 이제?
2: 3탕은
1: 이제 좀 무리죠.
2: 전 2탕 정도만.
1: 그죠?
2: 예.
1: 3탕은 전 꿈도 안 꿔봤어요.
2: 대단하시다, 네. 2429님.
1: 얘기만 들어도 기가 빨려요. 이런 에너지 진짜 부러워요.
2: 그렇죠.
1: 2429님. 하여튼 모든 모임에서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사모님께 들키지 마시고요.
1: 이미 알아.
2: 아하.
1: 이미 알아. 내봤을 땐 이미 알고 적당히 풀어놓으시고 이제 나중에 쫄 거예요.
2: 예.
1: 자, 문천식 씨의 노래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이 노래 좋은데.
2: 예.
1: 어쩌라고.
2: 요.

0: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날씨도 나들이를 권장합니다. 제주를 빼고는 내일도 전국이 맑게 시작해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도 더 높이 오른 서울 30도, 대구 28도, 광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단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로도 확대되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많게는 80mm, 남부지방은 많게는 20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예상되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분기점 부근 4차로와 5차로 막고 화물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안성 나들목부터 안성 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연민주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포킹 사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0554님 바로 모셔볼게요.
4: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대구인데, 예. 저는 시장에서 찐빵, 만두, 도너츠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3: 도너츠.
4: 아, 땀아. 찜통 옆에 있으니까 땀이 막 줄줄.

0: 나쁩니다. 아이고, 너버라. 제가 좋아하는 거 노래 한번 들어주이소.
1: 예, 너버라, 너버라.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여름에 먹는 막 꽈배기, 그리고 막 만두.
0: 저 만두 진짜 좋아요.
1: 너무 좋아해요. 난 요새 굴림만두에 빠졌잖아.
0: 아하.
1: 굴림만두 알죠? 만두피가 밀가루가 아니라 감자야.
0: 에이.
1: 아, 진짜 맛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찜통 옆에서 애써주신 덕분에 또 여름철 먹거리로 이렇게 이열치열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1: 친구, 뭐, 일단 대구잖아요.
0: 네네, 대구에서. 네.
1: 아까 대전 있었지.
0: 맞아, 있었어요.
1: 아, 대구랑 대전이랑. 아, 한 바퀴 확 돌고 싶다, 친구들이랑.
0: 그 정선혜 씨, 너튜브 집 나간 정선이 한번 가세요.
1: 여기 대구 한번 갔다 온 것 같은데. 안 갔나,
0: 아직?
1: 안 갔다면. 도전!
0: 가보십시오. 예, 예.
1: 자, 지레시 부킹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지금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네. 지금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0: 네, 0554님 신청곡 있죠? 김종환의 사랑하는 이에게. 준비했습니다.
1: 네, 지라시 코너 베스트 이어질게요.
0: 네.

0: 코너 베스트.
1: 반갑구만. 반가워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려요.
3: 마지막에 뭐가 있죠? 퀴즈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러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3: 5월 14일 목요일 할매 할배 상담소에서 방송됐습니다.
2: 말자 할매 고민 상담.
3: 이날이 시작부터 남달랐던 게 말자 할매가 원래 흰 가운 입는데
2: 아,
3: 우리 귀여운 남편분이 도와준다고 네. 가운을 건조기에 돌려가지고 베네 쪼거리가 돼가지고 팔이 안 들어가.
2: 옷이 작아졌대요.
3: 다른 가운 시켰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다른 가운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2: 명대사도 또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아마 선정된 것 같아요.
3: 그 가운이 오히려 복가운 아니야? 자, 일단 감을게요. 아, 롱타임 루시네. 이거 오랜만이요.
2: 아니, 한 달 만에 말자 할매가 되는데, 찜질방 옷을 입고 오셨어요?
3: 나는 마사지 샵에서.
2: 마사지 샵. 맞아.
3: 이 두드려주는 것. 맞는지.
4: 어쩐지 오늘.
2: 아, 평소 상담 목장 어디 가시고?
3: 못치겠어.
4: 아니, 그 흰 자켓을 있잖아요. 아, 웬일로, 그거를, 제가 늘 말하는 남의 편 있죠?
2: 네.
4: 그 친구가 세탁을 하고, 또 깔끔 씻게 하겠다고 건조를 돌렸어요. 그래서 팔이 안 들어가요.
3: 베네 쪼거리를 만들어 놨어.
4: 양팔이 안 들어가는 거. 내가 오늘 아침부터 화를 내고.
3: 아이고.
4: 그래갖고 저 새벽 배송으로 자켓 하나 시켰어.
2: 아이고. 잘했어요.
3: 제가 도와주려고 그랬다가 재질은 거니까 옷 해야지 뭐.
2: 그래, 마음만 받아줘요.
3: 그럼 그런 것도 안 해준 사람이 참 천지빛깔이.
4: 그러니까요.
2: 자, 이제 여러분들 보내신 고민 보죠.
4: 예.
2: 할매 할매 상담소 오픈. 전자 씨부터 갑시다.
3: 렛츠고. 2509님, 70을 앞에 둔 홀 시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여자친구가 바뀌어요. 예,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노후 자금, 병원비 등 아까림에 전혀 관심 없고 자산한 게 없는데, 여자친구랑 그렇게 골프를 치러 다니시고, 그냥 허세 부리기 바쁘시네요. 아유, 나 참 아예 신경을 끄자니 마음에 걸리고, 어쩔까요?
4: 이게 경험이 있잖아요. 준식 알배도.
2: 그렇죠.
4: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2: 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꼴난 건데.
3: 기운이 있는 거예요.
2: 예.
3: 기운이.
2: 없으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여자 꼬시고.
4: 그래서 그래도 아직 능력이 있으신 거야.
3: 그래. 건강하시다는 거고. 노후 자금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어요. 어차피.
4: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끝났고. 지금이 노후인데. 그냥 이제 뭐야.
3: 집시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오늘 만 사는 분이셔.
3: 그래.
2: 이거는 말자면 냅둬 해줘.
4: 아, 냅둬요. 응원해 주세요.
3: 그럼
4: 그렇게 생각해.
2: 나는 찌셔. 어떤 면에서 부럽네.
3: 지금 눈빛 봐 지금.
2: 매년 여자 친구가 바뀐데.
4: 그 부분이 고문장이 부러운 거야?
3: 그것부터 꽂혀가지고 다음 진도를 못 나가고 있잖아.
2: 얼굴은 나도 괜찮은데 말이지. 에이, 참.
3: 그럼 뭐야? 성형깨비 세 개.
4: 뭐가 안 괜찮을까?
2: 아이고 허리야.
4: 아이고.
2: 다음 볼게요. 1948님 교사입니다. 제가 학생한테 발표 PPT랑 대본을 거의 다 만들어주고 연습까지 시켰어요. 근데 부장님이 지도교사에 자기 이름을 올려달래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3: 와, 뭐요? 이거 뭐요?
2: 이거 공모 낙가채기.
4: 그치.
2: 직장에 많죠, 이거.
4: 맞아. 드라마에서도 항상 보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는 제가 했습니다.
2: 맞아.
4: 별로다 그러면 너가 왜 그랬냐 이러는데
3: 여기서 이제 한번 구부러줘. 그러면 이제 만만한 콩떡이요.
4: 계속이야. 계속 올려줘야 돼.
3: 길 트는 거요.
4: 예.
2: 그럼 어떻게 밥이라도 한번 얻어먹어요.
3: 아니요. 이거는
4: 아니?
3: 이 이름을 올려주는 행위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4: 맞아요.
3: 일도 못한 거 아니잖아요.
2: 이거 어떻게 되냐.
4: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3: 어떻게 해.
4: 일단 지도교사님 이름을 올려요. 올려? 나는 행했어. 나는 그렇게 했으나 이 학생은 알 거 아니야. PPT랑 대본을 내가 다 만들어준 것은.
2: 맞아요.
4: 이 학생한테 밥을 사야지.
2: 아.
4: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그거 근데 이 이름이 아닌데요? 저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3: 학생들이 엎혀가지고 상사 발기요?
4: 아이고 너는 뭘 그런 말을 꺼내냐? 이러면서.
2: 맞네.
4: 왜냐면 얘는 알 거 아니야. 얘는 이걸 만들어준 사람은. 그렇게라도 좀 내 공도 조금 쓱 얹어야 되지 않아요?
3: 나는 그냥 내 이름 올리고 아차차 어떡하죠? 부장님 이름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4: 빼먹었다고?
3: 빼먹었네요 사람들 앞에서.
4: 두 스타일 중에 한번 해봐.
3: 앞서 저기 말짤매가 얘기한 건 현실적이고.
2: 그러니까.
3: 맞아.

0: 얘기한 건 용기가 필요야.
1: 그쵸, 그쵸.
2: 맞아.
0: 똘끼와 네. 용기가 필요야.
2: 똘끼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치? 네.
0: 어, 그러면서. 내일 그만둬도 나 하든 미련이 없다.
2: 어, 정말 전 올리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1: 맞아요. 너무 순하면 어, 또 안 되겠다. 전 4477님.
2: 네, 4477. 말짤매 저 진짜 심각하게 고민되는데요. 소개팅 상대한테. 제 사진을 미리 보낼까요? 말까요? 나도 상대방이 사실 궁금해요.
1: 아, 그런데 본인 사진을?
2: 이거는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목구비에 큰 자신이 없는 거야.
0: 고민할 정도면 일단 보류.
2: 일단 보류야. 일단 면대면으로 만나자. 어, 물론 상대방이 궁금하겠지만 나부터 까야 상대방이 또 사진을 그래요. 까는데 어 깠을 때
0: 그래요.
2: 그냥 까고 끝나면 안 되니까
0: 아니 사진 보냈는데 안 오면 어떡할 거니까
2: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만나가지고 다른 매력을 어필해가지고 마음에 들면 내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거지
1: 그렇죠
0: 제가 요새는 그렇게 사진을 까고 봅니다
2: 먼저 만나 근데 막상 깠는데도 만나면 다른 인물이 나오나
0: 전혀 다르지 어, 여기 얼마나 어플이 많은데
2: 어플을 시계 씌우거든요
1: 아 시계 씌우구나 네.
2: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냥 현장에서 얼굴을 들이밀어
1: 아, 어. 만나가지고 영 표정이 별로면 잘해드릴게 이래요
0: 뭘 잘해줘요
1: 돌아보고 와요 그래.
0: 야 과이사님 총과물이요
2: 야
1: 안되나 아, 우리 어렸을 땐
2: 그런데. 아니 나는 소개팅에서 잘해드릴게는 처음이에요
0: 아 정말 쌍스러운데 예. 같이 못하겠네 진짜
2: 오 세상에
1: 아 그랬구나
0: 야 내가 엄마인데 내 자식이 소개팅 나왔어 잘해드릴게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그 엄마
2: 그때
0: 되게 나겠니 미워지지
2: 아유 정말
0: 아유 지금 저기 말짤면 만약에 네. 소개팅을 딱 나간다 그러면 어. 나의 비장의 무기는 뭐여
2: 말이지 그래서 저는 클럽을 그 젊은 시절 한번 안 다녔어요. 왜냐면 말씨가. 음악에 묻혀가지고 액면만 보고 물 끼얹고 물 많이 끼얹어맞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 내가 맞아. 상처가 많아가지고 예. 나는 조용한 데서
0: 포장마차
2: 코너에 몰아가지고 떠들 수 있는
0: 아, 코너에 몰아야 된다.
2: 혼을 쏙 빼야 되거든요.
1: 아, 그렇죠.
2: 재미를
0: 혼을 쏙 다 단계냐.
2: 거의 아하. 소개팅을 행사하듯이.
1: 아, 맞아.
2: 예, 어.
0: 그게 혼을 쏟는.
2: 정말 시끄러운 데가 많대. 아. 우리는 저 무조건 저.
1: 그렇지. 어,
0: 무조건. 지금 남편도 그럼 혼을 쏙 빼는 거예요?
2: 아, 그 친구는 혼을 쏙 빼기보다 내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지.
1: 아, 아 이끌어줬구나.
2: 진로상담.
1: 아, 그렇지. 연상녀니까.
2: 너 앞으로 어떡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처음이었다잖아. 어. 자기 앞으로 이렇게
0: 그러네.
2: 터준 사람.
0: 아, 그 방법도 있고.
2: 예, 그거예요.
1: 94696님, 경제권 때문에 아내와 대립 중입니다. 저는 회사원이고요. 아내는 고깃집을 운영해요. 저는 각자 돈을 관리하고 싶은데 아내가 극구 반대합니다. 말짤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 그럼 자취해야지.
1: 부분
2: 이렇게 돈을 따로 관리할 것 같으면 자취해야지.
1: 아, 그래.
2: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참 부럽습니다. 서로 간에 관리할 돈이 있다는 것이.
1: 아,
0: 자산이
2: 저는
0: 다 있다는
2: 것. 한쪽에 그 돈을 동전 몇 푼이라도 제 주머니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 거를.
1: 아, 그분은 그분 쓰시는군요.
2: 그분은 그 대출금 갚으시고 그분금 또 그분 또 뭐 사서 잡사시고.
0: 이 정도면 경제적으로는 홈스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1: 아니, 그럼 김경희 씨는
0: 케어하는 거요.
1: 우리 말짜면 진짜 아들 키우는 거야.
2: 어, 그러니까 지 알아서 그렇게
0: 잘 컸어요.
2: 잘 컸어요.
0: 남편이 잘 컸다.
2: 못하지 않았어요.
0: 그 둥글둥글 잘 키웠어.
2: 같이 사는 사람만 뭐가 뾰족해지지? 그는 더 둥그러져요.
0: 그 옛날에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아버지들은 굉장히 유한데 어머니들이 굉장히 강팍하잖아요.
2: 날카로워지잖아요. 어, 나는 요즘 그거 못 느껴요. 예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우리 아버지들이 앞을 걷고 엄마들이 뒤따라갔어요.
0: 그렇지.
2: 나이가 들어보니까 바뀌버리더라고요.
1: 맞아요.
2: 얼마 전에 휴게소 갔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그 남편한테 빨리 좀 걸으라고
1: 아이고,
2: 했는데
1: 아이고.
2: 남편이 뒤따라서 그러는 그렇게 전세가 역전된다.
1: 맞아요.
0: 아버지들이 또 이렇게 또 젊었을 때 놀던 분들은 그 뒤에서 그냥 종종 걸음을 쳐 버려질까 봐.
2: 우리 주식 알비도 많이 뒤에 걸어가시겠네.
1: 나는 뛰어댕기지.
2: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돈이 모이는 것 같지 않고 자꾸 와이프한테 가서 샌다.
0: 그래.
2: 그럼 그때 다시 소리를 내지 지금은 조용히 한번 맡겨봐요.
0: 또 지혜롭게 딴 주머니 살짝 차.
2: 그래. 그러면서 그 고재미도 느끼고.
0: 그래. 재밌어.
2: 그
3: 그렇게 하셔.
0: 그래요. 5238님. 네. 저는 맏며느리예요. 시어머님께 한 번도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동서는 지가 하고 싶은 말 시어머님한테 찍찍 다 하거든요. 동서의 반에 반이라도 닮아서 거절도 해보고 싶은데 못 하겠네.

0: 영영 고칠 수 없는 걸까요?
1: 아우 답답이다.
0: 아이고
1: 답답이야.
0: 이거는 타고나야 돼.
1: 이거는 할 말하는 거는 타고나야 되는데 정말 거절도 해보고 싶은데 못하겠어. 영영 고칠 수 없는 걸까요? 동서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2: 아
0: 그래서 동서를 깔때기로 쓰는 거예요.
1: 이런 사람들은 또 대변 잘해줘요.
0: 에이, 맞아 맞아.
1: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은지 씨 어머니한테 어머니 형님이랑 저랑 이번에는요 조금 여행 갈게요. 명절에요.
2: 그러네.
1: 형님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0: 지혜롭다.
1: 이렇게 하거든.
0: 그래. 그래. 어차피 내가 그 DNA 주소서 갖고 올 수 없으면 걔를 이용해서 써.
1: 동서의 입을 빌려요.
2: 아 이거 좋은 방법이다. 그죠?
0: 말로 태어날 수 없으면 말을 타라.
1: 그거 딱 또 써먹어야 될 것
0: 같아. 써먹어.
2: 좋다. 따닥따닥.
0: 말을 따그닥. 타.
2: 네, 좋습니다. 아, 이 코너 인기가 날로 비상합니다, 지금. 2677님이. 아니, 이 방송 뭐예요?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웃겨갖고, 주차하고서 못 내리고 있어요. 말짤매 왕팬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네. 네. 내일이 없는 쇼예요.
2: 그렇습니다.
0: 네, 말짤매도 그냥 잠시 잠깐,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의식이 없는.
2: 그렇죠. 네.
0: 그리고, 그, 잘해드릴 게 들으시고, 8298님. 아, 출식하면 뭘 잘해줘. 아, 미쳐지지. 아, 운동하다 먹은 물 다 뿜었어. 아, 진짜.
2: 죄송합니다. 예.
0: 기억을 한 5, 60개 널어놔 주셨는데, 개그맨에게 이 기억은 극찬이죠.
2: 아, 네. 큰 박수죠. 감사합니다.
0: 그렇죠. 네. 이 기억으로만 장문에서 100원짜리 문자 주신 분들은 네. 진짜 3대가 복받을 거예요.
2: 맞습니다. 3718님도 웃겨서 네. 문자 보내요. 크크크. 선자알매랑 춘식알매 두 분은 말자알매 나오는 날 대놓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웃겨요. 이 코너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0: 좀 좋아요. 좀 깨운하고 그냥 약간 선자알매 그 가면에 네. 숨어가지고
2: 그쵸.
0: 네, 뒤에서 원하는 걸 막 배설하듯 쭉쭉 분출할 수 있어.
2: 헛소리 대회.
0: 너무 좋아.
2: 아 재밌습니다.
0: 그리고 AS 안 해도 되잖아.
2: 그렇죠.
0: 우리가 직접 우리 캐릭터로 하면 꿰매야 되는데 너무 좋아. 자 그러면 퀴즈 갈까요?
2: 드릴게요. 최나시 콜라베스트 듣기는 꼭 퀴즈.
0: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듣기 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2: 이것을 앞두고 사진을 미리 보내야 하는지 묻는 사연에 말짤매가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조언했고요. 춘식할배는 이것을 했을 때 상대방의 표정이 별로면 잘해드릴게 하라고 했죠. 누군가의 주선으로 남녀가 1대1로 만난 이것 무엇일까요?
0: 1번 번개팅, 2번 소개팅, 3번 재부팅.
2: 아, 3번도 괜찮은데, 그죠?
0: 재부팅 웃긴다. 네.
2: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근데 나 진짜 문천식 씨가 그 말 할 때 너무 상스럽다고 구박하잖아요.
2: 예, 예.
0: 근데 실제로 만나서 나갔는데, 예. 좀 시큰둥하다가 잘해드릴게. 나 그러면 살짝. 한 달은 사귈 것 같아.
2: 정선 씨 웃기면 용서해주잖아요.
0: 나 이제 웃기면 그러니까. 한 달 사귀거든.
2: 네.
0: 아, 가능할 것 같아. 네,
2: 써먹어보세요, 한번.
0: 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쿠피.
2: 네? 어떻게
0: 해요? 아니, 잠깐만 있어봐. 혀가 말렸어, 지금. 아, 잘해드릴게 해서 네. 꼬였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2: 그렇습니다.
0: 조이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 올게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0: 한얼 사이언스.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대연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유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0: TVX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네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0: 시즈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코너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누군가의 주선으로 남녀가 만나는 것. 정답은요?
2: 2번 소개팅이었습니다.
1: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와요.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빨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60일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3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합의안 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봉쇄와 석유 판매 금지 제재를 풀고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고농축 우라늄 폐기 협상에 참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도 양국의 합의 내용을 일부 언급하며 상호 공격 자제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파르스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의 잠재적 양해각서 초안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과 그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해 어떤 선제적 군사공격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자신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경영에 대해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알지 못한다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대부업 갱신 여부를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0: 동생이 직접 차명 운영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어려운 저희 집안에 복잡한 사정이 있고 동생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도와달라고 해 2020년쯤 할 수 없이 떠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태고종 관문사를 찾아 점심 공양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관문사에 도착한 뒤 대웅전인 대불보전으로 이동해 부처님께 꽃을 헌화하고 참배한 뒤 신도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천태종 관계자들과도 점심 공양을 함께했습니다. 앞서 조계사 봉축 법유식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불교 주요 종단인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사찰을 모두 찾았습니다.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의 양현준이 선발 출전해 팀의 스코티시컵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제주를 시작해 밤에 전라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30에서 80mm, 경남, 전남, 남해안 80에서 15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요즘 학교 급식 메뉴를 보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조리사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최신 메뉴, 인기 디저트까지 척척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건 레시피만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 없이는 불가능하죠. 경험만큼 훌륭한 졸업장도 학위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온몸으로 익혀 자기 일을 완성해낸 달인들이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더 많은 꿈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정.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오늘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3, 4부 김준성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3827님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준성 아나운서가 그 예전에 놀면 뭐하니에서 카페 사장 오빠 최준 잘 따라하시던 그 아나운서 맞나요?
2: 오, 예.
1: 남편이랑 맞다 아니다로 싸우고 있거든요.
2: 진짜?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1: 바로 그분이에요.
2: 네. 예. 이런 걸로 싸우는 건 사이가 좋다는 거다.
1: 그럼요. 그쵸? 같이 TV 본다는 건데.
2: 자.
1: 아, 너무 충격을 드렸네.
2: 아, 진짜. 너무 맞는 말이네.
1: 예, 예.
2: 자, 김준성 아나운서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 솔루텍.
3: 1544-8777.
4: DN.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좋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방송 프로그램이 화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 TV 편성표.
0: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1: 일요일 밤 콘텐츠 킬러잡이 썬데이 상암. 이분이 무거운 수행을 한다면 며칠 가능할까요? 부처님 오신 날에 만나는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김준상입니다. 네. 뭐 무거운 수행 해야 되나요?
0: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못 할 것 같은데요, 준상 씨?
0: 진짜?
2: 해야 되나요?
0: 제가 못해요.
2: 예. 네.
1: 템플스테이 간다 심 어때요?
2: 뭐 한 3시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0: 네. 뭐 다변가는 아니잖아요, 문천식 씨가.
2: 은근히
0: 준상 씨가. 네. 씨가.
2: 근데 또 저도 제 얘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좀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오늘 과거 편성표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눌 때 많이 얘기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언제입니까?
2: 오늘 2020년 5월 24일 TV 편성표입니다.
0: 쇼, 컴온!
1: 아, 이거 제가 좋아합니다. 올해 초까지도 계속됐었죠. 복면가왕! 장수 프로예요, 그죠, 준하 씨?
2: 정말.
0: 10년 넘었죠?
1: 10년 정도?
2: 아, 그쵸. 근데 네. 이게 이제 쉬어가는 중입니다. 아시죠? 아, 제 충전을 위해서 잠시 쉬고 있는데, 이 복면가왕 앞에 부제가 있죠. 미스터리 음악쇼.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은 201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2026년 1월까지 방송된 장수 예능인데요.
1: 네.
2: 나이, 신분, 직종을 모두 숨긴 스타들이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뽐내는 음악 버라이어티였습니다.
0: 보안이 정말 철저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2: 그렇죠.
0: 네. 네, 가면 속 주인공을 끝까지 모르게 해야 되니까. 문천식 씨도 한번 출연하셨는데 우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1: 그 옆에 여자 가수가 누군지 못 보게 다 가려놔요.
2: 그러니까.
1: 그게 리허설 하는데도.
2: 1라운드는 뭐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듀엣이잖아요. 네. 리허설을 하는데도 서로 대기실도 다르게 쓰고 가면도 다르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는 이 화장실 위치까지 고려해서 이동 경로를 짜고 통로에 가벽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자는 방송국에 들어올 때부터 가면을 쓰거든요.
0: 아니, 근데 궁금한 건. 네. 연습을 하시잖아요. 한 2주 정도.
2: 그쵸.
0: 그때도 가면 쓰고 연습하면.
2: 따로 연습하시다가.
1: 네. 네. 합주할 때, 합주할 때 만날 때도요. 저는 상대방이 밝혀진 게 이소은 씨였는데. 네. 서방님 있네. 서방님 분인데. 그분도 가면 쓰고 왔고 저랑 뛰어 연습하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0: 아니 이제 상대 출연자는 당연하지만 네. 그 세션 하시는 뮤지션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몰라야 되니까.
1: 몰라야 되는 거죠.
0: 가면을 다 씌우는구나.
1: 네, 저는 파라솔이라는 가면 쓰고 나왔는데 그 다 저를 모르셨어요.
2: 근데 가면 쓰고 노래하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0: 나는 문천식 씨인 거 너무 알겠는데?
1: 깎이긴 했는데.
2: 어떻게 하세요?
1: 아니, 어떻게 하세요? 씨는 저랑 오래 봤으니까.
0: 골격이 너무 문천식 씨라.
2: 어떻게 하세요?
1: 근데 그 의외로 그 숨도 잘 쉬시고요.
2: 예.
0: 네. 잘 만들었네.
1: 그렇습니다.
2: 근데 확실히 가면 쓰고 하니까 긴장 덜 드실 것 같아요.
1: 그런 거 좀 있어요.
2: 그죠.
1: 왜냐면 에이 문천식이 하면 얼마 하겠어 하는 시선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기대치에서 노래를 하니까.
0: 그게 취지에도 속해 있지 않을까요? 왠지 출연하는 분들이 어떤 직업이나 뭐 명성 그리고 나이
1: 그쵸.
0: 전혀
1: 아무런 편견이 없이
0: 네, 없이 그냥 무에서 출발하니까
2: 저는 워낙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진짜 그냥 이거는 뭐 유명 뭐 예능 이런 걸 떠나서 한번 나가서 평가 받아보고 싶어요. 2라운드 갈 수 있나 없나.
0: 네.

0: 다 좋은데 가면만 빼고 하자 뭐 이랬다는데 뭐 그래서 거의 3년간 기획안만 있고 제작을 못했답니다.
1: 아,
0: 그러다가 2015년 설 연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2: 이 가면 만드신 분도 스타가 됐잖아요. 황재근 씨.
0: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면 이름도 재밌었는데 뭐 황금라카 두통 썼네, 우아한 석고 부인, 자체 검열 모자이크, 정확하게 반갈렸네,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나 이제 지쳤어요 땡벌 등등.
3: 그러니까 인디언 이름 같지 않아요?
0: 너무 귀여워.
3: 예, 그 그렇죠. 이름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0: 제작진이 모여서 가면을 보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을 정하는데 뭐 특징을 반영하면서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짓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이름 지은 가면을 쭉 놓고 출연 가수들이 원하는 가면을 고르고요. 아. 그래서 가면 제작이나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가수의 특징이나 의견이 반영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3: 그러면 문천식 씨는 왜 파라솔이었어요?
0: 그러셨어요?
2: 저 때는 정해주셨어요.
0: 아, 아 그때 또 그러셨구나. 네.
2: 춘상 씨 어때요? 만약에 복면가왕 나간다고 하면 어떤 종류의 가발을 쓰고 싶어요?
0: 순수 총각? 순수 총각. 총각 가발.
3: 왜 이렇게 순수에 집착해요?
0: 아니, 집착이 아니라.
3: 필요할 정도로?
0: 아니,
3: 누나. 안 순수. 밖에서 안 순수.
0: 아니, 네. 누나랑 형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순수하다고.
3: 아, 하긴. 네. 우리가 떼탄 거에 비해서는 준상 씨는 순수하니까.
0: 그러면 노총각? 노총각?
3: 아니, 아니야. 노총각보단, 순수 총각보단 약간 반어적으로.
0: 결혼 못한 순수 총각?
3: 욕망 덩어리. 뭐 이런 거.
0: 아니, 그거 내려놓으려고요. 이제.
3: 욕정의 화신.
0: 네. 욕화, 욕화.
1: 자, 노래 듣고.
3: 야왕.
0: 이어갈까요? 예. 당신이 인기에 있었던 노래입니다. 아이유의 8.

0: TV 편성 펴보면 추억이 풀어지면 얘기 나눕니다. 아, 준상 씨가 이것이 빵 터져가지고.
1: 아, 복면가 예, 새로운 좋습니다. 장명을 했어요, 이제. 다음 예. 시즌2 나오면 요걸로 가기로 문천식 씨가 지어줬어요.
0: 알겠습니다.
1: 순수도 아니고, 총각도 아니고.
0: 아이, 좀 하지 마요, 좀, 아이.
1: 네.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0: 썬데이 상하, 오늘은 2020년 5월 24일자 편성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프로그램 얘기 나눌까요?
2: 아, 정말 순수하지 않은 드라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야말로 2020년 최고의 화제자, 부부의 세계.
1: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0: 아, 이거 불륜 드라마.
2: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0: 아, 김혜 씨 나온 거.

0: 네,
1: 맞습니다. 네. 이날 스페셜로
2: 끝났어.
1: 재방송을 김혜수님. 해줬는데요. 네. 부부의 세계가 최고 시청률 28.4%.
0: 이 시기에 이런 시청률 나올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1: 이 종편의 역사를 네. 썼습니다.
0: 맞아요. 네,
1: 경이로운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2: 근데 영국 드라마 원작이죠?
1: 바로 그 얘기 하기도 전에 어떻게 또 아시죠?
2: 원작을 봤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 영국도 막 바람 많이 피는구나.
1: 왜요? 영국 도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2: 아니, 전 세계가 다 바람을 펴요.
0: 그래요.
1: 안 되겠구만.
0: 큰일 날 사람들이네. 네.
1: 정말 혼쭐 나야 됩니다. 네. 이 내용을
2: 저
1: 좀.
2: 밖에서 수정 PD, 나 진짜 수정 PD 볼 때 가끔 미안해. 네. 지금. 이게 맞나 싶어요.
1: 정말 순수한. 네. 정말 순수한 저희 수정 PD.
0: 아, 우리 수정 PD 결혼도 안 했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 어떤 방송이냐 네. 완벽한 가정 정말 완벽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였거든요.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이게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였습니다.
0: 그쵸.
1: 정말 신드롬 중에 신드롬이었죠.
0: 김혜 씨가 워낙 탑 배우고 이 박해준 배우 그리고 또 그 한소희 배우.
1: 한소희 배우가 이 드라마로 네. 사실 떴습니다.
0: 그죠? 아주 빵 떴지요.
1: 아, 네. 연기파 이미지가 확실해지셨죠.
0: 특히 그 박해준 씨 그죠?
1: 네.
0: 엄청 잘생겼어요.
1: 아, 그리고 네. 박해준 씨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중년 로맨스의 장인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는데 예. 처음에는 이 배역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도
0: 예, 예.
1: 이 변영주 감독님이 야 김희애 씨가 연기하는데 네가 왜 안 하냐 했더니 할게요 했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리고 그러니까 좀 두려우셨대요. 너무 나쁜 역할인데 아. 자 이런 이미지로 굳혀지면 어떨까.
0: 다행히 양관식으로 또 좋아지셨으니까 이미지가 그죠.
2: 부부
0: 참만나요.
1: 아, 배우는
2: 어쩔 수 없어요.
1: 오히려 욕 먹을 수 있는 배역을 할 때는 끝없이 욕을 먹는
0: 맞아요.
1: 게 극찬인 것
0: 그게
1: 같아요.
0: 그게 인기 비결일 수 있어요.
2: 정말. 아마... 그 엄두가 안 나서 그래서지 뭐 싫다 아니다는 아닐 거예요.
1: 맞습니다. 아니 한소희 씨는 게다가 이 드라마로 신인상을 타기도 하셨습니다.
2: 가장 진짜? 인상적인 장면은 네. 그 첫 장면의 네. 1화에 아. 그게 이제 영국 드라마랑 거의 일치하는 부분인데 남편 생일 파티처럼 네. 이렇게 네. 막 파티하는데
1: 어.
2: 자동차 네. 트렁크 트렁크 밑바닥
1: 아,
2: 하나하나 차곡차곡 나오는데 휴대폰
1: 에이.
2: 휴대폰의 사진 아, 이게 거의 정말 한호흡에 가는 그 김희애 씨 뒷모습으로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와 그건 진짜 잘 찍었어.
1: 지금 생각해도 그 장면이 되게 숨쉬기도 힘들었던 느낌이 있어요.
2: 그것 때문에 문천식 씨가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1: 왜요?
2: 비상금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들켜버렸다.
1: 아, 진짜
0: 다 걸려가지고 아 그리고 준하 씨 여기서 충격적인 게 그 이태호 그러니까 박해준 배우님이 했던 역할
1: 예.
0: 그 외도가 걸리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했어요.
1: 너무 당당했죠.
0: 네.
1: 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0: 큰일 날 사람이네.
1: 진짜. 이외에도 뭐 유명한 명대사 많았던 것 같은데
0: 네.
1: 정선희 씨가 또 김희애 씨 성대모사 기가 막히게.
2: 아까 네. 잠깐 김희애 씨 흉내 내려다 코가 나왔어요.
0: 아직 감기 안 끝나가지고.
2: 감기가 안
0: 끝나. 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2: 네,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 예, 예. 김희애 씨 성대모사는 콧물 감기 때문에 못해요. 예, 지금 너무 밀고 나와가지고.
0: 김희애 씨 대사도 충격적이었어요. 본능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다. 여자라고 바람피지.
2: 본능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야.
0: 맞아. 맞아. 여자라고 바람피지 몰라서 안 피는 게 아니다. 다만 부부라서 자제하고 사는 거다.
1: 그러니까.
2: 굉장하죠.
0: 예.
1: 이 드라마 혹시 영국의 그 원작 아까 말씀하셨던 거 보셨어요?
2: 닥터 포스터.
1: 아, 보셨구나. 예. 어떠셨어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2: 예, 그것도 똑같이 그 머리카락 하나로 의심이 시작되고 내용이 이제 중간중간 좀 달라요. 사회적 배경이 다르니까. 근데 거의 원작을 흠내지 않는 분위기로 갔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거 아세요? 결말은 또 다르다.
2: 달라요. 예.
1: 아시는구나. 이 결말은 혹시라도 이번에 새롭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은 안 드릴 텐데 힌트만 드리면 한쪽은 열려있고 한쪽은 닫혀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준하 씨, 그 일반적으로 부부의 세계 이 드라마 보시면서 뭐 내 환상이 깨졌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1: 그래서 미혼인 사람들한테 이 드라마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보다가 멈췄어요.
2: 아 진짜?
1: 안 될 것 같아서.
2: 그럼 뭐예요? 이스캠도 있고 뭐
1: 안 봐요.
2: 상담 프로가 얼마나 많은데.
1: 안 봐요. 저는 안 봐요. 그런 거 안 봐요. 저는 아직 환상이 있어요.
2: 가린 뭐해.
1: 환상이 있어요.
2: 아 그래요?
1: 네.
0: 자 깜짝 퀴즈 주실까요?
1: 아 예, 좋습니다. 부부의 세계에는 명대사가 참 많죠. 그중에 이태호의 친구 손재혁의 대사도 화제가 됐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 바람 피우는 남자와 땡땡땡땡땡땡땡 남자. 자,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남자, 바람 피우는 남자와 어떤 남자일까요?
0: 보기 주시죠.
1: 1번 바람 피우는 남자와 바람 안 피우는 남자. 2번 바람 피우는 남자와 담배 피우는 남자.

0: 3번 바람 피우는 남자와 그것을 들키는 남자.
1: 이야 기가 막히다.
2: 2번은 아닐 텐데 그죠? 힌트 주신다면?
0: 정말 나쁜 놈이에요. 어허. 남자들이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2: 알겠습니다. 준사 일단 결혼이나 하시고요. 그러니까
1: 결과는 네. 다 핀다는 거 아니야.
2: 그렇죠. 이 남자 대사에는 그런 가정이 들어있죠.
1: 그러니까 이 대사 정답 안에 다 핀다라는
0: 저들은 네. 그러는 거죠.
1: 기본값이 있는 거 아니에요.
0: 다 그렇지 않습니다.
2: 자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 디비니 무료입니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0: 2020년 5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묶어봤습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 오마이걸의 돌핀.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도 초여름처럼 더웠지만 날이 맑아서 나들이하기 좋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게 시작했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이 오릅니다. 서울 30도, 대구 28도, 광주는 27도가 예상되고요. 단 제주도는 흐리고 낮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로도 확대되겠습니다. 화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 예상 강수량 중부지방은 최고 80mm, 남부지방은 많게는 200mm 이상으로 많은 양이 내리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정읍 나들목 부근 화물차 사고 발생해서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눕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엔 어떤 콘텐츠죠?
1: 이번엔 재혼이라는 소재를 정면에 내세운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
2: 흥미롭다.
1: 이거 보셨나요?
2: 아니요.
1: 안 보셨군요. 이 한번 다녀왔습니다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방송된 주말 드라마인데요. 네.

0: 100부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혼에 대한 간극과 위기를 헤쳐나가는 따뜻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1: 보통 주말 드라마는 막장이 많은데 이건 아닌가 봐요.
0: 아닙니다. 네. 이 드라마를 쓰신 작가님의 전작들을 보면 도파민보다 따뜻함이 크거든요. 응? 역도요정 김복규.
2: 이거 재밌어.
0: 오나의 귀신님을 집필한 양희성 작가님 작품입니다.
2: 이거 되게 결이 다르다.
0: 저는 그런 느낌이죠.
1: 평소에 드라마 잘 안 보다가 이 드라마는 좀 봤어요. 왜냐면 제 친구 배호근이라는 배우가 여기 그 오유나 배우의 전 남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2: 그렇구나.
1: 잠깐 시청을 했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그리고 주말극에 빠질 수 없는 천호진 씨가 아버지로 나오셨고요.
1: 최고의 아버지 역할이죠.
0: 차화연 씨 그리고 또 이민정 씨와 이상엽 씨도 있었습니다.
1: 오대환 배우도 나오고 그죠?
0: 네 맞습니다. 예. 이민정 씨가 결혼 후에 이 드라마를 찍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애정씬 보고 가족들 반응이 어땠냐 이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특별할 게 없었는데 아들이 아빠 화나겠다 하면서 아빠 눈치를 봤다고 합니다.
2: 귀여워.
0: 귀엽다.
2: 근데 진짜 이거 배우끼리 결혼을 해도 상대방의 스킨십 연기를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그 이상은 못 보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1: 그래요? 네. 안 본다는 부분 많아요.
0: 진짜?
2: 준상 씨 어떨 것 같아요? 여배우와 내가 꿈에 그리던 금세록 씨와 결혼을 했어요.
1: 근데 진짜? 내 배우자가 드라마 역할로 뭐 키스씬이 나와. 어때요?
0: 저 같이 보고 싶어요. 차라리. 같이 보면 그러니까 혼자 보면서 막 이렇게 화나고 이러지 않고 얄밉다 약간 옆에서 투닥투닥하면
2: 같이 보면
0: 아니야, 이렇게 달래주고
2: 서 고문하겠다 이거지. 얼마나 불편하겠어.
1: 좋았냐? 좋았어요, 루저.
2: 진짜 멘트 정말.
0: 진짜.
2: 멘트 쇳덩으로 갔다, 진짜. 녹슬어가지고, 진짜.
1: 정수 씨 원했던 저라면 멘트잖아요. 정말.
0: 진짜 별로네요. 최고다. 같이 안 보겠습니다.
2: 최고죠?
0: 같이 안 볼래요?
2: 이런 연기는 정말 활짝 안 보여.
0: 절대 안 보겠습니다.
2: 멘트 봐. 좋았냐? 좋았어.
0: 당시 유행했던 노래 듣고 올까요?
2: 고마워요.
0: 어반자카파의 그대의 고운 내 사랑,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까지 듣고 오시죠.

0: 자, 이번에는요, 김준상 아나운서가 직접 좋아하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콘텐츠일까요?
1: 오늘 OTT 드라마 최근에 따끈따끈한 골드랜드 가져왔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2: 박보영 씨 나오시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박보영 씨, 이황수 씨가 아주 열연하고 계십니다.
0: 골드랜드 어떤 내용인가요?
2: 아, 못 이게요. 네.
1: 정말 평범한, 어찌 보면 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1,500억 원어치 금괴를 손에 넣게 되면서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0: 1,500억.
1: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 아, 죄송해요.
1: 보셨나요?
2: 아, 혹시, 아니, 아직 못 봤는데, 이광수 씨가 이하에.
1: 맞아요. 그 얘기 해드리려고 했어요.
2: 돈 받고 나오는
1: 맞아요,
2: 거
1: 맞아요, 맞아요. 이광수 씨가 그 지난 그 범부터 악역을 많이 맡고 계세요. 그 이번에도.
2: 콩콩팡팡 할 때. 예. 아, 무슨 드라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에다가 이거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라는 설명을 했어요.
1: 네, 그게 이겁니다.

0: 이의 금리를 차고 나오시는데 뭐 이광수 씨의 역할은 아무래도 그 금괴를 찾으려고 하는 빌런, 그러니까
1: 악역이에요?
0: 악역이죠. 어. 악역이고 그리고 박보영 씨는 네.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이 금괴를 잠시 맡았을 뿐인데 그 이광수 씨에 의해서 남자친구가 잡히게 되면서 결국 이 박보영 씨가 금괴를 갖고 도망을 다녀.
1: 와, 어떻게?
0: 그러면서 근데 이 1,500억이라는 이 금괴를 야, 현금화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네. 박보영 씨에게 손을 내미는 이광수 씨 쪽의 빌런이 또 하면
1: 같아요. 예.
0: 그러면서 그 둘이 손을 잡고 예. 이 금괴를 어떻게 해볼까 하지만 역시 쉽지 않죠.
1: 재밌겠는데?
0: 그러면서 일어나는 뭐 액션도 엄청나고요. 뭐 갑자기 아무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공격을 한다거나 뭐 그리고 이 스토리 전개가 정말 빨라요. 요즘 OTT 드라마의 특징인 것 같은데
1: 맞아.
0: 그래서 그냥 보다 보니까 벌써 6회까지 봤는데요. 예, 앞으로도 더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1: 재밌겠구나. 아니 박보영 씨는 되게 필모가 좀 네.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처음에 로코였고 그다음에
2: 로코
1: 조금 좀 다크한 예, 휴먼
0: 그
1: 드라마.
0: 쌍둥이.
1: 아 미지의 세계.
0: 미지의 세계. 근데 박보영 씨가 사실상
1: 미지의 서울.
0: 미지의 서울. 이 박보영 씨가 본격적으로 범죄 장르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처음
1: 처음이에요.
0: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사랑스럽고 밝은 이미지 대신에 박보영 씨가 과연 이런 어두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심지어는 총까지 쥐는 인물로 변신을 하거든요. 잘 어울려요.
1: 멋있다.
0: 근데 거기에 이제 여기 뭐 김성철, 이현욱, 김희원, 문정희, 이광수까지 붙어서 이 예고편에서도 이 여섯 배우를 전면에 세워서 탐욕과 배신이 뒤엉킨 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라디오 스케줄 때문에 문천식 씨가 영화나 연기를 못하고 있는데 진짜 그 탐욕과 배신의 상징. 진짜 그 마피아 두목 아니면 그 부두목이잖아요. 두목은 안 돼. 부두목.
2: 부두목. 비열한 거. 착한 척하면서 속에는
1: 진짜 잘해요.
0: 네. 잘하실 것 같아요.
1: 진짜 잘해. 아주 맛있게 잘해요. 그래서 감독님들 혹시 들으시면 그런 역할 좀 어디서 이렇게 갈등하지 마시고 문천식 씨 방송 한 3일만 들어보시면 정말 그 내적 비열함을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2: 이렇게 매달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돌아보고 오세요.
0: 개인 SNS에 한번 그런 거 해보시면.
1: 제가 매달릴게요.
2: 제가 올려볼게요.
1: 제가 매달릴게요. 네. 진짜 잘해요, 문천식 씨.
2: 네, 잘해드릴게요, 언니들. 네.
0: 아니,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이 작품은 단순한 추격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괴를 갖고 도망가고 그걸 쫓는 빌런에게서 피하는 이런 게 아니라. 네. 욕망의 눈을 떠버리는 희주. 이 희주가 박보영 씨예요. 욕망의 눈을 떠요. 그 관점을 파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괴도 그냥 돈다발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눈앞에 있는데 너무 무겁고 이거를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고
2: 그렇죠.
0: 금괴가 돈이 되진 않잖아요. 이걸 돈으로 만들어야 쓸 수 있는 거지. 그 쉽게 가져갈 수 없는 대상으로 설정을 한 거래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 만큼 탐은 나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너무 버거운데 어떻게 가져가지? 이 과정에서의 자체가 좀 서스펜스가 되도록 설계를 했다고.
1: 아마 박보영 씨가 연기하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네. 저건 나의 모습이기도 하겠다 싶겠다. 왜냐면 우리 모두 그런 상황이 들었을 때 도덕적 감성보다 네. 굉장히 흑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 나.
2: 맞아요. 정말로. 그런 공감이 생기겠네.
1: 그렇죠.
0: 그래서 아주 재밌는 드라마 하나 나와서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1: 광수 씨가 스케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들 문천식 씨 못지않아요.
0: 좋다. 네.
1: 금리로 태 안 둘러도요. 이 사람은요. 아주 고운 심리로도 정말 최악의 빌런을 연기해냅니다.
2: 만약에 그런 거 들어오면 살 빼야지. 더 못돼 보이게.
1: 아니 지금 충분해.
2: 아하.
0: 그럼 박보영 씨 나왔던 영화 과속 스캔들의 예. OST 중에서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1: 갑자기?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국내 피란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씹어.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씹어.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1: 쾌팍 씹어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네, LG전자 유지버스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소.
5: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6: 하루 한 번 찍어요. 30다 데이백.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데이...

0: 마주엽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춘천에서 뗏목을 운반하면서 부르는 뗏목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노래 부르며 뗏목 타고 먼 길 떠나는 고단한 신세를 달래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2: 네,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인데요. 부부의 세계 남자 배우의 명대사 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 바람 피우는 남자와
3: 3번 그것을 들키는 남자.
2: 그러니까 이 남자 배우 입장에서는 모든 남자가 다 피운다 이거예요?
3: 그런 얘기죠.
2: 큰일 날 사람이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4: 네, 오늘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3: 아닙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4: 다음 주에 만나요.
3: 네, 고맙습니다.
2: 오늘 끝곡 뭘까요?
4: 하현우의 돌덩이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또 올게요.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신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신근경색증의 사망률

0: 비율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오는 26일 직접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모레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논란 직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 회장이 대면으로 사과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행사를 진행하며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과거 수여했던 표창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생 음료 개발 지원 등의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상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포상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중기부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 의견을 낸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스타벅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비판에 대해 적당히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스타벅스는 분명 잘못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그런데 이 정도 때렸으면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간의 불매운동과 언론, 시민단체의 비판은 얼마든지 자유지만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시장 시절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오 후보의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며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의혹에 대한 오 후보의 책임론을 또 지적했습니다. 오늘 정 후보는 오 후보는 안전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삼성역 공사에서 기둥 철근이 절반이나 빠져나갔는데 TV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며 얼마나 안전에 관심이 없었으면 중대한 부실 공사를 직원들이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한다는 말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0: 제주를 시작해 밤에 전라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30에서 80mm, 경남, 전남, 남해안 80에서 15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4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동물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강아지들은 친구와 놀 때 자기가 더 힘이 세고 빨라도 일부러 잘 젖은답니다. 너무 빠르다 싶으면 멈춰주고 갑자기 어이쿠 하면서 넘어져도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랍니다. 첫째,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게 목적이고 둘째, 내가 가끔 져줘야 상대가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도 결국은 같이 어울리며 살아야 하는데 강아지들도 서로 져줄 줄 아는데 갈수록 요즘 어떤가요? 승리, 성공 다 좋지만 너무들 이기려고만 하지 않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향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향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향신 자동문 053-571-6266.

0: 최경의 뉴스 하이킥.
1: 5월 24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극우 커뮤니티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위를 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와 처벌, 징벌배상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계속되는 고인비하에 정부 차원에서 본격 칼을 빼드는 걸 검토하려는 모습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 후보들은 불심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까지 5일, 본투표까지는 이제 딱 열흘 남았죠. 하지만 새로운 변수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의혹이 불거졌고요. 범여권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은 일시 정지됐는데요. 안개 속인 서울시장 판세까지 일부와이브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합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2: 열혈 강호 온라인.
0: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강호 온라인.
0: 열혈강호 온라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치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 대담, 찐텐 정치. 오늘은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김한 한겨레 기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오늘 신인규 대표가 없고 우리 김한 한겨레 기자 오셨는데 벌써 네. 유튜브에 최리스타님께서 대환고래다. 이게 이제 김한 기자님 별명 이러면서요.
3: 네,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불러주셔서 네, 감사하게
0: 오늘 대환고래의 움직임을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얘기는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였던 어제 봉화마을 기념관에서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일베 옷을 입고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 찍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처벌, 징벌 배상을 공론화하고 검토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강력 조치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입장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전혜연 부원장님 말씀하시고 바로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4: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정인에 대한 조롱 혐오를 민주주의의 독버섯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서 최근 보면 5.18 즉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희생됐던 분들에 대한 조롱, 그리고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님이시죠. 그분에 네. 대한 조롱, 이것이 좀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동안 방치한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고요. 국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공론의 장에서 얘기를 하고 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0: 얼마 전에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겠다. 네. 그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또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언론에서 그러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판단할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잘못됐고 현재 법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단연코 있는 법안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또 다른 법을 만들자
1: 네네.
0: 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또다시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될 것이다. 차라리 있는 법안에서 엄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이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일베 사이트 폐쇄 따위가 아니다. 대통령께서 성군이 되시면 일베는 설 자리를 잃는다. 정치가 제 역할하고 국민 삶이 풀리는 사회에서 일베식 냉소는 박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같이 얘기를 좀 해보죠.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들을까요?
2: 사실 이게 뭐 야당 대표로서 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둘러싸고 이제 공권력의 개입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의 토론 같은 게 열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강력 조치를 하든 어떤 방식을 택하든 좀 원하는 결과는 저런 발언들이 공론장에 올라오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가장 적절한 대책은 이제 주변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심한 짓을 이제 재미없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렇게 권력으로 누르면 자기들이 되게 성전을 치르는 순교자인 줄 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 지금 보수 정당을 자임하고 있는데
1: 네네.
2: 우리 정치에서 전반적인 보수 정당의 몰락이 저는 이런 결과를 또 기인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런 공분이 제도권의 에너지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보수 정당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제대로 제도권 위로 올려놓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청소년들이 최근에 이제 고인에 대한 조롱이나 혐오를 놀이처럼 한다. 이게 네.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3: 저희 집에도 중학생이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 보면
1: 네.
3: 이런 것도 쇼츠를 보는구나. 이런 게 막 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10대 남자애들이 많이 보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한동안 주변화되어 있었어요. 2010년대 초반부터 일베가 있었던 현상이고
1: 네네.
3: 일베 문제를 꽤 진지하게 사회적 공론의 대상으로 다뤘던 적도 있는데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왜 지금 그럼 다시 일베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사회학에서는 뭐 엘리트 Q효과라고 부르는데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나 힘 있는 권력들이 이런 혐오나 차별에 관련된 언어를 공공연히 할 때 아 이거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이제 발현이 되고 지금 시기적으로 선거랑 물리면서 이게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건 알 겁니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달고 이 얘기를 한 건데 한 번에 처벌이나 이런 걸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정치권이나 사회 모두가 알고 있죠.
1: 네네.
3: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은 그 현행 법률로도 처벌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도를 넘은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 지금 이 혐오 발언들을 공공연히 해도 되는 분위기를 만든 것 이것이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처벌을 하려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1: 네.
3: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우는 거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 논의해왔던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민주당이 뭐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논의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기준을 세우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선거를 또 한 열흘 앞두고 던져진 논의라는 점에서 제대로 이게 공론화가 될 수 있을까
1: 과연?
3: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1: 어쨌든 간에 지금 선을 좀 넘고 있다는 데는 네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특정 커뮤니티에 좀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약간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의존한다고 얘기되는 그 커뮤니티가 일베는 아닙니다.
1: 네네.
2: 그래서 뭐 그걸 등치화시킬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커뮤니티 문화를 제도권 정치가 어떤 식으로든 좀 이제 테이블 위로 잘 올려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잘 흡수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과한 게 있으면 깎아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에너지를 이제 그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 정치에. 이제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몇 년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변화돼 있다가 왜 지금 다시 올라왔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딱 그 친구들이 한심하고 철없는 짓을 하는 테마가 딱 5.18하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싫어할 것들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그 민주당에 대한 강한 그 미움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가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0: 사이렌 이벤트 한 것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로고인 이 사이렌은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신화성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걸 세월호 참사 이래 이런 이벤트를 한 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이창근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면 과한 해석입니까? 의심할 만합니까?
1: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스타벅스의 5.18과 관련된 탱크데이 책상에 타 이거는 정말 잘못됐고 비난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사이렌이라는 게 사실 스타벅스의 로고예요.
0: 네.
1: 그 사이렌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스타벅스 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 후보는 스타벅스 불매라고 이렇게 공연히 공언을 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또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는데 누구나 다 찾진 않더라도 지나가다 보면은 스타벅스 로고를 보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로고가 4.16 세월호 때 딱 맞춰서 했겠어요? 미국으로 따지면, 외국으로 따지면 1971년부터 있는 로고예요. 그리고 그 사이렌 이벤트라는 것이 로고를 없애면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비난받아야 되지만 있는 로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너무 나으셨다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가 5.18과 관련돼서 한 행동은 당연히 비난마땅하고 사과는 했지만 그 사과로 만약에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0: 네.
1: 스타벅스가 5.18 관계자분들한테는 더 나아간 그런 보상이라든지 그런 더 진실한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0: 예. 정영진 회장,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의 대주주가 이마트고 이마트 그룹의 회장이 이제 정영진 회장이니까 모레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얘기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뉴스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원 부원장님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전에 있었던 이 이벤트와 관련돼서 얘기한 거는 좀 의심할 만하다라고 보세요?
2: 그런데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 추모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사이렌의 스타벅스의 로고를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이 사이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4.16 그 아픈 현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4.16이라는 것이 100년 전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아직도 많은 유족들이 아파하고 있고 심지어 생존자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는 것이 맞죠. 이거는 정치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얘기하느냐 야당이냐 여당에 떠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세월호 참사 분들 만나러 갈 때 다시 한번 말을 가다듬고 옷은 또 어떻게 입어야 돼? 이거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어나는 스타벅스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2년 전의 일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은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번에 스타벅스의 5.18 잘못된 사건 때문에 이게 다시 소환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이렌은 누구나 그때 당시에는 스타벅스의 로고라고 인식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3: 지금 이석정 네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이벤트가 어떻게 컨펌이 나느냐. 이거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들도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신세계. 네. 이거가. 근데 이제 많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죠. 왜 어렵냐. 그 경위 자체가 회장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홍보 담당자리나 이벤트 담당자 이런 이벤트를 전사 이벤트를 하는데 탑다운 방식이 아니면 이게 컨펌이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환기하지 않아도 정영진 회장이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 지난 2년 전에 그것까지 소환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프로모션이나 대기업 이벤트에서 이 코드가 사회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읽힐 가능성에 대한 거를 염려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스타벅스는 연 3조를 소비재로 파는 기업인데 근데 이제 이게 왜 걸러지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그건 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네. 상황에서는 신세계가 이제 서면으로 된 한 서면 사과 외에는 별다른 걸 내놓지 않고 있어서 유통 출입하는 기자들도 뭐라고 얘기 냐면 야 이거 소비자 기업인데 깡통 너무 세다 이렇게 며칠이나 이거를 지금 스타벅스 매장을 가면 매장 자체가 한산하거든요. 그럼 기업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도 그 사후적인 과정에 대한 위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응이 나와야 되고 그 부분이 없는 것도 지금 다 이제 말하자면 1년의 그 기업의 기조로 읽히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재 기업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는 부서들이 네. 있는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 있네 이런 의문들인 거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이성상실했다.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는 적당히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스타벅스와 관련된 논란을 약간 진영 대결 이슈로 좀 가져가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득이 된다라고 보시는지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들어볼게요.
4: 스타벅스 논란에 국민의힘이 들어간 거는

0: 이제 패착인 건데 네. 이를테면 대통령의 발언이 그 이후로 좀 수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건 국민의 입장에선 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위 이제 표현의 자유 혹은 문화 전쟁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수 결집에 좀 명분을 줍니다. 특히 이게 뭐 법인세 밀린이 낮춘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 전쟁 요소라는 거는 정서적인 측면을 강하게 작동시키기 때문에 이를테면 미국 트럼프 당선도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무당파나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샤이 보수가 아니라 앵그리 보수 투표 의지가 굉장히 낮았는데 특히 청년 표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극이 돼서 보수 표심 결집에는 득이 될 것 같다. 그게 좋든 그러든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1: 오세훈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무더기 누락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국토부 철도공단하고 15번 넘게 현장점검 회의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철근 누락을 언급하지 않아서 은폐 의혹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앞서 공문 통해서 보고했고 현장에서 보고 안 한 건 국토부 철도공단이 문제 제기를 안 해서란 입장입니다. 납득을 하시는지 양쪽 입장을 지금 다 들어봐야 되니까 먼저 전 위원장 하시죠.
2: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안전과 이런 문제 있어서 오히려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철도공단의 뭐 수천 페이지라는 월간 보고서 현장에 지금 몇 장 끼워넣었다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요약본에는 언급도 안 됐었고 그리고 우수시공 실패사를 적는 난에 해당 사항 없다. 이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선거위에서 시장직 사퇴한 지 이틀 만인 4월 29일 관련 사안이 제대로 보고됐다라고 지금 언론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오히려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너무나 제대로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서울시는 이제 제대로 보고했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김현덕 국토부 장관은 수천 장 보고서 일부 끼어넣은 게 어떻게 제대로 된 보고냐 이거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3: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윤덕 장관도 국회의원이면서 장관 하신 분이면은 이러한 끼어넣었다는 표현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서울시 정확히 도시기반 본부가 국가철도공단에 6차례에 걸쳐서 감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감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전에 먼저 이 문제가 발생된 거는 202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재보궐로 당선되고 나서 공사 현장에 하도급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실제 대변인이었고 모든 공사 현장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도면 해석이 잘못되고 철근이 누락된 것도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CCTV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6차례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서류상의 보고는 보고가 아니고 이제 와서 현장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민주당의 꼬투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1: 네.
3: 4월 24일 날 정확하게 이메일로까지 해서 감리와 최종 보강안에 대한 계획, 도면 이런 걸 다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4월 24일 날 이메일로 제출한 건 왜 얘기를 안 합니까? 4월 29일 날 국토부 보고만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과정 중에 국토부가 98차례나 시험 운행을 합니다.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구간을 통과하는 시험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때 국토부는 맞고 지금 국토부는 틀리다는 겁니까? 같은 국토부예요. 저희가 주장한 거는 네네. 안전을 그렇게 강조한다면 4월 29일 날 제출한 최종 보강 계획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검토라고 빨리 승인을 내줘야 돼요. 근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정쟁을 벌이는 게 5월 15일 날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5월 15일 날은 선거 며칠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연일 계속 이걸 안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4: 저는 이제 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이제 좀 뭐 실드라는 표현을 그냥 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정무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네. 시민들이 이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저는 그 앞다리 문제들은 이 수사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민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게 연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용하는
1: 시간인데 네. 저희가 시간상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2부에서 얘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네.

0: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연휴 내내 때이른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도 하늘 대체로 맑게 시작해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30도, 전주 29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연휴 끝난 후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낮에 제주도부터 먼저 비가 시작돼서 밤에 호남과 경남 서부로 확대되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많게는 200mm가 넘게 쏟아지겠고 중부지방도 30에서 80mm 사이에 적지 않은 양이 예보돼 있어서 대비 잘하셔야겠고요. 비 오면서 낮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연민주였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시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김환,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공방 얘기도 좀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 지금 뭐 미니에도 안전 문제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아요 라는 의견 주신 분이 계시는데 철근 누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안전 문제인데 그러면 왜 서울시는 별도로 뭐 이렇게 만약에 국토부가 잘 인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야 이거 문제 있으니까 빨리 너네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원 기자 아까 얘기하시다 말았습니다.
5: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그 해명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서 단계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네. 지금 선거 국면이니까 저희는 이제 후보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오세훈 시장이 처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단순 실수라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후보가 단순 실수라고 말해버리면 뭐 이게 어떻게 이게 수습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커지면서 나온 해명이 뭐냐면 열매 차례 이제 대책 회의를 했고 뭐 보고도 했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오후에 기자들이 물었던 게 뭐냐면 그럼 언제 아셨냐였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0: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그러고 나서 무슨 표현이 나왔냐면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이거를 정쟁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기자들이 집요하게 언제 인지하셨냐, 언제 알았냐 이 부분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지 시점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열매 차례 대책회를 했다라는 말 속엔 본인이 그걸 인지했다라는 함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집요하게 기자들이 백불마다 물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이 뭐냐면 뉴스 보고 알았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선거 구도에서 보면 서울시장을 4번이나 하고 10년 이상 시장을 한 분이 이렇게 중대한 시민 안전 문제가 났는데 이걸 뉴스 보고 알면 서울시장은 뭐 역할이 뭐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진실 게임을 국토부랑 서울시가 하는 거는 뭐 필요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수사 영역으로 저는 들어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후보자 오세훈이 보였던 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난 중과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정결 규정과 관련된 건데요. 기업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정부나 다 정결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난데없이 국토부가 뛰어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5일 날 국토부가 보도자를 내면서 참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서막을 알린 거예요. 논두
1: 네.
2: 전쟁의 서막을. 그런데 더 엄격히 말하면은 이것은 국가철도공간과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와의 계약이었고 그래서 국가 철도 공단에 서울시 도시기반본부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해명을 아까 말씀하신 프로토콜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동사장의 단순한 이러한 실수가
1: 네네.
2: 있다 하더라도 다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사후적으로 사실 정계 규정을 보완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말씀드릴게요.
1: 네,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나 뭐 이런 것들은 아까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좀 보면 되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양측 후보들이 이걸 또 어떻게 공방하면서 이어지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왜 아직도 공사 현장에 가보지 않느냐 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정원 후보가 안전 문제에 관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차 토론을 촉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전혜연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사 현장에는 안 가고 토론 요구하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3: 오세훈 후보가 토론을 자주 하자라는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토론을 해야 가겠다. 이거는 너무 어이없는 거죠.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서 발 빼고 회피하려는 굉장히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기자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공사의 단순 실수 정치 쟁점한다. 이 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오히려 나서서 이러이러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걸 이렇게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점검 지시하니까 관권선거를 당장 중단하라. 선거국면 아니면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선거국면이라서 우리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고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구조물 붕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의 이런 태도 시장 후보죠.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철근 누락이라든가 이런 거 서울에 있나든가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주차장이 붕괴된 문제 있었습니다. 그럼 시민의 이런 불안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후보들의 역할이지 이걸 네. 토론과 연관시켜서 물타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1: 이제 반대로는 정원호 후보는 안전 문제 토론하자는데도 안전을 정쟁 소재로 삼지 말라면서 토론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속내에 대해서는 이석현 평론가 얘기 듣죠.
2: 아, 저도 네. 말씀할게요.
1: 여기서 네.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4: 제가 민망할까 봐 기회를 드리고. 근데 내일이라도 그냥 당장 토론 좀 하시면 안 돼요? 다들? 이 문제에 관해서 일종의 뭐 이런 문제를 호재나 뭐 그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로 했다면 정원 후보도 나와서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 이슈가 한 주쯤 더 이제 열흘 이상 지나고 온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 양상은 사실 이 효과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파가. 그런 면에서 이게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쟁점화하는 게 정원 후보 측에 크게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2: 짧게만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발 빼는 거 없고요. 서울시가 보강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강도가 기둥이 반대편 강도가 58,600km뉴턴에서 6,900km뉴턴으로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가 보강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2천만 가까운 경기도와 서울 시민들이 공사 중단을 원해서 GTX 노선이 연장 늦어지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안전 문제 정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원 후보가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 보고 네. 빨리 검토해서 보강 계획을 마련해서 마무리하자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정원 후보는 공사

0: 사를 중단하자 그래요.
1: 이상근 위원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김한 기자님께서 짧게 한마디 주겠습니다.
2: 뭐 저는 뭐 정원 후보가 저도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토론이 쟁점이 되는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정원 후보에게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근데 지금 이제 서울시 해명은 이게 이제 공사가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과 내 임기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과 안전 문제를 섞어서 예를 들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중단을 하는 게 맞았겠죠. 근데 이제 그럼 공사를 중단했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또 반대로 묻는 경우 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쟁점들을 좀 혼재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저 같아도 가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토론을 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뜨거운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 차명 대부업체 의혹이 일고 있어요. 대법이 최근 갱신 등록된 데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는 보도 통해 갱신 여부 알았다. 3년 단위로 기계적으로 연장했던 걸로 보인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거 폐업했다 이렇게 해명했지 않습니까? 또 동생이 어렵다면 도와달라 해서 할 수 없이 떠안게 됐다. 구체적인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떠한 수익도 얻은 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명됐다고 보십니까? 이석현 평론가 말씀드릴게요.
3: 사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김용남 후보가 설명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녹취록 관련해서 두 가지 차원인데요. 대부 업체를 운영했다는 어떤 정서적 측면, 또 하나는 이제 차명 운영했다는 뭐 사법적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1년지기의 녹취록이라고 하던데 친한 사이에서 사담이 어느 정도 실제로 실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 사전투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가장 큰 산을 지금 앞에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민주당에서 이 의혹을 공천 전에 알았느냐 그리고 만약 알았는데도 공천했다면 왜 문제 없다라고 본 거냐 뭐 몰랐어도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 나서서 의혹을 해명하는 모습이 지금 딱히 안 보이고 있어서 전 의원 본부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4: 당에서 일단은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듣고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취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왜 사인끼리 얘기할 때가 과장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진실이 반영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요. 당 차원에 나서서 의혹을 해명한다 이런 부분은 아마 이 이슈가 네. 진실과 상관없이 어떤 프레임으로 씌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조국혁신당은 민주당한테 김용남 후보 윤리감찰을 촉구를 했습니다. 거치까지 지금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조승래 총괄 선대본부장이 왜 다른 정당이 이래저래라 하냐. 조국혁신당은 입만 열면 김용남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한다. 동지끼리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세게 경고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공세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건가요? 김한 기자님 평가 좀 들어보죠.
2: 뭐 김영남 후보는 내내 이제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지금 네거티브 소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남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될 대목들이 있고 네. 예를 들면 실소유주 여부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고 이거를 차명으로 소유했던 거냐 배당을 받았던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을 본인이 내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말로 해명이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내놔야 될 거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 단일화는 이제 어려워지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어서 양쪽 진영이 어느 지점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나 이 문제의 어떤 크리티컬함을 감안하면 선택을 할 수 없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뭐 단일화 문제만 놓고 보면 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단일화는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김용남 후보 의혹 때문에 조국혁신당 쪽에서도 단일화하자고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창욱 위원장님.
5: 조국 대표는 단일화를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연일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민주당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납득이 돼요. 하지만 이거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거티브고 조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증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시기 가 참 묘해요. 왜냐하면은 2020년도에 이 회사를 이렇게 인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2020년도면은 그때도 총선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동생이 나오고 또 보좌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대부업체는 사실 법에 의해서 대부업체를 열고 영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차명이냐의 문제거든요. 그 차명이라는 건 사실은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의 대상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네거티브를 하냐 이렇게 공격하겠죠.
2: 조국신당은 오늘부터 입장을 사퇴하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는 사실 어려워지고
3: 원래 사퇴하라 그랬어요.
1: 그러면 김용남 후보의 사퇴 가능성은 있어 보이시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문제가 커지면 전격적으로 민주당에서 아예 공천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 의원 본부장님.
4: 아니 질문이 너무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이제 해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김영남 후보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전국선거인 지방선거가 펼쳐지고 있고 또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다른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평택을 후보들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OX 퀴즈 했어요.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죠. 당선되면 평택에서 매일 출퇴근할 거냐라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 전부 O 들었는데 조국 후보가 X 들었지 않습니까? 본회의하고 상임위가 매일 열려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표심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2: 미칠 것 같지 않고요. 네. 근데 솔직히 해서 좀 말문을 잃게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저도 서울에서 가봤는데 멀긴 멀어요. 근데 좀 더 영민하게 답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O를 들고 그만큼 서울로의 교통이 더 좋아지도록 하겠다. 이건 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답함으로써 뭔가 중앙정치 더 집중하겠다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3: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전 의원은요 네. 3선을 했지만 출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평택을 배드타운을 안 만들겠다. 그리고 평택 안에서 일하고 평택 안에서 생활하는 평택이 살아있는 도시로 그렇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직장은 여의도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절반은 지역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사회활동 안 하겠다는 거는 본인이 직주 근접 직주 일치를 주장하면서 본인은 서울에서만 생활하겠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면 다른 경기도에 네. 저기 경기 북부에 있는 의원들이 출퇴근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0: 요거 저 말씀을 드려야 될게 민주당 김웅남 후보는 5를 눌렀습니다.
4: 저는 이거를
0: 그리고 하나 더 드릴까요? 제가 이제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있잖아요. 서울에서 공주까지 4년 동안 출퇴근을 19대 국회의원을 임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도 했거든요. 그 고속버스 타는 과정과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또 다른 선거 사무실이다. 대체 이런 모습을 봐야 좀 국회의원들을 저렇게 생활하는구나 하고 좀 국민들이 감동하지 이 조국 후보처럼 생각하면 국민들이 어잉 이러지 않을까. 좀 이번적으로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좀 미스가 있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5: 저는 기사를 읽고 잘못 들었다가 돌렸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구에 나온 의원이 할 수 있는 정무적 선택이 아니죠. 왜 이렇게 선택을 합니까?
2: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보좌관 했지만 다른 얘기할 게 많아서 있지 않아요.
1: 빨리 넘어갈게요.
2: 할 필요 없습니다.
1: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경선이 돌연 정지됐습니다. 민주당 김상호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 중에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라면서 여론조사를 전격 중단한 건데 어떤 정황이 나온 건가요? 전혜원 본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0: 예, 뭐 특정 세력이 누구인지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마 이게 제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개입 되어 있다라는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유불리를 떠나서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데 이 과정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 잠정적으로 좀 이 문제를 바로 잡고 이후에 절차를 맞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1: 진보당 김정은 후보 즉각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 밖에서 보시는 의견들은 어떤 조직적 개혁 정황이 있어 보이시는 건지 아니면 김상호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에 질 것 같아서 중단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이석현 평론가.
2: 근데 누가 봐도 김상호 후보가 유리한 그 여론조사로 예측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김상호 후보가 질 것 같아서 컷을 했다기보다 여론조사 업체에서 지금 중단시킨 걸로 저도 확인했고요. 이게 사실 통진당 사태 때 초유의 폭력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런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경기동부연합과 참여계가 갈등을 빚었고 사실 지지율 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뭐 김상호 후보 측에서 이거를 뭐 조작을 했거나 개입을 했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어쨌든 구체적인 경위를 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아주 응집력 높은 정치 집단과 연합하는 과정에서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1: 민주당 일단 단일화 무산된 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화 방식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건지 그리고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건지 이것도 당 얘기니까 전혜연 본부장님 말씀 주셔야 되겠습니다.
0: 일단은 김두관 총괄 선대본부장이 밝혔습니다. 단일화 포기하거나 거절하는 거 절대 아니고 다시 진보당과 함께 단일화 방식 후속 협의 이런 걸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잘못이 발견됐는데 그 상황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단일화 포기한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아름다운 단일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답니다.
1: 지금 울산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 무소속 박명우 후보에게 공개 제안했는데 박명우 후보는 사실상 거부했어요. 각각 속사정이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김두겸 후보는 앞서서 단일화 거부했다가 왜 지금 다시 제안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3: 사실은 지금 울산 선거가 정말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혈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 그다음에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가 나온다면은 사실은 울산 현 시장인 김두겸 후보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보수도 단일화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무소속 박명우 후보가 본인이 어쨌든 과거에 당에서 그렇게 수혜를 입고 많은 정치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비난을 받을 만한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단일화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큰 틀의 정치를 못 잃는 거죠. 뭐냐면 지금 당이 힘들고 한데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를 하는데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를 안 해서 만약에 울산을 뺏겼다. 그렇다면 그 비난은 결국은 박명우 후보한테 다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도 단일화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이거 울산 쪽 상황은 김한 기자께서는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5: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1: 보수 단일화 쉽지 않다.
5: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압력은 받겠죠. 왜냐하면 한쪽이 했으니까. 근데 네. 이제 이전부터 훨씬 친화적으로 보면 김두관 박명우 후보가 더 가까운 사이죠. 근데 안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선거 초반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안 됐다라는 거는 말하자면 협상으로서의 단일화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누군가 이제 말하자면 사퇴하는 건 가능할 건데 그럼 박명호 후보 보고 지금 결국 사퇴하라는 건데 사실 이제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협상으로서의 단일화는 어려울 거고 후보 사퇴가 있을 수 있겠죠.
1: 대구도 좀 얘기해볼까요? 보수의 심장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민주당 박형룡 후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나와 있는데 예상 밖의 접전 분위기입니다. 이 배경을 좀 저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진숙 캠프가 시끌시끌하다는데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취재하신 거 있어요? 김영기
5: 네, 제가 대구 갔다 왔을 때도 네. 뭐 대구 달성도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 캠프는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여기 지역으로 갑자기 옮겨가고 그 중간에 과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인사 배치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원래 대구 달성 조직에서도 선거를 준비하던 분도 있고 뭐 거기 올해 정찰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 달성 지역에서의 권리당은 천 몇백 명이 김부겸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역에서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정도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여론조사 숫자가 붙는 거는 그 얘기를 보수 진영에 있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던데 달성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아파트로 인구가 2만 유입, 2만 명 이상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외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단에서 네네. 일을 하는 그래서 기존의 달성 분위기랑 상당히 달라졌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국민의힘 조직이 흔들리고 그리고 인구 유입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달성인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붙게 나온다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1: 그러니까요. 이거 이창훈 의원님 대구 출신이세요?
3: 아 그렇습니다. 뭐 대구 출신이고 네. 뭐 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오래 모시고 네네. 또 청와대 부속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달성은 우리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예요. 지금 사저도 달성에 있고 그런데 소프트 랜딩이 돼야 되는데 이진수 후보가 소프트 랜딩을 하지 못했는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구를 물려줄 때 사실 달성의 모든 조직이나 이런 거를 추경호 후보가 다 물려받으면서 안착이 돼서 정말 단일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400명 가까운 당원이 탈당을 했고 그런데 그 당원들이 사실은 그냥 한 명 한 명의 당원이 아니라 본인이 최소 몇 명의 지지자도 있다 그러면 그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대구 선거는 지방선거는 특히 대구시장이 끌고 가면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장을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대구시장도 지금 막막하잖아요. 네네.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달성이 인구 구조가 바뀌었어요. 30대에서 50대까지가 인구의 달성군의 인구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런데 40대 50대는 사실 국민의힘이 힘든 건데 30대가 사실 이겨야 되는데 달성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대구의 젊은층도 윤 어게인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구시장 선거가 지금 접전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30대, 40대, 50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대구 얘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못한 얘기는 유튜브 현장 방송에서 네 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0: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서머네 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서머네 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4: 국민 인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8: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9: 깜빡 말고 쾌팍 씹어.
8: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9: 깜빡 말고 쾌팍 씹어.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캣박십으로 예방합니다.
8: 캣박십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스타벅스 논란 법적으로 살필 부분들 제대로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는 여행 좀 떠나볼게요.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서 정치대담 틈새 토크 계속 이어집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주십시오.
15: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6: 안녕하세요. 소라은 고용배입니다. 햇빛 없이 지내던 사자, 야생성을 잃어버린 사냥, 불법으로 사육되다가 우리를 탈출한 여우까지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동물원의 김정호 수의사인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는 동물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어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15: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17: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 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0: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3: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2: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제압돼 사망했고 사건 당시 백악관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십 발의 총성이 들리자 한 여성이 급하게 몸을 숙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비밀경호국 SS는 백악관을 일시 폐쇄하고 당시 백악관 북쪽 잔디밭에 있던 기자들을 브리핑실 내부로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비밀경호국은 SNS에 올린 성명서에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에비뉴 교차로에서 한 사람이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의 대응 사격에 총격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범인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인 한 명도 사건 현장에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폭스뉴스는 총격범이 백악관 인근 검문소로 접근한 뒤 백악관을 향해 권총을 세 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는 백악관 본관과는 직선 거리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사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관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백악관 인근에서 용의자가 법집행 요원들을 향해 발포해 교전이 벌어졌고 지난달 25일에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보안검색구역을 무장괴한이 총을 쏘며 돌진해 통과한 직후 제압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1: 석 달째 끌어오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곧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물론 다양한 중동 국가들과 종전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고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2: 워싱턴 현지 시간 토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종전협정 체결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협정의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의 다른 많은 요소들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주말 공습 재개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보도에 급격히 치솟던 긴장이 하루 만에 급반전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인도를 방문한 미국

0: 루비오 국무장관이 일부 진전이 있다. 지금도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 내일이라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운을 떼자 이란도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화답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할 경우 핵 사안을 논의하기까지 30일 혹은 6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양해각서 본문에 포함된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막판 협상이 급물살을 탄 데는 중재국인 파키스탄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이틀간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에 전달할 메시지를 교환한 것이 역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고한 대로 미국 시간 24일 일요일에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될 경우 전쟁이 발발한 지 85일 만입니다. MBC 뉴스 정병아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휴전 60일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3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합의안 초안을 이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봉쇄와 석유 판매 금지 제재를 풀고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고농축 우라늄 폐기 협상에 참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도 양국의 합의 내용을 일부 언급하며 상호 공격 자제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의 잠재적 양해각서 초안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과 그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해 어떤 선제적 군사 공격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오는 26일 직접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모레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논란 직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 회장이 대면으로 사과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행사를 진행하며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과거 수여했던 표창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생음료 개발 지원 등의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상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포상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중기부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 의견을 낸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시 음암면의 한 4층짜리 자동차 부품 공장 1층에서 불이 나 현재 소방당국이 9시간째 진화 중입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6명이 대피했고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공장 1층 도장 라인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보고 화재 2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인력 400여 명과 펌프차, 포클레인 등 장비 76대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김상욱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이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 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 매우 변칙적 흐름이 보이고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여론조사 중단 선언은 단일화 합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합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업 차명 운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경기 평택을 후보가 평택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은 오늘 김 후보에 대해 대부업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 전임 국회의원의 부동산 차명 소유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실시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김 후보를 비호하지 말고 즉시 후보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검찰 수사 무마

0: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최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이전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상태였는데 최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해 추가 입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제주를 시작해 밤에 전라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30에서 80mm, 경남, 전남, 남해안 80에서 15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차유린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 에서는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의 분노에 벌어진 불매운동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정광훈 목사의 보석 재검토 내용까지 서정빈 변호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이현주 여행전문기자와 숨나들이 떠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4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해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를 향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매운동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카드 안에 넣어둔 잔액을 환불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소송이 제기가 되었냐. 네. 스타벅스를 상대로 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선불 충전금, 이거를 환불해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다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 간단한 민사소송 제도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뭐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해도 법원에서는 서면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한다, 이의 제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고,

0: 환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은 잔액에서 60% 이상을 써야지 그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 스타벅스 측에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약관과 부합하는 기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이 환불 규정 자체는 저도 찾아보니까 표준약관과 동일합니다. 설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회원 탈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비자한테도 마찬가지 기준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불공정하지 않은가 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약관법상 이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을 하고 따라서 규정이 무효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쟁점을 구체화시키면은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객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충전금의 60% 이상을 써야지 남은 금액을 환불시켜준다는 규정이 과연 타당한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될 거고
1: 네.
0: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게 탈퇴 규정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과 비교해서 이것과 결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입니다. 이제 탈퇴를 하려면 약관을 네. 봤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불 카드가 잔액이 남아 있으면 탈퇴가 안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0: 저도
1: 그래요?
0: 실제로 해보니까 탈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불 규정과 맞물려서 내가 만약에 탈퇴를 하고 싶은데 돈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다 쓰고 탈퇴를 하든가 아니면은 60% 이상을 쓰고 남은 금액을 환불 받고 0으로 만들어서 탈퇴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탈퇴 규정과 결부를 시키면은 이거 상당히 좀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이 아닌가 분명히 좀 따져볼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뭐 지금 오늘 기사를 보니까 26일 오전 9시에 정용진 회장이
1: 네.
0: 뭐 대국민 사과도 하고 또 지금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이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말씀드린 이 환불 규정이 주요된 쟁점은 아닐 수 있긴 하지만 과연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도 언급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이렇게 탈퇴하고 환불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같은 사안으로 저희가 범위를 넓혀서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논란은 이제 정용진 이마트그룹 회장을 향한 책임론 아니겠습니까? 정인유 회장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됐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어떤 점을 집중해서 수사할 거로 보고 계시고 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일단 어떤 점을 볼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벤트가 마케팅의 실무진 수준을 넘어서 뭐 정용진 회장이라든가 혹은 송정현 전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이 뭐 실제로 이런 문구 작성에 관여를 하거나 지시를 했는지 혹은 사전에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알고서도 승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따져볼 겁니다. 만약에 뭐 정용진 회장 등이 관여한 그런 내용들이 정황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법적인 형사적인 책임은 지울 수가 없을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법리적인 그런 구성 이 내용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거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제 문제됐던 그 문구 홍보 문구가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에 해당을 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5.18 민주화법 민주화운동법상 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이걸 따지는 것도 이제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뭐 법조계 인사들은 사실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1: 네.
0: 과연 뭐 정용진 회장 등이 직접 이런 것들을 알고 지시를 했다, 직접적인 관여가 됐다라는 것을 뭐 확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법리적인 검토, 그러니까 범죄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 이 범죄들이 성립을 하려면 뭐 사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 피해자들을 특정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18의 그런 피해자들, 희생자들 혹은 유공자들을 지칭을 하면서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특정이 되는 건데 지금 이번 사건에서는 역사 자체를 조롱한 거지 뭐 피해자를 특정하는 그런 표현들은 있었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말씀을 드렸던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죄 이건 역시도 사실 좀 성립이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18은 뭐 북한군이 개입을 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을 유포한다. 이러면은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됐던 문구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조롱이고 희화화한 그런 표현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사실 범죄 성립이 상당히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의
1: 네.
0: 수사 과정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뭐 벌써부터 정용진 회장이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순히 이 사건이 뭐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0: 불러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할 건데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이 고발 내용 자체가 따져봤을 때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뭐 소환 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자 선까지 소환 조사를 하고 실제 정용준 회장까지 소환하는 것은 그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 말씀은 현행법상으로 이런 것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이나 희화화가 처벌 대상이 되기 힘들다라는 얘기니까 어떤 규정을 마련하거나 뭔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0: 일단 뭐 저 말고도 네. 실제로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어 왔고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여전히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신설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0: 뭐 실제로도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뭐 조롱이라든가 비하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종의 중요한 역사에 대한 그런 부인 행위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입법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민주화 역사 그 과정에 대해서 이걸 뭐 부인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다들 공유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처벌 범위에 포섭을 시킬 것인가, 뭐 조롱이라든가 희화화 이 정도 내용까지 또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법조계 내에서는 상당한 찬반 논란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에는 많이들 들었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을 할 거냐,
1: 네.
0: 또 국가의 형벌권이 어디까지 개입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뭐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건 기본권들의 수단이 되는 또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유다 보니까 기본권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신중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또 이렇게 얘기하다 말아버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고 앞서도 저희가 정치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도를 넘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걸 하고 있다라는 놀이처럼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강한 규제라든지 아니 처벌 규정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사태 이후에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게시물이 확산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게시자나 유포자가 잡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그럼 여기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0: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을 보면은 5.18 즈음해서 AI로 만들어진 그런 가짜 신문 기사 사진이 온라인 유포가 됐습니다.
1: 네.
0: 마치 진짜인 것처럼 광주의 지역 일간지 이름도 적혀있고 이게 1980년 5월 20일에 발행된 것처럼 합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뭐 5.18은 뭐 붕괴에서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한 것이다. 그리고 뭐 계엄군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 이런 제목이라든가 혹은 네. 이걸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치 실제 기사처럼 조작돼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명백하게 가짜 기사를 생성을 해서 퍼뜨린 거니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1: 네.
0: 일단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5.18 민주화운동법에 의하면은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 처벌 사례들을 보면은 실제 처벌 수위가 높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대부분 벌금으로 끝났고 실형을 선고받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도 있긴 하지만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었던 건에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집행유예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의 그런 처벌 수준에서 그칠지 혹은 뭐 지금 사태를 조금 반영해서 더욱 엄정하게 처벌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작성한 사람뿐만 아니라
1: 네.
0: 이걸 옮긴 사람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퍼뜨리는 행위 역시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 처벌 수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규정이야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벌금형 정도로 끝나니까 이번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볼까요? 지난 22일 정광훈 목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조건 변경과 관련된 공방이 있었다는데 내용 좀 전해 주십시오.
0: 네, 22일 정광훈 목사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 재판에서 보석 조건 변경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정광훈 목사가 4월에 석방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집회에 참석을 하고 문제되는 발언을 계속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을 방문하겠다라면서 출국 금지 취소소송까지도 제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의 보석 허가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따라서 집회 제한이라든가 혹은 주거지 제한을 조금 더 엄격하는 조건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전목사 측에서는 이건 기본적인 그런 인권이라든가 또 집회 자유를 추가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0: 뭐 언론의 그런 여론 형성 그리고 정치적인 외부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정광호 목사는 지난번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집회에 나가고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제2의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한다는 발언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 보석이 도대체 왜 가능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치료받으라고 보석해 준 거죠.
0: 그렇죠. 일단은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결국에는 보석이 됐었고 사실 그때 보석 허가가 나오고 나서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조건 중에 뭐 집회 참석과 관련돼서 그런 제한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정강호 목사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뭐 쉽게 말해서 뭐 집회 등에 나가서 폭동 등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집회 출석과 같은 내용들을 제한에 걸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또 과거에도 이런 허가 조건을 위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허가 조건으로 좀 내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점들이 마지막까지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럼 이번 보석 조건 변경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0: 일단 지금 재판부에서는 우선 당일에는 뭐 따로 결론을 내진 않았습니다. 판단 내지 않았고 다만 경고성 그런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1: 네.
0: 이제 만약에 지금 출국 금지가 풀린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다. 어디까지나 지금 보석을 해준 것은 출국 금지를 전제로 한 건데 이게 풀리면은 다시 한번 구속 사유를 검토를 해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뭐 집회 등에 있어서 추가적인 발언이 따로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도망의 우려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정남훈 목사가 뭐 추가적인 집회를 참석했을 때 어떤 발언을 하는지 또는 뭐 출국 금지와 관련된 그런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법원의 입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럼 이번에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거고 향후 정광훈 목사 행보에 따라서 보석 조건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0: 네, 그렇죠. 일단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다 이제 조건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특히 뭐 집회 출석 같은 것들 금지하는 조건을 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석 취지에 배치되는 행동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보석을 취소하는 그런 수순도 밟을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다른 얘기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0: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선거 관련 뭐 홍보물이라든가 물품 대량 주문을 미끼로 해서 대금을 대납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잠적하는 그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에서 이제 인쇄업을 하는 A씨 같은 경우에 연락이 와서 지방선거 후보자의 관계자다. 선거 홍보 인쇄물 5만 장을 주문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나아가서 우리가 별도로 지금 정당의 의료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신 좀 7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예산이 지급된다라는 말을 믿고서 이 지정된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거죠. 이게 뭐 작년에도 뭐 군대금을 사칭해서 식당 단체 예약을 하겠다. 그런데 와인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대신 결제해달라 이런 수법으로 사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기가 선거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 5만 장 주문한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이제 대납을 좀 해줬다는 건데 선거철이라는 특성에 맞춘 범죄가 발생하는 걸로 보면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피해를 입으면 수사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법도 워낙 교묘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주범들의 검거도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1: 네.
0: 거기다 최근에는 AI를 이용을 해서 뭐 신분증이라든가 뭐 당원증까지도 합성을 해서 제시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속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범행에는 뭐 대포폰, 차명계좌, 해외 콜센터 같은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검거도 쉽지가 않고 또 검거에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제로 추후에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예방인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과 무관한 그런 물품을 구매하겠다라고 대금을 대신 입금해달라 이런 건 거의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대신 뭐 해달라 해주면 안 됩니다.
0: 네,
1: 조심들 하시고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0: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여름이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서울 18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도 서울과 춘천 30도, 대구 28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게 시작했다가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 제주는 흐리고 낮부터 먼저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가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로 화요일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의 심한 곳은 200mm 이상, 수도권에도 50에서 100mm 사이로 내리겠고 그 밖에도 대체로 30에서 80mm가 예보돼 있어서 많은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1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2: 아, 바람이. 네.
1: 해는 엄청 뜨거운데 바람은 그냥.
2: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이렇게 살까지 흩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1: 여행 많이 다니실 테니까 이렇게 뭐 바람 좀 이렇게 싹 쐬면서 요즘 같은 때 어디 떠날 만한데 오늘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2: 오늘은요.
1: 네.
2: 요새 연둣빛 실록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잖아요.
1: 네네.
2: 그 실록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늦봄이나 초여름에 새로 나온 잎의 푸른 빛을 뜻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곳곳에 실록이 아름다운 숲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 아, 숲으로?
2: 네.
1: 그럼 처음 가야 될 숲은 어디에 있는 숲인가요? 뭐 주변에 숲은 많긴 한데, 네.
2: 이름도 그 유명한 강원도 대관령입니다.
1: 네.
2: 대관령은 영서와 영동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의 동쪽 마지막 고개로요. 그 예부터 고개가 험해서 오르내릴 때 대굴대굴 크게 구르는 고개라고 해서 대굴령으로 불리다가 음을 빌려 대관령이 되었다고도 하고요.
1: 아, 그래요? 그 네. 이름의 유래는 전 몰랐습니다. 네.
2: 대굴대굴 굴러다니다가 대관령의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유래로는 영동지방으로 오는 큰 관문이 있는 고개라는 명칭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1: 대관.
2: 네. 이 대관령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줄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이 있어요.
1: 아, 치유의 숲이라고 있습니까?
2: 네.
1: 저는 이쪽 보통 가면
2: 네.
1: 그 오대산 국립공원 뭐 요쪽에 있는
2: 나무숲길이나 선생님
1: 그쪽 많이 갔는데.
2: 네, 그 치유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 또는 그 능력을

0: 갖춘 존재의 속성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의학을 바탕으로 한 적극성을 갖는 것에 비해서 이제 치유라는 단어는 정서적, 심리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1: 네.
0: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인은 다양하겠으나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이 여행자들의 몸과 마음을 산림치유하고 있는데 이 대관령 말고도 우리나라 곳곳에 치유의 숲들이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대관령 치유의 숲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0: 네.
1: 산림치유라는 게 사실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정확히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0: 그러니까 산림치유란 뭐 그곳의 공기나 향기, 그다음에 네. 그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런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과 산림을 치유의 숲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주로 우리가 산림욕이라고 했던 숲속의 활동이 좀 더 발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피톤치드.
0: 맞아요.
1: 산림욕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이걸
0: 그렇죠.
1: 조금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서
0: 네.
1: 산림치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군요.
0: 네.
1: 군립대관령 치유의 숲에서는 어떤 산림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0: 일단 이 대관령에는 울창한 금강소나무 숲이 있어요.
1: 네.
0: 이곳에 자리하다 보니까 딱 들어서자마자 그 압도하는 굵직굵직한 그 금강송들이 반깁니다. 절로 가서 나무를 안게 되는 곳이에요. 저 산에 가면 이렇게 나무를 안거든요. 근데 그 기운이 되게 좋은데 그
1: 네.
0: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곳은 특히 그 숲길 난이도 및 특색에 따라서 길들이 약간 구분되어 있는데 무장의 데크로드가 있어서 어린아이 또는 어르신들 모시고 가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1: 무장의 데크로드. 그러니까 뭐 그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0: 네.
1: 우리가 유모차 이런 거 끌고 가도 전혀 문제없는
0: 그럴 길들. 수 있는 코스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 뭐 이제 그 코스 난이도나 그 길에 따라서 다양한 길이 있어요. 뭐 크게 물소리 숲길, 뭐 최고 난이도의 뭐 도전 숲길, 소나무 향기 가득한 솔향기 치유 숲길 등등등 8개의 길이 있는데
1: 네.
0: 이 중에 이제 소량기 치유 숲길은 한 1.1km에 달하는데요. 이곳에는 뭐 소량기터, 숲속 쉼터, 명상 치유의 움막 등 아기자기한 산림 치유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걷다가 사색과 명상을 즐기기에도 좋고요. 또 이곳에서 그냥 걷다 멈춰서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몸이 치유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즈음에 제가 되게 힘들 때 갔었는데
1: 네.
0: 약간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잃어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숲에 딱 들어가면 나에게 부족했던 무언가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하나하나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무해하고 느슨한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절로 몸과 마음이 채워지는 마법 같은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1: 네.
0: 뭐 단체로 개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 좋네요.
0: 네.
1: 우리가 도시에 살면 이렇게 하늘 쳐다보기가 되게
0: 맞아요.
1: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0: 응.
1: 근데 숲에 가면
0: 네.
1: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무 따라서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리고 도심에서는 큰 나무를 만나도 안을 용기가 잘 나진 않는데 이곳에 가면 나무들이 이렇게 반겨주는 것도 같고 나무한테서 온기나 그 청량한 냄새 때문인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나무가 있긴 하지만
1: 네.
0: 나무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숲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네. 스마트폰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이렇게 위 쳐다보는 게 이 목에도 좋다고
0: 맞아요.
1: 그렇게 말씀
0: 네,
1: 주시던데요.
0: 네.
1: 그러면 우리가 대관령 치유숲 갔고
0: 네.
1: 다음 또 떠나볼 만한 숲은 어디에 있습니까?
0: 이번에는 전라남도로 가겠습니다.
1: 네.
0: 전라남도 순천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 있어요. 서남사라고 들어보셨나요?
1: 아, 저는 서남사는 잘 모릅니다.
0: 아,
1: 네.
0: 서남사는 곱게 늙은 절집이에요. 역사가 아주 오래된 절인데
1: 네.
0: 이 서남사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서남사에서 그 송강사로 이어지는 굴목이제 초입의 편백숲이에요. 많은 분들이 서남사만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데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이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 아, 기가 막힙니다. 일단 이곳은 경내에서 10분 정도면 당도하는데요.
1: 와, 지금 유튜브에 사진이 나가거든요.
0: 네, 네.
1: 와.
0: 네. 지금 딱 저 사진이 누워서 보기 너무 좋아요. 60에서 70년생의 이제 편백나무들이 정말 하늘을 향해서 솟구치듯이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1: 네네.
0: 보면 절로 우와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우와와 더불어서 숲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웅장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이에 햇살이 딱 부딪히면 이 따사로운 햇살들이 이 웅장한 나무서를 비집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운무가 껴서 온몸을 에워싸는데 정말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약간 느낌이 있어요. 이곳에는 곳곳에 그네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평상 같은 데크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곳에 누워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서 나무의 끝을 바라보고

0: 알아보기도 하시고요. 또 책을 읽거나 누군가와 함께 낮잠을 자거나 뭐 간단하게 소풍을 즐기기도 하시는데, 이곳에서는 숲이 막 크진 않지만 이 나무가 주는 그 치유력의 느낌이 딱 들거든요.
1: 네.
0: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무 숲에만 들어가도 뭔가 지친 사람들한테 그래 애썼다 잘했다 묘하게 말을 걸어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렇게 서남사에 가시게 되면 좋은 마음으로 절도 둘러보시고서 자연의 힘이 좀 느껴지는 이 숲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연이 주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0: 에너지가 있어요.
1: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린애들 데리고 가면
0: 그쵸?
1: 여기 왜 왔어? 힘들어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숲에 들어가면 뭔가 에너지를 받고 나오죠,
0: 맞아요.
1: 그죠? 대관령에 갔고 지리산 서남사에 골목이제 초입의 편백숲, 이렇게 두 개를 소개를 받았죠. 혹시 제주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갈 만한 숲도 있습니까?
0: 제주에도 숲이 아주 많아요. 많은 분들이 바다만 생각하시지만 곳곳에 아름다운 숲들이 많고, 또 제주에도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치유숲이 있어요, 서귀포에.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숲은 그 제주시 환경원에 자리한 환상숲 곶자왈 공원이에요. 곶자왈은 제주도 방언으로 곶은 큰 숲, 자왈은 작은 숲을 말하거든요. 곶자왈은 딱 들어가 보시면 나무, 덩굴 식물, 암석들이 막 뒤엉킨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주만의 숲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는 기본적으로 육지가 화산 분출 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흐르다가 굳어서 만들어졌잖아요. 이 자연의 숲으로 들어가면 이곳에서는 그 크고 작은 용암 바위 덩어리들이 나무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딱 보고 있으면 어디서부터가 흙이고 어디서부터가 돌인지, 어디서부터가 뿌리이고 어디서부터가 줄기인지 모르게 이 용암 덩어리 바위와 흙과 그 나무 줄기들이 그대로 어우러져 있는데,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숲이에요. 약간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원시림 같은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딱딱 들어가면 여름엔 시원하고요, 겨울엔 또 따뜻해요. 그리고 제주이다 보니까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렇게 난지 식물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이곳에 가시면 그냥 숲을 보는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매 시간마다 그 숲 해설사분이 같이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냥 아 울창한 숲이구나 했던 것들을 이제 알면서 하나하나 제주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곳에 딱 시간이 되신다면 이 곶자왈 숲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1: 우리가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숲의 풍경을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다라는
0: 대한민국에서는 이 제주에서만 이 곧 이렇게 정말 바위와 경계가 애매한 숲의 풍경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숲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암석과 나무, 흙과 나무들이 사투하는 풍경이라고.
1: 사투하는 풍경.
0: 그러니까 서로가 어우러져 영역 차지를 하듯이 하나 혼연일처럼 뭉쳐져 있거든요.
1: 그 표현이 멋있네요. 그래서 앞에 환상숲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0: 굉장히 환상적인 숲이에요.
1: 제주의 환상숲 곶자왈 공원, 여기 가시면 또 새로운 약간 제주만의 독특한 숲의 풍경을 즐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한 곳만 더 소개를 받아볼까요?
0: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요. 앞서 이 숲을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게, 일단 조선의 7대 임금 세조, 오늘 한동안 영화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던 단종을 유배시킨 왕이죠. 세조가 딱 그 우거진 숲에다가 자신과 왕비의 능을 마련하게 했어요, 과거에. 그 후로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숲은 그 누구도 풀 한 포기 베어낼 수도 없고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역이 됐습니다. 덕분에 이제 그곳은 우리들에게는 둘도 없는 천연 자연사 박물관이 되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포천시 남쪽에 자리한 광릉숲이에요. 이 광릉숲은 동서 4km, 남북 8km에 이르는 거대한 광릉숲 남쪽에 그 국립수목원을 품고 있어요. 일단 국립수목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는 그 휴게소 역할을 하는 육림호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국립수목원의 본 모습이 딱 웅장하게 드러나는데, 생각해보세요. 500년 동안 그 누구도 함부로 풀뿌리도 채취하지 못하고 드나들지도 못했으니 그 숲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역사가, 시간의 풍경이 대단하겠죠. 진짜 500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수목원에는 뭐 침엽수림, 화렵수림, 화목원 등 수십 개별로 종류의 숲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둘러보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짧을 정도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전나무 숲인데요. 이 숲에는 90년 이상의 그 전나무 숲들이 약 200m 구간에 우람하게 서 있는데, 이 나무들은 1927년 앞서 말씀하신 오대산 전나무 숲에서 가져온 종자를 증식시켜서 심은 나무라고 해요. 이 숲길에 들어 들어서면 정말 하늘을 찌를 듯 솟았다라는 표현이 절로 떠오르는데 정말 진한 그 전나무의 향기가 코를 또 찌릅니다. 이 숲은 특히 우리나라 전나무

0: 의 어머니 숲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전국의 조림 전나무 숲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정자를 받아가기 때문에 이곳에 가시면 우리나라 전나무들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1: 또 광릉숲까지 네.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래 좋은데 갈 네. 곳, 놀러 갈 곳, 여행 갈 곳 네. 소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네. 거기 가면 또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먹죠. 그래서 좋은 먹거리들 소개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네. 숲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네. 어떤 먹거리를 드셨습니까?
0: 일단 대관령 숲을 가면 네. 숲에 있다 가면 저는 이상하게 물고기들이 땡기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강릉에서 해산물을 먹고 싶을 때 찾는 곳이 있어요. 저의 단골집이기도 한데 기땡문 락강정이라는 곳이에요. 네. 이제 아까 미식가분들한테 유명한 곳인데 아. 이 식당은 좀 묘한 식당이에요. 해산물 전문점인데 우리가 아는 흔한 횟집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양한 바다 것들을 주인장의 남다른 시선으로 해석해 요리해주는 곳인데 점심과 저녁 메뉴가 달라요. 점심에는 네. 뭐 모녀샐러드, 락강정, 우럭탕수고요. 독도새우튀김, 가자미덮밥이 있고 저녁 코스는 저녁 식사는 코스예요. 그냥 1인당 10만 원, 스페셜 코스 15만 원인데 이 주인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메뉴판이 별도로 없는데 왜 디너 코스는 메뉴판이 없냐 그랬더니 그날 아침바다가 메뉴를 정해준대요. 아. 매일 장을 보시고 그걸 가져다가 가장 싱싱한 것들로만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냥 일단 코스를 드시면 앞에 뭐 전체 요리부터 메인 마무리까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형태의 회 모양과 다양한 해산물의 조합과 산나물의 조합들 기가 막히고요. 간단하게 드실 거면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문어 샐러드나 뭐 덮밥을 드시면 좋은데 일단 보통 문어 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숙회나 무쳐 먹잖아요. 네. 이곳에서는 문어에다가 다양한 과일과 아삭한 채소 그리고 향이 좋은 올리브유로 버무려 내는데요. 약간 이탈리안 요리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락강정은 이 집에 약간 그 시그니처 메뉴긴 한데 우럭탕수예요. 그 약간 우럭을 튀겨가지고 양념을 이렇게 묻혀내는데 그 양념의 비율이 기가 막혀요. 달고 고소하고
1: 그냥 일반 먹고. 중국집에서 먹는 탕수 소스는 아니다.
0: 아니에요. 이 집만의 딱 남다른 양념이 있는데 그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 생선 다 발라먹고 나면 그 생선 그 남은 소스에다가 흰 쌀밥을 넣어서 비벼먹고 싶은 그런 양념입니다.
1: 생선튀김은 네. 군대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튀겨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0: 잘 튀기고 양념도 좋아서 정말 절로 밥가수를 부르게 하는 메뉴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집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마리당 파는데 독도새우튀김 팔거든요. 정말 수조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이 아이를 살짝 전분가루 묻혀서 통째로 튀겨내는데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나는 고소함이다예요. 꼬리 머리부터 꼬리까지 뭐 하나 버릴 거 없이 그냥 입안에 넣고 아자가자 씹으면 씹을 때마다 그 행복한 고소함이 품어져 나와요.
1: 지금 목소리 커지신 거 아시죠?
0: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독도새우를 너무 좋아해서.
1: 근데 저녁 식사 10만 원, 15만 원이면 네. 제법 가격이 좀 있는
0: 그런데
1: 양이 많아요?
0: 네. 그리고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서울 시내 웬만한 데서 이거 먹으려면 한 2, 30분 줘야 될 것처럼 가성비 너무 좋아요.
1: 상대적인 가성비도.
0: 그래서 이 집에 가실 때는 점심 약간 패스하시고 딱 저녁 예약 시간에 가셔가지고 아침 간단히 네. 드시고 그냥 한 끼를 여기 몰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원없이.
1: 맛있는 게 저녁에 있어도 점심을 패스하는 건 제가 인정이 안 됩니다.
0: 그러시는군요. 그렇죠. 네. 오늘 놓친 한 끼는 되돌릴 수 없죠.
1: 네, 네. 네. 네. 만약에 해산물 못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0: 그러면 저는 강릉 시내에 있는 약간 네. 시장 투어를 추천드리는데 강릉 시내 정중앙에 이제 그 중앙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은 일제 강점기부터 상서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곳인데 다양한 먹부림을 즐길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곳에 가면 꼭 칼국수를 먹어요. 이곳에 가면 칼국수 골목에 성땡 칼국수 수가 있는데 일단 이곳은 가성비와 가심비가 좋아요. 칼국수 한 그릇에 3,000원입니다.
1: 우와.
0: 그냥 멸치 칼국수가 있고 장칼국수가 있는데요. 정말 맛 대비 가격이 너무 착해서 지금 이런 시기에 너무 반가운 곳이에요.
1: 아니 어떻게 3,000원에 음식을 팔 수 있죠? 요즘?
0: 근데 이것도 오른 거 가격이에요. 그 전에는 가격이... 2,000원이었어요.
1: 좀 올리셔야 되겠다.
0: 그런데 네. 이제 약간 저렴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양념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데 가기도 조그만해요. 그런데 칼국수에서는 사실 육수랑 면이 맛있으면 끝이잖아요. 네네. 고명이 화려하진 않은데 그 육수와 면이 모자람이 없어요. 일단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 집에서는 그냥 멸치 칼국수거든요. 그냥 잘게 썬 파를 듬뿍 올려서 그러니까 그 찐득한 국물채로 내는데 네. 구수한 멸치향과 아릿한 파향 그리고 파 차가 뜨겁게 데였을 때 달큰한 향이 나잖아요. 그 변주가 되게 아름다운데 여기에다 같이 김치 얹어서 물 와, 드시면 맛있겠다. 기가 막히고요. 네네. 장칼국수는 왜 강원도 지역에서 유명하잖아요. 소금을 구하기 힘든 산촌 지역에서 발달한 국수니까 그러니까 고추장과 된장을 양념으로 약간

0: 끓여내는 건데 이제 뭐 빨갛게 끓여내거든요. 이것 또한 그 멸치 육수에다가 고추장만 더했는데 약간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장칼국수 추천드리는데 저의 픽은 멸치 칼국수입니다.
1: 저희가 빨리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춘천 편백나무숲에서는 네. 뭘 먹습니까?
0: 아 춘천에는 아래짱이라는 이름의 재미있는 닷새 장터가 있는데요. 네. 이 장터는 2일 7일이에요. 이곳에 가시면 먹을거리 구경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는 전집이에요. 그 전집 골목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곳에 가시면 다른 곳에서는 없는 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명태 대가리전인데요.
1: 네.
0: 명태 대가리전도 있고 명태 갈비살전도 있어요. 명태가 머리에 살이 되게 많아서 대가리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납작하게 한 다음에 계란물 입혀갖고 지져주시거든요.
1: 네.
0: 가격도 착한데 이 머리 뼈 사이사이로 발라먹는 맛이 되게 굉장히 맛있고요. 또 이 집에서 맛있는 건 또 뭐냐면 그 껍질째 튀겨내는 칠기튀김이 있는데요.
1: 아,
0: 얘 또한 독두새우 못지않게 고소한데 정말 어른들을 위한 과자.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그 맛이에요. 여기서 아래장에서 이 전과 막걸리와의 칠기튀김 먹드시면 딱 사마미 기가 막힙니다.
1: 기름에 튀기면 뭐든지 맛있다고 하는데.
0: 근데 해산물을 그 채로 양념 없이 튀김옷도 없이 그냥 튀겼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1: 포천 국립수목원 산책 후엔 뭘 먹습니까?
0: 만두 전골로 깨끗해진 몸과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동땡손만두라는 곳이 있는데요.
1: 네.
0: 이곳은 만두 전골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곳에서 일단 만두 전골을 주문하고 딱 나오는 모양새를 보면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두 전골을 시켰는데 고기 전골을 시켰나 버섯 전골을 시켰나 할 정도로 무쇠숯 위로 고기도 풍성하고요. 그 위에다가 팽이버섯, 표고버섯, 누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들이 싱싱한 잣대를 뽐내면서 하나 가득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끓이고 먹으면 먼저 이곳에서는 그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채소랑 고기를 먼저 먹습니다.
1: 네.
0: 그 먹을 딱 먹다 보면 이제 그 채소, 버섯들과 고기에서 육수가 쫙 빠져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만두를 넣어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는 만두가 접시에 별도로 나오는데 만두의 색깔도 남달라요. 그 만두는 초록빛인데 그 면 반죽을 할 때 부추를 네. 넣어서 건강해 주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만두 자체의 향도 되게 좋은데 피가 좀 두툼하거든요. 이 두툼한 피를 이제 피의 만두를 전골에 딱 넣고 끓이면 피는 쫄긴 야들한데 안쪽에 소는 두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정말 잘 빚은 만두다와 정말 진국인 육수를 같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음식을 먹은 것 같은데 배가 더 고파졌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이현주 여행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3: 1544-8777.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8: 외계관리
6: 이카운트 ERP
9: 4만원
10: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11: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도 함께해요.
1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4: 이카운트
1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뭐?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쏘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월 24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6520님께서 소파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뉴스하이킹 유튜브로 봤습니다. 정말 좋네요. 시사는 MBC 그중 제일 뉴스하이킹 주말이죠? 주말도 주중도 뉴스하이킹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8시니까 대부분 이제 저녁 드셨을 것 같은데 이현주 기자님 다녀가시면 배가 더 고파집니다. 우리 내일 하루 더 쉴 수 있잖아요. 내일 뭐 아까 소개한 산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야트막한 산이라도 한번 올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입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오는 26일 직접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모레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논란 직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 회장이 대면으로 사과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혐의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박수현 충남도지사 캠프에서 장 대표를 고발했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판사를 했던 분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SNS에 버젓이 올리나라며 명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에 장 대표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남 순천에서 법요식에 참석한 뒤 전남 광양, 담양, 함평을 연이어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서울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한 뒤 상대적 약세 지역인 인천 연수구와 계양구를 잇따라 방문해 도보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과 천태종, 태고종 등 3대 불교 종단을 모두 방문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경기 양주시 청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찾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의 정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남 양산시 물궁읍에 있는 양산 부산대병원 외래진료동 옥상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옥상 냉각탑을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각탑 경화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는 작업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 전라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30에서 80mm, 경남, 전남 남해안 80에서 15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드리는 문화요일 제도. 매주 수요일이 문화요일인데요. 수요일마다 전국 각지 70개 서점에선 운영시간을 연장해 늦은 밤에도 문을 엽니다. 6월 말까지 각 서점의 개성을 살려서 북토크를 하거나 낭독회, 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심야책방 사업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7월에 참여 서점을 추가로 모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책은 이성의 시간인 낮도 좋지만 감성의 시간인 밤과 좀 더 잘 어울리겠죠? 저도 수요일 퇴근 후엔 심야책방 들러봐야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더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에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잠. 바쁘면 잠부터 줄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잠을 줄이는 건 내일의 에너지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잠을 덜 자면 다음날 예민해지고 실수도 늘고 부작용이 속출합니다. 사람도 스마트폰처럼 충전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잠만큼은 아끼지 말아야겠죠.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따뜻한 말인데요. 말은 아낄수록 좋다고 하지만 고마워, 미안해 같은 표현이나 잘 지내니처럼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따뜻한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켜주기 때문에 아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요일 저녁에도 라디오 앞으로 모여주신 5당제 식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5월 24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무지출 챌린지 이야기 해봤는데 오당제 가족분 중에도 무지출 챌린지 하고 계신 분의 문자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아껴서는 안 되는 것들. 일단 잠. 주말이니까 잠 충전 많이 해주시고 또 따뜻한 말. 오당제의 따뜻한 말 문자로 미니로도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따뜻한 말을 서로 건네면서 훈훈하게 주말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혁, 허부영 배우님과 함께하는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서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또 3, 4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 채워갈 예정이니까요. 일하시면서 또 운전하시면서 일요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도 10시까지 꼭 함께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4: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역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디벤.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희곡

0: 저는 붙였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1: 아,
0: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1: 어떤 시대를 사셨던 거예요?
0: 농담으로 막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네. 아무튼 막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갔더니 푸드트럭들이 아. 학교 안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2: 아, 정말. 네. 아, 학생들이 안 하고
0: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르다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2: 신기하다.
0: 네네 맛있는 거 많던데요.
1: 모른 척 하시는
2: 건가요? 아니요 저도 저희 때도 저희가 직접 했었어요.
0: 잔디 뜯던 시절이
2: 잔디까지는 안 뜯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축제 기간인데 네. 또 저희가 희곡 희엔씨를 2주 동안 소개해드리고 오늘이 3주째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또 여러 가지 감상평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먼저 7일 이사님이 처음 듣는 코너인데 너무 재밌네요. 두 분 연기력도 짱입니다 하고 네, 문자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방수영님 글 소개해주시겠어요, 양배우님?
3: 어허이. 남사친 여사친 관계는 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깨는 금기. 남사친과 여사친을 허물 수 있는 무기.
2: 그러니까. 예. 그리고 범진호님이 이 작품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허배우님이 소개해 주세요.
4: 네, 오직 남녀 배우 두 명만 출연하는 2인극으로 배우들의 호흡과 대사 전달력이 그게 핵심입니다.
2: 오.
0: 배우신가?
2: 맞나요, 이 말씀이?
3: 뭐 아주 정확하게는 세 명이 나오는데 아, 네. 한 분의 배우는 이제 대사가 전혀 없습니다. 마임과 어떤 표정으로만
2: 행동만
3: 네. 하기 때문에 오. 호흡을 대사로 맞추는 건 2인 맞고요.
2: 네, 네. 아, 그렇구나. 우리 진호님까지 이렇게 많이들 반응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희엔씨 대망의 결말 부분 만나보겠습니다. 앞에 내용 다 놓치고 오늘부터 듣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작품 소개와 함께 줄거리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작품 희엔씨 2006년에 첫 선을 보인 작품인데요. 차근호 작가의 원작입니다. 대학로에서는 70분간의 연애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쭉 이어졌었습니다. 15년 지기인 친구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2: 네.
3: 근데 어젯밤에 술을 마시다가 사고가 났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음날 아침 그 사고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2: 네.
3: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가 잘못됐니 이게 잘못됐니 얘기를 하다가 과거까지 그래서 그때 네가 그랬잖아 너는 안 그랬니 라고 오고 가다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오해가 쌓이는데 결국은 좋게 분위기가 끝나게 되는 어떤 그런 로맨틱 코미디의 조상님
2: 네.
3: 공연 대본입니다.
2: 지난주에 이제 단골 카페에서 그동안 서로가 남긴 메모들을 확인하는 장면까지 만나봤잖아요. 좀 두근두근 설렘이 느껴졌는데 오늘 만나볼 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4: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장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아닌 것인가?
2: 네. 네,
4: 약간 스포를 해버려가지고
2: 그런
4: 얼른 읽어야 되겠어요.
2: 그러니까요. 자, 그럼 차근호 작가의 작품 희곡 희엔씨의 결말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3: 그러니까 어젯밤 일은 우연이 아닌 거네? 단순 사고나 심신상실도 아니고 우리
2: 어?
3: 그러니까 우리 15년 친구지만 우린 아직 젊고 또 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러니까 너 나랑 나하고 노래할래?
2: 노래?
3: 내가 앞으로 뮤지컬을 좀 써보려고 하거든.
2: 그녀는 무엇인가 기대했던 말이 아니자 실망하고 그는 용기 없는 자신을 탓한다. 그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3: 나 진짜 너랑 그러니까 너랑
2: 나랑?
3: 너랑 그 자동차 게임 할래.
2: 너 게임 못하는데?
3: 어.
2: 그녀 실망스럽다. 그 용기 없는 자신에게 화가 난다.
3: 나 너랑 노래 권투하고 싶어.
2: 권투? 너 나 때리고 싶어?
3: 얘 바보냐?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데 어디를 때릴 데가 있다고.
2: 지금 뭐라 그랬어?
3: 사랑한다고.
2: 뭐?
3: 사랑한다고.
2: 그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당혹스럽다. 그녀 깊은 한숨만 내쉰다.
3: 쇼크 받았어?
2: 이 바보야! 그 말하는데 15년이나 걸려?
3: 너 지금까지 나 기다린 거야? 허야, 너 진짜 눈 높다.
2: 네가 막차라도 타라고 해서 한번 타볼까 생각 중이야.
3: 그러면 내가 막차야? 야, 너 진짜 든든한 막차 탔다.
2: 이게 뭐야, 무드도 없이.
3: 그래도 우리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잖아. 너는 N극, 나는 S극.
2: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거야.
3: 뭐야, 김 빠지게 그게.
2: 더미서.
3: 응?

0: 쌍방과실
1: 합의.
0: 이제 일어나자. 나 이 아파.
1: 그래 빨리 가자. 치아는 유지보수가 중요해. 마치 사랑처럼. 어? 야 이거 대사 된다. 어, 사랑은 유지보수가 중요하다.
2: 아, 나 이 아프다고.
1: 어, 오케이. 내가 치아 마사지 해줄까?
2: 그런 것도 있어?
1: 어.
3: 그 그녀에게 키스를 할 것처럼 다가선다.
0: 아,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주차요금 아까워.
1: 어, 그래 주차요금 3,000원이면 라면이 5개인데.
3: 그와 그녀 자리에서 일어선다.
1: 어, 내가 낼게.
0: 아니야, 내가 낼게.
1: 어, 내가 낼게.
0: 아, 아니래도.
1: 어이, 내가 된다니까.
0: 그래, 네가 내.
1: 만 원만 빌려줄래?
3: 그녀 돈을 건넨다. 그 웨이터를 찾는데 보이지 않는다. 테이블에 돈을 올려놓는다. 창밖에 눈이 내린다. 그와 그녀 눈 내리는 창밖을 본다.
1: 어, 눈이다.
0: 아, 진짜네.
3: 그와 그녀 눈 내리는 창밖을 본다.
1: 갑시다.
0: 그럽시다. 그려.
3: 그와 그녀 밖으로 나간다. 그들의 모습이 창문으로 보인다. 눈이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와 그녀. 네, 이렇게 마지막 장면까지 만나봤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 계속 고백이 어려워서 노래할래? 게임할래? 권투할래?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됐어요.
4: 네, 이게 아, 조금 표정이나 이런 주고받는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더 가미되면 더 재밌으실 것 같은데 어. 소리로만 조금 아쉽게 들려드리지 않았나 싶기도
3: 아니요,
4: 하고.
3: 아니요,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아, 잘 된 것 같습니다.
0: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이 남자 왜 이러나 도대체.
3: 그렇죠.
4: 그러니까.
3: 아니 뭐 게임까지는 오케이. 근데 권투도 왜?
4: 아마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네. 말을 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주먹을 꽉 쪄요.
3: 아~
4: 어, 이 말을 해드는 어, 야 권투할래? 막 이렇게 아~ 주먹이 나간 거야.
3: 그런 장면이구나.
4: 네. 네. 장면으로 보면 그런 상상들이 좀 되실 거예요.
3: 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양 배우님은?
4: 아,
3: 어떠셨어요? 네,
4: 저는 사실 말을 너무 잘해서.
3: 아, 말을 너무 잘해서.
0: 말이 너무 잘해서.
4: 이런 어떤 로망은 없어.
0: 답답해서 아마.
4: 그렇게는 못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꼬셔버리기 때문에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이러면서.
3: 어, 허배우님은 그런 데서 약간 매력을 느끼셨나요? 아,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0: 네. 뭐죠?
3: 아, 그렇군요. 마지막에 또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어 이제 장면이 끝이 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4: 또 뭐 답답함이 좀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갔는데 네. 지금까지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그 다음을 뭘 할 줄을 몰라요.
3: 그러니까
4: 꽃이라도 사든지 오. 뭐 해야 되는데 어쩌고 그냥 쭉 있는 거지. 그러다가 여자가 야, 꽃 안 사냐? 그래. 만 원만 빌려.
3: 어, 그니까.
0: 싫어. 만원 빌려달래.
4: 꽃 사주고 막. 아. 그러지 않았을까.
3: 맞아요. 아무래도 15년을 친구로 지냈으니까 곧바로 연인 모드로 변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4: 근데 이제 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자연스러운 관계잖아요. 15년 네. 동안 그냥 쭉 재밌게 놀았었잖아. 그렇다고 땅 오늘부터 사귐 이런다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평소 놀듯이?
3: 네.
4: 왜냐면 둘은 가장 편한 친구였거든요.
3: 그쵸.
4: 언제든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였었기 때문에
3: 네.
4: 뭐 편하게 이야기를 좀 쭉 이어가지 않았을까.
0: 근데 여기서 또 약간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면 이렇게 오래 사귀고 결혼해가지고 막 네. 몇 개월 만에 이혼했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사실.
4: 그럴 수 있지.
0: 네.
4: 결혼은 현실이니까.
0: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다고. 15년 동안 친구로 알던
3: 사람과
0: 네가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3: 그럴 수 네. 있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만 원만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4: 근데 일단 여성분이 변호사세요.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시기 때문에
3: 그렇네.
4: 뭐 조금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가난한 작가님에게.
0: 그러니까 좋은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하성광이 계속 이제 시나리오 뭐 당선이 된다던가 뭔가가 이제 좀 한 건이 그래도 있어야죠.
4: 그렇죠. 네. 그 요즘에 그 좀 뜨는 드라마
3: 네.
4: 한참 유행하고 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자 쓰는 드라마.
3: 네.
4: 그래서 또 보면 이 제작사 아내가
3: 네,
4: 제작자
3: 맞아,
4: 아내가
3: 맞아요.
4: 이제 남편을 키워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3: 네.
4: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우리 유명하신 배우님들의 아내분들이 제작하시는 분들이 감독님의
0: 왕왕 있죠.
4: 예, 네. 아내분들이 제작하시는 분들이
3: 아,
4: 있기
3: 그렇구나.
4: 때문에
3: 네.
4: 예, 굉장히

0: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작하실 생각 없으세요?
1: 갑자기 허배우님한테? 어떻게? 충분히 우리 허배우님은 뭐 네. 하실 수 있죠.
2: 아, 그럼요. 능력이 되시죠.
1: 네, 능력이 되시죠.
3: 먼저 갑자기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 저도 남편이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
1: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차근호 작가의 희곡, 희엔씨 결말까지 만나봤는데, 어쨌든, 해피엔딩입니다.
0: 네, 해피엔딩 네. 좋아합니다.
1: 두 분 어떠셨어요?
0: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해피엔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0: 재미가 없거든.
1: 아.
0: 반전도 없고 뭔가 기대되는 결말도 없고 근데 뭐 들으시는 인생 선배님들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1: 네.
0: 해피엔딩이 좋아요.
1: 아, 그럼요. 저는 해피엔딩 무조건.
0: 그냥 안정적으로 뻔하게 제발 내 인생도 해피엔딩이길 바라면서
1: 맞아.
0: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우리 허배우님 어떠셨어요? 네,
3: 갑자기 문득 그 많은 연극 대본들에서 보면 해피엔딩이 연인으로 맺어지거나 결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 네.
3: 그 결혼이 과연 해피엔딩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있잖아요.
0: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열릴 결말이네요.
1: 그렇죠.
3: 그렇죠. 네. 그냥 그 딱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까지는 해피엔딩일 수 있어. 그 다음은?
0: 2부 나와야 되겠네.
3: 그게 과연 해피엔딩?
0: 시즌2가 나와야 지금.
1: 그러니까 시즌2로. 네.
3: 과연 이 친구들은
1: 어떻게 될까?
3: 해피엔딩인 것인가?
0: 70분간의 연애, 70년간의 인생. 아이고야.
1: 오늘
0: 다르다.
1: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철학 시간인가요?
1: 그렇네요, 진짜.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희곡을 들고 와 주실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겠고요. 양진호 허보영 배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별 보러 갈래.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이 좋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위생수칙으로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때이른 더위 이어집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30도, 전주 29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맑게 시작해서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고 낮부터 먼저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 호남과 경남 서부로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많게는 200mm가 넘게 내리겠고 수도권에도 최고 100mm, 그 밖의 지방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강수량 예보돼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 오면서 화요일에는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비는 수요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2: 네.
0: 9867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작가님의 최애 가수가 궁금합니다. 지금 좋아하는 가수도 좋고 어릴 적 최애 가수도 좋고요 하셨는데.
2: 네.
0: 지금 좋아하는 가수, 어릴 적 최애 가수 둘 다 궁금한데요.
2: 어릴 적 최애 가수. 제가 처음 산 앨범 같은 것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죠.
0: 네.
2: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앨범 샀던 거 기억나고
0: 네.
2: 마이클 잭슨 당연히 기억나고 지금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0: 네.
2: 그때는 또 이제 음악을 빌려서 듣고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었던 음악 중에 015B 3집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0: 015B?
2: 예, 3집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0: 3집 뭐였어요?
2: 3집이 이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이렇게 스쳐보내면이라고 윤종신 박선주의 위대한 듀엣이 있는 곡이 있습니다.
0: 아~
2: 예, 굉장히 유명한 녹색 인생 예, 이런 곡도 있고
0: 네.
2: 예, 그리고 그 뒤에 4집도 좋아했고 신승훈 씨 좋아했고
0: 네.
2: 김건모 씨 좋아했고
0: 다 좋아하셨네요.
2: 예, 뭐 다 좋아했죠. 예, 아주 오래된 연인들 015B 3집
0: 아주 오래된
2: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그 전주가 진짜 길잖아요.
0: 네, 네, 네.
2: 예,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전주죠.
0: 예. 아 진짜 많다. 그럼 예. 지금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2: 지금요? 아, 최근에는 사실 여러분께서 이제 뭐 이름 정도는 아실 텐데 제가 그 대학원 논문을 이제 밥 딜런으로 쓰고 있잖아요. 밥 딜런 음악을 어마무시하게 듣고 있습니다.
0: 최근에.
2: 네. 그래서 밥 딜런 음악을 진짜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네.
2: 왜냐면 그걸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잖아요.
0: 맞아,
2: 그리고 저는
0: 맞아요.
2: 영어 영문학과고.
0: 네.
2: 그러니까 이제 밥 딜런에 대해서 써도 괜찮은 거죠.
0: 그렇구나.
2: 네네. 네. 그래서 지금 80장 정도 써야 되는데
0: 네.
2: 지금 한 60장 조금 안 되게 썼으니까 다 썼습니다.
0: 진짜요?
2: 네네.
0: 그러면 곧 성공하시겠네요.
2: 네, 성공할 것 같습니다.
0: 와. 축하드립니다. 네. 미리 축하드릴게요.
2: 진짜 이거 책보다 많은 분량이에요. A4G 80장.
0: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2: 네.
0: 자, 그럼 오늘 뻔한 노래 어떤 주제라?

0: 함께 해볼까요?
1: 90년대, 제가 77년생이니까 저는 90년대 키드거든요.
0: 네.
1: 90년대와 80년대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요계가. 80년대에도 정말 위대한 음악들, 좋은 음악들이 많았고, 70년대도 그렇고, 뭐, 신중현, 산울림, 송골매, 조용필, 뭐, 정말 위대한 가수와 밴드들이 있었죠.
0: 네.
1: 그런데 90년대와의 차이가 뭐냐면,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이 소리가 좋아져요, 소리. 80년대까지는 조용필 씨의 앨범 정도를 제외하면,
0: 네.
1: 사실 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 워낙 지금, 그 세계와 이제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음악 그 자체 말고 그냥 사운드
0: 음질 네.
1: 그렇죠 음질 근데 90년대에 그 음질의 대혁신을 가져온 뮤지션들이 몇 명 있거든요
0: 네.
1: 그중에 세 명을 꼽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분 누군가요?
1: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MBC FM4U의 라디오 DJ이기도 네. 하신 분인데 윤상 씨의
0: 오.
1: 1992년 가려진 시간 사이로
0: 네.
1: 저는 이거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들었었고
0: 아.
1: 이 곡은 제가 아껴 듣는 곡 중에 하나예요
0: 진짜요?
1: 이 곡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제 마음속 깊이 저장되어 있는 보물 같은 곡이기 때문에
0: 네.
1: 정말 가끔 들어요
0: 아 아껴 듣는다는 느낌이 막 좋으면 계속 듣고 싶잖아요
1: 지겨워질까 봐
0: 아.
1: 지겨워질까 봐 안 지겨워지고 싶어서 이 감동을
0: 그렇구나.
1: 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끔 봐야 정말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괜히 그 20대 남성들이 군대 가면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겠습니까? 부모님이 없으니까 깨닫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고 연인들도 오래 헤어졌다가 만나면 더 사랑이 깊어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0: 아.
1: 너무 많이 들으면 이거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 너무 많이 들으면 반드시 지루해집니다. 그 포인트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가끔씩 아, 이 노래 안 지겨워져.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미 뇌과학을 통해서 다 증명된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이 곡은 정말 제가 아껴 듣는 곡이고 윤상 씨는 80년대부터 활동을 했지만 90년대부터 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사운드를 몇 단계는 끌어올린 그리고 윤상 씨가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전까지 그렇게 좀 드물었던 디지털 음악,
0: 네.
1: 즉 미디 음악을 본격적으로 했던 그래서 한국 음악의 기술적인 발전에 아주 큰 공헌을 한 뮤지션이 바로 이 윤상 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미디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악기가 아니고요.
0: 네.
1: 디지털 악보 같은 거예요.
0: 아,
1: 디지털 악보.
0: 디지털.
1: 미디라고 한번 치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미디.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배 작가님이 아껴 듣는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듣고 올게요.

0: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듣고 왔습니다.
1: 아, 이게 되게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말로 하기가, 한마디로 미디로 네. 디지털 악보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컴퓨터에, 가상악기가 있어요.
0: 네네.
1: 그거랑 연결을 시키면 그 가상악기가 그 음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걸 녹음을 하는 게 바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음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선구자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게 네. 정확히 두 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전까지는 다 이제 리얼로 녹음을 한 거죠.
0: 아.
1: 진짜 악기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음악을 우리 가요계에 본격적으로 들여온 게 바로 윤상 씨하고 지금 소개하는 신해철 씨입니다.
0: 아.
1: 네, 이 두 분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려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신해철 씨 솔로 2집 같은 경우는 그 재즈 카페에 있는 거. 그 앨범은 전곡이 다 미디로 만든 거예요.
0: 오, 진짜.
1: 국내 최초로.
0: 오, 국내 최초예요?
1: 네. 와. 이런 어떤 음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혁신이랄까요? 새로운 것에 열려있는 자세?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오늘 두 번째로는 신해철 씨의 음악을 가져왔는데,
0: 네.
1: 신해철 씨와 윤상 씨가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서 앨범도 같이 내요. 노댄스라고.
0: 오.
1: 미디 음악으로만 만든. 이 앨범이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많이 들었는데 노댄스를 네. 그 망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망한 것도 막 수십만 장 팔린 게 망한 거예요. 그때는 왜 백만 장 팔릴 시대니까.
0: 네, 네. 네.
1: 우리나라 가요계의 기술적인 수준을 몇 단계는 끌어올렸다라는 측면에서 이 윤상 씨하고 신해철 씨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0: 네.
1: 신해철 씨는 또 이제 그 녹음 기술, 그러니까 미디가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녹음 자체에 엄청 신경을 써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영국으로 가버리셨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국까지 가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0: 네.
1: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스튜디오에 계속 머물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까지 했던 진짜 욕심이 많은 좋은 의미에서
0: 진짜
1: 네, 욕심이 많은 뮤지션 중에 한 분이 바로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고 신해철 씨라고 할 수 있겠고요.
0: 네.
1: 뭐 신해철 씨 음악 중에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뭐랄까 하다가 아 그냥 이거 가져왔습니다. 라젠카 그 애니메이션 OST로 발표된 라젠카 세이버스라는 곡이 그 하연우 씨 덕분에 이 복면가왕에서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0: 네.
1: 그 앨범의 또 다른 수록곡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곡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0: 네, 90년대 가요계의 발전을 이끈 3인 만나보고 있는데 윤상 씨에 이어서 이번에 신해철 씨의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0: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1: 신해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듣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분 누군가요?
2: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환 씨. 심지어 라이브에서도 사운드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예, 그런 분으로 유명한데 네. 그 출발이 4집이었어요. 아유. 휴먼 앨범. 여기에 천일 동안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예, 뭐 이승환 씨를 상징하는 명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맞아요.
2: 이 앨범 전체가 LA에서 녹음한 거예요.
1: 아, 진짜?
2: LA의 최고의 스튜디오와

0: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최고의 프로듀서 중 한 명인 데이빗 캠벨이라고 있어요. 이분을 섭외해서 이거 다 돈이거든요.
1: 그 당시에?
0: 네. 와. 그 당시에. 그래서 엄청나게 사운드에 공을 들인 것으로 그때 아주 화제가 됐던 게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1: 아, 진짜.
0: 막 잡지에서 그러면서 보면서 우와 하면서 이 앨범을 오. 사서 듣는데 막 와.
1: 사운드가 다
0: 네. 이런 앨범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1: 네.
0: 이승철 씨의 색깔 속의 비밀도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녹음했었고.
1: 아유.
0: 그래서 90년대에는 아티스트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네. 서서히 이렇게 이승환 씨나 뭐 이승철 씨나 뭐 신해철 씨나 뭐 이런 분들처럼 외국 나가서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1: 아, 그랬구나.
0: 그러면서 또 거대한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1: 네. 그러면은 이승환의 천일 동안 이 노래 추천해 주실까요?
0: 예, 이 노래 진짜 저도 오랜만에 들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1995년에 발매된 이승환의 천일 동안 이 곡은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90년대 가요계 발전을 이끈 3인 소개해 주셨습니다.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저축은행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남은 시간도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이승환의 천일 동안 듣고 저는 9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전쟁과 관련한 이란과의 합의가 이르면 오늘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오늘 인도 뉴델리에서 아마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좋은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이란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데 따른 미국의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만 통항에 대한 통제권은 이란이 유지한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잠정적 합의 초안을 입수했다며 서방 언론은 합의안이 타결되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으로 복귀한다고 보도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재선거 김용남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거취를 숙고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오늘 김 후보가 2021년 녹취록에서 차명 사채업을 자백하고 있고 차명이 아니라 해도 서민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는 불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김 후보가 민주개혁 승리에 얼마나 큰 족쇄를 채우고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용남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윤리감찰 촉구에 대해서 왜 다른 전당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 본부장은 오늘 저희는 한 번도 조국혁신당과 조국 후보에 대해 어떤 비난 등을 해본 적이 없다며 본인들 얘기나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은 입만 열면 김용남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라며 사선을 넘어온 동지끼리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소행이라는 등의 허위 조작 정보를 작성하고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6도, 한낮에는 서울 30도, 전주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미국인들은 일회용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행주를 빨아 쓰는 대신 일회용 키친타올을 쓰고 정수기 대신 페트병에 든 생수를 마시죠.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행주를 빨거나 정수기를 관리할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미래 세대가 위험해진다는 건데요. 기성세대가 편리함을 추구한 대가로 기후위기가 심해진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매 시간이 소중한 만큼

0: 그만큼 타인의 삶도 소중하죠. 보다 넓은 시야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0710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쉬는 날인데 급하게 불려나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0: 평소엔 듣기만 하다가 여유가 생겨서 문자 보내봐요.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하면서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 틀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쉬는 날에 불려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괜히 더 평소보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잖아요. 집 생각이 또 간절해지고 얼른 돌아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 들 텐데 이 노래 듣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틈내서 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씹어
1: 균열증 순환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씹어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1: 쾌팍 씹을 프리필드 시인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타짜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타짜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제약.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1132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텃밭에 심은 고추랑 옥수수에 물을 주고 저녁까지 먹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피곤함을 오당제와 함께 가오의 시작 신청합니다. 텃밭에 물 주고 저녁까지 드시고 들어가는 길이시군요. 요즘 이렇게 텃밭 소식 전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1132님 텃밭에는 고추랑 옥수수가 자라고 있군요. 저도 옥수수 좋아하는데 물을 잘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옥수수는 그래야 여름에 알이 통통하게 잘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직접 이렇게 키워서 옥수수 여름에 삶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삶아 먹어도 맛있고, 버터 넣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또 아이들은 콘치즈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밥에 옥수수 넣어서 옥수수밥을 해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프 만들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텃밭 농사 성공적으로 잘 되길 바라면서, 3421님 문자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오당제 들으면서 하루의 피로를 털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글쎄, 사춘기라 말수가 부쩍 줄어든 아들이 웬일인지 애니메이션 하나를 추천해 주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너무 기쁜 마음에 아들이 추천해 준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애니를 봤는데요. 오프닝에 10cm가 불렀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제목이 같은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애니메이션 주제곡이더라고요. 애니도 너무 따뜻해서 좋았고, 노래도 완전히 빠져서 10번도 넘게 들었네요. 오당제에서 한번더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 아드님이 추천해 준 애니메이션. 추천을 해준 것만으로도 뭔가 특별하게 느껴질 텐데, 마음에 드셨다니 더 좋네요. 좋은 작품이나 또 노래는 신기하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연결해 주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보고 나서 서로 이야기 나눌 주제도 생기게 되고, 덕분에 아드님이랑 좀더 가까워지셨을 것 같아요. 이 일본 애니메이션 너에게 닿기를 오프닝 주제가를 10cm가 리메이크 했다고 해요. 팬분들이 10cm 감성으로 듣고 싶다. 리메이크 해달라. 이렇게 5년 이상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3421님 덕분에 한번 저희도 같이 들어볼게요. 0451님은 중3 아들과 중1 딸이 학교 밴드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연습 중인 루시의 개화 틀어주세요. 아들은 드럼과 베이스를, 딸은 일렉기타와 키보드를 맡고 있어요. 와, 중3 아드님과 중1 따님이 함께 밴드부에서 연습을 하고 있군요. 멋진 남매네요. 드럼과 베이스, 그리고 따님이 일렉기타, 키보드까지. 뭔가 악기를 이렇게 드럼, 베이스까지 일렉기타, 키보드 넘나들면서 다룬다는 게 진짜 엄청 재능이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 루시의 개화 이 노래가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밴드부 친구들도 정말 많이 도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학교 축제나 뭐 공연에서 두 아이가 무대에 서는 날이 또 오겠죠. 앞으로도 멋진 연주 들려주길 기대하면서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앞에서 3421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죠. 10cm의 너에게 닿기를. 그리고 이어서 0451님의 신청곡 루시의 개화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10cm의 너에게 닿기를 그리고 루시의 개화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당재 앞으로 손편지가 도착했어요. 울산에 사는 이혜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주시고 또 엽서도 보내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번에 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당재 청취자 이혜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 듣고 싶지만 3교대 근무라서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민이랑 문자 참여를 잘 못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봅니다. 요즘 뜻하지 않게 갑자기 기쁜 순간이 있어요. 야간 근무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면 8시 40분쯤 되는데요. 그때 버스에서 젠디 목소리가 나오면 정말 기뻐요. 그런데 가끔 버스 기사님들이 라디오를 틀지 않으시거나 오당재가 아닌 다른 방송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젠디, 제가 2월 1일에 입사해서 벌써 100일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고민도 많고 힘들기도 했어요.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입사 전에 부산에 혼자 다녀왔었는데요. 내일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젠디, 오당재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찬란한 너의 계절의 OST 정수민의 You Are My Color 신청합니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헤란 드림. 이렇게 또 멋진 손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당재를 이렇게 반갑게 기다려주고 계신 우리 헤란님들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입사 앞두고 부산 여행 다녀오셨다고 또 하셨는데 모교 방문도 하고 광안리도 다녀오셨었거든요. 그때는 이번에도 잘 다녀오셨을까요? 즐거운 여행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단단하게 잘 해낼 헤란님 응원하면서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정수민의 You Are My Color.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아직 습도가 그리 높진 않지만 땡볕 더위는 상당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하늘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0도, 대구 28도, 광주 27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습니다. 연휴 후에는 강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내일 흐리고 낮부터 먼저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 호남과 경남 서부로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남해안에 많게는 200mm 이상, 수도권에도 최고 100mm, 그 밖에도 대부분 30에서 80mm의 많은 양 예보되어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9707님,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청첩장을 받고 있어요.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들한테 축의금을 조금 할 수도 없고 돈 나갈 일이 너무 많네요. 적은 급여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유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 그쵸. 청첩장 이렇게 받을 때마다 축하하는 마음은 진짜 큰데 현실적으로 또 지갑 걱정 같이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아, 조금 하기는 그렇고 또 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밥 한 끼 가격도 좀 많이 올라서 이게 얼마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그만큼 주변에 축하할 일이 많다는 건 또 좋은 일이니까 너무 뭐 무리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2412님, 내게 상처를 준 나쁜 이들을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힘내라고 위로해 주는 곡이에요. 다이나믹 듀오 슈프림 팀의 Beyond the World 신청합니다. 그쵸. 살다 보면은 유난히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그런 말이나 또 사람 때문에 괜히 혼자 속상해지는 날이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주는 노래 한 곡 간직해 두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412님께는 이 노래가 그런 노래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좀 마음 다독이시고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892님이 신청해 주신 영준 그리고 러블리즈의 수정, 류수정이 함께한 시작의 여름, 그리고 2412님의 신청곡 다이나믹 듀오 슈프림 팀의 비욘 더 월 같이 듣고 올게요.

영준 유수정의 시작의 여름, 다이나믹 듀오 슈프림 팀의 비욘드 월 듣고 왔습니다. 7124님, 정기 연주회가 다가오니 외워야 할 곡들이 참 많네요. 그래도 늘 오당주 들으면서 힐링 받고 있습니다. 어반자카파의 위로 신청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전화 연결했었던 시각장애인 합창단 단원이죠. 신나라 씨 기억하세요? 물빛 소리 합창단. 정기 연주회 앞두고 또 분주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곡 하나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 곡을 또 동시에 준비하다 보니까 뭐 헷갈리기도 하고 부담도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시간들이 무대에서 멋지게 빛나기를 응원하면서 우리 나라님 긴장하지 말고 멋지게 잘하고 오시기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전주영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운동 마치고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태권도 품새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인사를 열심히 했더니 선생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품새 자세를 알려주셨어요. 신청곡 경서예지 전건호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신청해 주셨네요. 태권도 인사 진짜 중요하잖아요. 사범님한테 인사 오고 갈때 하는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밝게 인사하신 거 선생님도 아마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자세도 잡아주시고 태권도에서 말한 이 품새가 공격과 방어 동작을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이어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약간 세트 동작처럼 막기, 차기 이런 기본 기술들을 연결해서 연습하는 건데 이 품새 동작들 외우는 게 저도 태권도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주영님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계속 태권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위로, 그리고 경서예지, 전건호가 함께한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1: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김연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주말에 친정에 갔다가 여동생이 보내준 반찬을 챙겨와서 든든한 저녁밥을 먹었어요. 친정아빠가 직접 담가주신 파김치 맛도 끝내주네요. 정은지 하림의 하늘 바라기 신청합니다. 오, 주말에 친정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반찬까지 챙겨오셨군요. 게다가 친정아버지가 직접 담가주신 파김치까지.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파김치는 뭐 따끈한 밥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고 라면이랑 먹어도 맛있잖아요. 고기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든든한 저녁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대체 공휴일이지만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오당제에는 다들 힘내시고요. 또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은 월요병 없는 월요일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끝곡은 연수님이 신청해 주신 정은지 하림의 하늘 바라기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투표율이 85%까지 올랐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투표권자 57,290명 중 48,738명이 참여해 투표율 85.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조합원 8,187명 중 6,655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1.3%입니다. 양 노조의 합산 투표율은 84.6%로 투표 마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인데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중단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단일화는 애초부터 정치적 야합에 불과했음이 분명해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선거의 유불리만 이리저리 따지다 결국 자신들이 맺은 합의마저 깨버렸다며 울산 시민보다 표 계산이 우선이었던 단일화였기에 결국 파행은 예상된 결과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에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 후광으로 호가호위하겠다는 정치 술수이자 거짓으로 대통령을 거론한 음해 행위라며 현금 살포로 민주당 후보 자격을 스스로 상실한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승리에 급급해져 궤변을 늘어놓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 검문소에서 사살된 20대 남성이 과거 여러 번 백악관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총격범은 메릴랜드주 출신의 나시르 베스트로 지난해 백악관 주변을 돌아다니며 내부 진입 방법을 문의해 비밀 경호국의 관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백악관 일부 구역에 차량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정신병원 입원 조치를 받았는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체포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6도, 한낮에는 서울 30도, 전주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드리는 문화요일 제도. 매주 수요일이 문화요일인데요. 수요일마다 전국 각지 70개 서점에선 운영시간을 연장해 늦은 밤에도 문을 엽니다. 6월 말까지 각 서점의 개성을 살려서 북토크를 하거나 낭독회, 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심야책방 사업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7월에 참여 서점을 추가로 모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책은 이성의 시간인 낮도 좋지만 감성의 시간인 밤과 좀 더 잘 어울리겠죠? 저도 수요일 퇴근 후엔 심야 책방 들러봐야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더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1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에서 한 사람당 두 개 꼴로 계좌를 가진 셈인데요. 증시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식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마저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낯설지 않은데요. 수백 년 전 천재 과학자 뉴턴도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00년 주식시장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경계해야 할 지점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주식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열광의 끝에서 누가 웃고 울었는지 잠시 후 전설의 김선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 기능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5: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6: 요즘에 뭐 이 얘기 안 하면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랑.
5: 아, 감 옵니다.
6: 예. 주식입니다, 주식.
5: 아, 예.
6: 네, 주식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 또 생각을 한번 정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건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0: 네네.
1: 그래도 이번에 새로 내신 신간도 주식 내용이 좀 있습니까?
0: 전혀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얘기를 들어보죠. 어디서부터 네. 시작해야 됩니까?
2: 이제 주식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의 시작은 대항해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 네.
2: 이제 16세기, 17세기 접어들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포르투갈, 뭐 스페인, 영국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지만 네덜란드가 이제 좀 대항해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가 주식 시장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게 네. 이제 좀 의미심장한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쇼폼이나 이런 데 요즘에 이제 한 번씩 가끔 뜨는 거 보면
1: 예.
2: 바다의 무서움을 예. 보여주는 쇼폼들이 있어요.
1: 있어요. 엄청난 파도라든가 뭐 예.
2: 말도 새까만 어떤 맞아요. 그런 파도 속을 예. 그 헤쳐나가는 어떤 선원들의 모습들. 지금 그거 요즘에 찍은 모습들이고
1: 예.
2: 그 배 그 얼마나 튼튼한 배입니까?
1: 그렇죠.
2: 근데도 위험해 보이잖아요.
1: 예.
2: 16세기, 17세기 우리가 돌아가 보면 나무배야, 나무배.
1: 그렇죠.
2: 이거를 끌고
1: 예.
2: 그 바다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1: 진짜 목숨 걸고 가는 거네요.
2: 100대 가면요.
1: 네.
2: 50대 돌아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오. 그 정도로, 아, 50대면 많이 돌아온 거죠.
1: 아, 예.
2: 그 정도인데 사람들은 간단 말이에요.
1: 네.
2: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당연히 욕망이죠.
1: 그렇죠.
2: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예. 그게 주식의 출발이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주식시장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네덜란드냐?
1: 네.
2: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규모들이 조금씩 큽니다.
1: 네.
2: 뭐 영국은 점점 키워나가는 과정이었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근데 스페인은 나라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 국가의 예산이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충분합니다.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대항해 시대를 주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이미 이 시기가 되면 공화제로 시작을 하거든요.
1: 아, 공화국으로.
2: 근데 그러다 보니 나라의 규모가 다른 나라의 지금도 뭐 일단 영토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만
1: 네.
2: 영토의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숫자가 인구 숫자도 되게 적죠.
1: 예.
2: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세수도 적을 거고
1: 예.
2: 그러면 국가 주도의 기업은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좀 이렇게 주도하는 건 어려워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라고
1: 예.
2: 하는 VOC라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간단한 거예요. 국가가 이제 우리가 지금 회사를 하나 만들 건데 100대가 출발한다. 근데 그 가운데 50대 정도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1: 그렇죠.
2: 투자를 하겠습니까?
1: 네.
2: 그런데 이거를 한 대가 돌아오면 적어도 300% 정도의 수익률은 볼 수 있다.
1: 300%요?
2: 한 대가 돌아오면.
1: 한 대가? 예.
2: 그런 절반이 돌아오더라도
1: 네.
2: 한 대가 그 가운데 50대가 가지고 있는 각 한 대마다의 300%의 어떤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1: 네.
2: 이런 걸 다 합쳐보면 전체 수익률로 따지면 손해는 아니지 않니? 라고 한번 설득을 해보는 거죠.
1: 예.
2: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이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의 주식 시장보다 네덜란드가 좀 특이한 게
1: 예.
2: 이렇게 투자를 받기 시작을 할 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독특해요.
1: 누구예요?
2: 뭐 하녀들이나 시장에서 생선 파는 상인들이나
1: 예.
2: 뭐 이런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여전히 아직 신분 질서가 남아있는 시절이었었고
1: 그렇겠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딱 상상했을 때 뭐 귀족들이나
1: 예.
2: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부르주아지나 이런 예.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1: 예.
2: 이런 사람들이 일단 그 자신들의 자금을 이 동인도 회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여 명 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그들의
1: 예.
2: 그들의 면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자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근데
1: 네. 좀 놀랍네요. 여러 가지 점이 놀라운데 특히 이런 어떻게 보면 당시 신분계층 중에서 하층민이라고 분류될 수 네. 있는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열어준 건
2: 그렇죠.
1: 오픈마인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만큼 자금 모집이 절박한 겁니까?
2: 둘 다인 것 같습니다.
1: 아.
2: 일단 그렇게라도 모아야 했었던 네덜란드의 상황적 측면도 있고
1: 예.
2: 두 번째는 그렇게 열어놓다 보니 이 욕망,
1: 네.
2: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한 거죠.
1: 그렇죠.
2: 네.
1: 그러면 당시 이렇게 주식을 모아서

0: 지금 VOC 주식이 다른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양도가 가능합니다.
1: 양도가.
0: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거죠.
1: 네.
0: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배당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1: 배당금을요?
0: 네. 배당금을 그 회사의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서 주겠다. 배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항해가 끝난 뒤에 배당을 원래 주기로 해요.
1: 네.
0: 근데 이 배가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의 선단이거든요.
1: 그렇죠.
0: 이건 이제 배 한 척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 네, 선단에.
0: 그 한 척에다 투자하면 50대 50평이
1: 되는데 그렇죠.
0: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단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 선단은 한 번 갔다가 들어오고 나가고로 반복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요. 일단 이번에 전체 100대가 나갔는데 50대가 돌아왔지만 만약 300% 정도 각각의 배들은 300% 정도가 있어도 전체로 나아가 봤더니 뭐 한 80% 정도의 수익률이 거둬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처음에 투명하게 공개하진 않아요.
1: 예.
0: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1: 네.
0: 자 이거 지금 배당금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재투자해서 아. 다음에 받으실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은
1: 네.
0: 처음에는 지금 우리다. 뭐 예를 들어 삼성이나 하이닉스다.
1: 네.
0: 지금 당장 배당금을 받으실 거예요, 재투자하실 거예요라고 하면
1: 네.
0: 상승장이잖아요.
1: 네.
0: 그럼 보통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1: 그렇죠.
0: 이 시절에는 아직 주식 거래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달라고 했었어요.
1: 예.
0: 처음에. 근데 그때 이제 동인도에다해서 선택을 했었던 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1: 네.
0: 현물을 죽인다 그랬거든요.
1: 현물.
0: 그게 뭐냐면 후추였어요.
1: 후추가 또 금만큼 비싸죠.
0: 그때 굉장히 네. 비쌌기 예. 때문에 이제 현물로 후추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1: 예.
0: 근데 사람들이 현물로 후추를 받아요. 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걸 받았습니다.
1: 예.
0: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1: 예.
0: 두고 이건 나중에 내가 시장가가 오르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1: 예.
0: 당시 사람들은 예. 일단 이거를 현금으로 현금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1: 예.
0: 그러면 후추 가격이
1: 아,
0: 시장이 많이 풀리니까
1: 폭락해요.
0: 폭락합니다.
1: 예.
0: 이런 걸 한번 겪은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 어차피 현물로 배당금을 받을 바에는 재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 조항이 있지만 배당금을 당장에 받기보다는 재투자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회사의 규모는 점점 더 커져나갑니다.
1: 그거 일부러
0: 네.
1: 배당 못 받게 하려고 후추로 준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0: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1: 예.
0: 일단 당장에 본인들도 네. 이거를 현금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은
1: 예.
0: 복잡해지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는 과정에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주식의 첫 번째 거래가.
1: 네.
0: 그 주식의 첫 번째 거래의 수익률이 아직도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1: 우와, 얼마입니까?
0: 6%입니다.
1: 6%요? 아, 너무 짜다.
0: 너무 짜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딱 생각했을 네. 때. 그게 어떻게 해서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거냐면,
1: 네.
0: 일단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VOC 회사에 와요.
1: 네.
0: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양도를 또 중개해주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주면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6%의 수익률이 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1: 네.
0: 이게 뭐 안 보이잖아요, 눈에.
1: 그렇죠.
0: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이 쪼가리 하나가
1: 네.
0: 갖고 있던 종이 쪼가리 하나가 6%의 수익률을 안겨준다? 이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쪼가리가 뭔데 갑자기 나한테
1: 돈을.
0: 내가 100만 원을 넣는데 6만 원을 나한테 주지? 이러다 보니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 예.
0: 근데 이때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주식이 양도는 가능하지만 양도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VOC
1: 예.
0: 회사에 와야 된다는 거. 서로 와가지고 도장을 찍고 하는 과정들. 뭐 이러다 보니 암스테르담에 사람들이 모여요.
1: 아.
0: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이제 VOC 말고도 다른 주식회사들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사람들이 암스테르담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럴 바에는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만들어진 시장이 지금의 암스테르담 주식거래소가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야 이게 딱 보니까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지가 딱 느껴지고 진짜 돈의 흐름이라는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라는
0: 비슷하죠.
1: 생각이 많이 드는데
0: 네.
1: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커지면서 꼭 따라붙는 게 자연스럽게 불건전한 투기 문화 아니겠습니까?
0: 네네네네.
1: 그러면 이때 투기 문화 이때도 있었겠죠.
0: 광풍입니다.
1: 광풍.
0: 네덜란드에서부터

0: 광풍은 시작이 돼요. 예. 선물도 이때 등장을 하고요.
1: 예.
0: 선물로 한번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29년에 대공황 이전에 1차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대공황이 한번 있는 게 그 튤립 파동이라고 되게 유명한 네. 파동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튤립을 선물로 선물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시작은 네. 건전한 사고 방식에서 시작된 거죠.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농산물 좀 네. 안정적인 가격을 살려고.
0: 그렇죠. 네. 이게 변동이 너무 크니 네.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사놓고 안정화시키자는데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됩니까? 일단 질러놓고 네, 네. 가격의 그 폭이 크면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게 17세기에 이미 터져요.
1: 아.
0: 그런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알지만 인간의 욕망은 제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걸로 회사가 돌아가고 금융이라고 하는 게 돌아간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요. 영국도 예. 영국의 동인도 회사 EIC라고 하는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지만 이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또 만들어지고 이게 또 거래가 됩니다.
1: 예.
0: 이 거래가 일어나는 공간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너던 커피하우스라고 예. 하는
1: 예.
0: 이 커피하우스가 어떤 곳이냐면 동인도 회사의 선원들이랑 직원들이 커피 마시던 데예요. 그러면 주식을 사고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커피하우스 얼마나 좋은 정보 썼습니까?
1: 그렇네요.
0: 모입니다.
1: 예.
0: 여기로 모여서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저랑 이제 교수님이랑 만약에 이제 커피 투자자예요. 저희.
1: 네.
0: 커피 마셔요.
1: 네.
0: 옆 테이블에
1: 이상한 돈 얘기하는구나.
0: 돈 얘기가 아니라 네. 이런 거죠. 야, 그 무슨 뭐 A 배.
1: 네.
0: 그 호 네. 어디쯤 왔대?
1: 아, 정보군요.
0: 선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듣는 거죠.
1: 예.
0: 뭐 어디쯤 왔는데 야, 그 배는 난리 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1: 왜 그때도 난리 났다는 표현을 자주 쓸까요?
0: 그러면 고점에서 빼는 사람이 또 생기고.
1: 그렇죠.
0: 다음에 뭐 누군가 딱 들었는데 야, 그 배 대박 났다며? 이러면 또 사람들은 그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서 조나던 커피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정보를 유통하는 창구가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이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하필이면 국영 기업체였습니다.
1: 예.
0: 그게 이제 남의 회사라고 하는
1: 네.
0: 회사였는데
1: 네.
0: 이 정부 영국 정부에서 만든 회사예요. 본인들의 부채를 줄 국가 부채 줄이려고 남의 회사라는 거를 만들고요. 이 남의 회사가 영국과 남미의 독점 무역을 성사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1: 네.
0: 정보를 이 커피 하우스에 흘리는 거예요.
1: 일부러.
0: 일부러라고 봐야죠. 일부러라고 봐야죠.
1: 예, 예.
0: 그러면 영국 이 조너던 커피하우스에 있었던 사람들은
1: 예.
0: 당연히 여기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1: 그럼요.
0: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
1: 아.
0: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었는데 이 회사의 첫 번째 성과표가 0점이었어요.
1: 오.
0: 사실 계약이 성사가 됐지만
1: 네.
0: 영국과 남미 사이에는 사실상 무역 거래가 이 시절에는
1: 네.
0: 활발하지 않았던 겁니다.
1: 예.
0: 무너집니다. 버블이 꺼지고요. 주가가 폭락을 한 다음에 어떤 투자자들은 파산을 하는데 그 파산했었던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일이에요, 이거.
1: 네.
0: 그때 파산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수학 천재이자 어? 그 과학 법칙을 만든
1: 네.
0: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만든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 이야.
0: 이 사람이 여기에 본인 전 재산의 90%를 잃어버립니다.
1: 이야, 이런 당대 최고의 천재. 아, 사실 네. 지금까지도 천재 중에 천재로
0: 그럼요.
1: 불리는 사람도
0: 네네네.
1: 주식시장에서는.
0: 근데 이분이 그 뉴턴이 이때 잃고 난 다음에 이거 뭐 썰이기는 합니다만 네. 사람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네. 하고요. 요때부터 이제 버블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됩니다. 요때 한번 날아가 한번 휘청거렸으니까
1: 네.
0: 이때 버블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조금씩 체계화가 되기 시작해요.
1: 예.
0: 그리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관이 이제 런던 증권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1: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유럽에 증권사가 어떻게 발달하기 시작했는지를 쭉 보면서 우리나라 근현대적인 증권거래 시장의 형성에도 제가 참 크로스오버가 되는 것 같은데
0: 네.
1: 자 그러면 유럽에서는 저

0: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유럽인이라고 네. 하면요. 야, 주식 투자 가능성도 있고 네. 수익도 낼 수 있지만 이거 되게 위험한 거다 네. 생각하면서 저는 발을 뺄 것 같아요.
1: 아, 그러세요?
0: 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요. 제가 의외로 이렇게 위험을 선호하는 스타일로 보이시는구나.
1: 예. 예.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의외로 그냥.
1: 안전투자.
0: 제 철학 중에 하나가 절제된 탐욕이에요. 네. 하여튼 그런 건데. 예, 예. 야, 그런데 이렇게 그 뒤로도 네. 유럽에서 금융이 계속 발달한 걸 보니까 뜨거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군요.
1: 제어가 안 됩니다. 아, 제어가 뭐 본인들끼리는 뭐 암스테르담이든 런던이든 어디든 본인들끼리는 저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합니다만.
0: 네.
1: 근데 이게 이런 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볼 때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1,000명이 있어요.
0: 예.
1: 1,000명이 만약 투자를 합니다. 근데 성공 사례가 하나만 나와도 우리는 999개의 실패 사례는 잘 보지 않아요.
0: 그건 그렇죠.
1: 한 명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나도 예. 저 한 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예. 그걸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0: 네.
1: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욕망
0: 예.
1: 그리고 그게 욕망을 넘어서 광기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어떤 뭐 세계적인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 예. 지금 금융이든 지금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키워나가는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성장해 온 겁니까?
1: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미국은 이제 독립을 선언한 이후로 이제 신생 국가다 보니까 뭐 네덜란드랑 비슷한 거죠.
0: 네.
1: 국가 차원에서의 돈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 시절은 네. 아직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유럽과의 무역이 가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무역을 해 나가는데 무역의 중심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공간에 금융의 중심지이자 주식 거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죠.
0: 네.
1: 그곳이 뉴욕입니다. 뉴욕에 지금도 여행을 가시거나 이렇게 관광을 가시면 거기에 이제 자유여신상
0: 네.
1: 자유여신상만 보러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거기 그 공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세관이에요.
0: 아.
1: 거기서부터 이제 그 검사를 하는
0: 예.
1: 곳이거든요.
0: 예.
1: 그 뉴욕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역이 중심지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0: 예.
1: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투자자들도 모이는 거죠.
0: 예.
1: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커피하우스였다면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들을 이제 팔로우하는 거잖아요.
0: 예.
1: 알고 있어요.
0: 예.
1: 이게 광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요 투자자들 24명이 모입니다.
0: 네.
1: 그 버튼우드라고 하는 나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월가에 가시면 버튼우드라고 하는 나무 아래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그 아래에서 버튼우드 협정이라고 하는 거를 맺어요.
0: 예.
1: 그 24개의 투자자들이 거기에 모여 가지고 버튼우드 협정이라는 것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칙을 정합니다. 이 24명만이
0: 네.
1: 투자를 중개할 수 있다.
0: 아.
1: 라는 거.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는 예. 이만큼으로 고정하자.
0: 네.
1: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식적인 주식 거래의 시스템을 우리 24명이 만들어 나가자. 라고 하는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0: 네.
1: 이 협정을 맺은 이후 이 그 뉴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래소가 지금의 뉴욕 증권 거래소가 되는 거예요.
0: 아, 월가의 태동이 그렇게 된 거군요.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은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쌤 모시고 주식시장의 역사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듣고 나니까요. 네. 네덜란드, 뭐 영국, 미국 할 거 없이 이 돈 앞에선 장사 없다.
2: 아, 그럼요.
1: 다 똑같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초기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룰은 가지고 세팅이 되기 시작했지만 네. 당연히 광풍이 불었겠죠.
2: 어마어마하죠. 네. 특히나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미국이 이제 산업혁명, 미국도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고, 네.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철도, 은행, 해운, 제조업, 이게 말도 안 되게 급성장을 합니다. 그냥 이 그래프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네. 성장밖에 남아있지 않은 모습들로 쭉쭉 하다 보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냥 딱 미국의 어떤 그런, 대기업들을 상징하는 회사들이 이 초기부터 만들어집니다. 뭐 뉴욕 센트럴 철도, 펜실베니아 철도, 그다음 석유 기업인 그 스탠다드 오일, 이 럭펠러 거거든요.
1: 예.
2: 럭펠러 거. 그다음 철강 US 스틸, 카네기 겁니다.
1: 예.
2: 뭐 이런 회사들이 뭐 JP 모건 이런 회사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급성장을 해 나가요.
1: 예.
2: 그러면 그 성공 사례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1: 예.
2: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마크 트웨인 소설가
1: 예.
2: 그 허클베리 핀의 모험
1: 알죠
2: 그 쓰신 분인데
1: 예.
2: 이분은 뉴턴처럼
1: 네.
2: 굉장히 큰 실패를 한번
1: 이분도 어디다 투자한 거예요?
2: 아 똑똑한 사람 치고 주식 투자 네. 성공한 사람 못 봤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특히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1: 예.
2: 스스로 나는 똑똑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식하시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1: 중요한 철학이네
2: 또.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오히려
1: 네.
2: 어쩔 때는 투자의 성공을 더 맛보는 것 같은데
1: 네.
2: 그 마크 트웨인은 어떤 투자를 하냐면 그 신념 투자,
1: 네.
2: 그 다음에 가치 투자,
1: 네.
2: 그 다음에 나는 산업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이분은 스타트업에만 투자합니다.
1: 아, 스타트업에.
2: 본인은 실제로 그 인쇄소를 운영했었던 경험도 있고
1: 예.
2: 본인은 일단 소설가이고 출판업을 하니까
1: 예.
2: 그러다 보면 나는 출판 쪽은 잘 알아
1: 네.
2: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1: 네.
2: 그때쯤에 인쇄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1: 예.
2: 그러니까 활자를 자동으로 얘들 조판을 할 때 예전에는 이제 다 그 수동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1: 네.
2: 이걸 자동으로 찍을 수 있는 이거 기술을
1: 네.
2: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1: 와
2: 여기에 투자합니다. 이게 복잡하잖아요.
1: 네.
2: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개발이 계속 1년, 2년, 3년 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 페이지 활판 인쇄기는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 이거보다 간단한 기술로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가 다른 회사에서 개발이 돼요. 그럼 페이지 활판
1: 폭락했겠네요.
2: 아, 그 부도났습니다.
1: 부도났습니다.
2: 파산을
1: 아이고.
2: 파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1: 네.
2: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믿는
1: 네.
2: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믿는 데다가 투자를 해도 실패 사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1: 예.
2: 거죠. 근데 정말 특이한 건 마크 트웨인 그 이후에도
1: 예.
2: 다 이런 데다가만 투자를 해요.
1: 아이고, 그럼 마크 트웨인은 결국 주식 투자로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2: 30만 달러를 잃었는데
1: 아이고.
2: 그게 지금 가치로 하면 900만 달러 정도 된답니다.
1: 이야,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2: 전 재산을 잃었어요.
1: 예.
2: 그래서 지금 사실 마크 트웨인이 이때 주식 실패를 안 했다면
1: 예.
2: 우리가 알고 있는 마크 트웨인의 빛나는 작품들은
1: 네.
2: 오히려 볼 수 없습니다.
1: 아, 돈 벌려고 책을 쓴 거예요?
2: 맞습니다.
1: 생계형이었고
2: 생계형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이때 또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다 그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나
1: 예.
2: 그 이후로 만들어졌었던 작품들이 다 빛나는 작품들이에요.
1: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다가 좌충수를 두게 되면
2: 네.
1: 투자 기법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아졌을
2: 그렇죠.
1: 거고 그러면 투자 기법도 발달했을 것 같은데요.
2: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 네.
2: 왜 역사적인 순간이냐? 그 이전까지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초창기의 독특한 모습들을 제외하면
1: 네.
2: 19세기 후반까지 뭐 조금 빠르다면 19세기 중반까지는 일반 투자자라

0: 라는 개념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1: 예.
0: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아까 시작할 때 투자자들 24명에서 모여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귀족 혹은 그 부르주아지 아니면 대자본가들이 아니면
1: 네.
0: 주식을 꿈꾸기는 힘듭니다.
1: 네.
0: 왜냐하면 정보가 비대칭적이잖아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한데 이 시절은 귀족들이나 부르주아지가 아니면
1: 예.
0: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1: 그렇겠죠.
0: 그러면 그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1: 그렇네.
0: 쉽지 않는데 예. 기술이 발전하는 속에 이 기술의 발전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면
1: 예.
0: 일반 투자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펜텔레그래프라고 하는
1: 예.
0: 지금 보면 이제 스캐너 같은 거에 탁 하고
1: 예.
0: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를 짱 하고 찍어내는 겁니다.
1: 네.
0: 그게 나중에 이제 티커라고 불리는
1: 네.
0: 거로 발전을 하는
1: 예.
0: 거거든요. 주식을 암호화를 합니다.
1: 네.
0: 지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1: 예, 맞아요.
0: 암호화를 해놓고 그 옆에 주가 지금의 시세죠. 주가를 딱 찍으면 요게 전보를 타고 넘어옵니다.
1: 와.
0: 그렇게 되면 유럽의 시가 시세가
1: 예. 예.
0: 뉴욕으로 넘어가고요. 뉴욕에서 주식시장의 그 주가가 유럽으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과 투자 기술이 왜 상관이 있느냐? 그거를 쭉 티커가 계속 전보로 쭉 오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거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가장 최초로 이걸 읽어내겠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다우존스.
1: 아.
0: 다우지수라고 하는.
1: 네.
0: 그 다우가 실시간으로 넘어오는 그 주가들을 보면서 평균치를 내요.
1: 아.
0: 그러면 한 회사의 특정 시세가 아니라
1: 네.
0: 지금 미국의 몇몇 주요 회사들 혹은 유럽의 주요 회사들의 전체 통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1: 아.
0: 다우가 먼저 이걸 만들고 나중에 그다음에 뭐 S&P 500 해갖고 주요 회사들 예. 500개 해가지고 그 평균 내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1: 아.
0: 그러면 이거를 또 분석할 수 있다라고
1: 믿는
0: 사람들이 생깁니다.
1: 그렇네요.
0: 그게 이제 법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1: 예.
0: 거예요. 법칙을 계산해내고 그 법칙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근데 이것과 1차 세계대전의 호황이 만나면
1: 네.
0: 이제 말도 안 되는
1: 폭등이
0: 생기는 거죠.
1: 예.
0: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한 이후로 유럽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오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미국도 미국 내에 이런 기술의 발전들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도 생기고 회사는 더 성장하니까 그 돈을 다시 주식에 투자하고 말도 안 되는 호황 이렇게 쫙 하고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을 또 꼬시는 거죠.
1: 그렇겠죠.
0: 자, 법칙이 있다.
1: 네.
0: 지금 생각을 해봐라.
1: 네.
0: 이게 무너질 것 같니? 자, 지금이 어깨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 무릎이야. 라고 꼬시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1: 흔들린다.
0: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광풍이 몰아치게 예. 되고 성장 곡선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게
1: 예.
0: 됩니다. 그게 1920년대 미국입니다.
1: 그러면 1920년대도 이렇게 슈퍼호황이 왔으니 주식시장에서
0: 네.
1: 이때도 또 우리가 알만한 어마어마한 분 중에 낭패본 분이 있습니까?
0: 아니요.
1: 네.
0: 이때는
1: 네.
0: 모두가 낭패를 봅니다.
1: 모두가 아.
0: 그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1: 예.
0: 모두가 낭패를 보는 일이 1929년
1: 대공황이
0: 불어닥치면서 한번 모두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모두의 실패 속에 가장 욕먹는 게
1: 네.
0: 흥미롭게도 예. 주식시장입니다.
1: 아.
0: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화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 신화가 무너지면서 지금 이 위기를 만든 건 주식시장이야. 그리고 금융자본주의야. 라는 비판들이 있지만
1: 네.
0: 1929년 이후로 금융자본주의와 뭐 주식시장이 발전을 안 했나요?
1: 그럼요. 더 발전하고 더 커졌죠.
0: 잠깐입니다.
1: 예.
0: 그 이후로 또 한두 건의 성공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성공 사례들의 그 사례들을 등에 업어서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금융자본주의는 지금까지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1: 네.
0: 겁니다.
1: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 사례들 쭉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이제는 우리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언제 주식시장이 형성된 겁니까?
0: 생각보다 빠릅니다. 네. 한국의 주식시장은 조선 후기 때부터 넘어와요. 그러니까 대항 이후로부터는 넘어오기 시작을

0: 하고요.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1: 네.
0: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리들을 해 나가요.
1: 네.
0: 그리고 주식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회사라는 게 그게 국영이라고 하더라도 국영에서 회사를 만들면 이 가운데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모으고 그다음에 이 모은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이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고라고 하는 개념들은 알고 있어요.
1: 예.
0: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다는 게 이제 가장.
1: 그래요? 이제 누굽니까?
0: 고종이죠.
1: 아, 고종.
0: 이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1: 이해를 못 하는구나.
0: 이해를 잘 못 해요.
1: 네.
0: 어렵잖아요.
1: 어렵죠.
0: 사실 지금도 이거 이해, 물론 완벽하게 이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금융의 흐름이라는 걸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그 이전까지 성리학의 세계에서 살아갔었던 사람들에게
1: 네.
0: 이런 개념들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회사들이 만들어지지만
1: 네.
0: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쭉 흘러가게 돼요.
1: 네.
0: 그런데 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개화파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했었던 건 이게 지금 어려운 국가의 재정 상황을 극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들은 있습니다.
1: 예. 그럼 초기 개화파들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또는 네. 주식의 개념을 전도한 전도사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예. 예.
1: 자, 그러면 이렇게 조선에서 주식시장과 주식의 개념이 들어왔으니
0: 네.
1: 활발하게 우리나라도 바로 거래가 됐습니까?
0: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한국의 주식회사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은행을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뭐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이런 은행들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1번은 이걸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99.9%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만들었으니 발기인으로 들어왔었던 사람들이나 초기 주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황실 사람들입니다. 대한제국의 황실 사람들.
1: 네.
0: 근데 이해하지 못한 채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
1: 예.
0: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안 돼요. 이게 서로 주식이 거래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 버리니 이 주식 어디로 왔겠어요. 당연히 일본 자본에 빨려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시기 만들어졌었던 수많은 주식회사의 형태들이
1: 네.
0: 다 결국은
1: 예.
0: 1910년 이후로는 일본 자본에 빨려나가는 형태로 넘어가게 되고
1: 예.
0: 그 과정에서 또 만들어지는 회사들이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철도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이 일본 자본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 일본 자본이 조선의 자본을 빨아먹는 형태로 변질이 되고 왜곡되는 그런 형태를 띠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시작이자 출발점이 되는 거죠.
1: 그러면 초기의 네. 개화파들이 우리나라에 자금이 모자르니 이런 주식회사로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를 해봅시다
0: 네.
1: 라고 했던 이 그 캠페인 여기에
0: 네.
1: 동참했던 많은 우리 조선인들은 결국 손해만 본 거예요.
0: 동참했던 사람이 황실 인사들밖에
1: 네.
0: 없었고 그들은 손해는 보지 않았죠. 이들은 이익을 얻습니다.
1: 네.
0: 그걸 나중에 일본 쪽에 판매를 하는.
1: 네.
0: 근데 그때 만들어지는, 이 주식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형태의 자본 시장이라고 할까요?
1: 예.
0: 만들어져요.
1: 어디서요?
0: 인천에서 만들어지거든요.
1: 인천에서요?
0: 그게 이제 1896년인데 예.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1: 예.
0: 그게 이제 인천 미두치인소라고 하는 겁니다.
1: 미두면 쌀입니까?
0: 쌀과 콩인데요.
1: 예.
0: 사실상 콩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쌀이 예. 거래되는 곳인데 그냥 거래가 아니고요. 이거는 선물 거래입니다.
1: 아,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시카고 상품 거래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0: 네. 예. 선물 거래소인데 쌀과 콩 그중에서도 예. 쌀을 선물 거래하는 그 거래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1: 예.
0: 설립 명분은
1: 네.
0: 너무 좋죠. 선물 거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굉장히 건전합니다.
1: 맞아요.
0: 미국의 품질 개선과 쌀값의 적정화 및 표준화라고
1: 예.
0: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만 이게 왜 만들어지냐? 원래 이거를 하는 조선인들이 만든 조합이 있어요.
1: 예.
0: 그게 이제 인천 객주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대체해서 일본에

0: 그래서 만드는 곳이 인천 미두치인소예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할 거니까 네. 너네들도 네. 쌀 거래할 거면 이거 들어오라고.
1: 아.
0: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1: 네. 그럼 당시 쌀과 콩의 거래는 어떻게 된 거예요?
0: 선물 거래인데 일단 거래가 3개월 단위입니다.
1: 예.
0: 3개월 앞선 것들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오늘 산 사람이 3개월 뒤에 어떤 가격이 될지를 예측을 한 다음에 매수나 매도를 넣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제가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세 번째는 만약에 100원짜리 이거 현금으로 100원으로 내가 거래를 할 거야라고 네. 한다면 100원이 아니라 10%만 있으면 네. 됩니다.
1: 지금도 그래요.
0: 아, 이게 그럼 이때 다. 네.
1: 조그만 소액의 증거금만 내면 네. 그걸 바탕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선물하고 이제 옵션까지.
0: 아.
1: 이게 그래서 좀 위험한 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0: 실제로 이 판, 미두치인소의 판은 도박처럼 흘러갑니다. 도박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1: 네. 네. 어찌 보면 이제 3개월 뒤에 얼마 될 것 같다.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자기 감량에 예측치를 해놓고
0: 네.
1: 마치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당시 했다는 그런 얘기신 거잖아요.
0: 네. 이유가 있어요.
1: 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0: 일단 그 가격이
1: 네.
0: 이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3개월 이후에
1: 네.
0: 이 투자를 한 3개월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인천이랑 오사카 사이에
1: 네.
0: 그 전선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까 살펴봤었던 그 티커가
1: 네.
0: 전보로 대서양을 넘었듯이
1: 네.
0: 인천과 오사카 사이에 전보가 있어요. 그럼 네. 이걸 가격을 이렇게 주고받는
1: 예.
0: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그 오사카에 거의 대부분 인천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쌀은요. 이미 이 시절에 일본으로 이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지금 팔려나가는
1: 네.
0: 오사카에서의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여기에서의 가격을 전보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쳐요.
1: 네.
0: 이 정보를 누가 듣느냐. 일본 사람들이 듣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미두치인소의 대부분의 거래는 누가 하느냐.
1: 네.
0: 99%는 조선인들이 합니다.
1: 예.
0: 그러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99%의 조선인은 주사기 던지는 거예요.
1: 아.
0: 그런데 1%의
1: 네.
0: 정보를 쥐고 있는 소수의 일본 자본은
1: 네.
0: 정보를 쥔 채로 주사기 던져서 투자한 그 돈을 가지고
1: 네.
0: 먹는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 도박이라고 제가 표현. 아무런 정보도 없이 투자를
1: 네.
0: 해요. 근데 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냐. 조선과 그다음에 1910년 이후로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로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 조선의 농촌 경제는 무너집니다.
1: 이런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상황이 된 거군요.
0: 지주 소작 관계에서
1: 예.
0: 조선인들은 소작만을 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소작을 통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봐야 일본인 지주한테 뜯기고 그때 당시 이제 총독부에 뜯기고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돈이라도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사기 던지는 겁니다.
1: 네.
0: 미두치인소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 인천 미두치인소의 99%라는 거죠.
1: 그러면 그 당시 미두장의 시장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남아있나요?
0: 남아있습니다.
1: 네.
0: 1910년 한 해에만 거래된 미국이 7,697만 4,550석이에요. 근데 39년까지 26년간
1: 예.
0: 연평균 2,500만 석이 거래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오사카에 있는
1: 네.
0: 그 도지마 거래소의 거래량을 앞지는 수준입니다.
1: 오히려요?
0: 네.
1: 마치 우리나라가 전 세계 비트코인 뭐 거래량이 1등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0: 네.
1: 그랬는데 이때도 우리가 만만한 민족이 아니었네.
0: 네. 이게 이러다 보니 이 미두치인소라고 하는 곳이 제가 계속 왜 도박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1: 네.
0: 그 근처에 점집이 있어요.
1: 점을 봐서 도박을.
0: 점집이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1: 주식 투자를. 예.
0: 그 점집에서 점 봐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1: 예.
0: 그다음에 이 시기에 나왔었던 어떤 그 잡지나 기사들을 보고 있으며 미두치인소를 핏빨아들이는 악마굴.
1: 아.
0: 농부는 괭이를 던지고 상고는 주판을 버리고 어부는 낚싯대를 꺾고 너도 나도 덤비다가 미천까지 잘리게 된 결과는 전당질로. 전당질은 영원 박매로 마침내 귀신도 모르게 조상의 신주까지 들을

0: 이고 형제 처자가 이산하여도 어느 누가 말 한마디 불쌍하다고 앉는 것이 미두쟁이의 노름이다.
1: 아, 노름이라고 야, 아예 얘기하는
0: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금융이 출발하게 됐다는 게 저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1: 그런데 뭐 지금도요 사실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제가 출장 다녔던 모든 나라에 다 네. 물어봤어요. 그냥 근로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이 돈 모아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로 정말 부자가 된 그럼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되냐 했더니 어느 대륙이든 한 만 명 중에 한 두세 명? 이 정도의 확률이더라고요. 네. 물어보니까 대충. 네. 그것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재직했던 경험이 있는 나름대로 중은 고수라고 하는 분들도 네. 비슷해요. 그러면 그래도 이 미두장이 투기판이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 중에 한 만 명 중에 두세 명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0: 있습니다.
1: 아, 누굽니까?
0: 그게 문제인데 네. 그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반복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 반복창.
0: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취업했었던 곳이 야, 이게 사람 환경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취업했던 곳이 어디냐? 일본인 중에 미두장에서 투자하는 사람 밑에서 일을 시작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야, 그냥 19살쯤 됐을 무렵에 파악합니다.
1: 네.
0: 아, 이 미두장을 결정하고 있는 건 정보구나.
1: 네.
0: 왜냐면 일본인들은 돈을 벌지만 조선인들은 망해가고 있는 거 보거든요.
1: 예.
0: 이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정보를 빨리 또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 무렵에 하필이면 이 원래 일하고 있었던 이 회사의 그 사장이
1: 네.
0: 망해서 일본으로 도망가요.
1: 아.
0: 근데 그때 본인이 갖고 있었던 돈이 500원 정도가 500엔 예. 정도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투자합니다. 이게 대박이 납니다.
1: 얼마나 났나요?
0: 그 대박이 어느 정도 대박? 초대박이 어느 정도로 초대박이냐면
1: 예.
0: 이때 반복창이 이 대박을 한 걸로 결혼식을 하거든요. 이게 예. 기사에 나와요.
1: 기사에
0: 주례를 예. 인천 시장에 봅니다. 인천 부윤이. 그리고 조선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와이프가 돼요. 그리고 이 결혼식에만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수십억을 씁니다.
1: 지금으로
0: 환산했어요. 와. 결혼식 하루에만.
1: 예.
0: 그 정도로 돈을 벌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두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미두신. 근데 미두신이라고 이름을 불리면 이 사람이 미두장에 나타났다?
1: 네.
0: 라고 하면 그 미두장이 들썩거립니다.
1: 그렇겠죠. 예.
0: 근데 이게 딱 3년 갑니다. 3년.
1: 3년. 아, 3년 만에 망했어요, 이분?
0: 3년 만에 쫄딱 망하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보는 비대칭이에요.
1: 그렇죠.
0: 그런 가운데서 반복창이라는 하는 인물이 성공을 거둔다? 근데 그 어떤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창한테 올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1: 그렇겠죠.
0: 조선인이기 때문에.
1: 예.
0: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반복창도 주사기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1: 그렇죠.
0: 되는 성공은.
1: 그렇죠.
0: 근데 반복창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반복창은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도 떠나고요. 자식들도 떠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어디서 죽냐면
1: 계속 그 미국장 근처에 있는 거예요?
0: 미두장에서 죽습니다.
1: 아.
0: 미두장 화장실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1: 아이고 결국 그걸 못 떠나는구나.
0: 망하고 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자기 죽기 직전까지 손해를 보면서 사망합니다.
1: 네. 그러면 조금 공식적이고 체계화된 증권시장 네. 우리의 증권시장의 그런 출발점은 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0: 굉장히 이거 저도 이거 논문들을 찾으면서 논쟁이 많더라고요. 논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건데 1956년에 대한증권거래소라는 게 개선을 합니다만
1: 네.
0: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왜곡된 자본시장의 형태를 경험해요.
1: 네.
0: 58년에 한번 또 크게 한번 했다가 사람들이 처음에 투자를 막 했다가 시장이 딱 하고 땡 함과 동시에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거래가 중지되기도 하고.
1: 예.
0: 그다음에 62년이 되면은 이제 그 5.16 쿠데타 이후로 또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서 사기 사건이 또 연루가 되면서 또 한 번 망하고. 그런 과정에서 거의 아마 이 시절을 초창기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70년대로 넘어가면서 한국 자본시장,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정상화될 필요가

0: 있게 돼요. 왜냐면 이제는 진짜 국가를 넘어선 자본의 흐름이 유통이 되어야지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그 이전에 이제 수출이라고 하는 건 경공 중심이어서
1: 네.
0: 중화공파로 넘어갈 때는 큰 자본이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1: 네.
0: 이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제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과정들이 70년대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여기를 출발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은 참 굴곡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출연국은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스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인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0: 뉴스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으로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의자 입건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경찰은 스타벅스가 어떤 경위로 이 행사를 기획했고 내부 문제쟁이 등은 없었는지와 어느 윗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의 마지막 고비는 이란 동결자산 해제라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현지 시간 24일 전했습니다.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동결 자산 해제에 대한 이견이 현재 최종 타결을 막는 걸림돌 중 하나라며 이런 입장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이미 합의한 사항들이 있는데도 동결 자금 해제에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며 이란은 이 레드라인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차량에 탔던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앞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공장에서 같은 통근버스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했다는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시 음암면의 한 4층짜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11시간 만인 저녁 8시쯤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6명이 대피했고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1명이 넘어져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차예린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분리배출이라는 낱말은 2017년에 사전에 등재됐습니다. 쓰레기 따위를 종류별로 나눠서 버림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것이 바로 분리배출이죠. 하지만 흔히 분리수거를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분리수거는 종류별로 나눠서 버린 쓰레기를 거두어 감을 뜻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쓰는 올바른 표현은 분리수거가 아니라 분리배출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 기록에 올라갔던 마이클 잭슨의 앨범 Thriller. 이 앨범은 1982년에 나왔지만 그 후속 작품인 Bad 앨범은 무려 5년이 지난 1987년에 발표됐는데요. Thriller의 성공을 곧바로 이어가지 않고 이렇게 다음 앨범 작업이 오래 걸린 이유를 마이클 잭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퀸시 존스와 제가 완벽에 가까운 음반을 만들기로 작정해서였죠. 완벽주의자는 시간을 많이 들이기 마련이에요. 스스로 만족하기 전에 내보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모두의 기대 속에서 비로소 등장했던 이 앨범. 첫 곡은 누가 나쁜지, 누가 최고인지를 강렬하게 묻는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0: 5월 24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마이클 잭슨 Bad였어요. 자, 오늘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 매주 일요일에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죠. 50만 장 이상이 판매가 돼서 골드레코드라는 인증받은 앨범,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보는데요. 지난주에 이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 개봉을 기념하면서 마이클 잭슨의 첫 성인 앨범이자 솔로 5집이죠. Off the Wall 앨범을 같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스릴러 앨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 초창기에 한번 다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자정에 방송이 됐기 때문에 자정 기준으로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에 네 스릴러 앨범 전체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마이클 영화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배드 앨범까지 그 시기까지를 딱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주 마이클 잭슨 특집으로 오늘은 배드 앨범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1,100만 장 이상 판매됐고요. 전 세계에서 3,500만 장 이상 판매됐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1987년 7집 앨범 Bad. 퀸시 존스라는 프로듀서와 함께한 세 장의 앨범 중에 또 마지막 앨범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Bad 앨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어느 쪽이든 다 잘 보고 있습니다.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8: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넥스.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마이클 잭슨의 1987년 작품 7집 레드 앨범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음악은 이 앨범의 2번 트랙 The Way You Make Me Feel이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퀸시 존스와 같이 이제 Off the Wall 앨범을 내고 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큰 앨범이었고 또 좋은 음악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미 시상식에서 주요 본상 부문의 후보로도 올라가지를 못했었죠. 그리고 베스트 R&B 부문에서 이제 상을 하나 받았었는데 그때 마이클 잭슨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좋은 음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 기분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인종차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인종차별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스릴러 앨범을 만들 때 그 생각을 했다고 해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릴 앨범을 만들자. 그러면서 정말 이를 갈고 절치부심해서 스릴러 앨범을 만들었고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됐죠. 그리고 그래미상을 또 이 스릴러 앨범으로 다 휩쓸면서

뭔가 그 Off the Wall 앨범에서 성공시키지 못했던 걸 Thriller 앨범에서 완벽하게 다 이뤄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앨범이 사실은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 실패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이클 잭슨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배드 앨범을 만들 때 오히려 음악적으로는 스릴러 앨범보다 훨씬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릴러 앨범이 워낙에나 잘 됐기 때문에 뭐 심리적인 압박감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잭슨이 원래 완벽주의자이기도 한데 이 배드 앨범을 만들 때는 훨씬 더 완벽한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그래서 Thriller 앨범이 나온 이후로 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이 배드 앨범을 만들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완벽에 완벽을 기했었던 이 앨범, 이번에는 3번과 4번 트랙 두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Speed Demon 그리고 Liberian Girl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마이클 잭슨의 1987년 앨범 배드 앨범을 전체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이 곡은 이 앨범의 5번 트랙 Just Good Friends였어요. 스티비 원더가 피처링했고요. 마이클 잭슨의 그 앨범들 사실은 뭐 하나하나 다 명반이죠. 예,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이고 그리고 뭐 대중음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기념비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건 마이클 잭슨이 이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공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 마이클 잭슨 앨범 중에는 배드 앨범을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앨범이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릴러 앨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한 노래들이 많고 그리고 진짜 너무나도 크게 성공했었던 앨범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큰 압박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앨범적으로의 매력적인 앨범을 만들어냈던 데다가 어떤 뭐 평화적인 메시지라든가 그러니까 슈퍼스타로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일지에 대한 방향성을 또 잡아준 앨범이 바로 저는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Man in the Mirror 같은 음악이 상당히 좀 마이클 잭슨 음악 인생에 있어서 중요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앨범 전체적으로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싱글도 많지만, Man in the Mirror나 I Just Can't Stop Loving You나 이렇게 음악이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서 앨범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 저는 Bad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싱글은 이 다음 앨범인 Dangerous 앨범에 또 들어있는데, 그게 어떤 곡인지는 말씀 안 드릴래요. 어쨌든 마이클 잭슨이 스타로서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 또 영향력을 확장해 간 앨범이 저는 이 Bad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6, 7, 8번 트랙 세 곡을 지금 이어서 듣겠습니다. Another Part of Me, 그리고 Man in the Mirror, I Just Can't Stop Loving You. 이렇게 세 곡이에요.

지금 들으신 노래 마이클 잭슨의 Another Part of Me 그리고 Man in the Mirror 여기에 I Just Can't Stop Loving You였습니다. 이 노래 시다 가렛이 피처링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이 다음에 이어지는 노래는 다시 또 강렬한 리듬을 가진 Dirty Diana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마이클 잭슨은 사생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이애나가 마이클 잭슨과 오랜 인연이었던 다이애나 로스를 이야기한다라는 말도 있었죠. 지금 들어볼까요? 마이클 잭슨, Dirty Diana.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마이클 잭슨의 1987년 앨범 배드 앨범 들었습니다. 이 앨범의 10번째 스무스 크리미널 지금 흐르고 있고요. 원래는 여기에서 앨범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 외에 발매되는 앨범에서 보너스 트랙으로 Leave Me Alone이라는 노래가 포함이 됐었고 나중에 Leave Me Alone이 또 싱글로 나오고 CD로 발매될 때는 Leave Me Alone까지 총 11곡이 들어갔었죠. 오늘은 시간상 Leave Me Alone은 들려드리지 못할 것 같고 스무스 크리미널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버려.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숨.

나요 나인투나인투나 여기는 가요 나인투나인투나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는

막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다.
1: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절세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8: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아메리카라는 지명이 있죠. 북미는 북아메리카와 같은 말로 아메리카 대륙의 북부를 뜻하고 중미는 중앙아메리카와 같은 말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좁은 지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같은 말로 아메리카 대륙의 남부는 남미라고 하죠. 그래서 북미와 중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북중미이고 중미와 남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중남미입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24일 이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이 공식 합의에 서명한 것은 아니고 이날 중으로 서명될 가능성도 작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는 양측이 공감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와 관련해 미국이 중대 쟁점으로 여겨온 사안들은 추후 협상으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양측의 합의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협상을 수행 중인 미국 대표들에게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글을 올려 협상은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합의를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매체들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이스라엘 고위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등 이란과의 협상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요구한 조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시 음암면의 한 4층짜리 자동차 부품 공장 1층에서 불이 나 약 1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내부에 있던 공장 직원 등 6명이 대피했고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원 1명은 공장 2층 바닥이 무너지며 1층으로 추락했고 다른 1명은 소방 헬기의 소화수에 맞아 눈 부위를 다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가연물질이 많아 진화작업이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복대행 조직의 의뢰를 받고 남의 집에 간장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반쯤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레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 시간대 남해안,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라권, 경남 서부로 비가 확대되겠으며 제주 지역 산간에는 밤부터 시간당 5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5도 등 23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6시 뉴스였습니다. 김나진입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0: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9일 남았습니다. 벌써 이번 주 29일 금요일과 30일 토요일에 사전투표도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죠. 미니 총선이라고 불릴 만큼 핫한 지역구도 많고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도 꽤 높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 재보궐선거 판세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2부에서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판세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첫 곡 듣고 올게요. 저니의 Separate Ways.

저니의 Separate Ways 보내드리면서 5월 25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문자나 미니로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내게 기대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0: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4: 자동차를 좋아하시나요?
5: 아니요, 전 비행기 좋아하는데요.
4: 자동차든 비행기든 기차든 자전거든 모든 이동선을 다룹니다.
0: 주말 아침 8시 5분
4: 권영주
0: 강다솜의
4: 차카
0: 차카.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10: 오늘 이 시간에는 6.3 재보궐선거 판세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10: 네, 오랜만입니다.
11: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10: 네, 재보궐선거가

0: 4곳에서 치러지는데, 국회의원 새로 뽑는 데가 14곳이면은, 많은 거죠.
1: 네,
0: 미니
1: 맞습니다.
0: 총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 네, 14곳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의원직 사퇴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대구 달성이 있고요. 뭐,
0: 네.
1: 나머지 민주당 의석들이었던 곳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이 됐다가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그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자리, 그러니까 울산 남갑 자리까지 포함을 하면 민주당은 13개 지역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고요.
0: 네.
1: 그래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이 13곳 수성할 수 있느냐인 거고요.
0: 네.
1: 동시에 국민의힘은 탈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0: 네.
1: 민주당 입장에서는 13곳 중에 한두 석만 잃어도 민심이 이반됐다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 네.
1: 13석 혹은 14석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13곳을 다 수성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0: 네.
1: 특히 울산 남갑 같은 경우에는 보수세가 워낙 강한 지역으로 꼽히고요. 뭐 공주 부여 청양 역시 정진석 전 의원이 아버지 때부터 11선을 했던 곳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있는 대구 역시 뭐 쉽지 않은 지역이고요.
0: 네.
1: 그래서 민주당은 뭐 구체적으로 의석수를 목표로 제시하진 않고 있습니다. 뭐 자칫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되면 막판에 보수표가 결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얻는다 이런 전략으로 임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긴 한데요.
0: 네.
1: 그나마 민주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아무리 보수세가 강한 곳이어도 이 국민의힘 후보들 면면을 보면 해볼 만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대구 달성에 공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지
0: 네.
1: 울산에는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 후보도 있습니다. 윤석열 시절에 요직을 지냈던 인물들이다 보니까
0: 네.
1: 이런 윤 어게인 후보에 대한 민심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민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국민의힘 역시 구체적인 숫자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뭐 내부에 에서는 한 4곳 정도 탈환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곳 중에 보수 우세인 3곳 그리고 평택처럼 플러스 알파로 한두 개가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은 지역의 공약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뭐 심판해야 된다라는 점을 내세워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재보궐선거가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가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등판을 해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원래부터 재보궐선거는 그 지방선거에 비해서 관심이 덜한 선거로 꼽혀왔는데요.
0: 네.
1: 워낙 의석수가 작다 보니까 관심이 낮았었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0: 네.
1: 워낙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많이 출마를 했습니다. 뭐 조국, 한동훈, 송영길, 이광재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인사들이 총출동을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정치적 복귀 그런 여부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면서
0: 네.
1: 또 동시에 각 당의 정치적 역학관계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내에 들어오게 되면 당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걸 결정짓는 선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연대보다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네, 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또 뭐 다음 대권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역시 부산 북구 갑 일 텐데요.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 후보와 한 후보의 오차 범위가 이제 1, 2위 그 안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격차가 좀 적군요.
1: 네, 맞습니다. 중앙일보가 K-스텐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지지도 조사를 보면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공개가 됐는데
0: 네.
1: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북갑이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요.
0: 네.
1: 이걸 보면 하 후보가 35%, 박 후보가 20%, 한 후보가 31%였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한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하 후보와 한 후보의 그 지지가 38% 동률로 나타난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0: 네.
1: 또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9일 조사한 그 바에 따르면 하 후보가 32.9%, 박 후보가 20.5%, 한 후보가 34.6%로 한 후보가 하 후보를 그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0: 네.
1: 두 조사는 각각 북갑 유권자 505명과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1: 다시 정리를 하면 두 여론조사 모두 박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3위에 머물렀다는 거고요. 원래 1강 2중으로 팽팽하다가 2강 1중으로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오차범위 안에서 1, 2위를 다

0: 있다라는 게 한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1: 네. 결국 그렇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제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 국민의힘 당권파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0: 네. 사실 뭐 지도부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보수 진영의 표가 두 후보로 분산이 되면서 이러다 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 커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 남갑 의원은 지난 21일에 특단의 조치로 판을 바꿔달라면서 후보 단일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1: 네.
0: 박 의원은 당권파로 분류가 되는 인물인데 뭐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한 후보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인데도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 민심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1: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이 의원 단체방에서 보낸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종합해보면 부산 남구는 민주당에서 10에서 15%포인트 이기는 곳인데 지금은 열세다. 지역에서 6탄으로 맡고 있지만 부산시당과 중앙당에서 특단의 조치로 판을 바꿔주지 않으면 선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0: 주민들을 만나보면 뭐 장동혁 대표가 싫어서 이번엔 안 찍는다. 한 후보를 돕지 않는 국민의힘은 안 찍는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주장이고요.
1: 네.
0: 박 의원의 주장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한 15% 된다라는 겁니다.
1: 네.
0: 하지만 박민식 후보는 지난주에 머리까지 밀었잖아요.
1: 절대 단일화 안 한다 그랬죠.
0: 네, 뭐 그래서 단일화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망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 한 후보는 오히려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박 후보를 향해서 현실적인 말씀 하나 드린다라면서 박민식은 어떤 경우에도 당선이 불가능하다. 요즘 나오는 모든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1: 예.
0: 그분들은 그냥 제 발목 잡아서 하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목표다. 으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이 물리적 단일화 없이도 자연스럽게 민심 흐름이 좀 정리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1: 국민들이 알아서 네, 정리를 할 거다.
0: 맞습니다. 오히려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 두 후보가 상대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1: 네.
0: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민심의 흐름이 정리되는 게 낫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1: 네, 박민식 후보가 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 현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요.
1: 네.
0: 두 사람, 뭐 한동훈 대표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워낙 앙숙이다 보니까 장 대표 체제가 사실은 반환 정서에 기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징계를 하고 내보낸 건데 단일화한다라는 건 사실 이기고 지는 문제랑 별개로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1: 네.
0: 그렇다 보니까 당권파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겨서 돌아오면 오히려 분란만 커진다. 차라리 뭐 민주당이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1: 차라리 민주당이 내줘야 된다.
0: 네. 뭐 네.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히진 않지만 그런 기류가 있고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사실 패배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1: 그러네요.
0: 사실 후보 단일화를 하면 하정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 수치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도
1: 네.
0: 한 후보에 대한 갈등 때문에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한다? 이건 나중에 선거 패배를 했을 때
1: 네.
0: 그 갈등의 씨앗이 될 걸로 보입니다.
1: 아, 네. 참. 그 보수 진영 두 후보가 이렇게 다투는 동안 하정우 후보는 어떤 전략을 펴고 있나요?
0: 네, 하 후보는 지난주에 있었던 출정식에서 뭐 북구라는 이름에 무슨 정치고 이념이고 정파가 어딨냐 쌈박질하려면 서울 가서 하라 라면서 박 후보와 한 후보 모두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보수 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문제가 막판 변수로 남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로 이어지는 이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특히 부산 북갑은 전재수 의원이 3선을 지낸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막판에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이게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핫한 곳이 있죠. 경기 평택 을로 가봅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5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 상황인데 판세 어떤가요?
0: 네, 5명의 후보. 김용남, 유이동, 조국, 김재현, 황교안 후보 이렇게 5명인데요.
1: 네.
0: 후보가 난립한 상황이라서 유권자들의 셈법도 복잡한 지역입니다. 일단 김용남 민주당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 이걸 내세워서 표심 공략하고 있고요. 또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인지도가 최대 강점인 상황입니다.
1: 네.
0: 또 유이동 후보는 지역 연고가 오래됐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9일 한 조사에서 김 후보의 지지율은 29%, 조 후보는 23%, 유 후보는 17%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평택을 5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평택을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지역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굉장히

0: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0: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단일화, 그리고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1: 네.
0: 먼저 김 후보와 조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네.
0: 두 후보 사이의 감정의 골이 선거 때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1: 네.
0: 단일화라는 게 당에서 결정해서 둘이 합쳐 라고 하는 그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1: 그렇죠.
0: 네, 당장 후보 본인이 납득을 해야 되고요. 또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는 선뜻 단일화에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서로 지금 더 내가 민주당에 가깝다.
0: 네, 맞습니다.
1: 정체성 싸움까지 있는 상황이라서요.
0: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의 단일화도 간단치만 않은데요.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을 굳이 따져보자면 보수 진영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유이동 후보도 보수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요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크다.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상대가 황교안 후보잖아요.
1: 네.
0: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인물인데 유 후보 중심으로의 단일화가 이뤄지게 되면 황 후보의 표가 유 후보에게 그 득이 될지 아니면 단일화로 인해서 실이 더 클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1: 황 후보는 지금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0: 네, 맞습니다.
1: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근데 그 세력까지 다 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유 후보의 고민이 될 걸로 보이고요.
1: 네.
0: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의 단일화가 속도를 내게 되면 결국에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도 원치는 않지만 단일화에 시점이 좀 다가올 수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조 후보는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으로 급격히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일화 시사를 했고요.
1: 예.
0: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고 조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욕심이 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대선 주자로 등극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조 후보를 중심으로 친문 세력이 결집할 수 있고
1: 네.
0: 또 정계 개편을 준비하면서 그쪽으로 세력이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예상들도 나오다 보니까
1: 네.
0: 단일화를 한다면 자신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일 겁니다.
1: 네. 그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판세 위주로 좀 살펴봤지만은 다른 정당 후보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0: 네.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에 5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5명 중에 3명은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패배해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꿔서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 인물들입니다.
1: 네.
0: 개혁신당은 사실상 독자행보를 해서 거대 양당의 틈새를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연대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지만 당장 개혁신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굳이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이거를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선거 막판의 접전 지역에서는 이 개혁신당이 재보궐선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1: 네, 어떠려나요? 6.3 재보궐선거 판세 분석하고 전망해봤습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현철, 윤상이 함께한 사랑하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이유 있는 뉴스. 오늘은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판세 분석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서울특별시장 선거가 상당한 각축전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2: 사실 여론조사 기간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추세를 어떻게 보는지가 좀 중요한데 서울시장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고 이제 KBS가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물어보았을 때 네. 응답자의 45%는 민주당의 정은호 후보, 34%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택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두 후보의 격차는 11%포인트 로 오차 범위 바뀌었고요.
1: 좀 벌어졌는데요.
2: 네,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 같은 다른 후보들은 1% 이하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1: 네.
2: 근데 이제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 같은 KBS 여론조사가 4월 30일 공표된 걸 보았을 때는 정원호 43대 오세훈 32였고요.
1: 네.
2: 지난 15일에 공표됐던 역시 KBS 여조를 보게 되면 정원호 43, 오세훈 32, 즉 지지율 격차가 한 10에서 11%포인트로 쭉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참고로 오늘 거론하는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인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충남, 경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 만 18세 이상 유권자 약 800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오늘 인용하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적극 투표층에서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 같다고요?
2: 네.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 정원호가 49%, 국민의힘 오세훈이 35%로 14%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히 나 이번에 투표할 거라는 의지가 있는 쪽은 민주당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2: 격차 좀 더 벌어진 거고요.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 등으로 이 부동층 비율은 이전 조사와 비교해 22, 20, 19로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그만큼 아 이제 슬슬 후보를 정해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1: 네.
2: 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얼마나 투표율이 높을까, 투표장이 많이 나올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부동층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이런 게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 정원호 오세훈 두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도 물론 하고도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2: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처음에 이제 판세가 성립되기 이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정은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를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1: 시작이 그랬는데요.
2: 네. 그런데 이제 5월로 좀 넘어오면서 여론조사 기관들 중에 일부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격차가 줄면서 오세훈 후보의 추격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이었는데
1: 네.
2: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정원호 후보는 일단 정당 지형이 민주당이 좀 우위다. 서울에서의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좀 높다라는 데가 있고
1: 네.
2: 중도층에서도 좀 이제 선호도가 있는 것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1: 네.
2: 확실히 좀 아마 행정형 후보야나 구청장을 세 번이나 했어. 나는 디테일한 정책을 잘 알아. 이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우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1: 네.
2: 오세훈 후보는 일단 강남권에 확실히 지지가 있고요.
1: 네.
2: 2030 남성과 고령층 또 부동산 민심을 중심으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렇게 좁혀졌던 추세가 지금 다시 벌어지나라고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 최근에 있었던 GTX의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네.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2: 여기에 맞춰가지고 전통적인 강남벨트나 한강벨트의 표심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또 전월세 사기 같은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전세 대책 같은 것들을 어떻게 책임을 질지.
1: 네.
2: 결국 정원호 후보에 대한 관련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표심 이탈들이 남은 변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서울도 핫하지만은 부산도 핫합니다.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2: 네.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에서는요.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45%,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34%였고요.
1: 예.
2: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는 1%로 나왔습니다. 이게 역시나 같은 기간 조사를 했을 때 지난달 말 조사 그리고 지난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9, 11 이렇게 꼭 10%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변동은 없는 모양새입니다.
1: 네. 그러면 전반적인 흐름은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나요?
2: 네. 그러니까 부산시장 선거도 약간 비슷했는데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각종 여조에서 박형준 후보를 계속 앞선 이 우위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하지만 KBS 말고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았을 때는 5월 들어가지 격차수가 한 자릿수로 좀

0: 좁혀지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1: 예.
0: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권 초반 여당 프리미엄이 좀 확실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1: 네.
0: 아 박형준 시장에 대한 좀 피의로도 그러니까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
1: 네.
0: 40대와 50대 지지를 바탕으로 계속 이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형준 후보는 아무래도 아 그래도 내가 현직으로서 부산시장을 해봤잖아라는 프리미엄
1: 네.
0: 그리고 보수층의 결집 60대 이상의 고령층 지지를 등에 업고 추격을 하는 모양새였다가 최근에 이제 부울경이 전반적으로 추세를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 네.
0: 결국 최종 승부는 40대, 50대의 투표, 60대 이상의 보수층이 얼마나 결집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1: 네.
0: 이전에도 항상
1: 네.
0: 여론조사를 보았을 때는 민주당이 이번에 부산 선전하겠느냐고 하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보수층이 결집해서 국민의힘이 우위였던 적이 꽤 있습니다.
1: 네,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보수들이 좀 결집하는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가 있다면 부산 북값 선거에 달려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박형준 후보가 좀 자발적으로 혹은 자생적으로 변수를 포지티브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표가 있어서
1: 네.
0: 실제로는 부산 북값 선거에서 연동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어떻게 보면 박형준 후보에게는 반전 카드인 셈인데요. 만약에 부산 북값에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가 성공을 한다면 박형준 후보의 추격세에 불이 붙을 수도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1: 단일화가 근데 될까요?
0: 그렇죠.
1: 닭발까지 했는데요.
0: 네,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은 낮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기는 한데 사실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해야 되지 않는다는 필요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1: 네.
0: 부산 지역의 다른 출마자들도 박형준 후보랑 비슷한데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어서 한동훈 후보가 지지 우세로 와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좀 바람들을 많이 내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네.
0: 원래 한동훈 후보의 비판적이었던 박수영 의원조차도
1: 네.
0: 최근 지도부에 결단을 좀 내려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1: 예.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일화가 된다면 국민의힘 진영은 너무 좋지만
1: 네.
0: 두 후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과연 단일화가 될지는 물음표입니다.
1: 네, 정작 당사자인 후보가 지금 마음이 없어 보여서요. 자, 그리고 경남권 선거 상황도 궁금한데 경남지사 선거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어떻게 겨루고 있습니까?
0: 네, 경남지사 선거는요. 오차범위 아닙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0%,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35%였는데요. 여기도 차이가 꽤 좁혀졌습니다.
1: 네.
0: 지난달 조사에서는 김경수 37대 박완수 27로 10%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오차범위
1: 네.
0: 바뀌죠. 근데 이게 이제 5%대로 좁혀진 건데 확실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영남권 특히 부울경 보수층들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경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경남은 꽤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1: 그렇죠.
0: 보니까 이 김경수 후보가 40대, 50대와 중도층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낙동강 벨트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 네.
0: 박완수 후보는 20대와 70대 이상 그리고 보수 성향 지역들에서 지지세를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네.
0: 결국 이 서부권과 남부권의 보수 결집이 얼마나 이루어질까 여기가 경남 이 선거의 승부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대구로 가봐야 됩니다. 민주당의 선전으로 지금 주요 전장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 대구의 최근 수세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0: 네. 추경호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를 바짝 추경을 해서 일단
1: 예.
0: 여론조사 지표상은 굉장히 좀 가까운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이번 KBS 조사에서도 민주당 김부겸 후보 40%,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3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는데요.
1: 예.
0: 특히나 추세를 보게 되면은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 지난달 말에는 7%, 이달 초에는 4%포인트로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1%포인트까지 좁혀지면서 정말 아 추경호 후보 쪽으로 다시 지지율이 결집하고 있구나 이게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1: 역시나 영남권 특히 대구에서는 막판에 이제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지 약간
0: 그렇죠.
1: 이런 게 작용한단 말입니다.
0: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부동층 비율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건 KBS 조사만이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다 오차 범위 내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근데 사실 여론조사마다 이제 수치가 좀 다르니까 실제 결과가 어떨지 예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들을 보게 되면은 김부겸 후보가 약간 우세한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차 범위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구가 우세다, 열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요.
1: 네.
0: ARS 조사에서는 반대로 약간이지만 추경 후보들이 앞선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분석하기로 는 전통적인 보수층들이 아직 충분히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좀 별론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계엄 이거 좀 문제 아닌가라고 하다가
1: 네.
0: 투표에

0: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보수층들이 아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찍어줘야지 이렇게 네. 좀 마음을 정하고 있다는 추세인 겁니다.
1: 네.
0: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더라도 대구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기 힘든데요. 그리고 여기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세보다는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1: 네.
0: 대구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 다른 지역에서 보수가 다진다고? 그러면 그렇소 우리라도 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심리가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김부겸 후보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 실제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여론조사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두고 추 후보를 앞서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도 끝까지 봐야 되는데
0: 그쵸.
1: 지금 너무 격차가
0: 좁혀져 있다 보니까요. 네.
1: 네. 그런 얘기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충청권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장 선거 어떻습니까?
0: 네, 민주당의 허태성 후보가 46%, 국민의힘의 이장우 후보가 32%고요. 허 후보는 지난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오차범위 밖에서 상당히 이장우 후보를 앞서고 있고요.
1: 네.
0: 세종시장 선거도 비슷합니다. 민주당의 조상우 후보가 51%로 과반이었고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26%로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서 더블스코어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 네.
0: 이게 평소에는 대전 선거나 세종 선거 캐스팅 보트 지역구이기 때문에
1: 네.
0: 관심과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었는데
1: 네.
0: 이번 지방 선거에서 유독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번에 충청권에 여론조사도 많이 없고
1: 네.
0: 기자들도 많이 안 가고 있어요.
1: 네.
0: 왜 그런가 봤더니
1: 네.
0: 예전에는 확실히 충청이 그때그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분하던 구도였고 충청이 선택하는 곳이 그 선거를 이긴다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1: 네.
0: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이전부터 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민주당 우위로 구도가 재편됐기 때문에
1: 네.
0: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넉넉한 우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충남 도지사 선거 양상이 근데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0: 네. 충남 선거에 한해서 보았을 때는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면서 접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 네.
0: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41%,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37%로 오차범위 아니었는데요.
1: 네.
0: 이전 조사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언제냐. 지난달 말 21%포인트 격차가 있었는데
1: 네.
0: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게 좁혀지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아 지금 충남 조사는 정말로 좀 봐야겠다 마지막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같은 충청권인데 충남에서만 이렇게 추이가 다른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일단 그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충청도에 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 네.
0: 본인이 어쨌든 충청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곳 선거를 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 네.
0: 여기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보궐선거 출마 변수가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 또 윤호경 선거 아니야? 이러면서 투표를 주저했던 충청권 보수층 입장에서는
1: 네.
0: 그래도 정진석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에 좀 다시 찍어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1: 네.
0: 기본적으로 충남은 수도권처럼 원래 민주당이 이런 지역이 아니기도 합니다.
1: 네.
0: 보령, 서산, 서천, 예산, 태안, 홍성 같은 서남권이라든가 고령층의 결핍 여지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 대표도 공식 일정 첫날 아침 충청과 대전을 방문하면서 중원 싸움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이제 김태흠 지사가 여당 프리미엄에 맞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좀 있습니다.
1: 네.
0: 충남 도정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도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전북으로 가보면요. 민주당 이원택 후보하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조사에서 이원택 후보는 39% 지지율이었고요. 김관영 후보는 37% 지지율을 기록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네. 대부분의 여조에서 두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돈봉투 대립이 지금 논란으로 제명된 김관영 후보인데
1: 네.
0: 의외로 좀 선전하고 있다 이런 나올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지지 후보 결정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29%만이 정당을 꼽았고요. 68%는 인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네. 인물을 보고 있다. 김관영 후보가 선전한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김관영 후보가 원래 약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1: 네.
0: 제명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경선에서 압승하고 이번에 재선을 노리는 상황이긴 했었는데요.
1: 네.
0: 현직 지사라는 점이 확실히 좀 우위를 작동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잼버리 듣고 논란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전북도에서의 도정 평가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제명 이후에도 이 지역 기반 이 좀 상당히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당 3명이 어? 이중사 때 아니야? 왜 이원택 후보는 저 식사비 논란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고 왜 김관영 후보만 제명한 거야? 좀 이런 불만들이 전북도 안에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대통령 후보 본인도 많이 반발했었고요.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 조직전으로 흡수하면서 당세로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네. 전북선거에서 이 민주당 대 무소속 이런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장을 받은 선 후보와 현직 민주당 출신 지사의 내부 분열형 본선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당 소속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1: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0: 네.
1: 결국 아 나한테만 과도하게 주어진 이 잣대 결국 내가 친청이 아니라서야 지금 정청래 대표 리더십 문제가 있어가 되고 있어서
0: 네.
1: 지금 전북 선거가 정청래와 김관영의 대결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관영 후보 이미 당원 당규에 따라 제명 처분까지 받았고 여기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불가사의가 굉장히 많다. 즉 정성의 대표가 아니라 다른 대표가 온다고 하더라도
0: 예.
1: 당원 당규를 고치지 않는 한 복당할 수 없다라면서 지금 민주당 후보는 이원택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 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전북지사 여론조사는 KBS가 엠브레인 뉴퍼블릭에 의뢰해서 5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 만 18세 이상 남녀 810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판세 분석하고도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4: 유유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7: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6: 키가 크고 싶다면
7: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5월 25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저는 내일 6시 15분에 인사드린다는 말씀 보내드리면서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띄워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불교에는 업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벌인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 내가 다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우리 사회의 폐기물과 유기동물 문제를 보다 보면 자연스레 업보가 떠오릅니다. 함부로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이 잘게 부서져 물고기의 몸에 들어간 다음 우리의 식탁으로 되돌아오죠. 또 무책임하게 버려진 유기견 중 일부는 들깨가 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무심코 버린 것들이 쌓이고 엉켜서 결국은 내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 오늘의 과오가 미래의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1: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0: 라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간 24일 이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이 이날 중 공식 서명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는 공감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와 관련해 미국이 중대쟁점으로 여겨온 사안들은 추후 협상으로 밀릴 가능성이 나옵니다. 양측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협상을 수행 중인 미국 대표들에게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SNS를 통해 협상은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합의를 서두르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4일 오전 8시 5분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 퀘타의 열차선로 주변에서 폭발물이 터져 객차 3량이 탈선했고 이 가운데 2량이 전복됐습니다. 29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고 부상자들 가운데 20명은 위독해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AP통신은 열차가 지나갈 때 선로 인근에서 테러범이 차량에 실린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분리주의 무장단체 발루치스탄 해방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루치스탄 해방군 등 이 지역 반군은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지역 자원을 착취한다면서 테러를 저질러 왔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충남 서산 음암면의 4층 규모 자동차 부품 공장 1층에서 불이 나면서 약 1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등 6명은 대피했지만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원 중 한 명은 공장 2층 바닥이 무너지며 추락했고 다른 한 명은 소방 헬기 소화수에 맞아 눈 부위를 다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이 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5도 등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남해 앞바다 0.5에서 1m, 안쪽 먼바다는 동해 1.5m, 서해 2m, 남해 2.5m로 예겠습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자비로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정작 자신에게는 매정할 때가 많은데요. 자비는 자기 자비까지 모두 껴안는 태도입니다. 실패했거나 힘든 순간에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보다 온화함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보세요. 그러자면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는 사람만이 자기 자비를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가 22일 귀국한 팔레스타인 구호활동가 김동연 씨를 2부에 연결하겠습니다. 나포 당시의 상황과 입장 들어보고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정연우 국민의힘 의원과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죠. 부산 분위기 어떤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5월 25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2월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5: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6: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복현님이 지금까지 늘 출장 가면서 문자를 보냈지만 오늘은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집 뒷산을 산행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쉬지도 못하고 늘 화만 나게 하는 뉴스를 제공해 주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6: 고마운 거 맞죠?
7: 네? 아, 예, 따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인과 집 뒷산을 산행하면서 네. 듣고 계시다는 박복현님.
6: 네, 부처님 덕인 거 맞습니다. 오늘이 대체일이죠?
7: 네, 그러니까요.
6: 네.
7: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민님은 좋은 아침입니다. 빨간 날이라 오늘은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로 함께 합니다. 남들 다 하시는데 JB 고생이 많아요.
6: 많아요. 네. 많은 거 맞습니다. 네.
7: 네, 그래도 이렇게 촌철님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6: 네네네.
7: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8: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본인 소유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9: 관련 업체의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20년 김용남 후보는 친동생으로부터 농업법인 1호를 인수했는데 2017년에 설립된 한 대부업체의 주소지도 농업법인 1호와 같은 주소로 돼 있습니다. 이 대부업체의 대표는 김용남 후보의 전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 현행 대부업법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 후보를 둘러싸고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 후보는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0: 제 동생이 운영을 하다가 법률

0: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경영상의 어려움도 토로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또 하나 줬습니다. 또 어떠한 탈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1: 하지만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지 2, 3년 됐고 이미 폐업한 상태라던 김 후보의 해명과 달리 이 대부업체는 지난해 9월에는 자본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고 지난 18일자로 대부업 등록을 갱신했다가 차명 의혹 보도 당일인 지난 22일 돌연 폐업했습니다.
2: 네, 좀 논란이 거센데요. 몇 가지 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김영남 후보에게 설명을 요구했다고 어제 밝혔는데 어젯밤에 김영남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풀리지 않는 게 있어서 추가에 더 추가를 해서 설명을 요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첫째, 김영남 후보의 주장은 동생이 어려워서 자신이 떠맡았다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그런데 왜 대표 이름이 본인이 아니라 전 보좌관이어야 했는지 이것 자체가 탈법, 불법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성립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부업이라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자 얼마 받았습니까? 이율 얼마로 책정을 했던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자, 김영남 후보는 최근 2, 3년간 신규 대출이 없었다. 그리고 대부업체 운영에 따른 배당 수입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배당 수입 이전에 업체의 이자 소득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 몇 퍼센트로 받았는지 이거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최근 2, 3년간 신규 대출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 대부업체가 설립이 된 게 2017년이에요. 그럼 최근 2, 3년 빼더라도 몇 년 동안 계속 대부업 해온 거잖아요. 이때 얼마 받았는데요, 이자.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 네, JB가 앞에 잠깐 언급한 대로 어젯밤 김용남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촌철님들도 어제 해명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채널 라이브에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JB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은 없었고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법률적 쟁송도 해결이 됐고 재판도 끝나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를 좀 누구한테 좀 넘길까 했는데 인수자를 찾기가 어렵고 청산을 하면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알아봤더니 청산 절차가 되게 오래 걸리고 번거롭더라. 뭐 이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급여를 받거나 배당 수익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다. 인수할 사람을 못 찾은 거다. 5월 18일 면허갱신도 사후적으로 보도 보고 알았다. 이런 내용을 해명을 했습니다. JB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명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2: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러워서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 23일 방영됐죠. TV조선 강적들에 나가서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 전라도 말의 거시기처럼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비보도 전제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듣는 분들이 불쾌한 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5.18로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 제가 좀 사과드릴 부분 사과드리고 잘못됐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2: 네. 더러워서라는 표현이 전라도의 거시기 표현과 비슷한 것처럼 해명을 한 게 이게 과연 타당할까? 일단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 같은 형식이 아니라 TV 토크쇼 뭐 TV에 나가서 잠깐 이렇게 하는 게 공식 사과에 해당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도 따라 붙습니다만 그냥 그건 넘어가겠고요. 다른 점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어떤 거죠?
2: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할 건 두 가지입니다. 5.18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 더러워서라는 표현을 쓴 사실. 그다음에 이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러워서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였습니까? 허위 해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한 건 앞부분뿐입니다. 그러면 더러워서를 서러워서로 허위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 내용 없습니다. 그럼 이건 송원석 원내대표가 추가 해명,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 조직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가 되든지 간에 국민을 기만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건 없나요?
3: 네, 많은 분

0: 바로 그 점을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공정님, 근데 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습니까? 라고 해주셨고요. 레드헤어님이 사과는 공식적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소식도 있죠?
1: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이른바 스타벅스 때리기를 멈추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강광희상 두 사람의 주장만 전해드리겠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간의 불매운동과 언론 시민단체의 비판은 얼마든지 자유다. 하지만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집권여당의 후보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이제 좀 적당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지난 22일 SNS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의 스타벅스 죽이기 마녀 사냥이 선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하다. 거대한 국가 권력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 실수를 빌미로 무자비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 평가는요?
1: 자, 두 사람의 주장은 아주 흡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민간의 문제에 왜 공적인 국가 권력이 개입하느냐라는 논리인데요. 자, 이런 정치인에게 환기시킬 게 있습니다. 5.18을 조롱, 5.18 폄훼 자체가 공적 사안이라는 점을 까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조롱은 국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한 5.18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특정한 정책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몇 안 되는 정치 역사적 합의물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적 사안에 대해서 공적인 국가 권력이 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입으로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립에 동의한다고 계속 말을 해왔지만 그러면서 몸은 계속 뒤로 빼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내란방지 개헌에 반대했던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스타벅스 코리아 어머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행위가 반복이 되면 자, 헌법전문 수립에 동의한다라는 이 그 말 자체는 별로 신뢰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좀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0: 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인천 연수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박종진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월 3일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이고.
0: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이죠.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소상히 내용을 밝힐지 좀 주목을 해보고요. 윤정빈님의 촌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말에 야구를 보며 보냈을 텐데 스박 사태 이후 SSG를 응원할 수가 없네요. 빨리 대표 사퇴하고 환급할 건 환급하고 야구 볼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지난 23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방문객이 일베 티셔츠를 입고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를 했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0: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저 혼자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일기장에 어떤 생각을 표현하든 그거는 누구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터치할 수 없죠. 근데 자 자꾸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던데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을 요구하는 표현 행위는 이런 개인적 표현 행위가 아니에요. 사회적 표현 행위를 두고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 등을 표현하는 행위를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사회적 표현 행위에 자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 표현 행위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고 공론이 조직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조롱과 모욕과 혐오 표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감정 배설에 불과한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공론을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사회적 노상 방뇨에 해당

0: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네. 시계요?
1: 로봇계 업체 대표 서성빈 씨가 김건희 씨에게 로봇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바세론 콘스탄틴 손목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해당 시계를 영부인이 착용할 제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할인받아서 약 3,500만 원에 구매를 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근데 노컷뉴스가 지금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씨 측이 최근에 서성빈 씨 측에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약 2,900만 원을 이체를 한 다음에 이 이체 송금 내역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0: 저 이제 돈 줬어요? 이건가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김건희 측은 이건 저기 뭐 청탁성으로 받은 게 아니라 구매 대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내가 잔금 치른 거다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송금해 주고 송금 내역을 지금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는 얘기인데
0: 네.
1: 자, 김건희 씨 측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구매 대행이었기 때문에 시계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밝혔다고 하는데 자 이러면 여기서 나오는 당연한 의문이 뭐가 있습니까? 자,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22년이에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내면 이게 되는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2022년에 받았던 시계 그러면 잔금 구매 대행이었기 때문에 잔금 줘야 되는데 깜빡해서 안 줬습니다. 아, 4년 동안 깜빡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재판 시작이 되니까. 자, 이걸, 이런 얘기 당연히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해명이 나왔는지 아세요? 김건희 씨가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잔금 지급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더마카한테 한 1,000만 원 빌려서 자, 4년 동안 안 갖고 있다가 자, 더마카가 저한테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때 가서 자, 이, 그, 저기 송금해주고 제가 요즘 공사가 다망해서 까먹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0: 네? 그걸 누가 성립된다고 볼까요?
1: 자, 지금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이렇게 이런 시도가 뭐냐면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 다시 말해 무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행위, 저기 돈을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루 이틀 늦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하루 이틀 뭐 대금 지급이 늦었다라면 그건 뭐 상황 논리상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아니 4년 묵혔다고 하는 게 어떻게 저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진단도 나온다고 합니다. 유무죄까지 가르지는 못할 정도겠지만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0: 아 그래요?
1: 또 이런 뭐 저기 그 전망을 하는 변호사도 있다라는 보도가 요 기사에 함께 담겨 있기는 합니다만 야, 요런 식으로 참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0: 아니 여행조아님 등 여러분들은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양형 사유예요? 라고 물어주고 계시거든요.
1: 그러니까 저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일단 질러놓고 안 걸리면 패스 걸리면 그때 가서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 너무 세상 사는 방법, 법에 대처하는 방법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러면?
0: 그러니까요. 달리자님은 말도 잘 만드네요. 구매대행이라니요. 이걸 누가 믿습니까? 아름다운 독도님. 내가 몇 년 뒤에 구매대행 비용 지급하면 저도 무죄입니까? 라고 물음표 3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판사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다음 달 26일이었나요?
1: 네.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지금 제가 왜 그러면 4년 뒤에 그러니까 대금 지급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변호사 측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잔금 지급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0: 네.
1: 김건희 측에서 요즘 정신건강 얘기를 계속합니다. 다른 재판 나가서도 그러고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려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4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그 정신건강 문제가 뭐였는데요? 그러면 지난 4년의 행적은 전부 다 정신건강에서 비롯된 국민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다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빚어진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가 기소된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것도 정신건강. 그래서 결국은 심신미약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혹시 이런 지금 전략을 펴고 있는 건가요? 뭡니까 도대체 이게?
0: 네, 이 법기술이 통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제이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미국 국무부가 지난 12일에 마코 루비오 장관의 지명으로 김정현 반공 청년단장을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이사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동서문화센터가 뭐냐?

0: 1960년에 미국 의회가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외교력 향상을 위해서 하와이 대학 안에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로 거쳐간 사람들을 보면 데이비 스트리웰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부도 있었고요.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있었습니다.
1: 네.
0: 상당히 위상이 있는 센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센터의 이사로 임명한 그러면 김정현 단장이 누구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하얀 하이바 쓰고 등장했던 사람들,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했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1: 기억하죠.
0: 그래서 이 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백골단을 자처하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통령 체포하는데 집회도 열었었거든요.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김정현 단장입니다.
1: 어허.
0: 이른바 백골단을 자처했던 게 바로 반공 청년단이었고 그 청년단의 단장이 김정현 씨였는데 이런 사람을 바로 이 연구센터의 이사로 임명을 했다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이사로 임명을 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임명 서한에서 루비오 장관이 밝힌 건 이런 겁니다. 김 단장이 탐사 기자, 제대 군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 연구 전문가 등 활동 이력이 동서문화센터 이사회에 큰 힘이 된 것이다. 네. 이런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계속 언론계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한국과 미국 간의 극우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지금 의혹과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건 같은 경우도 그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한 후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광님이 이건 마치 실시간 미국의 몰락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이래서 트럼프가 구해줄 거라고 했던 건가요? 라는 물음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고 딸라고.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려던 국제구호선단 활동가 430여 명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억류됐다가 석방이 됐는데요. 여기에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귀국은 하긴 했는데 짚을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분 가운데 한 분인 김동현 활동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2: 예, 귀국한 지 지금 사흘 되신 거죠?
3: 네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2: 예,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3: 지금은 우선 병원에서는

0: 항문근 융해증이라는 진단을 주로 받아서요.
1: 예.
0: 그 이제 공온이나 불타로 인해서 그 근섬유가 녹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들었고, 예, 그래서 좀 필요한 것도 좀 전신이 좀 필요한 것도 있고,
1: 예.
0: 병원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해서 좀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1: 아, 지금 입원해 계세요?
0: 네네.
1: 그러면 지금 입원 기간 한 어느 정도 걸린다라는 설명 좀 들으셨어요, 그러면?
0: 치료를 우선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네네. 우선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여기에 있어요.
1: 아이고. 예, 저희가 인터뷰 부탁한 게 우리 좀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아무튼.
0: 네.
1: 예. 참 건강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잖아요. 김하연 활동가.
0: 네네.
1: 이분도 얼굴 구타당해서 한쪽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0: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르기도 했는데요. 우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면에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해서
1: 예.
0: 여전히 귀 한쪽은 잘 안 들리는 상태이고요. 네, 그 치료를 하면서 후유증이 있을지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실례를 보시면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0: 네.
1: 지금 일단 납부될 당시 상황 좀 이렇게 좀 그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0: 납부될 상황에서는 우선 저희는 저녁 그 해가 진 다음에 올 걸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빨리 아침에 이제 납부가 시작이 됐고요.
1: 네.
0: 이제 바다 수평선에 군함이 두척 큰 군함이 두 척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리학이라고 불리는 아주 빠른 고무보트가 있습니다.
1: 그래서
0: 그 고무보트 두 대가 오는 걸 보였고 그 고무보트가 저희 배 양편에 왼쪽 오른쪽에 오면서 이제 그 배들에는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다 있었고요. 이 군인들이 이제 저희한테 배의 속도를 늦춰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배에 올라타고 이제 저희한테 무기가 없다는 걸 다 확인한 다음에도 이제 일부 일부 항해자들한테는 테이저건을 쏘거나 뭐 케이블 타이를 아주 과하게 묶어서 손에 감각을 느낄 수 없게 그런 식의 행동을 했고 이후에는 전부 다시 다 고무보트에 태워서 거대한 군함으로 네, 이동시켰습니다.
1: 그 거대한 군함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그 활동가님도 혹시 보니까 이 손에 포박된 상태로 이동하고 이러셨어요? 그러면?
0: 네, 이동할 때는 전부 다 손이 네, 묶인 채로 이동을 했고요.
1: 예.
0: 네, 이제 그 군함이라는 게 감옥선으로 개조를 한 배여서 실제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구금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 감옥선으로 불리는 그 군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군함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컨테이너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기본적인 물이랑 거의 먹을 수 없는 정도의 빵을 주고요.
1: 예.
0: 그 이후에 아주 추운 상황인데도 방학용품 같은 건 받지 못하고 아주 불결한 상황에서 그냥 계속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1: 네.
0: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군인들이 총이나 그런 어떻게 놓은 물대포 같은 걸 조준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고무 총탄인데요. 이제 고무 총탄이 고무로만 된 건 아니고 총탄을 고무로 감싼 그런 종류의 총탄입니다.
1: 예, 예.
0: 그런 총탄을 사람들한테 쏘기도 하고,
1: 네.
0: 제가 있는 배는 아니었지만 다른 배에서는 성광탄을 던진다거나 아주 가혹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해외 활동가 중에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도 나왔다는데 알고 계세요 혹시?
0: 성폭력 피해 말씀이신가요?
1: 예예.
0: 네네. 실제로 계속 그런 것들은 보고가 되고 있고 제가 거기에 있을 때에도 상습적으로 뭐 성추행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군함에서 감옥선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중에도 모두가 포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 포박된 상태의 수감자들을 항해자들을 계속 성추행을 하고 막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차서 소리치는 걸 들은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네.
1: 뭐 남녀 활동가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사를 고인들이?
0: 그건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남녀를 특별히 가리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1: 그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공개한 영상이 있어요.
0: 네네.
1: 바로 이제 여기를 찾아가서

0: 조롱하는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 영상 보셨습니까?
1: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그 사진으로 캡처한 것만 우선 봤는데요.
0: 네.
1: 네, 그 장관이 그 이제 그렇게 묶여 있는 활동가들을 조롱한 그 공간들이 군함선 내부의 공간이고 또 군함에서 내린 다음에 아슈오트 항구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가 지나온 그 곳의 네, 장면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거 구호 활동이잖아요.
1: 네,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것도 저희의 목표 중 하나이긴 한데요.
0: 예.
1: 네, 저희는 우선 항해를 하면서는 이게 비폭력 저항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이 이렇게까지 공해상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배들을 납포하는 데에는
0: 예.
1: 이게 단순한 꼭 자원봉사 활동이 그치지 않고 그들한테 아주 그들한테 위협이 되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고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려고 위협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단순 뭐 구호물품 전달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이제 국제적으로 발신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성격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1: 네네.
0: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이 수방대에서 추방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1: 네네.
0: 그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 석방되는 과정은 이제 언제 석방이 되는지는 그 직전까지는 알지 못했고요.
0: 네.
1: 이제 아슈도트 군함에서 내려서 아슈도트 항구에서도 다시 좀 몇 시간 동안 고문에 가까운 자세를 강요받았고 그 이후에도 그런 형식적인 이민국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추방이나 석방이 된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찰 구치소로 이동이 되고 비행기를 타고 네 저희는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0: 이게 다른 나라 활동가들보다 좀 빨리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1: 이제 다른 활동가들은 항구에서 다른 또 수용소로 한번 옮겨져서 그곳에서 최장 하루 정도를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나온 것은 맞는데, 지금 보고되고 있는 그런 그 폭력 행위는 저희도 예외 없이 다 겪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셨어요?
1: 네, 저는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사람들이 말을 해주어서 오해이다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언명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1: 우선은 국무회의에서 이제 외교부 차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의 말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현실을 말했다고 생각하고 또 공해상에서 납치가 되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걸 고려하자 그런 발언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0: 그 김하연 활동가에게는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하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관련 이야기를?
1: 네네. 저희가 이제 출국 이후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여권을 취소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0: 그러면 우리 활동가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1: 저에 대한 여권 문제가 되시죠? 저는 아직은 특별한 말을 듣지 못했는데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만약에 외교부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 우선 김하연 활동가에 대해서 내려진 조치도 뭐 절차상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은 결정이었는데요.
0: 예.
1: 그런 합법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개인이 이동할 그런 자유 그리고 집단 학살에 저항하는 이런 행동을 이렇게 막는 조치를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저희가 항해를 하면서 만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자국민의 여권을 이렇게 바로 취소하는 경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0: 예, 그럼 이게 구호활동 하는데 좀 지장이 좀 있지 않겠어요?
1: 네네, 아주 큰 지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계속 이런 결정을 내버려두면 앞으로도 다른

0: 우리나라에서도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여권법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그 외교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건 우리 활동가님들의 신변 안전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그런데 신변 안전을 신경을 썼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게 불법 그 추방된 이후에도 계속 저희한테 뭐 네,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그 대사관 분들을 만났을 때나 이후에 태국으로 경유해서 이동할 때나 저희는 한국으로 한 번도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뭐, 네, 태국에서도 계속 불법 추방자 신세로 그냥 화장실 앞에서 있는 그런 물만 마시고 다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거든요. 뭐 영사랑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1: 석방된 후에도.
0: 네네. 그래서 네, 뭐 석방이나 네, 뭐 불법 추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 빨리 이 문제를 뭐 보이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만 이해가 되지 사실 저희를 위해서 외교부가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생각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아무튼 그 우리 활동가님도 그렇고 김하영 활동가님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0: 네,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빨리 좀, 그, 완치되시기 좀, 그, 기원을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아유,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감사드립니다.
1: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김동연 팔레스타인 구호 활동가였습니다.
2: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정영진 회장이 내일 대국민 사과를 뭐 한다고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1: 지금 이 그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3: 저희는 이게 그냥 개인의 실수다, 일탈행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결국 신세계 그룹의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세계 그룹 차원의 문제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뭐 사퇴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시스템 전체를 좀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3: 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한다면요. 하나는 이러한 마케팅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1: 네.
3: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내부에서 걸러지지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네네.
3: 아시다시피 신세계그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22년에도 정영진 회장의 SNS에다 멸공이라는 태그 올려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마트라든지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일어났었고
1: 네.
3: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지적했는데 2024년 4월 16일이 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는데 그때도 약간 이제 배를 침몰시키는 이제 신화 속 존재의 사이렌 이걸 네. 좀 사용해서 이벤트를 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1: 예.
3: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신세계로서 반복되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왜 걸러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다음부터 저희 참여연대만 해도 이런 외부로 나가는 문구 하나 하려고 하면 담당자라든지 뭐 팀장이라든지 홍보팀 담당 임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크로체크를 하거든요.
1: 네네.
3: 근데 이제 탱크데이라든지 뭐 책상에 탁 이런 문구가 이제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게 통과된다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정영진 회장이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네. 어떤 내용이 반드시 담겨된다고 보세요?
3: 일단은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1: 네.
3: 뭐 그냥 단순히 메시지만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직접 회장이 뭐 5.18 유가족분들이라든지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좀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1: 네네.
3: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왜 신세계 그룹에서 계속 반복되는지 좀 진상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부에서 왜 안 걸러지는지 시스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임직원들의 역사인식이 문제인 건지
1: 예.
3: 또는 조직 내에 이런 문화가 있는 건지 이런 예. 좀 원인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1: 알겠습니다.
3: 또 하나는 이제 그 2중 3중의 크로스체크 시스템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1: 예.
3: 이게 이제 문제는 기업 내부의 문화라든지 이런 게 분위기가 약간 이런 극우적인 표현이 좀 일상화되어 있고 용인이 되는 분위기다.

0: 하면 이게 크로스체크 시스템 만든다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1: 예.
0: 그래서 왜냐면 이거 봐도 여러 사람이 본다고 해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일단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좀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팀장님을 인터뷰에 모신 직접적인 계기가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과의 상관성 문제를 좀 제기를 하신 게 있죠.
0: 네, 맞습니다.
1: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0: 일단 국민연금이 지금 이마트,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의 2대 주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국민연금이 당연히 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라서 이 이마트의 여러 가지 이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이 그, 실제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지배구조 관련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기업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마트 주식이 이제 1,000원만 떨어져도 국민연금이 22억 정도 손해를 보거든요.
1: 어이구, 예, 예.
0: 그러니까 5,000원만 떨어져도 100억 정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하늘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적극적으로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입을 해서 내부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0: 그렇죠.
1: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0: 네.
1: 근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행보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던데요.
0: 그렇죠. 그게 국민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업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단계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1: 네.
0: 뭐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비공개 대화라고 해가지고 기업에 비공개로 뭐 공개 서한도 보내고 뭐 개선 대책도 요구하고 경영지 면담도 요구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네. 네, 네.
0: 이제 이런 걸 1년간 했는데도 이제 안 되면 뭐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데도 안 되면 뭐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가고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예, 예.
0: 일단은 뭐 비공개 대화부터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공개 대화 수준에서도 뭐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자료 요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선 대책 요구 뭐 대표자 면담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일단 비공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이래도 개선이 안 되면 이제 차차 단계를 좀 높여가야 될 것 같고요. 그 국민연금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문제는 이전에도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국민연금 꼭 주식을 팔아버리더라고요.
1: 예예.
0: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 뭘 하려고 해도 이제 그 주식을 5%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 문제에 좀 손실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주식을 팔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1: 지금 이제 그 여러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코리아와의 행사.
0: 네.
1: 이런 걸 지금 중단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이에 대해서 지금 그 야당의 국민의힘은 왜 민간 영역에 그 국가 권력에 나서서 이러느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던데.
0: 네.
1: 근데 그럼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가서 국민연금까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5.18 이슈라는 건 그냥 단순히 국민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5.18 정신을 헌법에도 넣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우리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한 건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이런 행위들을 용인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 그리고 기업들의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주주라든지 국민연금에 이제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그냥 손실을 두고 볼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영진에게 이제 재벌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 그 또 한 가지 이제 제기됐던 문제가 그 선불 충전금 있잖아요.
0: 네네.
1: 이걸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어떤 이 허점도 좀 이번에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0: 그렇죠. 이제 선불 충전금이 이번에 알려졌지만 그 규모가 한 4천억 정도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게 이자 수익만 해도 뭐 한 400억 정도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국민들이 먼저 낸 돈을 가지고 이마트와 신세계가 이걸로 다시 이자 노름을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공정위가 표준계약서에다가 이게 60% 이상 써야만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1: 그렇죠.
0: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자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과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공정위도 좀 사실 60%보다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계그룹이나 스타벅스 코리아에 이제 전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이라도 좀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전액 돌려주는 게 더 이상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내일 정영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 계속

0: 현상에 그게 포함이 될지 이걸 좀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1: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또 한 가지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이 스타벅스 매장 노동자들에게 막 여러 가지 험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사고는 이제 기업 총수라든지 또는 이제 그 담당 직원들이나 그렇지. 임직원들이 그걸 못 걸러서 벌어진 일인데.
0: 그렇죠.
1: 결국 이제 그걸 마주하는 이제 뭐 상담 노동자들이라든지 또는 매장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이제 노동자분들이 꼭 험담이라든지 여러 항의를 받게 되는 게 문제인데.
0: 네.
1: 여기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안전 대책이라든지 보상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0: 기업에서 그런 무슨 뭐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1: 그렇죠. 정영진 회장이 내일 이제 대책 발표할 때도 좀 이런 노동자 안전 대책이라든지 보호 대책 이런 분들이 상당히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0: 예.
1: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상담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이런 대책도 같이 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0: 그러니까 뭐 이거에 스타벅스 코리아는 다 지금 100% 직영이죠.
1: 네, 맞습니다.
0: 직영이기 때문에 뭐 점주 이런 이야기는 좀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본사의 어떤 하여간 그 행위와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나오는 이 문제가 좀 반복이 되는 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뭐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노동자들 그다음에 스타벅스 또 납품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0: 그렇겠죠. 그렇죠.
1: 거기도 이제 매출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손실을 볼 테니까요.
0: 그렇죠.
1: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내일 정은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실제 이후에 이제 사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텐데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국민연금 그다음에 입점 업체 아니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의 피해도 좀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뭐 보상 대책이라든지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납품업체 피해가 바로 이제 뭐 직격탄으로 가는 거죠. 매출이 그만큼 떨어진다면 피해가 전부 다 납품업체로 가게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그리고 이번 또 스타벅스로 끝나는데 뭐 이게 뭐 점점 커져서 이제 이마트라든지 다른 계열사로 번진다고 하면 뭐 이마트 입점에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피해가 이제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고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0: 그러니까 정말로 딱 필요한 게 결자 해지 이거인 것 같은데 내 라이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이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 동네 내일 누가 만들까요?
2: 바로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듭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투표용지 7장 모두 신중한 기표 부탁드립니다.
2: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주세요.
1: 미래를 위한 선택.
2: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3: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5: 그러게.
4: 그린 이거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5: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4: 엔진은 그린 이거 보링 공장이래.
6: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7: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토크 콘서트 기억을 넘어가 5월 26일 오후 7시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경석, 김준수, 민우혁, 앰비규어스 댄스팀, 아미보이스, 이영규의 감동의 무대도 이어집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경품이 마련된 참여형 콘서트 5월 26일 오후 7시 기억을 넘어에서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국립경국대학교가 주최하고 안동 MBC가 주관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합니다.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재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대체 휴일인 오늘까지는 맑고 덥겠고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집중 호우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0도, 오늘 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낮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으로는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 산지로는 이미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남해

0: 강원과 제주도 중심으로 내리다가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로는 최대 300, 남해안으로는 최대 20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모레 새벽부터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러 곳이 뜨겁습니다만 가장 뜨거운 곳이 바로 부산 지역인 것 같은데요. 그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정연우 국민의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지역구가 바로 부산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국민의힘 시각에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반갑습니다.
2: 네,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지금 부산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3: 부산에 지금 곳곳에서 초졌던 지역이 많습니다. 네. 열기가 뜨겁고요.
2: 예.
3: 아마 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해라 주문도 많지만 이재명 정부 폭주에 대한 비판이나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 불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어떤 지지층이 좀 그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까?
3: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은 아마 일제감지 표 결집이 이루어졌죠.
2: 예.
3: 그래서 다만 전재수 후보의 까르띠 의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역풍 등으로 개인적으로 볼 땐 지지율이 아마 박스권에 갇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3: 하지만 이제 저희 중도 보수, 저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결집이 좀 늦고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봅니다. 백종지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럼 아직도 결집의 여지는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3: 저는 마지막에 지금 부산 사람들이 뭉치는 효과는 마지막에 움직인 게 컸습니다.
2: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발 내지 여권발 요인을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발 네. 요인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의 요인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그러면?
3: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적지 않은 불만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2: 예.
3: 이 부분들은 뭐 웬만한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의하고 있고요.
2: 네.
3: 그 부분들은 저는 정당 비호감도에 대한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정당 비호감도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지도, 정당 비호감도가 7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현 지도부에 대한 상당한 비호감도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쏟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2: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부산시장 선거보다 어찌 본다면 부산 국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더 이제 뜨거운 것 같은데 좀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혹시 부산 지역 의원들이 모여서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3: 그게 뭐 꼭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건 아니고요.
2: 예.
3: 시장님이 주재하는 보통 이 주말에 전략회의를 엽니다. 의원들하고.
2: 예.
3: 그 자리에서 이제 시장님 나가시고 저희들끼리 이런저런 환담을 하는 자리에서 아니 뭐 그 당시에 뭐 좀 이슈가 되는 국구감 얘기를 이것을 주고받았던 거죠. 꼭 당일날 논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한 건 아닌데 현장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2: 그 자리에 혹시 의원님도 계셨고요?
3: 네네 있었습니다.
2: 근데 좀 그 단일화 논의 그러면 아 이게 단일화가 필요하다.
3: 네.
2: 뭐 내지 뭐 단일화가 뭐 되겠느냐 뭐 얘기가 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3: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웬만한 당상도 부산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 네네네.
3: 하지만 이게 지금 단일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2: 그렇죠.
3: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2: 이견이라면 어떤 이견일까요?
3: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2: 예.
3: 지금 현재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상 선거일이 지금 한 열흘 이내로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협상에 의한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식의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냐. 그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2: 예, 네, 네.
3: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지금 아직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선 의원들이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논의하는 게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후보 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2: 물론 그렇긴 하죠.
3: 후보들이 결심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2: 그런데 그러니까 협상의 단일화, 다시 말해서 후보 간 단판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사퇴하고 한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지금 그 진단을 하셨으면 현실적인 방안은 원샷 여론조사 단일화 말고는 없는 거 아닌가요?
3: 그게 협상에 한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2: 이런 그 오히려
3: 뭐 이런 류의 그 하나의 툴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단일화가 아니라
2: 오히려 그게 협상에 한 단일화다.
3: 저는 중도 보수 유권자들 저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단일화가 결국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방식 후보나 장동욱 대표와 목소리가 별개로 그분들은 이제 단일화를 안 된다고 하는 있지만
2: 네네.
3: 보수 세력

0: 이게 승리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 압박은 상당히 아마 거센 것으로 저도 여러 경로를 듣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잠깐.
0: 결국 단일 압박이 이런 민심의 의혹을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1: 조금 전에 잠깐 이제 그 국민의힘 비호감도 70%를 언급을 주셨는데, 요거 잠깐 네. 조사 내용 좀 전달하고 질문 이어갈게요.
0: 예.
1: 요거는 이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였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비호감도가 73%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0: 그러니까 네네.
1: 밑으로부터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무튼 그 밑으로부터 압박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후보가 단일화는 안 돼도 한쪽 후보한테 몰아주는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유권자들이 아니면 그래서 어떤 후보의 어떤 특정한 선택을 끌어내는 걸 언급을 하시는 건지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걸까요? 그 밑으로부터의 단일화라고 하는 거예요.
0: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수 후보가 격돌하는 이 3파전 구도지 않습니까?
1: 네네.
0: 2년 전 제 지역구인 수영구에서 제가 직접 겪었던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 보수 후보가 나눠졌지만 마지막까까지 지금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습니다.
1: 네네네.
0: 합친 경우에 만에 하나 이제 보수 후보가 합칠 경우 이길 수 있다면 관건은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진행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서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주목을 받을 대목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마 사전투표 전후에 주민들의 전략적 투표 성향이 발동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부산 수영에서는 사전투표를 전후해서 급격하게 표 쏠림이 일어났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0: 이제 후보가 뭐 중간에 그만둔 드랍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상황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표 쏠림으로 가지 않을까.
1: 아,
0: 몰아주자는 심리로 가지 않을까.
1: 결국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네. 지난 총선 때는 우리 후 그 의원님하고 이제 장해찬 후보.
0: 네네.
1: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그때의 판과 지금의 판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까?
0: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정당 비호감도를 얘기하면 한다는 것은
1: 예.
0: 지금 우리가 얘기한 공당의 후보 중요합니다.
1: 예.
0: 국민의힘 공당의 후보가 선출되고 후보가 확정되면 웬만한 좀 강경파 보수 패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힘 후보가 확정된 순간 지지율이 급반등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다.
1: 네네네.
0: 그게 저는 국힘의 과연 국힘을 바라보는 일반 대중의 시선이 어떤 건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당이라는 게 2년 전 국민의힘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 아하.
0: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2년 전하고 공당이라는 또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재명 전재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으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은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다. 그건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현재 구도나 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국가선거를 더욱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이유 같습니다.
1: 지금 뭐 의원님이 그 실명만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 사실상 한동훈 후보로의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한 게 맞나요?
0: 그렇게 뭐 단언할 수는 없고
1: 예.
0: 지금 저는 여론조사상의 추이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1: 예.
0: 이 추세가 제가 2년 전에도 이 여론조사 추세가 2등 3등 구도가 굳어지면서 표본이 벌어졌던 것.
1: 네네네.
0: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정치적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어차피 지금 3자 구도잖아요. 부산 북가구.
0: 네네.
1: 그러면 그 두 명의 보수 후보 가운데 그 한 사람의 그 지지율이 내지 득표율이 몇 퍼센트 정도로 한정이 돼야만이 유권자에 의한 보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0: 그 수치를 우리가 예단할 수 없죠. 요조가 또 여론조사가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것이 공표 여론조사가 나오는 순간 많은 지지자들이 그런 걸 보고 한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2년 전에도 제가 주변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장해찬 이렇게 3자 구도의 여론조사 순위가 결정되고 있어 굳어지면서 사전 투표를 전후해서 몰아주자고 쏠리자는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때 깜깜이 공표 여론조사 공표 안 된 기간에
1: 예.
0: 제가 받은 비공 내부 조사에서는 확 1, 2, 3, 순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굳어져 있고 1, 2가 바뀌었습니다.
1: 현실적으로 그 두 명의 보수 후보 가운데 열세 후보

0: 후보가 만약에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1: 그게 꼭 지금 현재 숫자로 가지고 네. 몇 표 얻고 몇 프로 이런 몇 퍼센트 이런 지지율을 받는 이거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어요.
0: 알겠습니다.
1: 그 흐름이나 추세가 중요한 거라고.
0: 그럼 여기는 또 이제 그 하정 후보의 어떤 그 득표력이 또 그러니까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1: 네, 그렇죠.
0: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그 최고위원이 하정우 파이팅 이거 외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1: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선거장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뭐 편하게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덕담 수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지금은 약간 분위기라는 게 또 시간하고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아주 과열되는 시점에서의 얘기가 덕담도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같은 얘기를 해도 상황과 시점이란 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민감한 시기엔 약간의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
1: 네.
0: 그러나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삭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이건 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좀 반응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1: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삭발까지 네. 하는 건 또 저는 친모가 직접적으로 하신 부분도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마음이 아픕니다.
0: 네.
1: 하지만 과연 그런 것 이소 해서 선거 판세가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선거 캠페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접근할 부분과 냉철하게 또 캠페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충분히 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 부산 북갑의 이 뜨거운 분위기가 혹시 부산시장 선거 판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0: 네.
1: 아마 이 부분들은 부산에서 지금 출마하고 있는 시장님을 포함해서
0: 네.
1: 시장님 후보를 포함해서 구청장, 광역, 기초위원만 한 200명 가까운 분들이 네. 뛰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당 이분들의 선거는 결국은 과연 이 보수 세력이 뭉치고 갈 것이냐 흩어지고 갈 것이냐 중장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뭉치고 흩어지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보수 진영이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는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0: 네네네.
1: 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한 경남 울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들은 전국급 선거기 때문이죠.
0: 예. 그럼 이게 직접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1: 당연히 끌어올리죠.
0: 아, 그래요?
1: 당연히 끌어올리죠. 이게 지방선거 보통 투표율 50%에서 60%만 못 미치는 선거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거 중에 북갑 선거는 보궐선거 자체를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관심도가 워낙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걸 끌어올린다고 봅니다.
0: 그러면 좀 범위를 넓혀서 부울경으로 확대를 해도 더 넓혀서 영남으로 확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역의 지금 분위기 흐름이 어떻다고 분석을 하세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영남, 대구, 경북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예. 인접한 경남과 울산
0: 예.
1: 아마 이 부분은 부산 선거와 아주 연동이 돼 있습니다. 2년 전 재선거하고 얘기를 다시 빗대면 서영구 선거가 부산의 한 지역구였지만 여기서 보수 세력이 어떻게 응신을 놓고 인접한 다른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0: 예.
1: 다른 지역 주민들도 서영구의 표심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럼 다시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0: 예.
1: 무너지면 흩어지는 겁니다.
0: 예. 그런데
1: 결과가 크다고
0: 아까 이제 잠깐 그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1: 그건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 거예요.
0: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한 후보 요인으로 해서 상세가 될 수가 있는 걸까요?
1: 그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벌어진 상황이겠지만
0: 네.
1: 저희 당의 향후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좀 이견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 아닙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이 부분을 바라는 저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생각까지 보수들이 합쳐야 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이 합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 문제까지도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죠.
0: 야, 이게 국민의힘 어떤 건 이제 그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여기에까지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다.
1: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내부도 그렇지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업 후보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여당 후보로. 여당의 2층 타격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할 대목이겠지만
0: 예.
1: 저희 당 내부에서도 보수 세력 꼭 정당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보수 세력이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과거 개헌과 탄핵 이후에 당을 제대로 걷는지 안 걷는지까지도
0: 예.
1: 한번 짚어보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는 거죠.
0: 그러면 정반대의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구합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
1: 네.
0: 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2등과 3등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0: 그래도
1: 책임론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하지만 2등과 3등의 책임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0: 그렇게 분석을 하시고 그럼 네네. 또 하나 이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북과합에서 계속 이제 지역 기반을 다져왔고
1: 네네.
0: 이게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에게 이제 큰 힘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이 분석은 유효합니까?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1: 지금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을 거의 회복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0: 네.
1: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재수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것일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하정우 후보도 그 부분을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속도라면 40% 후반대로 가야 됩니다. 하정우 근데 지금 30% 후반대에서 멈춰 있어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기나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도 있겠지만
0: 예.
1: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재수 텃밭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나 전재수 사람을 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0: 그러면 지금 하정우 후보가 이제 우리 의원님의 진단했던 박스권에 갇혀버렸는데,
1: 네.
0: 박스권에 갇혀버린 게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전재수 후보에게 제기되는 뭐 까르띠에 의혹이라든지,
1: 예, 예.
0: 뭐 이제 조작계수 특검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갇혀버렸다? 이렇게 분석을 그렇죠. 하시는 걸까요?
1: 그 부분에 이제 좀 잦은 말실수나 여러 가지 좀 한계를 보였던 부분들도 이렇게 덤으로 얹어진다고 봅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 지금까지 이제 하셨던 의원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지금 그 보수층에서의 결집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유권자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는 유권자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부산 북갑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
1: 네.
0: 요지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1: 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혹시 너무 일방적인 희망은 아니실까요?
1: 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0: 그렇게 분석을 하신다. 그러면 네. 막판 변수는 뭐가 될까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1: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좀 발언이나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수 진영 내부에서 보수 세력은 결국은 마지막 어느 저 부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판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사전투표 전에 사전투표 표심을 흔들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고
0: 예.
1: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좋은 중요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0: 그 특단의 대책이 네. 뭐예요? 의원님?
1: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는 드렸는데요.
0: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정연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디올이 700만 원 상당의 한정판 가방 수리를 맡긴 고객을 기만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애초에 파리 본사로 보내서 수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안내와 달리 서울 성수동의 한 사설업체에 맡겨서 수리를 진행한 게 드러난 건데요. 피해자 가족이 그 사설업체 SNS 영상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을 일이었던 거죠.
0: 좀 더 스토리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 네. 이 고객 A씨가 가방을 구매한 게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구매를 할 때 국내에 단 한 점만 들어온 희귀 라인이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잘 사용을 해오다가 그 가방 외부에 붙어있는 비즈, 장식이 두세 개가 떨어져서 이제 2024년 12월에 강남 매장에 가서 수리를 맡기게 됩니다.
0: 네.
4: 그러니까 직원이 파리 본사로 보내서 수리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수리가 1년이 넘도록 진행이 되지 않았고 올해 2월에 A씨가 직접 다시 매장에 문의를 하니까 일주일 내로 들어온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틀 뒤에 갑자기 파리에서 제품이 도착했다라는 문자를 받고 가방을 돌려받은 거죠. 근데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3주 뒤에 A씨의 딸이 우연히 국내 사설 수선업체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그 어머니의 가방을 수선하는 장면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A씨도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설마 내 가방이겠어? 라고 했는데 이 비즈의 위치나 가방 상태를 하나하나 영상과 대조를 해보니까 그 디올이 파리 본사에서 수리를 했다라고 설명했던 그 가방이었던 거죠. 직접 매장에 문의를 했던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 매장 측에 연락을 했지만 처음에는 파리에서 수리한 게 맞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 이제 A씨가 그러면 택배 송장, 작업 지시서, 입출고 날짜 같은 증빙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 국내에서 수선이 진행됐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후에 디올 코리아 영업 총괄 부사장이 A씨한테 직접 사과를 하겠다면서 문자로 연락을 해봤는데 그마저도 A씨의 이름이 아닌 엉뚱한 고객의 이름이 적힌 문자로 사과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씨 입장에 상당히 형식적인 대응으로밖에 느낄 수 없었던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저희 남편이 선물을 해준 건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날 사준 거여서 그냥 소장하고 있었었죠. 황당하다는 말 갖고는 설명이 안 되고 거짓말을 대기업이 했다는 게 매우 좀 배신감을 많이 느꼈달까요? AS라는 게 사실은 그들만의 영역인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5,000원짜리가 됐던, 500짜리가 됐던, 아니면 뭐 5억짜리가 됐던 간에 저희가 받아야 할 서비스와 그들이 준 신뢰의 값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2: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이분은?
0: 그래서 이제 형사고소까지 가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디올 측이 마지막에 얘기를 했던 게 파리 본사에서 수리한 게 아니고 국내에서 했다라는 게 전부였고, 그렇다면 도대체 1년 2개월 동안 이 가방이 어디에 있었던 건지, 어떻게 수선을 하게 된 건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파리 본사 수리라고 안내를 했던 부분은 소비자를 속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수리 과정에서 원형 보존을 무시하고 멀쩡한 장식도 떼어서 임의로 붙인 것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재물손괴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도 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조사로 혐의가 인정이 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 제보들이 형사까지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4: 그런데 이거 형사를 가지 않으면 1년 2개월 동안 가방이 어디 있었는지, 실제 수리가 이루어진 건지 절차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공개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절차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무력한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 네. 더군다나 A씨의 딸이 진짜 우연히 그 영상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을 일이고,
2: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디올 같은 경우는 장인, 뭐 전문가, 공식 절차, 최고 수준의 AS를 브랜드 정체로 내세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이 거대 글로벌 기업의 어떤 폐쇄적인 시스템이 결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나 정보 제공의 그런 권리, 자기 결정권을 얼마나 쉽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2: 이게 얼마짜리라고 했죠?
0: 700만 원입니다.
2: 엄청 비싼 거잖아요.
0: 네,
2: 그
0: 그렇죠.
2: 비싼 가격에 이게 그 재료값만 들어가 있겠습니까?
0: 그렇죠.
2: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지금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0: 훨씬 크죠.
2: 그 브랜드 가치에는 고객에 대한 고객의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인 거고.
0: 네.
2: 근데 그걸 정면에서 위배한 거잖아요. 그럼 토해내야죠, 뭐.
0: 그렇죠.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2: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그냥 사과하고 이제 퉁치고 넘어가자 이런 입장이었대요?
0: 아직까지는 아무런 설명이나 뭐 답변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걸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2: 뭐새 상품으로 교환해준, 아, 이건 너무 중저가 시장에만 확인이 되는 건가요? 이런 고급 브랜드에 그런 거 없나요?
0: 모르겠습니다.
2: 아, 예,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7: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9: 깜빡 말고 캡박스부.
8: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9: 깜빡 말고 캡박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스부로 예방합니다.
8: 캡박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1: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1520원 선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마침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치솟는 환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변수가 될지 잠시 후에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2년간 6만 6천 가구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꽤 많은 물량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채우겠다는 건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죠. 5월 25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의 최정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환율 얘기를 제일 먼저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달러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1,500원대로 올라가서, 마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환율이 또 얼마예요?
2: 네, 지난

0: 지난 22일 달러 환율 종가가 예. 1517.2원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1500원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737억 8천만 달러였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의 4배 수준입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데 왜 달러 값이 자꾸 올라가는 건지 진짜 궁금해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일단 워낙 좋고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단 기업들이 해외 공장 투자나 인수합병, 미국 투자 계획 때문에 달러를 계속 쌓아두고 있고요.
1: 아, 안 갖고 온다.
0: 네.
1: 어차피 나갈 달러라고 생각하고.
0: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크게 늘었잖아요. 사업개미라고
1: 예.
0: 하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도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과 채권 비중을 좀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1: 나가는 달러가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네요.
0: 그렇습니다.
1: 아니, 그래도 이렇게 단군 이래 최대 수출을 이렇게 매번 신기록을 경신하는데도 그래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증권 투자 등을 반영한 금융계정 순자산이 예. 1분기에 654억 달러를 넘었어요.
1: 사업개미랑
0: 그러니까 네.
1: 국민연금 네. 등이 해외 투자하러 갖고 나가는 달러가
0: 그렇죠.
1: 1분기에 654억 달러?
0: 네. 이게 아까 경상수지 흑자가 738억 달러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벌어들인 달러와 거의 맞먹는 규모가 해외 투자로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1: 예.
0: 여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고 있는 것도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만큼 차익을 실현하려고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달러 수요가 커졌고 이게 이제 원화 약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파는 건 이건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0: 네.
1: 뭐 이제 셀코리아 하려는 게 아니라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 조금 좀 비중 줄여서 파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0: 맞습니다.
1: 뭐 그렇긴 하더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들어온 달러만큼 결국은 나가는데 어느 나라든 똑같죠 사실은.
0: 그렇죠.
1: 달러가 안 들어온 만큼 외채를 끌어들여서 만들기도 하고 많이 들어오면 남는 만큼은 어떻게든지 그 쌓아놓고 외환 보유액으로 해놓고 이제 미국 국채를 사든지 하니까
0: 네.
1: 결국은 들어온 만큼 나가고 나간 만큼 들어오는 거긴 한데 이제 우리가 환율이 이렇다는 건 빠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강하게 가파르다 뭐 그런 네.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하여튼 뭐 조금 불안하긴 하고 좀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0: 네.
1: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얼마 전에 또 글을 올렸는데 주말 사이에
0: 네.
1: 고환율, 뭐 고물가 이런 게 걱정할 건 아니고 성공의 비용으로 봐야 된다 이런 요지로 해석되더군요.
0: 그렇습니다.
1: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0: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젯밤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을 두고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의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래서 환율 숫자 자체만 보고 위기라고 볼 게 아니라 외화 자금 시장에서 실제로 달러가 부족한지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외환 위기처럼 나라 안에 달러가 말라붙은 상황과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1: 이거는 네.
0: 네 그렇다고 이제 고환율을 가볍게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고유가까지 겹치면 물가 부담이 커지잖아요. 특히나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부터 타격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1: 예.
0: 김 실장도 그래서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취약계층 지원, 비축 물량 조정 같은 뭐 정책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했고요. 사실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고위 당국자의 이런 발언이 자칫 우리 정부가 고환율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는 점입니다.
1: 그게 좀 예민하게 느껴지더군요.
0: 네.
1: 원래 고환율을 이제 인정할 거야. 1600원 가까이 가더라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어쩌겠어 외국인들이 주가 많이 올라서 팔고 나가는 걸.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라면.
0: 네.
1: 그런 거라면 뭐 알겠는데 이러면 환율을 외환시장에서는 아 정부가 신경 안 쓰는 환율이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그냥 밀고 1,550원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서
0: 맞습니다.
1: 자칫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정부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가 진짜 이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0: 맞습니다. 이게 외환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이라는 표현이 워낙 약세에 베팅하는 세력에는 우리 당국이 환율 상승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로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이렇게 생각하면 경제의 모든 현상이 다 성공의 비용인데 저성장 저물가도 옛날에 고성장 했다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1: 네.
0: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1: 그렇죠.
0: 일본이 치열하게 많이 이제 뜨겁게 성장하던 때의 반작용이니까 다 성공의 비용이면 모든 경제 현상은 그렇죠. 다 성공의 비용이고 실패의 반작용인 건데.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만 당연한 얘기고.
1: 예.
0: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싶긴 하더군요. 예.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금통위 열고 금리를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1: 네. 오는 28일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인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는데요. 환율이 지금 1,520원에 가까워졌고 국제 유가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뒤로 밀리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한은이 섣불리 금리 인하 신호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0: 예.
1: 물론 한은이 이제 환율만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원화 약세가 길어지면 물가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도 환율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환율만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야 비싼 금리 보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을 테니까.
1: 맞습니다.
0: 얘기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는 동결하더라도 물가 환율 불안을 경계하겠다. 필요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좀 매파적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물가만 봐도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쪽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하나 좀 보죠. 지난주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게 이제 판매가 시작됐고 이게 뭐 계속 파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어서.
1: 네.
0: 근데 이게 금방 다 동났다고 하더군요.
1: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금요일이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가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사실상 완판 분위기였습니다. 하루 만에 11개 판매사의 배정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전체 판매 한도의 87%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이번 주 초에 올해 배정된 6천억 원 한도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흥행 배경은 비교적 분명한데요. AI, 반도체, 방산, 2차전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한다는 성장성에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먼저 떠안는 구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손실의 20%까지는 정부 재정이 먼저 부담합니다. 여기에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40%로 소득공제 해주고요. 또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배당 소득이 생기면 15.4% 세율이 적용되는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배당 소득 세율이 9.9%입니다.
0: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무조건 좋은 건데
1: 네.
0: 주식 투자를 하는데 소득공제도 해주고 정부가 손실 라면 메꿔주면
1: 네.
0: 당장 달려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문제는 요즘 잘 나가는 뭐 반도체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적자 나는 회사들에 주로 이제 투자하는 게
1: 네.
0: 목적이고 또 거기에도 투자가 돼야 또 그런 회사도 또 뭐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유망한 기업들한테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0: 아니요. 유망하지만 적자나. 유망하고 적자 안 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투자하니까
1: 네.
0: 이렇게 나설 필요까지는 없고
1: 네.
0: 꼭 적자 나는 회사만 골라서 한다는 뜻은 아닌데
1: 네.
0: 이제 그 뭐 기술 특례 상장 회사라든가 장외 기업들이라든가 아무튼 이제 온기가 잘 안 가는 기업들한테 좀 가자는 취지 같긴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사실은.
1: 아 예.
0: 어쨌든.
1: 그래서 이제
0: 아쉬운 분들은 어떻게 언제 또 팝니까?
1: 일단은 금융당국은 아직 추가 판매가 확정된 건 아니고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응이 워낙 좋아서 하반기 추가 판매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0: 예.
1: 다만 이 상품은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환매 금지형 펀드고 원금 전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좀 고민을 해보시고 5년간 묶어둘 여유 자금인지를 먼저 좀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0: 예. 자, 최정희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부동산 얘기인데.
1: 네.
0: 전월세 올라간다. 이거는 뭐 진짜 물량 부족 때문에 그런 거겠죠?
2: 네, 그렇습니다.
0: 대책을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 네, 이제 정부는 전월세 매물 부족의 현상에 그 시작점을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빌라, 이른바
2: 네,
0: 빌라.
2: 네, 맞습니다.
0: 예, 예.
2: 그러니까 비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탓에 아파트로 전월세 쏠림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인데요.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지난 10년간의 이제 평균치 대비 20에서 30%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0: 예.
2: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제 LH가 비아파트를 매입해서 전세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를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규제 지역에 6만 6천 가구의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부 돈으로 빌라 짓겠다는 게 아니라 그

0: 시중에서 빌라 같은 걸 사들여서 공급하겠다라는 의미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빌라 중에서도 이제 이미 지어진 빌라가 있고 이제 막 그 착공하지 않은 빌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들여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방식인데요. 이게 과거 2년간에 비해서 한 두 배 가량 더 공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0: 예.
1: 네, 이게 여기서 말한 수도권 규제 지역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하고 뭐 과천, 뭐 성남 해가지고 우리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토지 허가 구역 이렇게 지정된 12곳을 말하는데요.
0: 이들 지역 인기 지역이겠죠, 인기 지역.
1: 네, 맞습니다. 예. 매물이 부족할 지구이기 때문에 또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0: 그 뭐 너도나도 다 아파트에 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이게 물량도 부족하고.
1: 네.
0: 자칫하면 무슨 뭐 전세 사기, 뭐 전세 사고. 네.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불안하고.
1: 네.
0: 그러다 보니 그냥 굳이 그 필요 없는데도 아파트로도 몰리기도 하고.
1: 네.
0: 그렇다는 말씀이겠지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얼핏 들으면 이미 존재하는 물량을 정부가 사서 매입해서 임대를 하면 그게 물량 늘어나는 건가? 네. 싶은 생각은 얼핏 들어서요.
1: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방식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직 지어진 땅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LH와 이제 시공사가 계약을 맺고 그 빌라가 준공된 다음에 LH가 사는 방식으로 하는 신축 매입 임대가 있는데,
0: 예.
1: LH가 시공사에 토지 확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0: 땅값까지도 빌려줘서?
1: 네, 맞습니다. 기존까지는 이 토지비가 70% 지원됐는데 이번엔 80% 늘려서, 예. 빨리 땅을 확보해서 빌라 지어라 이렇게 하는.
0: 그러니까 사실상 LH가 짓기만 하면 사줄 테니까 빨리 지으세요. 네, 이제 그 얘기군요. 예, 분양할 걱정하지 말고.
1: 예, 맞습니다. 이런 공급이 한 5만 4천 가구라서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는 겁니다. 연립주택을. 이게 한 1만 2천 가구 정도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런,
0: 예.
1: 기존 주택 매입 임대는 원래 통상 지어진 지 10년 이내의 주택을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단기간에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준공된 지 10년 넘었더라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0: 잡았습니다. 낡은 거라도.
1: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쪼개기 매입도 가능하게 했는데, 예컨대 이제 100가구가 있는 한 개 빌라 단지가 있다면 이 단체를 이제 전체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20에서 50가구 정도만 매입하는 방식도 이제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최소 매입 기준이 서울에서는 19가구고 경기도는 50가구였는데 이를 10가구 정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뭐 빌라 이곳저곳에서 계약이 빨리 이루어지는 곳만 찾아서 10가구 빨리 매입하고 이렇게 빨리 공급하고 이런 방식을 찾게 된 것인데요.
0: 이렇게 정부가 자꾸 빌라를 있는 빌라라도 사 갖고 가면 또 이제 시중에서는 빌라가 부족, 빌라 살 그 사고 싶은 사람은 부족해지니까.
1: 네, 맞습니다.
0: 빌라 주인 오너 되고 싶은,
1: 네,
0: 사람은.
1: 네, 네.
0: 그럼 또 빌라가 새로 지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보는 거겠죠.
1: 네, 자금도 또 지원해 주니까요.
0: 예. 그렇군요. 뭐 혹시 걱정되는 지점은 없어요?
1: 아, 예, 우려의 좀 시선들도 있는데, 그 이번에 정부가 신축 매입 임대 공급을 늘리면서 내놓은 조치 중에 하나가 LH와 시공사가 이제 공사비가 얼마나 될지는 나중에 좀 따지고 보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 땅부터 파라 이런 조치가 있는데, 신축 매입 임대 중에서는 공사비를 추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이 있는데요.
0: 예.
1: 기존에는 이제 인허가를 받고 공사 원가를 먼저 점검한 후에 LH와 시공사가 약정을 다시 쓴 다음에 그다음 착공을 했는데,
0: 미리 돈 받을 거 정해놓고,
1: 네,
0: 이제 지었다는 거죠?
1: 네네네.
0: 그래야 짓는 사람도 안 불안하지.
1: 네네네. 근데, 예.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인허가 받고 바로 착공하고 공사원가에 대한 검증은 그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0: 그럼 짓고 나서 혹시 서로 의견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1: 네. 그런 갈등의 부실을 그 뒤로 밀어준 거죠.
0: 아니 그러면 업자가 지어요? 내가 업자라면 불안해서 착공을 못할 것 같은데.
1: 일단 공사비는 뭐 공사 그 저기 기한 만큼 다 주니까요. 공사가 뭐 공사율에 따라서 주니까 일단은.
0: 아니면 그냥 점검, 아, 그럼 사전에 뭐 하러 해. 뻔하지. 빨리 지긴 지으세요.
1: 네,
0: 인 건지.
1: 마음이 좀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좀 장기화되면은 금융비용 발생하고 또 이 금융비용이 사업비에 또 전가되고 또 부실 우려도 있는데 결국에 이제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한 조치들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또 LH가 또 매입 임대 주택을 활발하게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빌라나 연립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또 준공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물건까지 매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주택 노후화에 따른 우려도 크고 또 쪼개기 매입을 하기로 한 만큼 그거 일일이 또 관리할 수 있냐 이런 걱정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0: 빌라라도 공급이 돼야 아파트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1: 네,
0: 빌라라도
1: 맞습니다.
0: 자꾸 새로 지어져야 이제 뭔가 공급이 되는데 빌라는 왜 안 지어질까 생각해 보면 짓고 나면 안 팔리니까 안 지어지겠죠. 잘만 팔리면 왜 안 짓겠어요.
1: 네,
0: 근데 왜 안 팔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얘기니까 계속 돌고 도는데.
1: 네.
0: 그럼 빌라는 왜 안 사라고 생각하면,
1: 네.

0: 싼데 네. 가성비는 좋은데 왜 안 사라고 생각하면 다른 물건은 가성비 좋으면 사는데
1: 네.
0: 빌라가 한 채 있고 빌라가 한 채 있고 그러면 돈도 안 되는 게 주택수에만 더 들어가서 세금만 무거워지고 뭐 2주택 3주택 있으면 무슨 그 벌금을 매기게 될지 알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안 짓고 안 사고 안 파 그러니까 뭐 탑도 못 뜨고 계속 악순환인 거라서
1: 네.
0: 아, 진짜 아파트값 올라가는 건 제가 봐도 뭐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금액도 억소리 나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파트 아닌 집들은 제발 주택수에 좀 늦지 좀 맙시다. 그리고 이건 헌법에 박읍시다 그냥. 이라는 생각을
1: 네, 네.
0: 네. 내 생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자꾸 봐주다가도 또 어느 날은 안 봐주고 주택수에 넣고 또 압박하고 그러니까
1: 네.
0: 정부 정책 어떻게 바뀔지 알고 함부로 빌라를 사.
1: 네, 그렇죠.
0: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겠죠.
1: 네. PF 보증도 잘 안 되고요.
0: 네. 그렇기도 하고 빌라 같은 거 잠깐 샀다가는 뭐 무주택 기간도 다 날아가고 이러니까.
1: 네, 돈도 안 되고.
0: 그러니 누가 빌라를 매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짓고 악순환이죠.
1: 네.
0: 근데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빌라 사는 사람은 표창장이라도 사실은 줘야 되는 분위기인데. 빌라 하나 갖고 있으면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어도 한 채 갖고 있는 걸로 봐주기 뭐 이런 식으로 네, 오히려 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1: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0: 뭐 엉뚱한 네.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계획대로 좀 잘 지어지고 매입도 되고 하면 공급이 좀 되겠구만.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클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

0: 나도.
1: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1: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4: 네, 오늘은 청취자 이성옥 씨가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무슨 1분기 실적을 5월 말이 다 돼서 이렇게 늦게 발표하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엔비디아의 1분기는 1월, 2월, 3월이 아니라 정확히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4월 26일까지더군요. 아니 무슨 1분기가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월 1일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1월 26일에 시작하게 된 건지 아주 궁금하더군요.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12월 말 결산법인이죠. 그래서 12월 마지막 날에 회계 연도가 끝나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다시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달력의 한 해하고 기업의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미국 기업들도 꽤 다수의 기업들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엔비디아처럼 회계연도가 12월 말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날짜 대신 요일로 회계연도 마감일을 정해놓은 기업들이 가끔 있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월마트는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회계연도를 끝내고요. 코스트코는 8월 마지막 날과 가장 가까운 일요일에 회계연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어느 해에는 8월 27일 일요일에 끝나고 어느 해는 9월 2일 일요일에 끝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엔비디아나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회사들은 어느 해는 1년이 364일이고 또 어떤 해는 1년이 371일이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52주가 1년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53주가 1년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뜻이고 이런 해는 평소보다 일주일을 더 일한 셈이 되니까 매출이나 이익이 그만큼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냥 투자자들이 그걸 감안해서 아 이번 해는 53주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상하고 복잡한 관행이 그럼 생겼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쇼핑회사는 12월과 1월 연말연시가 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12월 31일에 회계연도를 딱 끊으면 한참 장사 뜨거운 그래서 손님 응대하기도 바쁜 가장 핫한 대목 중간에 장부 마감하고 정리하고 결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대목 장사 다 끝낸 다음에 약간 한가해지는 1월 말에 이거 하자. 회계연도를 끊자. 그게 일하기도 편하고 좋잖아. 그래서 그렇게 관행화된 겁니다. 미국의 회계 관련 법도 기업의 회계연도는 연속된 52주를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지. 꼭 정확히 매년 같은 날짜에 시작해서 같은 날짜에 끝내라. 뭐 1월 1일에 시작해라.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기업의 회계연도를 날짜가 아닌 이렇게 요일로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애플은 12월 마지막 토요일이 회계연도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1분기 실적에는 지난해 12월 말 매출이 살짝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질문하신 엔비디아는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회계연도가 끝나니까 그 다음 날인 1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1분기가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매번 1분기가 시작되는 날짜, 끝나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1분기 실적은 대략 한 3개월치 실적이니까 매번 날짜 달라지는 게 뭐 큰 단수는 아니라고 보고 투자자들도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보내주신 이성옥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유보다 경험이 행복도를 높인다. 그래서 물건 구입에 돈을 쓰기보다 여행이나 공연 관람, 뭔가를 배우는 거에 쓰는 게 더 좋다죠. 그런데 소유보다 경험의 비중을 두라는 원칙은 물건을 살 때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화분을 사는 기쁨보다 산 뒤에 기르고 가꾸는 즐거움, 새 차를 사는 희열보다 그 차로 여기저기 달리는 시간, 좋은 요리 기구를 사는 만족감보다 그걸로 신나게 만들어

0: 먹는 게 행복을 준다는 뜻이죠. 사는 즐거움이 아니라 사서 뭔가를 하는 즐거움. 그걸 노래하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11: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산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4일 이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이 이날 중 공식 서명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를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는 공감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와 관련해 미국이 중대 쟁점으로 여겨온 사안들은 추후 협상으로 밀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합의문이 채택되지 못한 데 유감을 표명하며 이란이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성명을 통해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정당성 없이 핵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 도출 실패는 더 실망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회원국들은 지난 22일 NPT 체제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이란 등 핵 문제와 관련한 대립 속에 불발됐습니다.